0: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두 번째 페이지. 이 시간 진주대첩 이야기를 들려주실 역사계의 진주, 잡지사의 진주, 남양주의 진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 진주대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진주대첩도 뭐 진주성에서 크게 이긴 전투, 이 정도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진주성 전투가 1차, 2차 전투로 나뉘고요. 또 그 안에 유명한 논개 이야기까지 얽혀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산대첩이라든지 행주대첩과는 다르게 진주대첩, 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진주성 싸움을 이제 우리 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진주 대첩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대첩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2차 전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의 어떤 여성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이제 논개로
0: 논개는 2차 전투와 관련한 인물.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군인들 그다음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는데
0: 네.
1: 그 비극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인물로서 네. 평가받는 게 논개거든요.
0: 예. 뭐 3대 대첩 이런 거 꼽을 때는 이제 단순히 전투의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굉장히 네. 고려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전체 과정에서 왜 중요한 전투로 꼽히는 걸까요?
1: 아마 행주대첩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대첩이 모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본군이 이제 부산에서 부산에 그 상륙하고 그다음에 한양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갈 때는 파죽지세였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군, 민, 심지어는 왕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위기감에 빠졌을 때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위기감을 이제 그 이후에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전쟁으로 바꾸게 되는 일종의 소강 상태를 만들어내는 전쟁 세 개가 바로 이 한산대첩, 그다음에 진주대첩, 행주대첩
0: 대첩.
1: 이렇게 네. 연결이 됩니다.
0: 예.
1: 시기적으로는 1592년 7월, 10월, 그다음에 1593년 2월.
0: 행주대첩이 가장 나중인가요?
1: 나중이죠.
0: 아, 예.
1: 이렇게 되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먼저 그 선조를 쫓아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선조가 의주까지
0: 도망가죠.
1: 예, 피란까지.
0: 예,
1: 몽진을 가는
0: 바. 다들 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예. 도망이라고.
1: 몽진을 예. 뭐 도망이기도 하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도망을 가니까 이제 전략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오고 평양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과정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병참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호남 쪽이든 바닷가를 통해서 평안도, 함경도 쪽, 평안도나 의주 쪽으로 병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병참선을 만들어낸 1차선이 무너진 게 한산대첩. 그러니까 이제 수륙병진 정책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전략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한산대첩이고요. 그러면 육지로라도 뚫어야겠다.
0: 네.
1: 라고 생각해서 육지로 뚫고 나가다가 무너졌던 게 진주대첩이고 미 되는 거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3차로 그 진주대첩에서 살아남은 전라도 일대의 군사들이 상경을 해서 한양 근처에서 한양 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했던 게 행주대첩.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진주대첩은 그 중간에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0: 네.
1: 한편으로 이 진주성 전투, 진주대첩이 일본군에게 큰 심리적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0: 네.
1: 이 세 개의 전투와 함께 또 진주대첩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특징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진주대첩만 떼어놓고 보면은 왜군이 왜 진주로 향했던 겁니까?
1: 처음에는 당연하게 그냥 한양만 함락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0: 일단 바다에서 한번 막혔고.
1: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곡창지대인 호남지대, 호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력은 전부 다 지금 북쪽으로 가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방에서 그거를 보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대가 네. 경상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 이 경상도 일대 부대는 그러면은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넘어가서
0: 아, 그다음에 호남으로 가서 식량 확보하고
1: 식량도 확보하고 아. 그다음에 한산도에서 막혔으니까 예. 호남으로 넘어가면 또 바다를 만날 수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수륙 병진책을 다시 이어 나갈 수 있겠다.
0: 그러네요.
1: 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0: 어쨌든 경상도를 지나가야 소백 산맥 넘어서 호남으로 가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경상도와 그 전라도의 동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소규모 전투지만 일본군들이 계속 패배를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요 거점 하나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근데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점이 어디로 보였냐면은 진주로 보였던 거죠.
0: 네.
1: 그러면 진주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해 일대에 한 3만 정도의 대군, 그러니까 3만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한 2만 정도가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 정도의 대군을 한 10명 정도의 장군이 이제 이끌고 있었거든요.
0: 예.
1: 이 장군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진주성으로 대군을 몰고 가서 그를 거기를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0: 예.
1: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김해 일대에 일본군을 공격하는 조선군도 나타납니다.
0: 아, 네.
1: 바로 뭐냐면은 27살, 8살 정도의 젊은 장군이었는데
0: 네네.
1: 약간 전공을 세워갖고 그러면은 너 병마절도사 해 해갖고 경상 우병사가 됐던
0: 네.
1: 그 유승인이 군대를 한 3,000명을 이끌고 창원에 있었던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이전 전투에서는 크게 성과를 거뒀던 유승인이 여기서는 네. 패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전사를 하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일단은 피신한 상태로
0: 아.
1: 이 전쟁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0: 창원에서 유승인을 외군이 꺾고 진주로 향하는
1: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외군을 공격하다가 일단 실패해서 일단
0: 물러난
1: 피신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기상 1592년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로 넘어가는 그때쯤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1: 네.
0: 당시 이제 진주성을 지킨 인물은 이제 진주대첩하면 떠오르는 김시민 장군입니다. 근데 김시민 장군이 원래는 진주 목사가 아니었다면서요?
1: 그렇죠. 목사 밑에 이제 판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0: 이름이 뭡니까?
1: 이게 이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0: 이경?
1: 네. 이렇게 되니까 지휘부가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전략이 지금 김해 일대의 대군이 서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0: 그렇죠,
1: 분위기는
0: 그렇죠.
1: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0: 네.
1: 이제 거기에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진주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성들이 계속 무너질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일대의 민심을 책임졌던 초유사 김성일이 판관이었던 김시민을 목사 대리로 올립니다.
0: 아.
1: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시민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0: 네.
1: 이제 이 선택이 이제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때 이제 한두 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한 3,700명을 이제 진주성에서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곤양군수 이광학이 한 100명 정도 데리고 왔으니까 한 3,800명 정도가 성 안에서
0: 네.
1: 일정한 조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0: 네.
1: 그런데 이때 그 유승인 아까 경상 우병사 있었잖아요.
0: 잠깐 피해 있던.
1: 예. 그 사람이 한 1,000명 정도의 잔여 병력을 이끌고
0: 네.
1: 진주성으로 들어옵니다. 나도 지키게 해달라.
0: 예.
1: 내가 그들하고 한번 싸워봤으니까 네. 나의 기술,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때 김시민 목사가
0: 네.
1: 미안하지만 못 들어옵니다.
0: 성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1: 네.
0: 왜요? 왜?
1: 전쟁이 일어나면은
0: 예.
1: 병마절도사에게 병권이 갑니다. 그리고 목사보다 한 풍계가 높아요. 종산품, 정산품.
0: 아, 병마절도사 류승인이 계급이 더 높아요?
1: 계급이 더 높습니다.
0: 아.
1: 김시민은 37살?
0: 계급이 더 높으면 하라면 해야죠. 그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문제는 네네. 지금 여기가 김시민 중심으로 조련을 해놓은 상황이고
0: 예.
1: 또 여기가 부대가 1,000명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이게 네. 지휘계통이 내가 여태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0: 네.
1: 내가 지금 김시민 목사 명을 따라야 돼? 아니면 유승인 목사, 아, 유승인 병사.
0: 유승인 병마절도사. 예.
1: 저기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 아,
0: 지휘체계가 혼란이 온다.
1: 지휘체계가
0: 없다.
1: 혼란이 되는 거죠.
0: 그래도 하극상 아닙니까?
1: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은 하극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 민관군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물뭉친 덕분에
0: 김시민 장군 아래에서
1: 2만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제 곽재우도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0: 김시민 장군의 판단을 높게 평가했고.

0: 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1: 네. 또 있습니까?
0: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주 대첩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 군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옵니다.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1: 노래?
0: 네. 네. 한양도 무너졌는데 이까 진주성을 어찌 지키겠느냐. 한 줌밖에 안 되는 진주성 포기하고 나와라. 이런 동요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1: 조선 어린이들이?
0: 네. 그러니까 지금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새와 같은 새장 안에 새 같은 느낌인데 네. 그냥 포기하고 나와라.
1: 심리전이죠.
0: 이걸 심리전 하면은 그 안에 있었던 군인들이며 민간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김시민 장군은 악공을 불러다가 피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1: 피리를 불어요?
0: 네. 네. 그래서 니네가 밖에서 노래 부르면 네. 그럼 우리는 반주해 줄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준비 잘 돼 있거든.
1: 아, 너희의 심리전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는다.
0: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일 멋진 건 김시민 장군이 피리를 불면 더 좋았을겠지만 예. 이분은 이제 악공을 네. 불러다가 이제 피리를 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곽재우 장군 부대하고 이미 사전에 연결이 돼서 그 진주성 외곽에서 횃불을 여러 개 올립니다. 예. 그럼 이제 이만의 대군이 와서 보지만 후방에 지금 조선군이 또 있구나.
1: 아, 곽재우 장관은 뒤쪽에서 네. 외군 뒤쪽에서
0: 네. 그래서 한 4, 5천명 정도의 의병들은 밖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연락을 했었고 네. 안쪽에서는 이제 또 노약자기 이제 군복을 입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이제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 쪽에는 안심을, 그 다음에 외군에게도 약간의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작전을 펼치는 것들을 김시민 목사라고 하는 일종의 무장으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 이제 진주성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어느 순간일까요?
0: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위기 상황으로 닥쳤던 것 같아요. 백병전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진주성 자체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한 6일, 7일 정도 계속해서 잘 지켜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김시민 장군을 포함해서 새롭게 판관이 됐던 성수경, 그다음에 만호, 최덕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쟁이 한 6일 정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외군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에 지쳐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피로감이 굉장히 좀 예. 커졌을 상황이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김시민 목사가 순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애썼다 좀 힘내자.
1: 격려하고
0: 그 과정에서 조총을 이마에 맞습니다.
1: 아, 이마에 조총을요?
0: 네.
1: 아, 순시를 하다가.
0: 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이마에 총을 맞으셨는데.
0: 잃은 거죠. 중상을 입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성안이 동요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곤양군수 이광학도 또 무과 출신이에요, 다행히.
1: 아까 100명 정도 병력이 네. 있었다던.
0: 그래서 예, 그 예. 이광학이 그 나른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투를 지휘하니까 아, 예. 결국 일본군으로 볼 때는 김시민이 중태에 빠졌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야, 김시민이 계속 지키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물리게 되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주 대첩이 완성을 하게 되고요.
1: 의식을 잃은 김시민 장군은
0: 한 일주일 뒤인 10월 18일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0월 18일에 세상을 떠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승인과의 하극상 문제도 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두 장군 모두 전사를 하는.
1: 그러네요.
0: 예. 네, 그런 과정도.
1: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0: 네, 있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승리하는 별개로 임진왜란 전체로 볼 때 또 진주성으로 볼 때도 김시민 장군의 죽음은 네.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물러가는 군대가 있으면 뒤를 치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시는 진주성을 넘보지 못하게 네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럴 만한 여력은 없었고요. 지켜낸 것으로 만족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뒤에 나올 2차 전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 김시민 장군의 부재로.
0: 그렇죠. 만약에 김시민 목사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의병장들은 역시 김시민 장군의 지휘 속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좀 아쉽네요.
0: 그런 면에서 2차 전투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이 시기에 김시민 장군의 전사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1: 1차 전투는 조선이 이긴 거죠? 지금?
0: 네,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진주 대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사실은 이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은 굉장히 큰 충격이

0: 빠집니다.
1: 그렇겠죠.
0: 어, 네. 왜냐하면은 수군은 그렇다고 쳐. 네. 원래 일본군은 수군이 거의 없어요.
1: 아.
0: 육군 중심으로 편성돼서 조선을 침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케 작가도 육지에서 싸우다 갑자기 수군 편성해갖고 한산도에서 무너진 거니까 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1: 예.
0: 육지에서.
1: 지난 시간에도 동아시아 당시에 이제 일본 육군은 최강이라고.
0: 최강이잖아요. 예. 실전 경험이 100년 동안 쌓여있던 부대가 2만 명이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3,80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성을 예. 함락을 못 시켰다? 어. 무너졌다? 토요토미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사실은 위기감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육지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이 전황은
1: 이제 뻔하다.
0: 밀린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다면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1: 아, 토요토미가?
0: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1: 예, 예.
0: 사실은 여러 자료를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시민이 살아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몰랐구나. 네.
0: 김시민이 살아있으니까 그 진주 목사를 잡아라.
1: 오.
0: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1: 예, 몰랐네 그러면.
0: 실제로 이 김시민은 그 이후 전쟁이 끝나고 네. 한 100년 뒤에도 네. 일본에서 살아납니다.
1: 살아났다는 게.
0: 일본의 유명한 그 공연 프로그램 중에 가부키라는 게 있잖아요.
1: 가부키 있죠.
0: 가부키에 네. 보면은 그 귀신 또는 악인 여러 네. 등장을 하는 인물 중에 네. 모쿠소 호간이라는 게 있어요.
1: 모쿠소 호간?
0: 모쿠소가 네. 목사예요.
1: 목사?
0: 진주 목사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진주 목사가 누구한테 졌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뭐 한국인 뭐 잡아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네. 지금 저성인 진주 목사 김시민이 있다. 근데 보통 진주 목사라는 표현 안 쓰고 네. 목사 김시민이 있다. 김시민 목사가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1: 목사만 떠왔구나.
0: 그래서 목사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는 게 일본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모쿠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판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판관을 일본어로 바꾸면 호관이 됩니다.
1: 그래서 모쿠소.
0: 모쿠소 호관.
1: 김시민 장군이.
0: 네, 그래서 이 모쿠소 호관이 가부키에 굉장히 두려운 악인으로.
1: 악인으로. 자, 그렇게 토요토미가 김시민 목사 잡아와라 라고 명을 내리고 서륙을 명령하면서 이제 1차 전투 끝나고 8개월 뒤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0: 네.
1: 이때는 이제 이를 갈아서 그렇겠죠. 외군 병력의 급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최정예 병력들을 다 모읍니다. 예. 익숙한 이름들 다 등장을 하는데요.
1: 예.
0: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1: 예.
0: 그다음에 우케다 히데이에. 해서 이들이 이끌고 있었던 중심 병력이 3만 7천이고요. 거기에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다른 군대의 병력까지 모두 모아서 9만 3천. 그러니까 이른바 10만이 한 개 성 전투에 나서게 되는
1: 거죠.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았나 보네.
0: 그렇습니다.
1: 1차 때보다 5배의 병력입니다.
0: 그렇습니다. 5배이기도 하고 네. 그 전방에 있던 최정예 부대들을 다시 진주로 끌어내렸습니다.
1: 위까지 올라갔던 부대도?
0: 그렇죠. 지금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내려와. 라고 해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상황을 걸었네요. 그럼 조선군은 이 대군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나요?
0: 네, 이런 정보들이 네. 이제 속속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병력을 모았던 게 그 진주성 전투가 있고 나서 몇 달 전부터 이 병력을 모으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에서도 정세 파악이 된 거죠.
1: 네.
0: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1: 네.
0: 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주 내주면 그 다음에 남원 내줄 거고 그러면 호남 내주면 그러면 전황 자체가 바뀔 거다.
1: 네.
0: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수파가 있었고
1: 예.
0: 이번은 피하자.
1: 아, 피하자는
0: 군대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들에게 빈성을 내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주자라고 해서 철수하자라고 하는 철수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결국은 우리가 가서 들어가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김천일을 포함한 의병장이 들어가니까
1: 네.
0: 당시 이제 병마절도사직을 가지고 있었던 황진이라든지 최경애 이런 인물들도 들어갑니다.
1: 들어갔어요.
0: 들어가니까 네. 이제 여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1: 네.
0: 병력도 병력이지만 아 그러면은 저기 김천일 장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경애 장군도 들어가고 황진 장군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들어가자라고 하고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1: 아 피난민들이 진주성 안으로 들어옵니까?
0: 6만 명이나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피난민까지 모였으면 네. 이 성을 지켜야 된다.
1: 어떻게든 지켜야죠.
0: 그래서 네. 사수파들이 중심으로 진주성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1: 네.
0: 병력도 많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휘 계통이 김시민 장군이 있을 때와 다르게 서로 약간 병렬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의 장군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사실은 시작부터
1: 쉽지
0: 않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총지휘관 같은 인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럼 2차 전투 어떤 양상으로 흘러갑니까?
0: 네, 사실상 이제 고립된 채로,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일본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진주성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일단 뭐 그 경상도 일대, 진주 일대를 모두 다른 성들을 모두 함락을 시키면서 와요.
1: 아, 예.
0: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의병들의 접근 통로도 막아버립니다.
1: 아, 주변 정리 싹 하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주성에서 외곽에서 의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잖아요. 1차
1: 네, 그렇죠.
0: 대첩에서.
1: 네.
0: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고립 정책을 펼치면서 딱 나중에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6월 달에 벌어졌을 때는 진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대도 아. 없었던
1: 예.
0: 한 개 부대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 그게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1: 아, 예.
0: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고립 무원 상태로 되니까 이 상황을 만들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 네.
0: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9일째까지 잘 막아내지만
1: 아.
0: 문제는 이제 9일 10일째 핵심 장수들 그러니까 황진이 전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되면서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지휘관이 전사하고 그 지역에 그 영역을 맡고 있던 군사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이제 왜군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1: 예.
0: 김천일, 최경애 이런 분들이 우리 더 이상 지킬 수 없지 않소?
1: 예.
0: 라고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남강에 투신을
1: 아, 그랬군요.
0: 하면서 몰랐네. 진주성은 함락이
1: 아,
0: 되어버렸습니다.
1: 아, 예. 이게 뭐 빠르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열흘이 진짜 얼마나 처절한 열흘이었을지.
0: 고통스러웠을지 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진주성이 함락되는데요. 함락 이후에 피해가 당연히 컸겠죠?
0: 네. 생명은 다 죽여라.
1: 아까 그 피란민들이라든지.
0: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인 6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가장 큰 피해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만인의총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진주성 2차 싸움이 아닐까. 2차 전투가 아닐까.
1: 사상자로 보면은 너무.
0: 네. 그러니까 병력까지 포함하면 거의 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특히 6만 명은 무방비 상태에서 민간인으로서
1: 그렇죠. 예.
0: 학살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당시 조선의 인구를 한 600만, 700만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 정도가 한 장소에서 아, 죽임을 그러네. 당했다고 본다면
1: 아.
0: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이 진주성이 그냥 뭔가 화가 났나 봐요. 성벽 전체를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1: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0: 다 무너뜨려요.
1: 아~
0: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진주성은 그 이후에 다 복구한 것을 기반으로 다시 쌓은 성벽이고요.
1: 네.
0: 그때는 성벽을 무너뜨려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진주성을 평지로 만들어버렸다.
1: 감정이 들어간 거죠.
0: 그렇죠. 감정이 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일본군 역시도 아까 그 열흘에 걸치는 공방전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전략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지금 한양 평양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호남으로 더 진출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경상도.
1: 아,
0: 네.
1: 예.
0: 그렇게 되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차 전투를 그러니까 패배했지만
1: 네, 그렇죠.
0: 그렇다고 일본군도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던
1: 아...
0: 전략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1: 일본 10만 외군의 상대로 열흘을 벌어준 거예요.
0: 벌어주기도 했고
1: 그렇죠.
0: 적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라고
1: 네.
0: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2차 전투를 이제 패배로만 보지는 말아달라
1: 네.
0: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1: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
0: 네. 예.
1: 1차와 2차 전투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김시민 장군.
0: 리더십입니다.
1: 리더십의 부재.
0: 김시민 장군이 그 판관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 대리가 되고 나서 보여줬던 그 행동을 2차 전투에서 보여주었다면은 그때 피신을 하든
1: 네.
0: 아니면은 사수를 하든 2차 전투의 양상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과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한편으로 이때 이제 진주 목사였던 서예원은 그 도망을 가려고 해서 사실은 목사가 중심에 있으면 다른 뭐 병마절도사라든지 의병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1: 아, 도망갔다고요?
0: 네. 그래서 아. 나중에 이 서예원을 이제 그 목을 베어서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데 아. 김시민인 줄 알았던 것으로
1: 아, 또 그래요?
0: 네, 추정을 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목사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진주 대첩이냐 진주성 싸움의 어떤 패배냐에 일정 부분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기도 합니다.
1: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저희 이 시간에 박광일 선생님께서 몇 번 알려주셨습니다만 우리 역사의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조선사의 길이 빛날 충성과 무공을 보여준 무신들 이순신, 김시민, 남이, 정충신 등의 장군들에게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가면 충무공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충무공동은 오늘 만나본 김시민 장군의 시호에서 따온 곳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0: 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다,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구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편도 들어줍니다. 야, 너는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러면 또 A가 뭐라 그래요? 말이 되냐?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B는 어쩌라고. 이제 우리도 컸고 어른이 됐으니까 한마디 단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홍균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 고민이 어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이거 같아요. 열심히 살 것이냐? 아니면 쉬엄쉬엄 살 것이냐? 저도 늘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 개발서도 두 가지 주제로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잘 살아야 된다. 갓생 사는 법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살 뻔했다. 쉬엄쉬엄 사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런 식의 대화가 일어나곤 합니다. A는 일에 지친 사람이고요. B는 그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힘들다.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얘기를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다들 아시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그래서 B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구나. 충분히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편도 들어줍니다. 야, 너는 이제 좀 쉬어도 돼. 쉬어도 돼. 그동안 열심히 달렸잖아 하면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A가 뭐라 그래요? 말이 되냐?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냐? 나는 돈이 없어. 지금 쉬면은 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좀 당황해요. 이게 좀 세바시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른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공감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돈이 없었구나 하면서 또 충분히 공감을 또 해줘요. 그래서 그래, keep going, 파이팅! 애들 생각하면서 우리 버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A가 뭐라 그래요? 아니, 힘들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넌 아직도 내가 힘든 걸 모르냐? 야, 진짜 서운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B는 폭발합니다. 어쩌라고. 이런 대화가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주제만 바뀔 뿐이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려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은 기본이고요. 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막 근육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고요. 뭐 요즘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견문을 또 넓혀야 돼요. 어른이 돼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게 너무 버거워서 여유 있게 살려면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또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한번 흐름을 놓치면요, 영원히 도태될 것 같아요. 그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계속 달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쉬어야 될까요? 오랫동안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늘 적당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쉬면 됩니다. 적당히. 당분간 쉬다가 재충전이 됐으면 또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은 쉬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님도 우리 보고 늘 공부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님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라 그러셨죠. 정답은 항상 간단하지만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늘 큰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빨리 결정해요. 그리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같은 고민만 계속 맴돌면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결정하고 추진하는 능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게 의지일까요? 성격일까요? 뭐 유전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기를 바라보면서 찾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양가 감정을 잘 다룬다는 겁니다. 이 양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갈림길 앞에서 제자리만 맴돌지 결정과 실천의 길로 나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양가 감정은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혼재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지고 가까이 두고 싶으면서도 멀리하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래 양가성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감정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가 고픈 원시인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림을 헤매면서 막 식량을 찾았는데 계속 굶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거나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버섯 하나가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모양의 버섯이에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 버섯을 발견한 원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배를 부르게 하고 싶은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런 갈등을 하지도 않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던 그 원시인님은 안타깝게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이 버섯이 알강대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이 별명이 죽음의 천사예요. 소량만 먹어도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인류에게는 천적들이 즐비하던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을 먹고 배를 채우는 욕구를 달성해야 할지 아니면 현명한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지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선조들, 즉 양가 감정이 있었던 선조 원시인들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양가 감정은 모순되는 감정과 욕구를 충돌시켜서 결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생존율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은 사실 그렇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시인들은 먹음직스럽지만 독이 있는 버섯, 또 먹음직스럽지만 독이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 앞에서 시간을 좀 끌어야 했지만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은 그런 고민거리들을 다 없애줬어요. 현대인들이 만나는 버섯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인들이 만나는 독이 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존에 필요했던 양가 감정은 지금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다 검색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대신에 오늘날의 양가 감정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 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면서 짐 빠지는 연애를 하는 커플, 뭐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 쌓여서요, 뭘 해도 불안하신 분들이나 신체적으로 소진이 와서 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 양가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쉬면 돈이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또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데 일만 너무 많이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럼 또 쉬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쉬면 돈이 없어지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악순환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힘든데 그런데 많이 먹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또 관리를 하면 힘든데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고 있으면 또 살이 찝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양가성이 있어요. 연인관계, 부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은 뭐라고요? 적당히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양가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적당한 선을 지킬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자기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귀찮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외롭다고 힘들어집니다. 이래도 불편, 저래도 불편한 그 중심에는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양가 감정이 특별하게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이 양가 감정도 엄연한 감정이고 모든 감정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속의 상처예요. 즉 트라우마가 아물지 않은 경우에 양가 감정도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든 정말 근면과 성실로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식과 관련해서 누구나 안 좋은 기억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심할 정도로 휴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죠.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지금? 너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이런 식의 비난 들어보신 적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아무리 누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자는 걸로, 먹는 걸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것이나 먹는 행위로 비난을 받으면 그 서러움이 깊게 새겨집니다. 잔다고 혼나고, 그렇죠? 멍 때리고 있다고 혼나고, 울고 있으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막 그러면서 혼나요. 잘했으면 안 울죠. 못했으니까 이제 좀 내버려 두라는 그런 신호인데 우리는 그런 걸로 혼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휴식은 좀 쓸데없는 것,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 그런 뭐 쉬는 데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인이 돼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지고 뭐 과로로 쓰러질 상태가 돼도 이 휴식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며칠이라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퍼포먼스를 더 낼 것 같다 얘기를 드려도 양가 감정에 빠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뭐 너가 뭘 잘했다고 놀아 라는 문장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양가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하고 멀어지면서까지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커피, 알코올, 탄수화물을 막 부어가면서 막 그 급속 노화를 경험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나에겐 휴식과 관련된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휴식뿐만 아니라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있거나 실전을 못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나에겐 뭐뭐에 대한 상처가 있고 이게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우리 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만일 헤어져야 할 사람과 못 헤어지고 있다면 내가 이별에 대한 상처가 있고 이게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양가 감정을 읽어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가 감정도 엄연한 감정이고 상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감정들보다 더 길게 더 깊게 공감부터 듬뿍 줘야 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상처에게 한마디 하시는 게 좋아요. 나를 다그쳐온 상처, 비교하는 상처, 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거나 차별받거나 과소평가받았던 상처에게 한마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젠 좀 그만 좀 쉴래요? 하셔도 되고 말대꾸를 하셔도 되고 이젠 좀 그만 보자 하고 이별을 고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도 컸고 어른이 됐으니까 마음속 상처에게 한마디 단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참 오래전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물지 않은 상처는요 시간 관념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꿈에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라벨링을 해놓도록 합시다. 모든 상처는 과거에 있고 늘 과거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은 늘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는 사실, 오래전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뇌에 알려주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양가감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머뭇거리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양가감정은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잘 모르고 방치하면 특히 휴식과 관련된 양가감정을 방치하면 마음이 몰려서 패닉휴식, 패닉금면성실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양가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때 열심히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열심히 또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1: 좋았어요.
0: 네, 재미있으셨으면 그냥 좋았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별론데 할 수 있어요. 별론데 재미없는데 저 사람은 책으로 읽었을 땐 기대가 됐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로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 책 강연에 대해서 양가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랬구나 하시고 앞으로는 윤홍균을 적당하게 기대해야겠구나. 항상 적당하게 기대해야겠구나. 항상 적당한 지점에 가려면 경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오늘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적당하게 윤홍균을 신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적당이라는 정답을 마음에 품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달려야 할 때는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면은 저도 지치니까 적당히 좀 쉬어가면서 적당한 행복과 적당한 근면성실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어제 8월을 막 시작하고 있던 우리 어제 아침과는 너무도 다른 오늘 8월 4일 화요일에 미국 북동부의 아름다운 하늘 그 한가운데 태양으로 빛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절정을 이루는 것 같은데 여름방학 7월까지 자녀들의 프로그램 서머캠프 등의 많은 곳이 끝이 나선지 8월 들어서 뉴욕 맨하튼 스트리트 파킹 거리에 차를 세우는 일이 퇴근 무렵에 몇 곳씩 자리가 보여 신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8월은 진짜 자녀들과 뉴욕을 떠나 휴가를 즐기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지는 석양의 마지막 강렬한 빛을 맨하튼 헨지 동서로 난 길에 직선으로 마주하며 또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방학은 한 달 조금 넘게 뉴욕시에 남아있는데 유럽의 산불들 소식을 들어오던 미국의 우리는 미국 저 북서쪽 태평양을 마주한 워싱턴주 산불 소식에 놀랍니다. 스포켄 곤자가 유니버시티 농구를 잘하는 대학이 있는 스포켄의 스포켄 카운티 지난 주말 동안 6만 5천 명 이상을 대피하게 만든 이 대형 산불 그 중에 하나를 고의로 일으킨 남성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스포켄에서 약 3마일 서쪽에 위치한 외곽에 스포켄 워싱턴 스테이트 아름다운 이곳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지금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혹시 방송이 진행되고 이러면 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차를 떠나야 되겠니? 하고 내리시려 하는 그런 순간이라면 이제 라디오를 차 안에서만 듣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K라디오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홈페이지 웹사이트로 오셔서 kradio.us죠. kradio.us 찾으시면 AM 1660 그리고 어서 조금 더 남쪽에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쪽에는 AM 1310으로 라디오로 들으시던 방송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 코너에 상단 위쪽이죠. 오른쪽 위쪽 코너에 거기 On Air라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방송 라디오 없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좀 흥미있었던 인터뷰도 다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뉴스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오늘만 같으면 정말 8월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날씨가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번 주에 비가 좀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가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1도까지 올라가서 한 27도? 그렇게 3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제보다는 온도가 조금 높아서 거의 30도까지 삽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일 역시 이 정도 기온이 되겠고 목요일부터 점점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금요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92도 이번 주 금요일 섭씨로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토, 그리고 일까지 주말에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덥기 때문인지 비가 또 준비되어 있기도 한데 맑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뭔가 특별한 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뉴욕에는 정말 아직도 가볼 것,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위크는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한식식당만 해도 22곳이 참여하는 업체로 지금 들어와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kradio.us, kradio.us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식이 이제 대세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는데 뉴욕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식, 젓가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알고 또 한국어로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또 분위기와 함께 그 한국 문화를 섞어서 맛으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이번 뉴욕시의 레스토랑 위크는 30불, 45불, 그리고 60불. 60불 같은 경우는 코스 밀이 되겠습니다. 디너도 좋고 브런치도 좋고 참여하는 레스토랑들 잘 확인하셔서 한식은 물론 다른 또 쿠진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셔서 즐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에는 선거가 있는 날이 아니었는데 어제 비를 막 너무나 걱정을 하면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비 선거가 여는 주, 오늘은 미시간 주, 미주리 주, 그리고 지금 산불로 잠깐 우리에게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 스포켄 카운티가 있는 워싱턴 주, 또 버지니아 주가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미시간 주의 민주당 그러니까 연방 상원으로 가는 민주당 예비 선거가 굉장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소란해라고 해야 하는 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캠페인. 이번에 예비 선거는 미시간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향하는 여기 승리를 위해서 예비 선거인데도 엄청난 비용과 또 경쟁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NPR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한 것에 따르면 미시간 민주당의 이 상원을 향한 예비 선거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든 경쟁이다라고 하는데 중도 성향 민주당 인사들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예비 선거.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된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나, 이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또 생각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 미국의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에서 최근 미국 선거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조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건 뭐 그냥 정말 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후보들이 이런 선거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APEC이 내놓는 광고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걸 또 이렇게 강조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중동정책과 의회 내 그 이스라엘을 돕는 친이스라엘 입장을 더 강력하게 하던데 핵심 역할을 해왔던 APEC입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번 다시 한 번씩 조명을 받게 되는 이 APEC. 한마디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강화하고 이 의회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의 지금 예비선거에서도 관심이 또 많이 가는 이런 APEC의 활동이다. 뭐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더구나 이번에 전쟁 때문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인들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예비선거, 오늘 민주당, 그러니까 예비선거, 지금 현재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진출해 있는 연방상원의원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두 명 중에 하나가 마크 워너입니다. 올해 본선거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도전하는 또 여러 후보들이 오늘 예비선거에 좀 나서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당선된 마크 워너, 팀 케인, the other, 그러니까 연방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은 이번에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도 뭐 산불이 전체 주를 다 태우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지역의 산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북서쪽 그리고 이 인랜드하고 그러니까 워싱턴 동쪽으로 깊이 들어오면 거기는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밀밭이 있습니다. 구릉지역으로 물결 같기도 한 그 초록의

0: 이 스포켄이라는 도시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쁘고 전통적이고 농구를 잘하는 곤자가 유니버시티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오후에 Old Trails Fire 그 화재 현장을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라고 정말 미국에 한 번씩 있는 그 화재 산불의 현장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전쟁터같이 그렇게 타버렸다 해서 어쨌든 진짜 어마어마한 산불 피해인데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이파리 나치라는 용의자를 처음 이렇게 접촉을 했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습니다. 스포켄 이 도심에서 약 3마일 정도 서쪽에 떨어진 여기는 도시 바로 외곽이어서 이 도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또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는데 부탄 라이터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점화해서 그러니까 방화를 한 거죠. 그래서 스포켄 일대를 휩쓴 세 건의 대형 화재 한 남성이 풀숲에 이렇게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일어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집으로 돌아간 뒤 바로 그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방화범이 실제로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목격자가 있어서 지금 워싱턴 주에 스포켄 지역에 한 건의 방화범으로 일단 체포가 됐는데 이번 화재로 700채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타서 소실로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6만 5천 명이 처음에 이 화재 소식을 접할 때 이게 뭐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올라가는데 이번 스포켄 카운티 워싱턴 주의 화재의 경우는 처음부터 레벨 3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그런데 정말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대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한 일이다라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이 방화범 용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석금이 10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인데 또 한 10여 년 전에는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2급 살인으로 떨어지면서 형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럽,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 많이 타들어갔다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 오늘 프랑스 파리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맘때면 들리는 산불 소식.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으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한국에서 일본 여행을 뭐 가깝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이라고도 해야겠죠.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그렇게 가서 돈 쓰기가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정말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한 40여 년 전에 이후 그 이후로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소식을 들어오고 있듯이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함께 대응을 하는 이 외환시장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라는 미국의 재무 장관을 비롯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주말에 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다. 인터벤션이라고 말 그대로 이거 안 되겠다라고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약세로 치닫던 그러니까 내려가던 엔화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함께 취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까? 10여 년 전에 한번 같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엔화 자체는 거듭해서 1980년대 초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었습니다. 왜 미국이 함께 해야 되나? 미국의 재무부가 지난주에 이런 조치를 하면서 엔화가 약해지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금융과 경제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일본이 미국의 국채, 주식, 기업채 등 총 3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1.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 그러니까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 US Treasuries를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최대 해외 보유국이 일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일본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파급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여기 반드시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이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서 그 개입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이 차입 비용이라고 하죠. 그게 늘어나면서 이미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막기 위해 네, 미국이 엔화가 급락하는 것을 함께 뭔가 대응을 하려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가 약하면 강한 달러,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달러가 강하면 미국 수출업체가 불리하게 돼서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지니까 반대로 일본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작년에 미국이 일본으로 820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1460억 달러 수입을 한다는데 엔화가 점점 약해지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엔화가 왜 그렇게 떨어지는가? 뭐 깊게는 우리가 들어가서 더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일본 재정 상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지진, 일본의 그 남서쪽에 규슈 섬의 구마모토 현에서의 지진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지진의 사망자는 270여 명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분석한 곳에 따라 6.8도, 7.1도 이렇게 나와 있는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8명으로 그렇게 이번에 일본 지진으로 밝혀졌는데 일부 사망한 사람들은 차 안에 피해 있다가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열사병으로 죽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천 명이 다치고 아직까지 매몰된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38명, 지금까지 사망자 38명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섭씨로 40도가 넘는 8,500명 정도가 냉방 없는 임시대피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본의 이 상황 속에서 또 페이퍼 공장에서의 엄청난 굴뚝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어려운 지진 소식입니다. 이 자연재해로 또 지진으로 그것도 두 차례 쌍둥이 지진을 겪은 베네수엘라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온 라과이라, 베네수엘라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라과이라, 이 뒤에 이제 폐허밖에 남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잡혀오고 나서 기름도 많이 나고 이런 나라가 오늘날에 이 정도로 될 수가 있을까, 더구나 힘든 이 상황에서 지진까지 두 번이나 닥쳤는데 학교, 운동장, 상업시설이 모두 생존을 위한 임시 캠프나 아니면 떠난 가족들을 위한 장례 공간으로 지금 변해서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최근에 방문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이 베네수엘라 상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두로 전 대통령의 광고판은 모두 철거가 됐지만 정보가 베네수엘라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새 표지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번 지진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있고, 카리브해를 내려다보던 높은 아파트들은 뒤틀린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서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이번 두 차례 지진으로 2만 4천여 명이 집을 잃었고 건물 파괴도 정말 수백 건물이 파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 30년 동안 두 차례 대규모의 지진을, 그러니까 지진과 그 자연재난을 겪었습니다. 1999년에는 산사태인데 최소한 15,000명이 사망한 그런 베네수엘라. 2010년엔 또 홍수로 수천 명이 이재민으로 집을 잃었고, 우고 샤베스가 사회주의 정부를 움직일 때 그때 또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구스타보 두다멜 같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뛰어난 이 지휘자, 그리고 또 그때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을 방과 후에 방황하는 것을 모아서 빈 건물에 이렇게 악기를 주고 음악을 가르쳐서 만들어 온, 네, 그 전통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 세계 뮤지션들을 만나고 있고, 구스타보 두다멜은 지금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또 스타로 이렇게 서게 됐지만, 그거 외에는 이 사회주의 정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뭐라고 잘못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자체가 또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정책들도 원래 뜻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고 차베스 정권 때 그때 저 지었던 이건 빈곤층을 위해서 고층 아파트 숲을 건설했는데 올해 지진 때문에 그 건물들이 정말 샌드위치 같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까지 시신을 찾기 위한 그런 가족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번 지진으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수가 5,500명 정도 조금 더 될 것이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가 이번 지진에 베네수엘라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란과의 전쟁,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을 해야 한다. 130척이 하루에 지나가던 그 물길이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이란이 이걸 완전히 잡으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그리고 미국의 이 장거리 미사일이 그동안 확보해놓은 것이 너무나 많이 이번 전쟁에 사용이 돼서 무기고 또 비약하다. 이거 사실 전쟁 중에 우리 무기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란 정부가 이 페르시아만의 핵심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개방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마주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반대쪽의 나라 오만과 협상 진행 중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없다라는 걸 또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논의는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는 문제만 국한이 된다. 진짜 배짱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보다 큰 정치적인 합의는 앞으로 다음 단계라고 그냥 막연하게 밀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unbelievably,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인 그런 집단이다 라고 비난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상 해협 문제 해결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다른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이 주말까지 계획이 돼 있었지만 이거 전면 취소하면서 또 중동의 우방들의 요청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this is a last chance, 마지막 찬스다, 찬스를 한 번 더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문서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사상의 모든 아침 오늘 8월 4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를 떠나시게 되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검색 창에 kradio.us 이렇게 치면 우리 kradio의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on air 두 단어가 보입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요 방송 라디오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창시형 김수보서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보서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킴스보석 만나면 반갑습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코인들 미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이 코인들 킴스보석의 소장품인데 골드도 있고요. 실버 코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 뭘 먹나 걱정이신가요? 하루 종일 복회 들어가기 싫으면 이 더운 여름에 오늘도 말이 필요 없는 뉴저지 한남체인 아내 만나방에서 준비하시죠.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이 맛있습니다. 국찜 그리고 떡까지. 모든 반찬 걱정은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을 갖추고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한번 가보시죠.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로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채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곳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가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채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많은 스폰서들 감사합니다. 공동 제공입니다.

0: 프랑스와 유럽 여러 곳에 산불이 너무나 심해서 올해 2026년 7월 그리고 8월까지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는 우리 마음이 함께 타들어가는 듯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특히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프랑스의 보르도 인근까지 대형 산불이 번졌다는 소식, 그리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다는데 프랑스의 지롱드 지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산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산불 상황은 어떤지, 올여름 유럽 소식을 폭염에 이어서 또 프랑스 파리에 계신 우리 박상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더웠던 건 어떻게 조금 잠깐 더위로부터 쉬신 건가요?
1: 네, 더위는 그때 한 2주 정도 완전 지옥 같은 폭염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다음날 정말 날씨가 뚝 온도가 떨어지면서 네. 정상적인 여름 날씨가 돌아왔었어요.
0: 네.
1: 그래서 예, 이제 쾌적한 여름 날씨,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한 15도, 16도 이렇게 선선하고 낮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여름 날씨니까
0: 네.
1: 당연히 한 28도, 30도까지 올라가고 예, 그랬는데 어제부터 조금 더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아침에도 한 30도 정도?
0: 네. 그래서 한참 우리가 유럽의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잠깐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불이 어느 정도까지 8월 접어들면서도 계속 타고 있나요?
1: 일단 보르도 지역은 일단 네. 완전히 다 진화가 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0: 네.
1: 근데 지금 더 이제 심각한 거는 포맹스, 이게 알프스 북동쪽,
0: 네.
1: 니스랑 저기 남쪽 지중해 쪽, 니스 마르세이 그 북동쪽에 네. 그 지방에 지금 아직도 화재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고요. 잔불들이 있어서 아직도 아주 위험한 지금 경계 중에 있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이번 여름에 저희 딸에서도 좀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0: 네.
1: 너무 바람이 강풍이 불어요.
0: 다른 해보다 이맘때?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네. 특히 여름에는 더우면 바람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너무 바람은 있어요. 바람은 네? 부는데 시원하진 않는 바람.
0: 와.
1: 그래서 막 지금도 빨리 지금 밖에도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0: 시원하진 않고.
1: 나무들이 그래서. 네. 네. 근데 시원한 바람은 아니고 더우니까 온도는 높으니까.
0: 정말 이상하네요.
1: 이상하게 네. 계속 바람이 많이 강풍이에요. 그래서 꼭 마치 그러니까 폭풍 오기 네. 전에 한국이나 이런 데 뭐 폭풍 오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막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0: 네.
1: 꼭 그런 그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산불이 네. 조그마한 불씨만 튀어도 네. 또 굉장히 가물어요. 제가 지금 정말 30년 넘게 네. 여기 살았지만 이게 프랑스의 잔디가 이렇게 다 노랗게 타버린 건 정말 처음 봤어요.
0: 네.
1: 공원에 가도 가뭄이가 네. 전부 다 그때 한참 6월에 더울 때 한 일주일은 잘 버티더니
0: 네.
1: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그냥 모든 잡초 잔디들이 다 노랗게 와. 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숲은 오죽하겠어요. 특히 네. 남쪽은 더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불 원인도
0: 네.
1: 그 잡초를 제거하는 큰 전선 이제 고압 전선 주변에 있는 이제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잡초를 제거하는 중에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게 불로 번졌다라고 지금 조사반들은 그렇게 지금 그게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0: 네.
1: 어떤 예 방화나 예 이게 아니고
0: 네. 그러니까
1: 그만큼 너무 지금 가물어서
0: 네.
1: 산에 나무도 뭐 풀도 너무 말라 있어요. 바싹 네. 말라 있으니까 담배꽁초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잡초 제거하는 이렇게 기계가 네. 하다 보면 이렇게 금속이다 보니까 불통이 좀 불꽃이 튀잖아요.
0: 네.
1: 그럼 불꽃 쟤만 튀어도 이게 그냥 화재로 큰 불로 번지는 거죠.
0: 네. 여기서 또 들었던 소식이 다니블강, 그러니까 도나우강이 너무 물이 없어서 강바닥에 옛날에 그 독일군들이 버리고 갔던 그러니까 작전상 버리고 갔던 그런 배들이 다 그때 다시 일본을 침몰시켰던 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어쨌든 더우니까 그 옆에서 물이 있는 한 또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강을 끼고 사는 나라들의 지금 더운 그리고 가뭄이 심하다는 걸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파리 외곽에도 산불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은?
1: 그러니까 파리 주변은 일단 산은 없어요.
0: 네.
1: 파리에서 제일 먼저 산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450km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산은 없는데
0: 네.
1: 여기 저기서 폰텐블루 거기가 말한 데가 어디냐면 제 생각에 폰텐블루일 거예요.
0: 네.
1: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지역에서
0: 네.
1: 거기도 이제 숲이 있어요. 산은 아니고
0: 네.
1: 큰 숲이 있어요. 예, 거기에도 지금 산불이 부분적으로 났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큰 나무들이나 숲이 있고 풀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 뭐 담배꽁초 원인도 있겠고 뭐 근데 그래서 많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바비큐라든지 절대 바비큐는 금지고 흡연도 금지고 굉장히 그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그런 뭐 숲이 많은 곳에는 나는 것 같아요. 화재가
0: 그래서 보르도는 지금 거의 다 불길이 잡혔다라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와인 산지에 또 많은 와인 생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은 급하니까 대피시켜도 본인 자신들은 남아서 지켜야 된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1: 소방관들하고 같이 진화 작업을 한다고 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러니까 대피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면 뭐 어디든지 빨리 달아나야 된다. 이제 대피라는 개념이 우리는 전쟁 상황과 연결을 해서 대피를 생각하는데 이 불 때문에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프랑스와 스페인에만 그렇게 많이 대피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피라면 보통 어디로 이 불을 피해서 대피를 하게 되나요?
1: 이제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 많이 대피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운동 체육관이라든지 예, 마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로 많이 대피했다고 해요.
0: 그리고 이번 불을 이미 가뭄이나 폭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강풍까지 더해져서 이게 알 수 없는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산불 보도에서 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불구름, 구름이 아니라 불구름이라는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1: 네, 저희는 여기 이제 화재 지역이 아니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들었어요.
0: 강풍이나 이 번개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파리에 지금 부는 강풍이 하나도 시원하지는 않고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게
1: 시원하지는 않는데 길거리가 낙엽이 낙엽이 꼭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막
0: 정말
1: 떨어지고 마른 낙엽이 가뭄에 이들이 다 타고 말라서 정말 저희 집 앞에 바로 공원이거든요. 근데 막 그 낙엽이 너무너무 그냥 온 길바닥에 깔려있지
0: 낭만적인 낙엽은 아니고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유럽에 이번에 너무 그 산불이 많으니까 이런 불구름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가서 강풍으로 이렇게 돼서 파리까지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파리 주변에 더구나 산이 없으면 타 들어갈 나무는 없지만 이게 이렇게
1: 나무가 없지만 숲이 많기 때문에 파리 동쪽으로 서쪽으로 큰 숲들이 있어요. 벵세르 숲이라든지 브로뉴 숲이 거기도 이제 굉장히 화재 그 감시를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타고 있는 이 산불이 불구름을 만들어내서 그 불구름이 강풍 같은 것을 일으켜서 파리도 이상한 기온과 이상한 강풍이 시원하지 않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 산불 올 여름에. 근데 보통 산불에 대한 걱정이 파리를 비롯해서 프랑스에는 언제까지 있나요? 이게 여름 현상인가요? 어떤가요?
1: 네, 산불은 아무래도 여름에 건조한 시기니까 산불 위험은 여름에 많이 있는데 올해는 가뭄에다가 바람이 너무 진짜 계속 강풍이 불어서 프랑스 전역에 산재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더 유럽에서 급한 데는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도 지금 산불이 지금 더 심각하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오늘.
0: 그리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까지 그 지역 그리스 터키가 와 그 유럽 전체가 타 들어간다. 우리는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어쨌든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르도 그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역에는 거의 불길이 잡혔다라고 좀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들으면서도 파리가 안전하길 바라고 특히 세느강이 있어서 여름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거기에 물에 또 풍덩 뛰어들어서 어떻게 즐기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시. 건가요?
1: 네, 원래는 이제 해마다 핸드 네. 강변에 예, 그 비치를 만들어 주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으니까 강에 샌드 강에다가 수영하는 것까지는 아, 뭐 물 수질이 어떤지 네. 모르겠지만 거기서 선탠을 한다든지 예, 유광욕을 즐기면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네. 예, 뭐 바닷가에 온 기분을 내는 그런 장소들에서 이제 휴가를 즐기긴 하죠.
0: 네. 그래서 올해도 거기 샌드 강변에 만들어 놓은 인공 비치에서 휴가 못 가신 분들이 정부에도 쉬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이게 네. 궁금한 건요. 뭐 여름이라서 관광객들이 조금 덜 올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유럽에 지금 불이 많다 산불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유럽 지금 가도 안전한가?
1: 네네네네. 네.
0: 어때요?
1: 네, 특히 보르도 지역도 네. 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데 포도주 네. 산지고 해서
0: 네.
1: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또 와도 지금 밖에 나와서 관광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예, 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관광산업에도 프랑스에 영향을 주는 이번 산불이다. 아, 이게 다 잠잠해지면 몇 월에 파리를 가면 가장 행복할까요?
1: 9월쯤에 오시면은 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9월에 파리 방문 여행 한번 계획 잡아보시죠. 한참 지금은
1: 9월까지는 네, 조금 아직 네. 아직 더위가 예,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도
0: 더위 속에서 그래도 파리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희님 집안에서라도 좀 물 네. 떠놓고 우리 옛날식으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1: 네네네 네, 네. 네. 달담그고 예, 70대 첫물 달담그고 예, 피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0: 네 파리의 집안에서 피서 또 상상해봅니다. 살아오신 곳이 네. 파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무슨 이야기만 있으면 박상희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반가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파리 소식을 하나씩 들을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파리에 박상희님 집 앞 공원에 잔디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낙엽처럼 떨어져 놓은 그러니까 잔디가 폭염을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또 가뭄이 계속 이어지니까 프랑스 파리의 잔디가 잔디 색깔이 아닙니다. 가을이라고 믿어버릴 만큼 그렇게 또 잎사귀, 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낙엽처럼 시멍을 아직 부를 그런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웃을 일은 절대 아닌 이 유럽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화재 소식을, 산불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네. 오늘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가을 하늘 같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되나, 우리만 이래도 되나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집안에 또 친척일 수도 있고요. 동네 아이들일 수도 있고 어머 많이 컸네. 그런데 너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구나. 여자아이들한테 그렇게 쉽게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그만 먹어라. 아니면 살 좀 빼라. 그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그렇게 돌아선 어른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그게 평생 가는 그래서 이게 eating disorder라고 섭식장애, 먹지 않는 anorexia 진짜 말라가는 거죠. 그리고 안 보는 데서 잔뜩 먹고 반대네요. 먹는 데서는 잘 먹는데 가서 토해서 계속 몸이 그 불어있는 것 같지만 그 몸 안의 상태, 뭐 치아는 물론이고 bulimia, anorexia, bulimia 이 두 가지 종류인데 결국은 연결된 나중에 bulimia로 가고 제가 한 8년 전에 이 섭식장애로 인한 많은 청소년들도 어른도 있죠. 그때만 해도 벌써 11명 중에 한 명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섭식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가 보면 자세히 뭐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노래, 가수 그리고 영화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전 세계에 수억 명의 팬들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팝스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 수많은 빌보드 차트 1위 기록과 그래미상, 뭐 우리도 이제 그래미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인정받는 그런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 사진이 점점 너무나 말라간다라는, 그래서 아 예쁘다 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하는, 그 체중을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비판적인 시선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영상을 최근에 제작을 해서 33살의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정말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그 젊은 여성들, 특히 스키니 문화, 이거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이 body positivity, 그 반대로 우리 몸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한편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고 우리가 봐도 이거 정상이 아니다. 어머 진짜 예쁘다, 아리아나 그란데, you're so beautiful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바로 말을 해줘야죠. 너 진짜 말랐다. 이거 자체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정에도 잘 모르는 사이에 또 딸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에 다 표현하기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 점점 말라가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만을 남겨놓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아름다운 뉴욕의 하늘 아래서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만 같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면 감사가 없겠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지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8월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8월에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올해도 다 갔다, 벌써 8월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도 올해는 5달이나 남아있습니다. 8월이 되면 한 해가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뤄둔 일들은 내년에 하지 뭐 하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접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다시 시작하는 작은 용기에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네, 8월 4일 화요일 투데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화창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어서 월요일을 잘 보내고 이제 약간 이번 주에 중반으로 접어드는 그런 또 기분 좋은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의 이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이죠.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요즘에 그 미국 노동시장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면접을 보러 가는 자녀를 부모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채용 담당자에게 대신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연봉 협상에 관여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인사 담당자들은 그리고 또 이 언론들은 이를 새로운 채용 문화의 변화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부모들을 가리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헬리콥터 부모 혹은 헬리콥터 맘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 주변을 이 헬리콥터처럼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헬리콥터 맘. 이 표현은 사실 1969년 미국의 부모 교육 전문가죠. 하임 기노트의 책에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늘 내 머리 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은 돼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조금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취업과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나타난 것은 조금 됐죠. 전문가들은 이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함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불안하고 요즘 취업 경쟁도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또 일자리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키운 내 자녀가 한 번의 실수로 뭐 한 번의 인터뷰로 기회를 놓칠까봐 부모가 직접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자가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정답보다도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그런 힘들, 사람들과 소통하는 힘들, 어려움을 또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부모가 계속 앞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이 자녀가 뭐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없다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혼자 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기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은 사실 그 누군가 뭘 이렇게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이제 되풀이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모의 역할을 앞에서 끌어준다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면접 연습 같은 거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모의 뭐 면접 같은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하지만 마지막 그 문을 열고 그 면접관 앞에 가는 사람은 결국 자녀의 몫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어릴 때는 눈에 진짜 내 눈 안에 이 시야에 아이가 있어야 안 그러면 다치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걸 좀 놓아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아이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그냥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한 직장인일 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는데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은 정말 이해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믿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의 그 트렌드 헬리콥터 맘 이게 과연 사랑일지 불안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러싱플레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까지 할인.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는데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2열 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뷰티풀 데이 들으셨고요. 요즘에 그 휴가 많이들 가시죠. 휴가철입니다. 여름에 많이들 떠나시긴 하는데 휴가를 가면서도 휴가 갑니다라고 주위에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대요. 그 휴가를 떠나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또 신경 쓰일 게 많아서 조금 불편하신가요? 그러니까 쉬고 오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휴가를 가면서도 노트북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들어가 보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휴가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대요. 휴가를 쓰면서도 주변에 크게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잠시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내가 쉬는 동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혹시 일을 내가 안 한다고 또 평가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뭐 정당하게 써야 하는 휴가가 있는데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뭐 전화기를 계속 들여다본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사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직장 문화 조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이 휴가 중에도 이메일 확인하고 뭐 이렇게 응답하고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 미국의 인사를 담당하는 많은 분들은 제대로 쉴 줄 아는 직원일수록 업무 효율과 집중력이 높다. 그리고 번아웃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쓰도록 독려해라 이런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그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 쉬면 또 계속 오시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길까 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죠. 부모들은 또 아이들 일정에 맞추느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쉬러 가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휴가라는 것은 뭐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고 또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쉬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쉬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못 쉬어본 분들은 막상 시간이 딱 생기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오래 달리면 엔진을 좀 식혀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잠시 멈춰야 또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쉬는 방법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있다면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는 쉬고 있다. 나는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시간들을 알차게 보냈다. 꼭 어디 뭐 놀러 가지 않더라도 타국에 뭐 놀러 가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서 알뜰살뜰 잘 보내시는 분들도 재밌게 계시더라고요. 팁을 좀 주십시오.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공유해 드릴게요. 항상 저희 K-라디오와 또 실시간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열려 있죠. 카카오톡 아직 친구가 안 되신 분들은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K-라디오 카톡 아이디가 K-라디오 US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친구 맺기가 되면 사연, 인사, 뭐 신청곡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공유할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저희 주소 www.kradio.us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있고 뉴스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중요한 인터뷰들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생생하게 또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생방송 보기가 가능하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라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고 또 눈으로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또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화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혹시 요즘 입맛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여름철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세인데요. 여름철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 지킴이이시죠.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데이비서. 잘 지내시나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우진숙 씨도 네. 휴가 갔다 오셔야 되는데.
0: 가야죠. 요즘 시즌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뭐 주위에도 보니까 휴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1: 또 휴가 중인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어떤 분은 휴가는 무슨 휴가고 할일이 태산 같은데 뭐 이런 분도 계신데
0: 네. 네.
1: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세종 비타민 3총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네. 또 여전히 후코이단 후코이단 이걸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뭐 심지어는 뭐 우진숙 씨한테도 후코이단이 뭐 도대체 뭐길래 그래? 이런 분도 계시다고.
0: 네. 네.
1: 뭐 제가 여름철이 되니까 여름철에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처지는 사람 많습니다.
0: 아 그렇죠.
1: 더워서도 그렇고요.
0: 네. 네.
1: 그런 분들은 건강관리 잘하면 좋은데 자 먼저 하나 팁을 드리면요.
0: 네.
1: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제 수분이 이제 땀으로 빠집니다.
0: 네.
1: 그렇죠? 더우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0: 네.
1: 우리 혈액에 혈전이 생기기가 쉽다 그럽니다.
0: 오, 그거 안 되는데요.
1: 네. 그래서 특별히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0: 네.
1: 여름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골골합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다고 혼날 뻔했는데
0: 왜요?
1: 여름철 감기는 네. 뭣도 안 걸린다고 했더니 막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셔서
0: 그런 말이 있는데. 있지요.
1: 네. 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진숙 씨 제가 후코이단 얘기할 때
0: 네?
1: 아포토시스 몇 번이고 강조했었습니다. 아포토시스가 뭐라 나중에 이제 잠꼬대 하시겠어요. 아포토시스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0: 바로 나오죠. 네. 우리 네. 그 몸 안에 있는 비정상 세포들을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오늘은요. 여름철 한가운데서 우리의 혈관, 우리의 면역력, 그리고 지난 방송 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필수 비타민 3총사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세일 저 못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방송 말미에 세일 정보만 요약을 했는데 먼저
0: 네.
1: 여름철 혈관 건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휴가철 혈관 건강 하면 뭐 세종 송보감이 다 떠오르는데요.
1: 네, 요즘에 라디오 CM이 바뀌어가지고
0: 네.
1: 어떤 분은 라디오 광고가 되게 좋네요. 이런 분도 계시던데
0: 네.
1: 이 세종 송보감은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0: 네.
1: 제가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드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0: 네.
1: 여름철에는 수분이 수분. 부족함으로 인해서
0: 네.
1: 예,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특별히 여름철에 온도 차이가 밖에 온도와 안에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면
0: 맞아요.
1: 그렇죠? 어려운 네.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당뇨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뇌졸중, 심장병 다 혈관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세종 송보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혈관 건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종 바이오텍 우리 회사에서는 벌써 18년 됐습니다.
0: 오래됐습니다. 와.
1: 그래요.
0: 네.
1: 그리고 성분 함량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나라의 전통 솔립 연구해서 의약품 제조 기준인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된 혈관 건강에 대한 한 뭐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맞습니다. 뭐 GMP 우리가 늘 새겨듣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네. 제조되고 한국식약처에서 인정한 천연의 네. 혈관 건강 제품인데요.
1: 네.
0: 이걸 어떤 분들이 좀 복용을 하면 좋을까요?
1: 지난번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0: 네.
1: 사장님 솔잎으로 만들어주면 그 송진 같은 거는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 그러는데요. 아, 막 이렇게 질문을
0: 네.
1: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0: 네.
1: 솔잎을 그냥 보조식품처럼 이렇게 으깨서 만든 것이 아니고
0: 네.
1: 제가 그때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는 Pine Needle Distilled Concentrate, 한국말로는 솔잎 증류. 그러니까 이걸 끓이게 되면 증류수가 이렇게
0: 그렇죠.
1: 쌓이게 됩니다.
0: 증류죠.
1: 그 증류, 예, 증류수를 고농축했기 때문에 사장님 송지는요, 송지를 다 깔아왔기 때문에
0: 네.
1: 관련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무거우니까요.
0: 네.
1: 그래서 솔잎 증류 농축 캡슐로 개발이 되고
0: 네?
1: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준으로 만들었다.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 맞습니다.
1: 여름철에 뭐 당뇨나 혈압이나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고
0: 네.
1: 휴가 중에 음식 조절이 무장 해제가 됩니다.
0: 맞습니다. 이제 다들 곧 어떡하죠?
1: 네. 기름진 음식.
0: 네.
1: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1: 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뭐 물론 조심하셔야 되고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분들도 드시면 좋은데 제가 그래도 솔잎에 대한 효능은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0: 네네. 좋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솔잎이 왜 이렇게 좋으냐 하면
0: 네.
1: 솔잎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루틴. 이 성분은 솔잎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0: 네.
1: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혈당 조절에 유용합니다.
0: 네.
1: 세 번째, 테르핀, 탄닌. 물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네 번째, 해독작용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들어있어서
0: 네.
1: 우리 몸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해주고
0: 그렇죠.
1: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다.
0: 네.
1: 니코틴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세종 송보감은 솔잎이 원료고 99% 솔잎을 고농축한 증류 농축한 캡슐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효능을 들어보니까 왜 세종 송보감을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해독작용 있죠. 예, 네. 디톡스 효능 있으니까요.
1: 디톡스도.
0: 네네. 네. 그러네요.
1: 그 다음에 송보감을 드시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있으면
0: 네.
1: 아마 제 얘기 다 동의하실 텐데 솔 향기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0: 아, 내 몸에서요? 쫙 나나요?
1: 남성분들은 소변 보실 때 그 소변의 냄새 이외에
0: 네.
1: 심한 냄새를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요.
0: 아, 그렇군요.
1: 사장님, 남자끼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네.
1: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해독작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심한 냄새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0: 네.
1: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0: 네.
1: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3번까지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름철의 한가운데에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먼저 세종 송보감에 관해서 우리 팩트체크 해주셨는데 오늘 네.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네. 스페셜 세일 준비해주셨죠?
1: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 계세요.
0: 아, 그럼요.
1: 어떤 제품 하시나
0: 네.
1: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사실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그 실비치라는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0: 네.
1: 거기에 그 단골 고객이 이분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실비치에서
0: 네.
1: 사십니다. 그런데 전화를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사장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의 솔잎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0: 네.
1: 그 어르신은 혈당 조절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대종 송보감은 다양한 이유로 특히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 꼭 상담하면 좋겠고요.
0: 네.
1: 자,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아포토시스 얘기했습니다.
0: 그렇죠. 후코이단. 네.
1: 그래서 뭐 후코이단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바닷속에 있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미역이나 다시마 갈조류에서 추출한 아주 극미량의 성분으로 개발이 된 것이 후코이단인데
0: 네.
1: 갑자기 그 질문하고 싶은데요.
0: 네, 어떤 거죠?
1: 북극이다는 일본 말이다? 아니다.
0: 아니다.
1: 아니다.
0: 그렇죠. 아니다. 네.
1: 제가 해도 그, 저, 8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성분 이름이다. 네.
1: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 북극이다는 최근에 개발이 많이 돼서.
0: 네.
1: 항암, 면역력,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가 돼서, 여름철에 떨어지기 쉬운 그, 면역력.
0: 네.
1: 여러분 걱정이 되시는 분은요.
0: 네.
1: 후코이단을 꼭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0: 네.
1: 혈관 건강은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380불.
0: 그렇죠.
1: 후코이단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입니다.
0: 네.
1: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380불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일반적인 세일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전에도 텍사스에 어떤 분이 그 송보감 2+1 이렇게 세일하고 홈페이지에
0: 사거든요.
1: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래서
1: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세일을 하고 있고 후코이다는 세일 정보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방송 때 제가 가끔 세일을 하게 되면
0: 네.
1: 홈페이지에 없는데요, 사장님? 그런 분이
0: 계세요.
1: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가 있는데
0: 네.
1: 제가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 다섯 분에게 행운의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오다 하시면
0: 네.
1: 한 박스입니다. 두 박스 아니고요. 한 박스 오다 하시면 특별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세종 후코이단 4개월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네.
1: 그리고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보너스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리포좀 비타민 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요 세일은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리턴콜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0: 네.
1: 그 필라 쪽에서 사시는 분인데 뉴욕에 일보러 왔다가
0: 네네.
1: 이 방송을 들은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1: 진짜 송보감사만 후코이단 주는 건 맞아요.
0: 한번 확인.
1: 네, 그래서
0: 네.
1: 그때 개인당 요 세일은 한 세트.
0: 그렇죠.
1: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다 그랬더니
0: 네.
1: 제 이름으로 두 세트 하시고요.
0: 네.
1: 제 아내도 같이 왔으니까 아내 이름으로 두 세트 할게요.
0: 그렇군요.
1: 네, 규정 안에 들어가죠?
0: 네.
1: 들어가죠? 그러셨어. 막 웃었는데.
0: 네.
1: 드렸습니다.
0: 네.
1: 자, 필요하신 분 일단 뭐 전화하세요. 상담도 하시고요.
0: 네.
1: 우리 본사입니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모든 제품은 미국 내에 타 지역도 다 배송해 주시고요. 물론 네. 한국도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지사를 통해서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본사 번호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 703-256-7671번입니다. 하절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세종 송보감 오늘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 선물로 우리 항암 면역력의 명품이죠.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죠.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신제품 이것도 한 병 드립니다. 당연히 배송은 무료고요.
1: 네.
0: 그렇죠. 리턴콜 해주시니까 지금 혹시 통화 안 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 그 시간이 없지만 1, 2분만 더 쓰면
0: 네.
1: 제가 지난 방송 때 왜 여름철 비타민 3총사
0: 주셨죠. 지난번에
1: 그 바캉스 3총사
0: 그렇죠.
1: 막 이렇게
0: 네.
1: 세일 정보만 좀 드릴게요.
0: 그럴까요?
1: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 요거는
0: 네.
1: 여름철 피곤하신 분들 또 비타민 C 다들 아시니까요. 좋은
0: 네.
1: 비타민 C가 나왔습니다. 2개월분 한 병이고 35불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3총사의 두 번째는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이죠. 여름철에 물만 바뀌어도 장에 탈이 나는 분이 계십니다.
0: 네.
1: 그래서 세종 유산균 요거는 한 달분이 35불이고요.
0: 그렇죠.
1: 또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요거는 한 달 반을 드시는데
0: 네.
1: 역시 35불입니다.
0: 그래서
1: 요 세일은 다섯 병에 한 병 5+1만 하셔도 다 쇼핑해드립니다.
0: 그렇죠.
1: 우리 쇼핑해드리고요.
0: 네.
1: 특별 세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 때.
0: 맞습니다.
1: 구입 못하신 분. 10병을 구입하시면 5병을 더 드립니다.
0: 10 플러스 5로 주시는 거예요.
1: 이 얘기만 하면 와 그러세요.
0: 아 주셨네요.
1: 가격이 똑같으니까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저 유산균에 꽂히신 분이 많았어요.
0: 그랬어요.
1: 그래서 사장님 유산균 네. 10병 하고요. 선물로는 네. 비타민 C 5병 주세요. 아. 신제품이라면요. 그래서 왔는데 네. 10 플러스 5인데 이것도 전화 주시면 되는데 뭐 브리핑 해드립니다. 그렇죠. 5 플러스 1, 10 플러스 5, 703-256-76 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더운 여름철에 요 비타민 3총사도 함께 세일 정보 드립니다.
0: 좋습니다. 더워지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맞아서 아주 꼭 필요한 세일만을 오늘 참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주신 두 가지 세일 정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 이 세일은 뭐 뭐니뭐니 해도 1등이죠.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드리는데 요거는 한 세트, 리미슨 두 세트 가지고요. 다섯 분에게 드릴 겁니다.
0: 네.
1: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배송도 가능하고요. 여름철 비타민 3총사
0: 그렇죠.
1: 리포존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35불인데 각각
0: 네.
1: 5병에 1병, 10병에 5병
0: 네.
1: 믹센 매치도 가능하니까
0: 네.
1: 703, 여기 본사입니다.
0: 그렇죠.
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세종 송보감 워낙 좋아하시는데 후쿠이단이 따라온다니 정말 거기다가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 비타민C까지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네.
0: 여름을 맞아서 여름 건강관리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도 아주 촘촘하게 좋은 구성으로 할인을 주셨는데 자 오늘도 좋은 덕담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1: 네. 제가 방송 말미에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우진혁 씨랑 같이 할까요?
0: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1: 렌트되지
0: 않습니다. 네, 맞는 네. 말입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0: 네.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바로 통화 안 돼도 리턴콜 해주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봬요.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투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 잘 지키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냥 스탑 사인이 있길래 스탑한 그 순간, 차를 빼다가 아, 못 봤어. 지금 어떤 얘기 하려는지 눈치채셨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상 속 어느 그 짧은 순간에, 에이, 설마 나한테. 우리는 진짜 상상도 못하죠. 아니, 우리 아니라 누구라도 신의 경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아, 3초 뒤에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도 모르겠죠. 상상 못한 그 순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 교통사고입니다. 당황스럽고, 일단 어디 다치기라고도 하면 그 다음에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진짜 누구 잘못인지부터 상상해보면 아찔합니다. 그런 사고의 순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미리미리 배워볼 수 있어요. 생활의 지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 치료 보상 문제까지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꼭 필요한 생활 정보만 쏙쏙 골라서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빈대떡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 녹두 빈대떡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경험을 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 백서. 자, 김동석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그러니까 허브지겁 들어오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늦게 오셨는데 너무 말끔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더 멋있어지셨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히네요.
0: 네, 공사 구간이 있다고. 네.
1: 아, 모르겠어요. 왜 막힌지.
0: 아, 아니에요?
1: 막히는 거 보면 이유가 없어요.
0: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착한 일 하고 왔거든요.
1: 아.
0: 착한 일을 했어요.
1: 잘하셨어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0: 누가, 여기 주차하면 오늘 안 돼. 오늘 여기 공사할 거야. 네.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토할 거야 라고 적혀 있는데, 네. 누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짧은 영어로 네. 빼라고 네. 여기 하면 안 되는데 되게 고마워하면서 가더라고요.
1: 아, 잘하셨어요.
0: 잘했죠. 네. 혹시 뭐 착한 일 하고 오신 거 없으세요?
1: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0: 아니, 항상 착한 일 하실 것 같아서.
1: 아, 착한 일이요? 네. 착한 네. 일, 저는 뭐, 그냥, 모르겠는데요.
0: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 예.
1: 열심히 착한 일 하겠습니다.
0: 네. 한숨 돌릴 시간 드릴게요. 저희 광고 듣고 시작하죠.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잠시만요.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가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많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알찬 정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최근에요. 17세, 물론 한인은 아닙니다만 예. 소년이 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바이크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정확한 그 길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전거 전용 도로랑 차선이랑 같이 이렇게 도나 봐요.
1: 예.
0: 똑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하고 한참 이제 엔딩에 얘기했던 게 자전거 헬멧 안 쓸 거면 타지 마세요 막 그러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 사고의 경우도 헬멧을 안 썼더라고요.
1: 네. 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네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왜 헬멧을 강제로 쓰게 안 하는 거예요?
1: 근데 17살이라고 그랬죠?
0: 네.
1: 이 친구는 강제로 써야 되는 나이에요.
0: 미성년자는 쓰게 되어 있네요. 근데 안 쓴 거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안 쓴 게 이제 큰 영향이 끼칠 거고요. 그리고 이 스쿠터 속도를 개조했다며.
0: 이게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에 판매되는 네. 어떤 기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1: 네. 그러니까 요새들 많이 이 스쿠터 같은 거 사가지고 만들어요. 자기들이. 조작을 해서
0: 네.
1: 속도를 더 내게 하는 거 많더라고요.
0: 아, 겉보기는 그냥.
1: 네. 평범한 건데 네. 25마일 미만으로 가는 건데
0: 네.
1: 개조를 해가지고 30마일 막 이렇게 40마일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0: 와.
1: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왜 이제 심각해졌냐면은 이제 사망했으니까.
0: 네.
1: 어떻게 됐건 이제 법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슨 권한이 있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제부터는.
0: 예.
1: 사망하기 전까지, 사고 나기 전까지건 어떻게 하면 사고를 안 내게 하냐 그게 중요한데.
0: 네.
1: 어떻게 됐건 사고가 났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사고가 났으면 이 사람이 권한이 뭐가 있냐를 따졌을 때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과실이에요.
0: 네.
1: 옛날에는 과실을 그렇게 중요시는 안 봤어요. 중요하지만.
0: 네.
1: 근데 요새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0: 아, 50%가 넘어야 된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자기 돌아가신 걸 이제 wrongful death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권한을 다 챙길 수 있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죽었나 다 따져. 이거 한 시간 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0: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
0: 네.
1: 과실을 따져야 되니까 사고 어떻게 났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0: 네. 네.
1: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서 사고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CCTV가 있는지 상대방 차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0: 네.
1: 증인이 있었는지.
0: 그러니까
1: 자, 그러면 과실은 상대방의 51% 이상 있었다고 이제 입증이 됐으면.
0: 네.
1: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슨 피해를 받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가 커도
0: 네.
1: 과실이 그 이스쿠터 탄 친구가 더 많잖아요.
0: 네.
1: 그러면 보상금 못 받아요. 이 얘기도 뉴욕주 법이에요.
0: 와, 심각하네요.
1: 네. 옛날에는 상대방이 10%만 과실이 있어도
0: 네.
1: 10%에 대한 권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게 안 돼요.
0: 그러면은 전기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랑 이 차 도로가 나란히 우회전하는 경우인데
1: 네.
0: 만에 하나 자전거가 뭘 잘못했다 이러면은
1: 완전 거죠.
0: 아무.
1: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얘가 죽인 뭐 큰 원인은 헬멧을 안 써서 죽었다. 그러면은
0: 네, 맞아요. 머리.
1: 네, 그러면 이제 그 contributing factor가 되는 거고요.
0: 예.
1: 그것도 이제 그냥 헬멧 안 써서 죽었다 그냥.

0: 앞에 가서 누구가 실인지 입증을 하려면 준비를 잘 해가야겠죠.
1: 그렇죠.
0: 네. 네. 준비를 잘 해가야 돼요, 이거는.
1: 그냥 준비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0: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려면 네. 이제 속도하고 네. 헬멧하고 상관없이
1: 네.
0: 이 사람이 과실을 한 것 때문에 이런 큰 피해가 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1: 네.
0: 예, 그렇잖아요. 뭐 사망을 했건 안 했건 떠나서 이 사람이 운전 제대로 했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럼 빨리 조사가 들어가야겠죠.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경찰이 언제 왔었는지, 그거 다 따져야 된다고요.
1: 네.
0: 과실 입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학생이, 17살짜리 그 청년이
1: 네.
0: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지, 대학교 갈 준비가 돼 있는지, 가족은 어떤지, 무슨 네. 일을 하려고 그런지, 학교에서 공부는 얼마나 잘했는지.
1: 네.
0: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직사해서 사망했는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무서운 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1: 네. 네.
0: 직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제 pain and suffering을 고생을 막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죽었는지.
1: 그런 것도 따져요?
0: 그럼요. 예. 네. 네. 그 고생하고 죽으면 그 애만 고생하고 죽었겠어요?
1: 온 가족이 다
0: 그렇죠.
1: 같이.
0: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구인지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예. 근데 좀 냉정해져요.
1: 네.
0: 왜냐면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우리 쪽으로 그 과실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친 거, pain and suffering,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미래에 뭘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 놓친 거 이런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1: 네. 그 사고가 약해서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있고 사고 피해자라면 뭐 증거를 이렇게 모으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0: 사망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주변에 뭐 CCTV가 있었는지. 이거는 조금 달라요. 내가 이제 라디오에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사고 났는데 그 변호사님 위에 카메라 있는데
1: 네.
0: 그 트래픽 카메라인데 그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못 보게 해요.
1: 왜 못 보게요? 사고 났는데?
0: 네, 못 보게요. 그거는 형사법 들어가고, 트래픽 사고 이런 거는 못 보게요. 그래서 뉴욕시가
1: 네.
0: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작동 안 하는 게 거의 다예요.
1: 아, 와.
0: 네, 하여튼 못 보게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 케이스는 달라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reckless driving. 네, 이렇게 난폭 운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차가.
1: 상대가? 네.
0: 그러면은 vehicular manslaughter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로 취급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했다. 그럼 당연한
1: 범죄자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것 같이.
1: 네.
0: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때는 우리 CCTV를 볼 수 있고 판사님한테 서피나를 받아서 볼 수 있다고요.
1: 네.
0: 경찰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평범한 경찰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고나 차 사고로 사망하는 것만 조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1: 네. 교통사고 조사팀.
0: 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거 조사하는 그 경찰들이 따로 있어요.
1: 네.
0: 예, 베이킬러 허머사이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네. 카메라를 보고 이제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좀 어떻게 됐건 제일 중요한 건
1: 아유,
0: 헬멧 안 쓴 거.
1: 네.
0: 그렇죠?
1: 네.
0: 헬멧 안 쓴 거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안 쓴 거. 그리고 그 e-scooter 같은 거 나쁘게 만들어서 속도 내고 위험하게 타는 거 그런 건 안 하셔야 돼요.
1: 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애가 이 바이크를 타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타게 할까요? 묻는다면. 네.
0: 안 타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아들하고 매일 싸워요.
1: 예. 네.
0: 아들이 지금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이스쿠터를 사가지고
1: 네.
0: 자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가 좀 싸게 자기가 원하는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은 기차 타고 가면은 1시간 넘게 걸린대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스쿠터 가면은 한 20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면 1시간 걸리고.
1: 예.
0: 택시 타면 너무 비싸고.
1: 그렇죠.
0: 예. 그 이스쿠터를 사겠대요.
1: 타고 근데, 싶네.
0: 안 된다고 예. 그랬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애들 어떻게 이겨요, 부모가.
1: 그러니까요.
0: 타야 되면.
1: 네.
0: 타야 되면은 아까 같이 속도 개조하는 그런 건 안 되고요.
1: 네, 불법 개조하는 네, 거.
0: 그리고 꼭 안 되고. 헬멧 쓰고.
1: 헬멧 무조건 더워도.
0: 그리고 자전거든, 이스쿠터든, 스쿠터든, 모터사이클든, 차든, 트럭이든,
1: 네,
0: 다 트래필러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1: 네.
0: 큰 트레일러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는 사람도 트래필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렇잖아요. Don't walk? 그러면 걷지 마.
1: 네.
0: Walk? 걸어. 그런 거 같지. 스쿠터도 가? 그러면 갈 수 있고.
1: 네.
0: 멈춰. 서서 빨간

0: 분야 서,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사고 나요.
1: 네.
0: 예. 근데 젊은 애들 차 없으니까 시장 가잖아요.
1: 아, 그럼요.
0: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자,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변호사님 예. 전해주셨고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 바이크는?
0: 뉴욕은 안 해도 돼요.
1: 안 해도, 뉴저지는?
0: 예. 뉴저지는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1: 예. 예.
0: 등록을 해서 이제 보험도 이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이바이크도 15마일 이상이 되면 단속을 한다, 경찰이.
0: 네.
1: 뭐, 그러긴 하는데 단속하는 걸 보지 못했네요.
0: 20마일로 알고 있어요.
1: 아, 20마일 초과하면?
0: 네. 네.
1: 자, 요런 규정들. 아, 저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애가 만약에 이바이크를 타겠다 하면 못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0: 네.
1: 예. 그래도 뭐 애들이 꼭 그래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요렇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0: 야, 괜찮습니다.
1: 제가 나가서
0: 예.
1: 가져올게요.
0: 아니,
1: 그동안 노래하고 계신데요.
0: 아니요.
1: 소리만
0: 나가겠습니다.
1: 아, 네. 노래하는 것보다는 목마르게 낫다. 네.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창문으로 돌 파편이 날아서 쨍 깨졌어요.
0: 아이고.
1: 아, 저도 당했는데.
0: 네,
1: 요럴 때 보험 처리 안 될까요?
0: 보험 처리 되죠. 보험을 들었으면. 웬더 인슈런스 들었으면.
1: 아, 내 보험에 따라서 네. 안 되는 것도 네. 있고 되는 것도 있고.
0: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되는 거야.
1: 만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보험 처리를 하면
0: 네.
1: 이게 막 쫙 깨졌으면 당연히 갈아야겠지만 이렇게 콕 찍힌 거 있잖아요.
0: 점점에는 커져요.
1: 그렇다 네. 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보험 처리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윈도우 인슈런스 있으면.
1: 만약에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0: 그거는 안 올라가는 거라고. 디덕트블도 아, 없어요.
1: 예. 네,
0: 몰라요. 제 보험은 그래요. 저는 보험에서 나온, 보험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지.
1: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좋은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이게 네. 되고
0: 근데
1: 아마.
0: 그런 거는 이제 흔한데, 앞에 차에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1: 네. 뭐 나무 막대기 하나가 왔죠.
0: 네. 네. 뭐 이렇게 뭐 물건이 튀어나와가지고 차를 쳤다든지. 그래서 윈도만 데미지는 게 아니고.
1: 차가 파손.
0: 차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것 때문에 차를 루스 컨트롤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1: 네.
0: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건 앞차만 찼잖아요? 그러면 앞차 과실이에요.
1: 앞차는 근데 뒤에서 빠져나와서 일어나니까 모를 모르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0: 모르게 간다고요.
1: 그러면.
0: 황당한 것도 많이 봤어요. 매트리스가 날아간 거예요.
1: 네.
0: 앞에 차에서 매트리스가 날아가가지고 뒤차를 쳤어요.
1: 네.
0: 쳤으면 되는데 가렸어요.
1: 어떻게?
0: 근데 이 운전자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봐요.
1: 오해.
0: 내가 멀리서 봤거든요.
1: 네.
0: 멀리서 봤는데 진짜 브레이크를 밟고
1: 네.
0: 해저라이트를 먼저 키더라고.
1: 오.
0: 예. 그래서 사고 안 났어요.
1: 예. 네,
0: 차는 데미지 났죠.
1: 네. 네.
0: 이제 앞차는 찾았을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시행하고 갔으니까 모르겠는데.
1: 네. 네.
0: 그런 사고도 있었고. 의뢰인 중 한 분은 그 큰 추억에서 이상한 쇳덩어리 같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1: 네.
0: 그 부품이.
1: 철제 이런 거 있으면
0: 네, 철제 같은 게,
1: 네.
0: 호응 같은 게. 그래가지고 차를 쳤어요.
1: 네.
0: 차를 쳤는데 왼쪽 레인에서 중간 레인에서 왼쪽 레인으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쳤는데 그 다음에 루스 컨트롤 해가지고 옆에 레일을 친 거예요.
1: 네.
0: 레일을 쳐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고 경찰도 보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알잖아요.
1: 네.
0: 왜 자세히 알 것 같아요?
1: 본인의
0: 블랙박스로 아. 다 봤으니까 자세히 아는 거예요.
1: 아, 나 또 본인의 경험담인 줄 알았잖아요. 네. 네.
0: 자세히, 그래서 자세히 아는 블랙박스로 보고,
1: 네.
0: 뭐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1: 아, 네. 실제, 네. 네.
0: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증이 됐고,
1: 그 철제를 들고 왔어요.
0: 다행히 네. 낮에 사고 났어요.
1: 아.
0: 낮에 네. 사고 나서 플레이트 넘버가 나왔어요.
1: 아, 앞차.
0: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찾아냈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밤에 그렇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아무리 좋은 블랙박스에서도 안 찍히더라고, 플레이너.
1: 하.
0: 예.
1: 네. 야, 저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가끔 그 차 넘버를 이게 약간 좀 위로 구겨놓는다든지.
0: 예, 네, 멋있게 뭐,
1: 네, 안 하고 뭐
0: 짠
1: 좀 옆에 붙이고 뭐, 이게 가능한 건가요?
0: 모르겠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1: 그죠.
0: 네. 근데 네. 멋으로 그러니까 엄하게 그냥 안 다루는 것 뿐이지.
1: 네.
0: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에요.
1: 저는 그렇게 각도를 조정하면 카메라에 안 찍혀서 저런
0: 멋으로 하는 거죠.
1: 멋으로.
0: 젊은
1: 애들이. 예. 네.
0: 카메라 안 찍히게 그 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그건 법 어긴 거예요.
1: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야, 그나저나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그러면 밤에 안 보이면 도망가면 끝인 건가요?
0: 그러면 이제 그 뺑소니 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때는 이제 본인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나가 되게 중요하죠.
1: 뺑소니를 잡을 때는 혹시 그 카메라 같은 거 봐주나요?
0: 안 봐줘요.
2: 안 봐줘요?
0: 네.
1: 와.
0: 네. 그런지 말했잖아요. 사람이 크게 다쳤다든지 사망을 네. 했다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총을 쏘고 막 도망가다 이런 거는 이제 되는데
1: 네.
0: 그냥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1: 예. 아, 참 답답하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속도로 얘기인데요. 차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지점에서 차를 옮겨야 했습니다.
0: 예.
1: 사고가 났는데
0: 예.
1: 차들이 막 지나가야 되니까 차를 뺐어요. 상대방 차는 제 의견과 다른 경우에 아 차를 뺐는데 둘이 얘기가 안 맞아요.
0: 예.
1: 이 사고 네가 했다. 네가 들어왔잖아. 내가 들어왔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0: 그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부딪히고 그런 건 쉬워요.
1: 네.
0: 블랙박스 있어도 쉽고요.
1: 네.
0: 근데 뒤에서 부딪힌 거 아니고 블랙박스 아닌 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흔히 하이웨이에서 사고 나는 게 레인 체인지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게 많아요.
1: 아, 예. 차서 네. 끼어들다가.
0: 끼어들다가 뭐 이거 못 보고 끼어들고 뭐 이러다 사고 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빨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무리 트래픽 있어도. 그러니까 쌩쌩 달리는 나가서 사진 찍어서 위험하게 그런 건 아니고.
1: 네.
0: 사고가 났으면 누가 끼어들었는지 입증할 수 있게 찍어놔야 된다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차가 왼쪽 레인을 끼어들었어요. 우리 차는 직진하는데 쳤어요.
1: 네.
0: 그러면은 시옷 같은
1: 네. 시옷 같은
0: 네. 그런 디자인이 생기잖아요.
1: 네.
0: 그거를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1: 아 사진 앞에서 쓸 때 뭐 옆에서 봤을 때 그 네. 상황을
0: 그러니까 네. 나는 직진으로 서 있고 상대방 차는 대각선으로 서 있는 게 찍혀놓으면 이 사람이 끼어든 게 입증이 되잖아요.
1: 네.
0: 아니면은 레인이 노란 선이 그 파란 하얀 선이 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끼어들었어요. 네. 사고가 났어요. 옆으로 부딪혔다고 쳐요.
1: 네.
0: 우리는 점점 사이 중간에 있고
1: 예.
0: 이 차는 점점 중 그
1: 차선 예.
0: 차선 걸쳐서 있다.
1: 네.
0: 그럼 누가 들어왔어요? 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 아 헷갈린다. 네. 네
0: 걸친 사람 걸쳐서 들어왔으니까 걸친 거잖아요.
1: 아, 네네. 그렇죠?
0: 우리 레인의 중간에 있는 레인에 들어왔으니까.
1: 네.
0: 그럼 걸친 거를 찍어놔야 된다고.
1: 예.
0: 그 다음에 옮기시면 돼요.
1: 아, 뒤에서 막 빵빵 해도.
0: 차에 안에 앉아서 찍어도 돼요.
1: 안에서 찍어도 돼요?
0: 네, 뭐가 됐건 그것만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저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무조건
0: 네.
1: 차부터 빼라고 배웠거든요.
0: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1: 네.
0: 무조건 차부터 빼야 돼. 왜냐면 위험하니까. 더 크게 사고 났으니까.
1: 네.
0: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고상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이 과실 입증이 된다고요.
1: 확실하게 과실 입증할 수 있다.
0: 네.
1: 일단은, 어쨌든 뭐 멈추고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사진부터 좀 찍어놓고
0: 네.
1: 그 다음에 추후 처리를 하는
0: 네,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이제 안전한 데로 이제 옮기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1: 네.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0: 네.
1: 그때 사진 찍어놓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운전면허 서로 교환하고 찍어놓고
0: 그렇죠.
1: 네. 보험증 교환하고
0: 그렇죠.
1: 차번호 등록증
0: 그렇죠.
1: 끝이죠.
0: 잘하시네요.
1: 와. 공부 많이 했거든요.
0: 네,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과실 입증 받으라면 제일 좋고요.
1: 아, 녹취든 네, 뭐 상관없어요.
0: 문자든 뭐 네. 녹취든 상관없습니다. 네.
1: 그쪽에서 녹취를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 예,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따져볼 때, 아니요? 그때 그쪽에서 하도 무섭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다고 한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나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그럴 수도 있으면 그러니까 변호사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1: 네.
0: 네.
1: 와.
0: 청문회 해가지고 이제 그릴링 하면 돼요. 닥달해가지고 너 제대로 말해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1: 예.
0: 유도 있게.
1: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요?
0: 케이스 바이 케이스.
1: 예. 예.
0: 그런다고 누구를 고문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말해 이건 아니잖아요.
1: 예.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면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예. 그건 안 돼요.
1: 무서운 변호사입니다. 네, 김동수 변호사님과 함께 아 농담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혹시나 또 이런 걸 또 오해하시는 분 없겠죠? 아,
0: 그러면 안 되죠.
1: 네. 자,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살짝 우리 샌덜센 김동석 변호사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놓치면 아깝죠. 지금 함께하고 계신 변호사는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뉴욕 주소는 플러싱 163-07 디팟로드 스윗 넘버 101호입니다. 뉴저지에요. 펠리세이즈 파크에 있고요. 460 버겐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최근에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괜찮습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866-994-4949번입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646-808-7375. 요건 진짜 응급 상황에만 전화 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SNS 프로필 같은 걸 봤는데 보라돌이들이 보라색 옷을 입은 친구들 가득 있는데 변호사님 딱 있더라고요.
0: 보라돌이가 뭐예요?
1: 보라돌이.
0: 몰라요? 제가 있었어요? 아, 보라돌이 그 텔레토비?
1: 네, 텔레토비 얘기한 거야.
0: 제가 있었다고요?
1: 모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0: 왜요? 아니 펄펄 옷 입었다고요? 뚱뚱하다고? 배 나왔다고요? 아,
1: 저요?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0: 저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저요?
0: 물 좀. 아, 네. 어디 있어요?
1: 지금 아직 방송 1분 남았거든요. 제가.
0: 아, 지금 네. 나 광고 나간 거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광고를 내보내려다가 시간이 좀 있길래 상담을 살짝 나누는 거였는데 끝나시는 줄 알고 물 드시러 가죠.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물 드시러 가실래요?
0: 아, 뭐 광고 선전할 때 나갈게요.
1: 네.
0: 죄송합니다.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하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네요. 제가 테두리 안에서 하던 거를 버릇이 있어가지고 광고 나간 줄 알았어요. 저 뚱뚱하다고 농담하시는 줄 알고 지금.
1: 아유, 제가 그런 농담하면 안 되죠.
0: 네, 잘 빼겠습니다.
1: 아유,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주시다니. 자,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물 한잔 하시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보라돌이 얘기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광고 후에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돌아오세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 한잔 하시고 오셔서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로 보는 분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자리 잡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죠.
2: 옷 깨끗이 입고 와야겠네.
1: 오늘 멋있다니까요. 네.
2: 감사합니다.
1: 카메라 어떻게 나올지 딱 보면 알아서. 예.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시다가 놓치셨다면 지금 앞서 살짝 말이 나왔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K라디오 홈페이지가 세 단장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 특히 라디오 생활백서는 매일매일 방송하신 게스트들의 방송분을 홈페이지에 착착착 올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빠짐없이.
2: 예.
1: 야, 이렇게 약속한 일은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제가 하거든요.
2: 아,
1: 네.
2: 오케이.
1: 착착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궁금한, 아까 그 얘기 다시 듣고 싶은데 하시면 클릭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정 좋으신데요?
2: 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1: 아까 보라돌이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 아, 그래서 보라돌이 얘기하신 거구나.
1: 산에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 20명은 돼 보이던데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사진이 있는데 그 안에 김동석 변호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디 자원봉사활동 가셨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번호가 있는데 1번, 2번이 어머니, 아버지 같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그거 무슨 사진이에요?
2: 가족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그 우리 가족이 18명이에요, 지금. 다 모으면. 18명. 18명. 한 분은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도 있는데.
1: 네.
2: 하여튼 18명 가족 중에 이제 16명이 모였어요.
1: 네.
2: 16명이 모여서 거의 다 모인 거죠. 한 명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고.
1: 네.
2: 한 명은 못 왔어요. 하여튼 다 모였는데. 모처럼 여행 가족 다 모여서 가니까
1: 네.
2: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 네.
2: 이제 포코너에 큰 집을 빌려서 놀러 갔어요. 그것도 평생 처음으로
1: 네.
2: 우리 엄마께서 내가 쏠게 그리고 엄마가 큰 돈 써가지고 간
1: 네.
2: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인 거죠.
1: 예.
2: 의미 있는 여행이니까 좀 의미 있게 하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의논을 한 게 조카들하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게
1: 네.
2: 그러면은 기억에 남게 옷을 만들자, 절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킴스 패밀리, 김씨니까 킴 패밀리가 196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한 날이에요.
1: 1960 결혼 기념.
2: 네, 1962년 결혼을 하셔서
1: 네.
2: 1번, 2번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18번까지 생긴 거예요.
1: 야.
2: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하고 이름을 적어서 절수를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놀았어요.
1: 네. 저는 그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맞지?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와, 이보다 더 단란할 순 없다, 그 생각했어요.
2: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1: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단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가족이 네. 화목해야지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1: 네. 네.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과 일 처리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궁금해서 평을 한번 봤어요.
2: 평이요?
1: 네. 구글 리뷰. 네.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아니나 다를까 달려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핸드폰 만지시니까. 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 처리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인 중에 만약에 누가 사고 나면 무조건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2: 예, 감사합니다.
1: 이런 거는 진짜 마음이 안 담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동석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건을 맡아주셨는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친절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감동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이러셨는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나 봐요.
2: 네, 아이, 저, 모르겠어요. 네. 의뢰인들이 저, 막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니까,
1: 네.
2: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댓글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뷰가 저한테 힘이 많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1: 진짜 네. 감동적이잖아요. 무슨, 네. 이거 무슨 사고 있었는데 절에서 잘 해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볼게요.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언어적 장벽도 있을 때 김동석 변호사님이 큰 힘이 됐습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는 참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맡겼더니 모든 과정 일처리가 전문적이어서 진짜 한 짐을 덜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큰 로펌 전문 변호사님의 노하우, 영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댓글.
2: 근데 저 틀린 말이에요. 저 혼자는 죽어도 못하고요.
1: 네.
2: 이렇게 자, 친절하게 댓글 써주신 분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1: 어, 네. 네.
2: 직원들이 상냥하게.
1: 잘한대요.
2: 네.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당신 엄마 아빠였으면 이렇게 하겠냐.
1: 네.
2: 당신 형제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직원들은. 그러니까는 가족같이 생각하고 잘해줘야지. 당연히 사무실도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편하다.
1: 네.
2: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잘해요. 의뢰인들한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온 거. 제 혼자는 제가 아무리 상냥하게 해도요. 직원들이 안 하면은 그건 의미 없어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있어요. 뭐 병원을 가도 그러고 치료 너무 잘하시고 친절하신데 입구에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친절 괜히 네. 기분이.
2: 네. 네. 저희 사무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1: 네. 네.
2: 직원들이 그냥 우리 식구 같이 잘해주니까 네.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겠죠.
2: 아니 잘하니까 잘해주셔야죠.
1: 잘해주시니까 잘해야죠.
2: 아니 반대인 것 같은데요.
1: 네, 김동석 법률그룹, 네 센터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친절한 상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는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는 요 두 개는 핸드폰에 저장해 놓거든요. 예.
2: 24시간 번호는 급하실 때 전화 주십시오. 급하실 때.
1: 뭐 혹시 최근에도 밤늦게 전화가 왔나요?
2: 아, 오세요. 오세요. 상담, 제가 괜찮으면 상담을 해드려요.
1: 네, 새벽 네. 3시에.
2: 아, 새벽 3시 그럴 때는 전화 안 와요. 이제,
1: 아, 네.
2: 이제 제가 낮에서 잔소리해서 그런지.
1: 네.
2: 사고 나신 분은 전화 오는데 그냥 그 상담 전화는 네. 한 11시 전까지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11시 전이 그럼 밤 10시에 상담 전화 오나요?
2: 네.
1: 야
2: 그러면 좀 네. 저도 사람이니까 좀 짜증은 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급한 거 그 구체적인 거는 그 다음날 전화 달라고 말씀드려요.
1: 네. 뭐 요렇게 요 정도로 진짜 심각한 사안일 때는 24시간 그 외에는 예, 영업 시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예, 866-994-4949 상담 번호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사무실 계단에서 넘어졌는데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개인적 비용이 아니라 직장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당연한 건
2: 당연한 거죠.
1: 그죠?
2: 아, 예. 일하다가 사고 나신 거잖아요. 일하는 처에서.
1: 만약에 일하는 게 점심시간에 커피 사러 가도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2: 그러면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1: 아니에요, 그거는?
2: 예, 자기 개인 시간이잖아요.
1: 아, 점심시간은 안 되나요, 직장?
2: 나갔잖아요.
1: 예. 예.
2: 오피스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예.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났으면 그건 안 돼요.
1: 네. 요런.
2: 일하다가 사고 난 거면 되는 거예요.
1: 이 사고 당사자가 커피가 아니라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업무차 필요한 우편물을 가지러 갔다 이럴 수
2: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직원들 그 상사가 지시를 해서
1: 네.
2: 커피를 사러 갔다. 네. 그럼 일하다가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1: 그거는. 네.
2: 심부름 간 거잖아요.
1: 네.
2: 그렇게 취급이 될 수 있다고.
1: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직장 상해보험 처리 안 되는 줄 몰랐어요.
2: 네, 안 돼요. 네.
1: 예.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2: 네, 그렇죠.
1: 네. 자. 계속해서 요 질문 한번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하고요.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연습 면허를 따고 예, 보험에 가입 안 시켰을 때 안 시켜도 되지만 안 시켰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 연습 그 펄밋 말씀하시는
1: 네네,
2: 거잖아요. 러너스 펄밋.
1: 예.
2: 펄밋은 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1: 아,
2: 네. 네. 안 해도 되고요. 그거는 그냥 잠깐 그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만
1: 네.
2: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성인이 옆에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낮에
1: 네.
2: 운전할 수 있게 허락을 주는 거잖아요.
1: 낮에만 할 수 있어요?
2: 낮에만 돼요. 밤에도 안 돼요.
1: 오, 예. 네. 그거 몰랐어요.
2: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보험 만들어도 되고요.
1: 네.
2: 그 펄밋 운전자가 옆에 그 차 주인 예를 들어서 차 주인 그 성인 운전자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옆에 타고 있어 사고 나면요
1: 네.
2: 다 혜택 받아요.
1: 예. 운전 그 퍼밋 갖고 있을 때 꼭 보험에 등록시킬 필요는 없다.
2: 안 하셔도 돼요.
1: 예. 네,
2: 운전면허증 따면은 하셔야 돼요.
1: 땄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2: 그러면은 이제 보험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만약 그 운전면허 갔단 사람이
1: 네.
2: 운전하다 사고 나면은 어, 당신은 왜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사고는 처리는 해주지만, 해줄 수도 있지만,
1: 예.
2: 어, 보험이 많이 올라가겠죠.
1: 예. 어, 그럴 경우에 보험을 또 다른 데로 가면 좀 싸진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건 보험사.
2: 다른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요.
1: 아, 정보를
2: 공유가 돼요.
1: 예. 예.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 예. 예.
1: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보행자가 뉴욕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엄청 빠른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치여서 엄청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되나요?
2: 사람을 쳤으니까 그 reckless driving으로 취급이 되면요, 그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어요.
1: 네.
2: 난폭 운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쳤잖아요.
1: 네, 속도.
2: 그래서 사람을 많이 다치겠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차 사고 나면은 민사로 끝나는 게 거의 다예요. 형사처벌 안 당하고.
1: 네.
2: 예, 민사 미닝 보험 처리 된다는 거죠. 보험 처리되고 끝나는 거니까. 예. 쫄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어, 내가 모르고 사람을 쳤어.
1: 아, 네.
2: 아이고, 한국에는 형사처벌 당하잖아요.
1: 그렇죠.
2: 사람 치면. 사람 그렇죠?
1: 무조건이죠.
2: 무조건, 아, 예, 한국에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아니에요. 사람 쳐도 괜찮아요.
1: 예. 그러니까
2: 본인이 의도적인 거 아니고, 진짜 난폭 운전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1: 네.
2: 도망가시지 마세요. 도망가면 형사법이에요.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그거는 플레인데스이나 백스렌에다가 사람을 쳤으니까.
1: 네.
2: 무조건 형사법으로 들어가요.
1: 근데 진짜 당황하고 막, 어, 본 사람 없을 거고 막 이런 복합적인, 네. 이상한 감정이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런 분들도
2: 있어요.
1: 예. 네. 네.
2: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사람 안 치는 게 제일 좋고요.
1: 네.
2: 당연히 그걸 안 그러셔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이유가 됐건 사람을 치잖아요.
1: 네.
2: 도망가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인생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1: 가끔 영화에서 봤어요. 뭐 어쩌다가 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때 막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려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 네,
2: 그건 영화고요.
1: 네, 영화였어요. 영화.
2: 그건 영화고요. 현실상 그런 게 안 되니까.
1: 네.
2: 이런 의뢰인도 한 분 있었어요. 그 차가 큰 차예요.
1: 네.
2: 하여튼 캐딜렉 에스컬레이트 이런 큰 차예요. 큰 차인데 이 장을 보고 가다가 보행자 걸어가는데 어, 이 사람이 쳤어요.
1: 네.
2: 치고 밟고 넘어가 버렸어요.
1: 네.
2: 뭐 크게 사고 났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린 거죠, 이 사람이.
1: 예.
2: 다시 돌아왔어요.
1: 네. 어, 이거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2: 네, 다시 돌아와서.
1: 네.
2: 그때 이제 사람들 웅신웅신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친차고 이 사람 말로는.
1: 네.
2: 친지 몰랐대요.
1: 사람을 이렇게
2: 그렇죠.
1: 네.
2: 예, 친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친구 같아가지고 다시 체크업하러 왔더니 쳤다.
1: 어, 예.
2: 그래가지고 이실 짓고 하고 경찰 와서 리포트 하고 의뢰인은 보상을 많이 받았고요.
1: 네.
2: 예, 여자분인데 좀 안타깝게 됐어요.
1: 많이 다쳤어요.
2: 예, 자궁 쪽을 이제 다쳐가지고.
1: 아, 예.
2: 그래가지고 많이 받고 이 사람도 형사처벌 안 당했어요.
1: 뺑소니 아닌 거예요?
2: 아닌 걸로 취급이 됐어요.
1: 예. 예.
2: 저희는 크리미널 컴플레인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검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좋게 끝났는데 포인트는 이 사람이 안 돌아왔잖아요.
1: 네.
2: 이 사람은 징역살이 했을 거예요.
1: 어, 예.
2: 네. 어떻게든 찾거든요. 그럼 요새 뭐 CCTV 블록버스터 많잖아요.
1: 맞아요.
2: 예. 어떻게 하면 찾아요, 다 그런 거는.
1: 네. 절대로 만에 하나 사람을 치더라도 도망가거나 뭐 아무도 못 보게, 네.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2: 네,
1: 그냥 양심에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2: 그리고 도망가서 진짜 안 들켰다고 쳐요.
1: 네.
2: 아우, 저 같으면 편안하게 못 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평생 그럴 것 같아요.
2: 네.
1: 꿈에 계속 나오고 막 이런 거.
2: 네, 못 살 것 같아요. 네.
1: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보험 처리하고.
2: 네, 보험 처리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저는 최근에 그 로봇택시 많이, 네. 운행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로봇택시랑, 네. 사람이랑 부딪히면 회사에서 보상하겠죠?
2: 그렇죠.
1: 예.
2: 네. 로봇택시도 실수하더라고요.
1: 그죠?
2: 예. 네. 실수하더라고요. 그 뭐 이 없이 막 가고 저도 우리 딸이 저 테슬라가 있는데.
1: 네.
2: FSD 재밌잖아요.
1: 예.
2: 네. 그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1: 어떤 실수하던가요? 테슬라에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길도 미스하고.
1: 네.
2: 예.
1: 아.
2: 예. 그리고 이제.
1: 스탑사인 통과하고 이런 거는.
2: 스탑사인은 통과는 안 하는데.
1: 네.
2: 그 버스가.
1: 네.
2: 스탑사인 시그널 그 하잖아요. 쓰라고.
1: 네. 이거
2: 그거 못 보고 갈 때 있더라고, 테슬라는요.
1: 우와. 심각한 거네요. 네,
2: 그건 되게 위험한 벌금, 거죠. 네. 네, 벌금에 사고, 사고 나면 애들이 사고 나는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는 뭐, 요새 뭐, 자율주행 뭐 이런다고 그래도 믿을 게 안 돼요, 아직은. 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 스쿨버스 말 나온 김에 그 스탑사인 딱 펴지면 당연히 서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스쿨버스로부터 얼마 뒤에 서야 되는지 가끔은 엄청 뒤에 누가 서서 네. 쭉 서고
2: 네. 그걸 제가 알았는데 몇백 미터인데 아, 기억이 예. 안 나네요. 네.
1: 어쨌든
2: 100미터인가 하여튼 그
1: 좀 떨어져
2: 있어야 돼요.
1: 예.
2: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게 컨셉이에요.
1: 네. 만약에 스탑사인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2: 네?
1: 2차선인데
2: 네.
1: 이쪽 차선에 스쿨버스가 있고 1차선에 운전자가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란히 가고 있는데 네. 스쿨버스가 갑자기 스탑사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네. 서야 되냐 그거잖아요.
1: 네.
2: 그거는 안전을 추구하고 그냥 네. 가셔야 돼요. 뒤에 있는 차가 쓰는 거지 옆에 있는 차가 쓰라는 건 아니에요.
1: 아, 그런 네. 거예요?
2: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 다 서야 되는 줄 알았어요.
2: 네, 아니에요. 그 지나가고 그 다음 네. 때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쓰는 거예요.
1: 네.
2: 그렇지만은 스탑사인이 나오네? 샹! 밟고 이런 건 안 돼요. 그 위험해요.
1: 그거는 스쿨버스에서 찍고 있죠?
2: 다, 스쿨버스 다 블랙버스 있어요.
1: 예. 자, 주의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예. 신기하고 또 때로는 스탑사인 같은 건 진짜 괜찮은 제도다라는 생각했거든요.
2: 예. 그러니까 예. 스쿨버스 세우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1: 네.
2: 예. 어쩔 때는 답답해요. 왜 안 내리지? 좀 빨리 좀 내리지?
1: 애들은 또 안녕 못해야죠.
2: 네. 답답한데 네. 그래도 애들 보호하는 거잖아요.
1: 내 새끼다 생각하면
2: 그렇죠.
1: 네. 네. 센트럴 파크에 마차 사고도 자주 나잖아요.
2: 네.
1: 많이. 내가 좀 너무 멀리 갔나요?
2: 이거
1: 저 기사를 자꾸 보다 보니까
2: 제가 지금 라디오 상담 꽤 오래 했는데 센트럴 파크 마차 사고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한번 해봅시다.
1: 네. 마차를 관광객이 타고 있다가 네. 많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사망 사고가 나기도 하고
2: 네.
1: 뭐 이렇게 날뛰다가 사람이 떨어졌는데 말이 이렇게
2: 밟아서
1: 밟기도 네. 하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된다.
2: 당연하죠. 왜냐면 모든 마차 하는 분들 보면요 옆에 라이센스가 있고요.
1: 네.
2: 그 마차는 특별히 플레이트 넘버도 있어요.
1: 아 예. 네.
2: 왜냐면은 그 마차 타는 애들도 네. 말도.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뭐 트레일러 사람 스쿨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말까지 나왔어요.
1: 오, 네.
2: 말도 트래플러 지켜야 돼요.
1: 말도.
2: 네. 예. 지켜야 돼요. 예. 빨간불을 서야 돼요.
1: 예.
2: 네. 근데 그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뭐 안전을 추구 안 하고.
1: 네.
2: 그러니까 말 관리하는 사람이죠.
1: 네.
2: 관리하는 사람이 말을 잘 컨트롤 못해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 안 그래도 그때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이 말 운전은 기수라 그래. 말 운전하시는 그분이 네. 잠깐 내려 사진 찍어줄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1: 그때 말이 이렇게
2: 그렇죠.
1: 못
2: 그러면 말 컨트롤 못한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말 그 관리 뭐라 그러죠 그분은 말
1: 운전 말 마차 끄시는 분.
2: 뭐 하여튼간요.
1: 네,
2: 그 말은 모르겠네요. 한국말 아직 서툰데
1: 네.
2: 거기까지
1: 제가 다음에 꼭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네요.
2: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1: 네.
2: 이거 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1: 관리소홀로 네.
2: 그리고 네. 그거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DMV에 등록이 돼 있고요.
1: 마차도
2: 네. 네. 그리고 보험도 들게 돼 있어요.
1: 아, 그 네. 사람들이 인력거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험에
2: 네. 그 뮤지컬 같은 거 보고 나오면은
1: 네,
2: 태워준다고 노래 크게 놓고
1: 네, 네.
2: 걔네들도 다 보험 있어요.
1: 아, 네.
2: 걔네들도 트래플러 지켜야 돼요.
1: 아, 다 서고.
2: 예,
1: 빨간 불 서고.
2: 살살
1: 간 것 같은데. 네? 살살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2: 다 지켜야 돼요. 원래는.
1: 네. 네. 그 만약에 이건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인력거 이렇게 막 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 이런 거를 인스타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2: 그 네. 자전거 이렇게
1: 네,
2: 사람
1: 인력거.
2: 태우는 자전거 네. 있어요. 많아요. 네.
1: 뭐 한 50불이면 될 것처럼 막 해서 태운 다음에 내릴 때 300불 이렇게 네. 한다고.
2: 많이 그래요. 예, 네. 그 조심하셔야 돼요.
1: 오.
2: 저는 그래서 안 타요.
1: 저도 무서워서 안 타는데 소문 듣고
2: 네.
1: 모르고 타시는 분들은.
2: 네. 저희 의뢰인 이제 지인도 그렇게 당하신 분이 있어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으로 뭐 이런 건 없나요?
2: 아, 그건 차 사고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간판에 사인을 붙여놓은 시간당 얼마라고
1: 네.
2: 그리고 이제 태우고 싹 바꿔버려요.
1: 그 사인을 바꿔요. 네,
2: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래 이제 한 시간 못 태우고 돈을 이제 많이 달라고 하면 야, 너 일했는데 왜 바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경찰까지 불러도 경찰이 그냥 크레딧카드 내고 디스퓨트 하라고 그러고 그냥 보내버려요.
1: 와, 상상 초월. 자, 인력거 얘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유쾌한 인터뷰 함께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866-994-4949고요. 급한 그 사고 현장에서 뭐 밤늦은 시간에 급할 때 24시간 연결 가능합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김동석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령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오늘 함께 통과됐죠. 그리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면서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상호 비판 수위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2차 당대표 후보자들 TV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박종현 한판 승부 여러 문석과 성대모사의 황금기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전대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전당대회.
3: 전대는 아니고요.
1: 예.
4: 전 없습니다.
1: 예. 아, 오랜만에 정우 의원님이 방금 초반에 웃어주셨습니다. 아, 에너지가 공급이 됐어요.
3: 부모님입니다. 네.
1: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5: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1: 예. 자, 엘레강스정 정우 의원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카인드 장이었다가 뭐였죠? 우리가 트루 하적 하기도
3: 하고. 파마장.
1: 파마장. 아, 맞다. 아, 예. 네, 스타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박미 대변인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40도가 넘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있는 곳도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 한 40도 넘는 것 같아요.
7: 한 45도?
1: 45도?
7: 이제 날씨가 좋은 도를.
1: 당원들이 다 익으면 어떡해요?
7: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수위 조절을 수위절. 하면서 원팀으로.
1: 할 수 있습니까?
7: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1: 아니, 장미 대표님 당대표 후보가 아니어가지고. 아,
7: 제가 당대표 후보면 하나를 하시는데. 아쉽게도
1: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7: 아니면 될 수 있습니다.
1: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됩니까, 지금?
6: 되긴 뭐가 되겠어요?
1: 되게 뭐가 돼요, 지금.
7: 아, 아닌데.
1: 네, 지금 이제 누적 합산으로 정책 내부가 약 1%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시는지.
3: 저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 네. 아라라라라, 이 이야기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구조적으로 우세하죠. 왜냐하면, 세 가지 이 이른바 승리, 요건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김민석 후보예요.
1: 예.
3: 첫 번째는 대통령의 후광, 두 번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세기를 박았잖아요.
1: 예.
3: 세 번째는 이른바 도우미, 바로 송영길 후보라는 도우미, 막강 도우미,
1: 예.
3: 최강 도우미.
1: 예.
3: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충청 합해서 사실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봐라,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1위다.
1: 예.
3: 잘 말하면 3명 다 될 수 있다.
1: 예.
3: 그래. 뭐, 지명직 해서 그쪽에서 3명 임명해도 3대3이다. 해볼만 하다.
1: 예.
3: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승부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미는 남자, 왕 미남, 아, 저기, 왕, 하여튼, 그 시기네.
1: 예. 예.
3: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빨간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1: 아니, 당초 충청과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 쪽이 우세하다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다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1: 처음 듣는 분석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3: 아니, 왜냐면은, 네. 왜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에는 압도적일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최고위원을 보십시오.
1: 네.
3: 그러면 최고위원도 뭐 김용이든 또는 박선원이 더 앞질러 가야 되는데
1: 예.
3: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전망과 우리 한판승부의 전망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런 뭐 분석을 또 비교를 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 그것만 예. 잠시 이의를 예. 제기하자면
1: 예.
6: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표가 지금 분산됐기
1: 그렇죠.
6: 때문에
1: 예.
6: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외부자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민석이 이기는데 득표율로 이기느냐 아니면 구조 때문에 이기느냐.
1: 선호투표. 아.
6: 그렇죠.
1: 예.
6: 그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구조 때문에 이기면 그 당은 바람 잘 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예. 최고위원 중에 네. 5등을 김용희 하느냐 이성윤이 하느냐. 그 이게 굉장히 함의가 커요.
5: 3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
6: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용 위원이 가지는 또 그 뭐랄까.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 하면은 대통령의 오른팔 아니면 왼팔, 측근 예. 중에 측근 예.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구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장담하긴 이르죠. 결국 호남표 그다음에 수도권.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하고 여론조사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결과가 아직 안 났으니까. 예. 아우 근데.
5: 짜증 나실래요.
7: 잘해봐야 되는데 우리 정홍 의원님 짜증 안 나시게.
5: 짜증 안 나시게.
7: 근데 판세 분석을 할 때 아까도 이제 처음 듣는 분석이라고 말씀 주신 게 저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예. 정청래 대표가 더 이겨야 되는데 덜 이겼다라는 예, 예.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여러 요소가 있는데 아마 딱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예. 나 처음에 7% 질 그거,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효과가 그래? 그러면 거의 뭐 7%라고 하면 아마 본인은 지는 사람이 막 그걸 크게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적게 좀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또 되게 많이 그 지역에서 이긴다는 또 여론조사
5: 고향이 충청이고
7: 이 지표든지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 다만 또 한켠으로는 오늘도 이제 그런 칼럼도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절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건 초대 총리라는 거, 대통령과 합을 맞췄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대통령과의 그 거리감을 좁히는 당대표라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구가 대단히 많았느냐? 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5: 자, 이런 건데 이제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윤리위 얘기하고 있고, 윤리감찰도 얘기하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는 배신은 총량이 없다. 하면서 또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이 네거티브 공모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3: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해볼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가기는 힘들 거예요. 하는 데까지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의 전망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호남 여론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노무현을 밀어줬던 결정적인 기반은 사실은 호남이었거든요. 예? 영남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2002년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이 그 호남뿐일까? 마지막 수도권에 사실은 당원이라고 하는 뭐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 수도권 당원들도 상당히 호남 기반이에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정호김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디가 포인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인천이 이 박찬대 시장이지만 충청 인구가 참 많거든요. 또 호남 인구도 적잖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사실상 수도권이라기보다는 호남 충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결과가 어떤지가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 정 의원님도 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보셨잖아요.
6: 네.
5: 어떠세요?
6: 근데 사람이 예.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원래 그 곡간 민심이 곡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예. 좀 그 여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비방전까지도 펼치는 거 봐서는 내일 토론하잖아요.
5: 내일 토론은 2차 토론이면.
6: 그래서 저는 내일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5: 토론회 때.
6: 나올 것 같지 않아요?
5: 나올 것 같으면 이미 토론회 네. 말고 연설회 때 이미 말한
6: 것 같기
5: 때문에.
6: 한번 배신한 사람 말고 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맞습니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정청래 후보로서는 다 던지는 것 같아요.
5: 예.
6: 지금 모든 걸 다 던지는데 사실 그 배신의 총량은 없다. 누굴 떠나서 그런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 에. 그 배신이라는 말이 과연 권리당원들한테 네. 얼마만큼 각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5: 그렇죠.
6: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민서 후보가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꽤 있으리라 봐요. 그렇군요. 일단 주식이 흔들리고 있고
5: 예?
6: 또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서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5: 예.
6: 다 환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5: 세대 개편안.
6: 그렇습니다.
5: 예. 자, 이분 만나볼까요? 김민석 후보님 요즘 소리 지르면서 연설하시던데. 예. 예.
8: 제가 김민석이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예.
8: 네.
5: 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8: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예. 요즘 연설하실 때는 그 콧소리가 별로 안 나시던데 성대모사 여지 콧소리가 나서.
8: 감기약이 부족했는데.
5: 아, 그렇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현재 추세를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8: 정 후보가 저를 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 예.
8: 명천 갈등으로 고군이 흔들리는데 누가 반명입니까, 앵커님?
7: 너무 비슷한데요.
8: 이 중에서도 반판 세력이 있습니다. 반 한판 승부 세력. 예, 총칠이 중요한데 한판 승부를 떠나서 경쟁 프로로 갔던 배수당이 보이네요.
3: 무슨 소리예요?
5: 예, 예. 자, 최고위원 후보들과도 지금 TV 토론하셨었는데 최민희 후보가 이제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제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토론 중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최민희 후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7: 네.
5: 또 네거티브도 열심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받았잖아요. 네. 사과도 요청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김영호 후보가 들으신지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5: 예, 예.
7: 근데 아마 그거 같아요. 적절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5: 예.
7: 다만 이제 김영호 의원이 아마 송영길 대표 당시에 비서실장이셨고 송영길 대표랑 대단히 정치적으로 가깝고 김민석 후보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두 당권 주자를 다 응원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동영상에 찍힌 거 보면 이제 박쥐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담겼던 거고
5: 예.
7: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왜 선을 정확하게 이제 딱 한 명을 고르지 않고 여기 저기 뭐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 의원이
5: 예.
7: 그거를 당연히 이제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5: 아, 매듭.

0: 그 정리의 전면에 뭐 정청래 후보도 있지만 정청래 후보보다는 최민희 후보가 더 나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외에서 유시민 작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역할 분담이 분명히 보입니다.
1: 정 의원님.
2: 저도 그 박쥐라고 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1: 예. 효출.
2: 어,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예.
2: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예. 자기 친명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1: 아, 원래 그죠?
2: 그렇죠.
1: 지금도 예, 지금은 친명이라고.
2: 지금은 뭐 금명이라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 친청이고.
1: 예.
2: 그러니까는 그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박쥐가 존경하는 의미로 박쥐라고 아주 박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카메라에 완전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런데 또 김영호 후보로서는 화가 나기는 나는데
1: 예.
2: 공개적으로 김영호는 박쥐입니다라고 마이크를 잡고 또 한 건 또 아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1등이잖아요. 지금 최고
1: 최민희 후보가
2: 예. 그 후보 중에는
1: 누적 합산 1위 최고
2: 최민희 후보야말로 이런 태도 때문에 계속 누구와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을 당하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조금 훨씬 그 덜 공격적이면서 친청계에 대한 이미지를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 예.
2: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게 아마 그 표를 몰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래갖고 요새 유튜브 보면은 최민희 후보 성토하는 그 민주당의
1: 예.
2: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표정이 니들은 짓거려라 뭐 이런 식이야.
1: 말해라. 말해라.
2: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1: 예,
2: 그래도
1: 예.
2: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1: 예.
2: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 비분관계하는 민주당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 예, 최근 후보들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한민수 의원도 굉장히 이분 역동적으로 연설 잘 하시던데요.
0: 그러니까요.
1: 불똥도 하시고.
0: 그렇죠. 불끈불끈하고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하셨는데 이 전당대회를 제가 관찰을 해보면
1: 예.
0: 적어도 이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사실 양강구도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를 건드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호남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김영호 후보는 공격하잖아요.
1: 예.
0: 근데 누구는 안 건드리죠? 김영호는 안 건드려요. 김영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이나 호남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 외에는 다 건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까지 나왔거든요. 이 점이 저는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 후보까지 공격하는 선까지 온다? 그 지점이 만약에 이 호남 15일 날 경선에서 그러면 저는 이건 완전히 선이 넘는다 보고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16일 날 마지막 수도권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끝까지 갈 때까지는 다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저 송영길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필승메이크로 반드시 배종찬에게 이 물병을 던지겠습니다. 물병 왜 주는 겁니까 갑자기? 아무튼 필승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3: 고맙습니다.
1: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끝까지 각축전을 벌이다가 선호투표제 때문에 1, 2위가 결정될 경우에 선거 이후에 이게 또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장 변호사님.
4: 제가 의원님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이 네. 만약에 이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못하고 구조의 네. 어떤 네. 선거 방식의 네. 문제로 이기게 됐다. 그리고 이게 그냥 원래 있던 룰이라기보다는 한번 당규 변경으로 또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1: 네.
4: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저희가 근데 계속 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당대회를 수십 번 치렀고 그때마다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막 선호투표제를 해야 된다 엄청 세게 붙고 청년을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도 세게 붙었지만
1: 예.
4: 지금 그 말 다 쏙 들어갔잖아요.
1: 예.
4: 저희는 일단 룰 세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결론이 모아지면 뒷말을 하는 거 당원들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그냥 수긍해야 되는 게 예. 민주당의 전통이라서 그 후폭풍 여지는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일단 내일 또 2차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1차 TV 토론은 생각보다는, 점잖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0: 네, 내일도 TV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제 앞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거 이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1: 당
0: 변호사님?
1: 우려가 나오죠. 이를테면 네.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예. 돌려차기 그 부산 내 피해자분, 제가 그분을 직접 이렇게 스치지만 뵌 적도 있고 인터뷰 내용도 챙겨보고 그랬거든요. 예. 예. 자기가 경찰에서 중상해로 이거를 의유를 했는데 검사가 보안수사로 이 성범죄 목적 살인 미수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일단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뀐 제도에서는 누락되거나 이런 귀결로 안 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경찰이 법리 적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그리고 어차피 송치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이건 암장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그러면 검찰이 이거 야심한 시각에 여성을 따라 들어가서 범죄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옷을 강제로 탈의시키려고 했던 그런 증거들을 보면 이건 법리 적용을 더 해야 된다.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제대로 안 듣는다. 중수청에서 그거 보안 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저희가 대책은 마련한 거예요.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대단한 근심과 우려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 소홀히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도 설정을 이렇게 좀 미진한 없도록 했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바로 그건데요. 이게 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신속하게 이게 성범죄 목적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는 만약에 경찰이 그때와 똑같은 경찰로서 단순한 뭐 상해, 치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검찰에 가서 이제 의견을 또 얘기해야 돼. 예, 예. 그럼 검찰은 의견을 들을 권리는 있지만 거기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중수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중수청에서도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도 설정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경찰에 제가 뭔가를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일단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절차의 문제라든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랐는데 이 문제가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단 피해자가 되면 그때 느낄 수 있는 문제. 김진주 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건경수 사건이 조정되고 사건이 핑퐁되면서 시간이 예. 진짜 지체되거든요. 예. 그 문제의식 속에 이제는 상해 법령으로 이 보안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달 안에 가져와라. 그 한 번, 근데 한 달 안에 실제로 실무적으로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해서 두 달 안에. 그거를 좀 엄격하게 또 제안했다는 점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잘.
1: 그렇죠.
0: 상황한 게 아니라. 지휘가 아니잖아요.
1: 지휘는 아니죠.
0: 이전에는 지휘체계였는데
1: 지휘체계.
0: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부담 갖고 할 것이냐.
1: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서 상호 또 다시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0: 예.
1: 이중으로 통제받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0: 국민들은 뭐가 좋아졌죠?
2: 국민들은 검사가 하는 게 훨씬 의지가 돼요.
1: 이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감도가 있어요.
0: 예.
1: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의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수청으로 지금 검찰 인력이 다 공소청에 있을 필요는 없는
0: 예.
1: 거잖아요.
0: 예.
1: 이걸 잘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2: 네, 이것도 그래서. 간단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곱 가지 그 이슈에
1: 정권
2: 대해서
1: 송치.
2: 정권 송치한다는 건 아직 법으로 지금 법제화가 된 건
1: 이게 개별
2: 아니잖아요.
1: 법을 해야 돼서.
2: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0: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과연 과거의 검사라는 그러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중수청에 오랫동안 업무할 소명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 봤어야 되는데 라는 개탄스러움이 있죠.
0: 예. 자, 국민의힘 얘기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 텐데 이제 윤리위 얘기입니다. 윤리는 내용이 있네요. 배 소장님.
3: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사람 보면 윤리위 내부가 지금 뭐 자충우돌이에요. 그러니까 예. 윤민호 위원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윤리위 내부에서 부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티격태격하는 예. 상황도 또 다른 윤리위원도 있고요. 물러나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해서 명분이 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윤리위원들은 누군지가 유출되고 있다.
0: 예.
3: 이것도 이제 바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리위원은 누군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공개해야 되는 거, 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확대돼서 지금 그대로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충우돌, 티격태격, 우왕좌왕 그 상황입니다.
0: 예, 이런 가운데 종인태 의원이 내일 또 기자회견,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황동훈 의원 징계 철회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2억이 넘는 경비 사용한 점이 또 논란입니다. 장 대표님, 2억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4: 정말 억울합니다. 우원식은 2박 3일에 3억을 썼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교통비, 그 미국 정말 걸어다니기란 말입니까? 햄버거는 환율이 올라서 정말 눈물 젖은 햄버거를 드셔보셨습니까? 자상관 김민수, 우리 사랑하는 민수에게 물어보십시오.
0: 당초 일정 2박 4일에서 8박 10일로 갑자기 늘었잖아요.
4: 햄버거
0: 대표님.
4: 맛집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맛집이 많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란 말입니다.
0: 예.
4: 대소장님, 따로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3: 나를 우습게 만드는 저 이상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윤리위 제소해서 제소해서 제명하겠습니다.
0: 예.
4: 고맙습니다.
0: 아유, 근데 이 논의가 막 버거는 내 돈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정 의원님.
2: 네.
0: 미국
2: 지금
0: 오셨습니까?
2: 네. 아니 근데 미국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가지고 얼마나 맞아요. 논란이 됐습니까?
0: 차관보급이었다.
2: 네. 네. 근데 그 정도 급의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예. 특정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2: 더군다나 보수 정론지라고 하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리위 문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0: 예.
2: 내부 정보가 지금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윤리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서로 지금 갈등이 생기는
0: 맞아요.
2: 거잖아요.
0: 윤리위원도.
2: 이 예. 자체가 지금 당의 리더십의 지금 그 현실이 어떤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말 생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0: 장보여사님.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안 세력은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예. 그 근거리에서 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됐던 것인가. 다들 본인의 이해관계,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선당후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아요. 이 부분과 관련 장동혁 체제를 용인한다는 건 사실 공당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0: 예.
1: 그런데 여러 작은 정치적 모멘텀이 있다고 이걸 용인하고 그 체제가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방향으로까지 간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구나.
2: 아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져요. 민주당은 올라가고.
1: 전혀 못 받는.
0: 회수장님 국힘의 앞날.
3: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또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부분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 이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0: 자, 이런 건데 이분이 요즘 기지개 키우고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5: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네.
0: 네, 웃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5: 저도 웃는 사이다.
0: 아, 예. 울산의 최대한 좀 모습을 나타내셔서.
5: 그렇습니다.
0: 예.
5: 그 나라가 예. 어려운 상황인데
0: 예.
5: 국민들이 정말 저기하지 않도록 역할을 저기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0: 다시 복귀하시는 건가요?
5: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0: 어디 거리죠?
5: 걱정거리.
0: 아, 걱정거리.
5: 그렇습니다.
0: 아유,
5: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원 제가 잘 알겠다. 알겠습니다.
0: 날씨 좀
5: 재밌었는데.
1: 오랜만인데요.
3: 예, 이거만 안 하면 좋겠는데.
0: 더우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땡큐 합니다.
0: 예, 자, 배추한판 배 소장님 이상훈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7: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파 5펀드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 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종현 판정과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이제 오늘 서울에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군요.
2: 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1: 예.
2: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이고요.
1: 예.
2: 지난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에 경북 경산과 포항에서 가장 먼저 발령 났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예.
2: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한편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경계 2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내 4천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심 곳곳에 물 청소차를 투입했습니다.
1: 예, 지금도 저녁 이제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서울이 36도란 말이죠, 목동이.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사실은. 정부도 이제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총력을 기울이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2: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가뭄농가에 대한 긴급용수대책, 냉방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1: 예, 두분도 요즘 많이 더우시죠?
3: 네.
1: 이거 에어컨만으로도 안 된다. 막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더위를 아시는지. 이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지.
3: 아, 조금 전에 이제 네.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네, 네. 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네.
3: 그리고 에어컨도 환기가 네.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딴 거보다도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덜 더워요.
1: 아.
3: 그러니까 뭐
1: 집중.
3: 책을 본다든지
1: 예.
3: 아니면은 넷플릭스 드라마라도 그냥 몰두해 가지고 보면
1: 예.
3: 예. 그러면은 좀 덜 덥지 않을까? 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 위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가 망가진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1: 예. 장 변호사님.
4: 저는 그러니까 보통 재난안전문자는 다 흘려듣는데 이게 하나도 버릴 글자가 없는 거예요.
1: 예.
4: 외출과 야외활동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 왜냐하면 저도
1: 안전이요?
4: 고령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1: 예, 예.
4: 분명히 우리 할머니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안 틀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더웠고 조금만 건강이 약간 잠을 덜 자도 막 심장이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도 댓글 중에 자기가 배달 노동자인데 물을 마셔도 통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1: 예.
4: 근데 저희도 더워서 집에서 불 쓰기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엄청 시켜 먹게 되는데 이분들 너무 더우시겠다. 그래서 진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김수인 평론가는 더위를 잘 이기실
4: 잘 안 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2: 땀을 많이 흘리는.
1: 아, 그렇습니까?
3: 물을 많이 드시는.
2: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덥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제 실내에 있으면
1: 예.
2: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또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2: 냉방을 하는 거.
1: 예.
2: 뭐 지금 서울시에서 무더위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1: 예.
2: 적정 인원을 좀 이렇게 또 더울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웃 간에 또 친한 관계가 있으면은 뭐 애들이 있을 때 한쪽으로 좀 한 집으로 정해가지고
1: 예, 예.
2: 네, 냉방비를 아낄 겸 또 같은 집에서 또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그런 것도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더위일수록 또 그 사회의 역량이라든지 또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무르익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이렇게 또 냉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논란의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가 내놨는데 일단은 초고가 비거주 부동산을 주로 타겟을 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총 가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1: 예.
2: 일단 정부 안에 따르면 과세 표준 6억 원, 시가로는 약 36억 원 정도인데요.
1: 예.
2: 6억 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억 원부터 1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가고요.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에서는 1.3%에서 2027년에 1.5%, 2028년 2.0%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1: 예.
2: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가 됩니다.
1: 예.
2: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는 2028년에 거주 공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요.
1: 예.
2: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공제의 2분의 1과 거주 공제 가운데서 높은 비율을 선택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또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 원, 30억 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 예.
2: 또 시가 30억, 40억 수준의 주택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 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수에서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시가 됐는데 이제 똘똘한 한 채 중에서도 진짜 비싼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2: 네,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행 장특공제는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요.
1: 예.
2: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거주공제가 연 4%, 보유공제가 연 4%로 10년간 최대 80%인데요. 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공제 연 6%, 보유공제 연 2%로 조정하게 됩니다.
1: 예.
2: 그리고 공제금액의 한도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1: 예. 사실 방송 들으시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서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예,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이제 집값 잡기용이 아니다.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2: 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는 원칙 아래서
1: 바잉이 아닌 리빙이다.
2: 그렇습니다. 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 예.
2: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예.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1: 예.
2: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예.
2: 또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요.
1: 예.
2: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주택수의 0.4%라고 덧붙였습니다.
1: 예.
2: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지만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1주택자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예. 사실 0.4% 이게 아마 이제 서울 강남 이제 특정 지역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좀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2: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예. 입장문을 냈는데요.
1: 예.
2: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 부담 강화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중됐고
1: 예.
2: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의 강화와 버티면 감쇄된다는 학습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책. 좀 내용이 많긴 한데
3: 네.
1: 어떤 부분을 좀 짚어야 될지.
3: 여러 번 듣고 예. 읽어봤는데
1: 예.
3: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1: 예.
3: 근데 그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 하시던데요.
1: 아, 모르시겠대요.
3: 네. 그리고 이렇게 전부 꼬리를 달아놔가지고 네, 네. 뭐가 이렇게 산뜻하고 시원하게 정말 그 초고가 주택 소유자라든지 예. 또는 살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겨냥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다 꼬리가 달려있다.
1: 예.
3: 그러면서 이렇게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익이 한 7천억 원이 되는데
1: 예.
3: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7천억 원 하면 많은 것 같죠? 근데 막상 국가의 어떤 그 예산으로서 7천억이라는 건 많은 숫자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체를 흔들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정부의 상당히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마저도 정말 크게 인심 써서 60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1: 예.
3: 근데 제가 볼 때 그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1: 예.
3: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다. 요번에 이 부동산 이 세제 개혁은 예. 복잡하잖아요? 세무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주 그냥 초고가로 상상할 수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1: 예.
3: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은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서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3: 피해자는 네.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1: 자, 우리 민주당. 우려 섞인 눈빛으로.
4: 이게 전국에,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초고가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1: 예,
4: 부분.
1: 예.
4: 근데 이 0.4%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서울로 한정했을 땐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1: 예.
4: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그래요.
4: 이를테면. 저희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건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과세 구간을 12억에서 14억으로 하니까
1: 예.
4: 시세가 실제로 20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비거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 인 경우에 이 제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도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1: 예.
4: 하나는 다주택자를 규율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서울의 다주택자와 지방의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과 서울에서 여러 채 이거는 재산 가액의 차이는 또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세 조정 같은 거는 아마 이거는 그냥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서 나온
1: 예.
4: 부분이. 그러니까 입법으로 마침발 찍어야 되기 때문에
1: 예.
4: 이제 당에서 그 숙제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1: 예.
3: 비거 1가구 예. 1주택 비거주
1: 예.
3: 전문가 얘기가 이 또렷이 기억이 나서 이것만 좀 말씀해
1: 예, 말씀하세요. 예.
3: 말이 비거주지 1가구 1주택인데 집주인이 안 사는 집은 세입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거주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면은 본인이 들어가 산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럼 어딘가에 가서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세입자는.
3: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있는 사람 비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핀셋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1: 예.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을 하면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정부 발표는 이제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는 건데 김수인 평론가?
5: 네.
1: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 일단 뭐 집값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목표를 밝히고
1: 네.
5: 있기보다는
1: 네.
5: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든다거나 예,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제 관련해서 어떤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뭐 그럴 때 보통 이제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1: 네.
5: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집값을 떠나서 이 세제 관련해서도 이게 공평한 세제인가 또 매물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여러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예.
5: 일단 이 세금에 관련해서는 증세론, 감세론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 이 주장이 있는데
1: 예.
5: 여기에 따르면 제가 봐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쟁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그 종합 부동산세 위주로
1: 종부세?
5: 예, 증세를 했기 때문에
1: 예.
5: 근데 일반적인 보유세, 재산세 쪽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선택적인 증세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양도차익의 경우도 초고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1: 예.
5: 이런 입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 임대, 저활용, 빈집 이걸 좀 구별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1: 예. 예,
5: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세 증가분은 양도세에서 대신에 공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 또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에 그치고 있고 취득세 인하가 빠졌다. 또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증세론, 감세론, 또 제3의 입장 여러 입장 사이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네요. 토론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중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3: 시장 안정은 안 될 거고요. 안 그러다 될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근데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데 그리고 네. 부동산 불안정을 지금 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네.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증세 정책만 내놓으니까 2030년에 무슨 135만 가구를 뭐 착공한다라는 거 사람들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공약 때 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1: 예.
3: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공급 정책 안 나오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전문가들 중에 지금 정부의 이 대책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이 정부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이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서울 지역의 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20억이요? 웬만한 집값 서울 다 20억 불러요.
1: 이게 지금 간담회 한다고 하잖아요.
4: 네.
1: 민주당에서 지금.
4: 그러니까 이제 뭐 MBN 보도를 보면은 별도로 서울 지역구 의원들,
1: 네.
4: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빠르면 또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
1: 내년 4월?
4: 내년 4월이요. 네. 빠르면
1: 네.
4: 634 원칙이 관철된다고 하면
1: 네.
4: 그랬을 때 저희가 마용성 라인 서울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그러니까 선거상으로는 그랬던 그 기시감이 좀 있어서 이게 잘 제도적으로도 안착해야 되겠지만
1: 예.
4: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엄조함은 이제 당에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급 대책도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 성장 뭐 전략
1: 예.
4: 여기에서 좀 청사진이 나온 바가 있어요. 3기 신도시 착공 그리고 뭐 남양주 뭐 그러니까 태릉 성남 이런 곳에도 더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 어제도 구현철 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왔더니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어쨌든 공급을 다 맞추겠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동산 때문에 재선거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서.
4: 이길 것이다. 국민의힘이 모르겠네요.
1: 아, 이거 그만큼 이제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 지난 7월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미 당국자 간의 소통 오류가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군요.
5: 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참 전비 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예.
5: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1: 예, 예.
5: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7월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고요. 이 실무자는 제한사항이 없다는 답을 했을 뿐 통보받은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보고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1: 예.
5: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서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1: 예.
5: 하지만 미국의 무인기는 고고도로 비행을 했습니다.
1: 예.
5: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면서 요격까지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인기면 저고도로 나니까 통보만 하고 사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 낮게 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냥 처리를 한 것 같은데.
5: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미군 거는 성능이 좋아서 너무 높이 뜨니까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5: 네.
1: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그런 저고도 비행이나 이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1: 예, 예.
5: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예, 그럼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는 합참 관계자 뭐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까?
5: 합참 관계자가 밝히길 예.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고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1: 예.
5: 1차적으로는 우리 군 관계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5: 다만 미군 역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인데요.
1: 예.
5: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을 보내 비행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하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1: 예.
5: 그동안 한미 실무자 관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미 양쪽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는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3: 이제 얄궂은 예. 상황이 벌어진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도 참 오만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쪽지로 문자로 보내고 예. 실제로 프로세스도 정식으로 거치지 예.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당연히 적어도라고 생각해갖고 혼자 그냥 익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큰일을 치를 뻔한 거잖아요.
1: 예.
3: 저는 이게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3: 최근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고 또 그 상부 차원에서는 뭐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해서 전혀 진척이 없어요.
1: 예.
3: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낮은 차원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거는 기강 회의, 특히 그 육군 1군단의
1: 예,
3: 그
1: 예.
3: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죠.
4: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만약에 정말 요격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반도에서 정말 예측 불가한 건데
1: 예.
4: 여러모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중요 사항을 문자를 보내지 친구 사이에 문자하듯이
1: 예.
4: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왜 진짜 보고를 안 하는 거야?
1: 예.
4: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미동맹이란 건 공고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점검과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보통 카운터파트끼리는 통화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1: 예.
3: 사이가 점점 요원해지는 뭔가가 있는 데다가
1: 예.
3: 그나마 무인기라서
1: 그렇죠.
3: 만에 하나 요격을 했더라도 그런 그 위험은 없었겠지만
1: 예.
3: 이거 자체가 주는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사실 이게 비행기 통보하면 항적 번호 다 미리 배정하고 하면 이게 레이더에 뜨면 몇 번이다라고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공군에서 알아요.
4: 공군 장교를 사실.
1: 네. 제가 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3: 와우.
1: 근데 이거 정말 뭔가 문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아,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승희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본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K라디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 시간을 신나게 책임지는 1시의 음악도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은근한 품격 그리고 살짝의 거창함 이런 걸 전해드리는 음악도방 DJ 이성훈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요 혹시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요 주간이 WHO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제정한 세계 모유 수유의 주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따 성윤씨 그 점심 먹는데 그 갑자기 왜 모유 수유 얘기는 상당히 그 거시기하구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숭고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자 지난 1990년 이탈리아에서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모여서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영양소이자 면역 특효약인 바로 엄마의 모유다 바로 엄마의 모유다 하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벌써 역사가 36년 됐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적 엄마 품에 푹 안겨서 느끼던 그 따뜻한 체온들 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좀 약간 어렴풋하게 난다 아 이렇게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기억? 자, 이 초유에 들어있는 강력한 면역 성분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 병치레가 자꾸 몸이 허약한 분들을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일찍에 그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라가 아 비리비리하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의학이 발달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가 밝혀진 거죠. 그런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낯선 미국 땅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의 이 팍팍한 이민 생활을 버텨내는 우리한테도 바로 그런 영혼의 모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향살이에 지칠 때 한인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건네는 어머 요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다 잘 있죠 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서로 길을 터주는 그 온기 그게 바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살아가게 하는 진짜 면역력이 아닐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쭉 펴드리는 자 또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에너지 100% 충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들 꽂아주세요. 자, 오늘 첫 곡은 리오 세일러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으로 출발해 봅니다.

0: I need you.
1: 어떤 More than I can say라는 노래로 아주 우리 한인 팬들께, 올팝 팬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또 아티스트죠. 리오 세일러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으로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 출발했습니다.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이 여러분께 이런 춤출 수 있는 기다려지는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매일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을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 아자들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참 어떻게 보면 각박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전문가가 24시간 365일 들어드립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잔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또 204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서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 1%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죠. 야엘 4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우리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 야엘을 통해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아,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아프로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뉴욕 최초 골프존인 투비전 NX 그리고 GDR Max Pro 연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PGA Teaching Pro의 맞춤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한국 최신 시설을 갖춘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929-766-0088번입니다. 이상 한시의 음악다방 단골 손님들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1시의 음악대방 DJ 이성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주 주간베스트 주제 매주 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시험 같은 거죠. 예, 장원급제를 하시면 그 먹지도 못하는 어사와 대신에 그 어사와가 지금 뭐에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런 어사와 대신에 실용성 최고 가성비 H마트 상품권을 대거로 선물로 구성해드립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번 주 시제를 발표해드릴게요. 과거시험이니까 징. 자, 징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번 주 시제는요, 이제 8월에 들어서니까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가죠. 올해도 이제 5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2026년 시작됐다고 떡국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네,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아, 두 가지도 세 가지도 필요 없어요.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은 이유. 네, 요게 이번 주 시대입니다. 아이, 성은 씨, 1월 1일에 세웠던 목표는 그냥 올해는 몸짱이 되겠다고 1월 첫째 그냥 야심차게 헬스장 세 달치를 확 끊어왔고 사우나만 한두 번 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나간 일곱 달은 쿨하게 잊어버리시고 이제 남은 다섯 달 남았잖아요. 자, 이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진짜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게, 올해 꼭 이루고 싶으신 버킷리스트 한 개, 그리고 그 이유를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막둥이랑 화내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대화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그거를 꼭 이루고 싶은지 그 여러분의 눈물겨운 사연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감은 한시의 음악다방이 마감되는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어디로 보내요? 저희 카카오톡 공식 계정이죠. K라디오 US K 알파벳 K 라디오 US 저희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분의 성함 그리고 사연을 한시의 음악다방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카톡창 열고 들어오세요. 자,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 두 번째 곡은요, 여행 스케치가 불러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0: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함께 이제는 추억의 박물관으로 들어간 그 시절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꺼내보는 시간. 추억의 박물관. 자, 오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내볼 추억 소품은요.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이마가 짜릿해질 정도로 시원한 녀석이에요. 바로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산천을 매료시켰던 한국 빙과와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역사를 한번 추억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딱 하나만 고르세요. 사드릴게요 하면은 어떤 거 드실래요? 자, 요즘 뉴욕이나 뉴저지 H마트 가보셨죠? 냉동고 코너 가보면 미국 아이스크림 많고 이탈리아 뭐 젤라또 다 많지만 우리 한인들이 싹 쓸어 담는 거는 대체로 한국 아이스크림이죠. 이 조그만 달콤함에 어떤 마력이 있길래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잊는 것일까? 원래 1960년대만 해도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이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쇠통에 얼음이랑 소금 깔고 설탕물에 색소 타서 얼린 일명 아이스 깨끼 기억나신가요? 아이스 깨끼? 네. 그리고 1962년에 나온 삼강 하드 같은 얼음 과자가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빙가계에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아이스크림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빙가계의 전설의 시작. 1970년 4월에 등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 이 콘 모양으로 된 아이스크림. 그 이름도 찰나는 브라보콘이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네, 요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아, 이 CM송 나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마당으로 막 뛰어나가고 그랬어요. 그 재밌는 건 당시 그 브라보콘을 만드는 공장 정문에 도매상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출입문을 봉쇄했을 정도래요.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974년에는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바로 투게더입니다. 자, 1974년 기억나시죠? 그 시절에 무슨 먹거리가 있어요. 풍부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고 아버지가 월급 봉투를 노란색 사각 봉투에다가 가져오시던 네, 그런 시절인데 그때 이 투게더가 나와서 요거를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월급날 한번 착 월급 봉투에서 빳빳한 돈 빼가지고 예, 투게더를 안고 돌아오시면 아 정말 온 가족이 밥상 먹고 나서 쇠 숟가락 하나씩 들고 그냥 퍼 먹는 거죠. 그 윗부분 비닐 딱 벗겼을 때 그 하얀 바닐라 향이 탁 나는 거. 그거는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정말 온 가족의 행복이었죠. 하지만 이 1970년대에는 명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팥 시럽이 들어가 있는 아만나. 이게 1972년도에 나왔고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또 우유 맛이 나던 아이스주라는 게 있었어요. 서주 아이스주, 서주라는 회사에서 나왔었는데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 이게 1973년도에 나왔었고 초콜릿 코팅된 바닐라,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누가 봐. 이게 1974년생이네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의 영원한 최애 아이스크림인 바로 비비빅이 1975년도에 나왔고 이어서 이듬해에는 바밤바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꿀도 들어가 있는 바밤바. 그리고 1979년에 나온 쌍쌍바. 아, 이게 이제 문제 아이스크림이죠. 쌍쌍바. 요 짝대기가, 막대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양쪽으로 요걸 딱 분질러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쌍쌍바. 당시 그 썸 타던 연인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최고의 무대였어. 자기야, 쌍쌍바 먹자. 이러면 벌써 남자들이 막 긴장하게 되는, 아, 긴장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으로 작대기를 잡고 양쪽에서 딱 분지르면은 요게 똑같이 5대5로 딱 잘리지를 않고 그래야지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건데
이게 똑바로 잘 안 잘려져서 막 이제 이게 반대로 여성분한테 이게 조각이 많이 가면은 그 남성분 그 여성분의 막 옆으로 째려보는 그 눈을 한동안 바라봐야 됐었어요. 참 난감했죠. 자, 80년대로 넘어가면 뭐 우리 쭈쭈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쭈쭈바 그 쭈쭈바의 대명사인 빠삐코라는 게 1981년에 나왔어요. 빠라빠라빠빠빠빠 삐리삐리삐삐삐코 이런 아이스크림인데 그리고 83년도에는 조스바가 나왔고요. 이거 먹으면 혀가 새까매져요 라고 이거 먹고 얘기하다 보면 옆에서 그 혀를 보면 깜짝 놀라죠. 나병 특집이 됩니다. 아, 또 85년도에는 겉에 크런치한 이런 코팅이 되어 있는 돼지바가 나왔고요. 이듬해 85년도에 또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스크류바 예. 베베 꼬였네 투축내축해 뭐 이런 CM송이 아주 유명했던 요건 또 혀를 빨갛게 문드렸던 이런 스크류바까지 또 나왔었죠. 자 우리 한인마트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들 때 우리는 단순히 설탕과 우유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단돈 1불에 들어있는 하드 하나에 우리 골목길에서 땀 뻘뻘 흘리며 친구들과 재기차게 하던 우리의 유년 시절 그리고 노란 월급 봉투 들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시던 젊은 날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찬란했던 우리 고향의 여름날이 그대로 그 아이스크림 안에 얼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을 못 잊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추억의 박물관은 한국 빙과 아이스케끼부터 네, 최근 아이스크림까지 예, 한번 추억해 봤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온 가족과 함께 투게더 어떠세요? 자, 아이스크림 같은 노래 한 곡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MTM이라는 팀인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홀렌이 있는 나라 노르웨이의 2인조 여성 듀오 그룹입니다. 자, MTM이 불러주는 프리티 보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입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당신 시간.
1: Yeah. 자, 한시의 음악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멋진 또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들이 스튜디오에 다 들어오시는 걸 좀 보시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인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자,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완전 새로워진 매장에서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75%, 여러분 무려 75% 할인해드립니다. 아니, 여자들도 해줘야지. 여성복도 75%예요. 자, 국보 이불 유니언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여름에 또 이불이 좋아야 또 잘 자잖아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야, 국보네요. 전화번호 718-886-3344번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알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즐기실 수 있는, 믿고 드실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 하십시오.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54가 선상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29-845-0958 올게닉 원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순사분들이 누구냐고 빨리 소개하라고.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저들 시간 굉장히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미 동부 지역 교계의 아주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죠. 2026년 할렐루야 대 뉴욕 복음화 대회. 대뉴욕 복음화 대회예요. 그냥 복음화 대회가 아니고 이 대회의 준비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대뉴욕 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우리 회장님들과 또 목사님들께서 가장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늘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대로 따뜻한 스튜디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바 4부도 함께해 주셔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도 네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기대감 넘치는 주제로 미동부 한인 교민분들과 교회들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대회를 총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네, 정말 높으신 분들이 다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 역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었지 이 소리가 달라요. 저하고 많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금년도 교협회장으로 섬기는 허연행 목사고요. 제 옆에는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용익 목사님이시고 제 앞에는 역시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송윤섭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가장 높은 분들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머슴들입니다.
0: 아, 제가 좀 뭘 몰라가지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네요. 자, 그 작년에 이어서 시즌2가 되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주제에 담긴 어떤 특별한 의미랄까요? 아니면 뉴욕 한인사회에 어떻게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1: 네, 그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팬데믹 이후에 좀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따라서 교계의 생태계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 가꾸어 주셨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잘 통했는데
0: 네네.
1: 우리 시대에는 또 그게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서
0: 그렇죠.
1: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0: 아,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있던 길도 없어지고 없었던 길도 생기고.
0: 네네.
1: 그래서 그걸 과거만 생각하고 하면
0: 네네.
1: 또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장막터를 넓히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세 중심으로만 모이던 집회를
0: 네네.
1: 이번에 1.5세까지 이제 넓히는 그런
0: 네.
1: 의미가 하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는
0: 네.
1: 그런 대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장막터를 좀 넓혀서
0: 네네.
1: 명실공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0: 네네.
1: 부흥회가 아니고
0: 네.
1: 복음화 대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살리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같이 모여서
0: 네.
1: 이제 뉴욕의 영적인 부흥과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0: 아, 벌써 이렇게 설명만 조금만 제가 들어봐도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이 제목이 정해지고 또 이 집회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했습니다. 작년에 3인 3색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김한영 목사님 또 예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 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세 분이시더라고요. 네, 세 분의 강사님. 우리 8월 7일 날 금요일 날은 강민수 목사님. 8월 8일에는 마크 초이 목사님, 그리고 9일에는 노희숙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의 강사 목사님, 어떤 이 집회 특징에 대해서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1: 네, 지역적으로 한 분은 시카고에서,
0: 그렇군요.
1: 한 분은 또 이쪽 지역에서,
0: 네.
1: 또 한 분은 캐나다에서.
0: 캐나다에서까지.
1: 네, 네. 이렇게 정말 목회를 알차게 잘 하시는.
0: 네.
1: 그리고 1.5세 목사님들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부모님 따라 미국에 오셔서, 이제 여기서 공부도 하시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또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1세에게도 열려있고, 또 1.5세들하고도 너무 잘 통하고, 심지어 영어권하고도 잘 이렇게 통하는
0: 네네.
1: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설교의 메시지나 또 중간중간에 예화가 나와도,
0: 네.
1: 그냥,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0: 그렇겠어요, 목사님.
1: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저도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아, 맞아. 저거 우리 아버지, 엄마 얘기야.
0: 맞아요.
1: 그리고 저거 우리 얘기야.
0: 우리 얘기야.
1: 다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메시지를 작년에도 주셨는데, 금년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0: 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기대가 되시는데요. 이 집회가 열리는 사흘간의 정확한 날짜, 또 집회 시간들 이건 어떻게 될까요?
2: 예,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그 금요일 날,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는데요.
0: 네네.
2: 금토는 7시 30분 네. 되고요.
0: 네.
2: 주일 날은 5시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네.
0: 다시 한번 정리.
2: 주일 날은 시간이 네. 틀립니다. 네. 5시. 네. 땡겨집니다.
0: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2: 예.
0: 토요일도 7시 30분.
2: 예.
0: 그리고 주일 날은 오후 5시. 이렇게 되는군요.
2: 예.
0: 네. 세 분의 강사님들과 세 분의 제가 특별히 또 1.5세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확 생기네요. 자, 우리 이번 복음화 대회가 열리는 장소. 어디서 열리는가도 또 궁금하실 텐데 플러싱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리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3: 네. 네.
0: 찾아오시는 길이나 위치 또 파킹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파킹 어떤가요?
3: 우선 뭐 파킹은 뭐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0: 무궁무진하다. 네, 파킹은 무궁무진하다.
3: 한마디로 뭐 말씀드리면
0: 일단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3: 네. 절대 안
0: 무궁무진하다. 네.
3: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여분의 파킹 스페이스가 필요할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모로비클 네. 그 파킹이라서 여기 또 쓸 수 있어요.
0: 아니 무궁하다면서요.
3: 아, 그치, 그러니까.
0: 네.
3: 그 정도가 커버가 안 될 경우.
0: 이야.
3: 네,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차량에 네. 불편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0: 그러시니까요. 운전을 네.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3: 네, 저희가 이제 그 교통편을 네. 저희들이 제공하는데요.
0: 어떻게 해요?
3: 저희 그 교협 자체 내에서
0: 네.
3: 그 이제 그 운행 밴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세 군데에서
0: 네.
3: 한양이 있겠고 또 저쪽 그 156가
0: 네.
3: H마트가 있고 그레이트넷.
0: 그레이트넷.
3: 또 H마트
0: 네.
3: 그 파킹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차량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0: 네.
3: 저희들이 픽업하게 되겠습니다.
0: 시간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네, 저희가 네. 이제 집회 시작이 7시 반이잖아요.
0: 네.
3: 그래서 30분 전
0: 네.
3: 그리고 거리가 좀 먼 곳에는 1시간 전에
0: 1시간 전에
3: 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그 밴이 에어컨 잘 나오는 거죠?
3: 아, 물론이죠.
0: 어르신들 더우신데
2: 그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0: 네.
2: 그 픽업 시간이 6시 20분.
0: 6시 20분.
2: 2회. 네. 2회는 네. 6시 40분.
0: 그러면은
2: 한양 앞에.
0: 20분에 놓치신 분들도 또 기회가 네. 있으신 거예요.
2: 2차로 네. 또 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아주 거리가 가깝고
0: 네.
2: 거기 파킹장도 물론 잘 돼 있지만은
0: 네.
2: 가는 코스도 아주 좋습니다.
0: 가는 코스가 또 좋다.
2: 예.
0: 그러니까 가면서 은혜를 받으러 가면서 또 뭔가 복잡하고 덜컹거리는 게 아니라 가시면서부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2: 예.
0: 좋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우리 2026년도 대복음화 대회 올해로 지금 47번째를 맡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대단한 대회죠. 반세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모임 올해 지금 준비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오실 수 있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가고는 싶어.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갖고 얘들을 예배당을 데려가려니 막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뭐 방법이 있을까요?
3: 당연히 있죠. 저희들이 그 행사
0: 네.
3: 기간 동안에
0: 네.
3: 어린이 복음화 대회도 같이 합니다.
0: 아, 같이 해요?
3: 네네. 뭐, 프라미스 교회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 네.
3: 본당 외에
0: 네.
3: 저희들이 그 아주 장소가 널찍하고
0: 네.
3: 아주 굉장히 쾌적한 그 체육관이 있어요.
0: 아, 예.
3: 네, 그곳에 따로 어린이 네. 복음화 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0: 네.
3: 어린이와 같이 오셔서,
0: 네.
3: 우리 이제 성인들은 이제 복음화대회
0: 네.
3: 본당에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0: 네네.
3: 또 어린이들은 즐겁게
0: 네.
3: 체육관에서
0: 네.
3: 또 이제 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0: 액티비티도 하면서
3: 아 그러면요 뭐 율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0: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른은 글로 가면 안 되죠? 액티비티 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3: 글쎄요, 그 뭐, 정신 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죠.
0: 아, 역시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아, 저는, 뚫어보시네요.
3: 저는 장르. 아, 저는 장르.
0: 뚫어보시네요. 뚫어보셔. 아, 제가 정신 연령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4: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말씀하세요.
4: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의 3대 요소라 그러면
0: 네.
4: 말씀, 찬양,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이제 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네. 특별히 이번에는 그 특별 찬양을 맡은 분들이
0: 네.
4: 아주 굉장히 영성도 좋고 믿음도 좋고
0: 중요하죠.
4: 그런 귀한 단체에서
0: 네.
4: 특별히 어떤 특성을 준비했어요.
0: 네. 네.
4: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첫날은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에서
0: 유명하죠.
4: 이제, 예, 네. 맡아주셨고요.
0: 네.
4: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 찬양은 뉴욕 장로 선가단
0: 유명하죠.
4: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일 날 마지막 날은 뉴욕 미랄 선교 합창단에서 이렇게 특별 찬양을
0: 굉장하네요.
4: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그 팔렐루야대의 포커스가 1.5세대 아닙니까?
0: 네.
4: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어권 그 세대를
0: 그렇죠.
4: 저희들이 그 아우르는 그러한
0: 다음 세대
4: 네. 이 찬양곡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글로만 우리가 항상
0: 네.
4: 아, 우리가 이제 그 순서지에 넣고 그랬어요.
0: 네.
4: 근데 이번에는 찬양곡을 영어로
0: 와.
4: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찬양곡을 만든 이제 그 작곡자라든가
0: 네.
4: 또 어레인지한 그러한 분들의 이름
0: 네.
4: 그리고 이제 지휘자 이런 모든 분들을
0: 네.
4: 영어로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들이 그 순서지 하나만 봐도
0: 네.
4: 참 이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우리가 1.5세 영어권들한테 이제 그런 세세한 면까지 배려했다. 이러한 그
0: 그렇군요.
4: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0: 와, 예. 박수 치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라 아직. 아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참 은혜롭게 또 많은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번 뉴욕 복음화 대회 매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들 얘기한 대로 방어전 치르듯이 네, 그렇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과 목표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면서요.
5: 우리 이민자의 삶이 참 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0: 그렇습니다.
5: 게다가 요즘같이 정말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0: 네.
5: 우리의 몸도 마음도
0: 네.
5: 또 영혼도 참 옛날보다는 더 지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5: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굳이 교회가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동포사회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0: 네.
5: 그런 그 센츄럴 파크 같은 그런 역할을 이번 대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0: 네.
5: 그래서 이제 오셔서 육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좀 쉼도 가지시고
0: 네.
5: 또 정신적으로도
0: 네.
5: 좀 이렇게 무뎌진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네. 영적으로
0: 네.
5: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위로와 희망과 또 능력을
0: 네.
5: 체험할 수 있는
0: 네.
5: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전인적인
0: 예,
5: 네. 아주 통전적인
0: 네.
5: 종합적인
0: 네.
5: 선물 세트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
0: 네.
5: 이것을 오신 분들이 좀 다 이렇게 받으시고 풍성한 그런 기쁨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0: 네.
5: 그런 마음을 가지고
0: 네.
5: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런 주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의 기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0: 네.
5: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0: 네.
4: 그리고 제가 네. 나중에 제가 혼날 것 같아서
0: 네.
4: 제가 놓친 거를
0: 네.
4: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특별히 그 특성 중에 그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이
0: 네.
4: 특별히 특성을 준비해 네, 주셨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단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4: 예, 네. 그분들도 음악성이 개개인이 다 드러나잖아요.
0: 그럼요.
4: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고요.
0: 네.
4: 뭐 이 자리를 이걸 제가 이거 빠뜨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4: 예,
0: 그분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성격을.
4: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할렐루야 2026대 뉴욕 복음화 대회 이제
6: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대 말씀들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내가 뭐 꼭 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3: 예, 저는 이번 그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우리 현재 회장님께서 항상 이제 주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2세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교두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네, 네.
3: 왜냐하면 이제 1세대와 네. 1세대에서 바로 2세대로 가기는 좀 버겁거든요.
6: 네.
3: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1.5세대를 이번 이제 복음화 대회에
6: 그렇죠.
3: 그분들을 적고 네. 이제 강사님부터 네. 이제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6: 네, 네.
3: 이번 그 대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6: 네.
3: 우리 정말 2세대를 이제 우리가 아우를 네. 수 있는
6: 그렇죠.
3: 아, 그러한 대회가 되길 바라죠.
6: 네.
3: 정말 말씀과 찬양과
6: 네.
3: 교제가
6: 네.
3: 한 대 어우러진
6: 네.
3: 이번 귀한 대회에
6: 네.
3: 우리 모든 청취자분
6: 네.
3: 또 우리 그 무엇보다도 주변에
6: 네.
3: 이제 그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을
6: 그렇죠.
3: 꼭 모시고 와서
6: 네.
3: 정말 일생일대의
6: 네.
3: 귀한
6: 네.
3: 그 복음의
6: 네.
3: 그러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6: 네. 어떤 분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죠? 네.
3: 아, 물론입니다.
6: 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기가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전화기를 두고 오셨어요. 자, 오늘 귀한 세 분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45세쯤 넘어가다 보면 이제 시험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는데 자동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자, 건망증, 수족냉증, 만성피곤증, 선택장애증. 아유, 자격증 이렇게 많이 생겨요. 어느새 하나 둘씩 따라오더니 나도 모르게 전부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죠. 자동갱신에 평생 회원 되시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력만 차곡차곡 쌓이는 자격증이죠. 뭐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만큼 살아온 이미지와 또 이야기 그리고 웃음도 함께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8월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더위에 몸은 조금 지칠 수 있어도요,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충전하는 비담이 같은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저도 시원하게 땡땡이를 입어봤어요. 김전의 2시 비타민 시작합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새롭게 입장하실 여러분을 기대하며 K-Radio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껌벅껌벅 하고 있는 K, 커서 옆에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 US.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친구 되신 거예요. 거기다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돋보기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시의 비타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참, 잠시 후 2시의 비타민에서 아주 반가운 멋진 남자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오늘처럼 8월 초에 후끈후끈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 혼종일 일하다 보면요. 아니, 그래도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원도 하세요. 이게 머릿속에 오직 이 생각뿐입니다. 아, 집에 가면은 시원한 맥주 한 캔 딱 먹고 시원하게 싹 씻고 얼굴에 시원한 팩 하나 붙이고 딱 눕고 싶다. 정말 침대에 등 대고 누울 때가 세상 부러울 것 없죠. 제일 행복한 타임이잖아요. 근데 막상 또 퇴근을 해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은 또 격하게 공감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화장을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뭐 메이크업을 하지만. 근데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또 샤워를 하는 거. 이거 진짜 우주 최강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왜 하냐고요? 아니 뭐. 속으로 누가 나 대신 메이크업 좀 싹 닦아주고 또 구석구석 시원하게 씻겨서 침대에 가뿐하게 쏙 안 하다가 눕혀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전 자주 합니다. 에이, 그거는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하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 꿈의 기계가요? 진짜로 나왔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요. 누워만 있으면은 아니 15분 만에 이 샤워부터 헹굼, 건조까지 알아서 딱 풀코스로 끝내주는 일명 인간 세탁기가 출시가 됐습니다. 오이 인간 세탁기가 출시가 됐대요. 우리 진짜 뭐 농담삼아 진짜 누가 이렇게 씻겨가지고 딱 줬으면 좋겠다 날 좀 씻겨다오 막 이런 농담했었는데 정말 출시가 됐대요. 이게 초미세 거품이 모공 속까지 싹 씻겨주고 또 AI가 스트레스 지수까지 체크를 해서 힐링 음악까지 틀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들으시면서 와 당장 하나 사야 되나 비쌀래나 하셨을 텐데 요것도 반전이 있습니다. 기계 가격이요. 글쎄 한화로 무려 5억 6천만 원이라고 해요. 5억 6천만 원. 자, 살 엄두는 뭐 안 나지만 뭐 혹시 아나요? 우리 뉴욕 뉴저지 한인분들도 여행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또 한국 고국 방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시는 김에 그 일본 엔화가 지금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요때다! 이렇게 엔화가 엄청 떨어진 지금 일본 오사카나 도쿄 쪽으로 여행을 가실 일 있으면요. 일부 고급 호텔이나 스파에서 딱 1회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요. 한화로 약 16만 5천 원 정도라고 해요. 5억 6천만 원 기계는 못 사더라도 뭐 요 정도는 투자해서 체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행 간 김에 피로 싹 풀러 한 번쯤은 내 몸을 위한 플렉스 할 수 있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들 그러시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8월 4일이죠, 오늘? 우리 청취자님께서는 지금 시원하게 하고서 우리 손주들 보고 계시다고 맛있는 미역국 드셨다고. 저는 또 무슨 맛점을 했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요, 건강식했어요. 삶은 계란, 반숙 계란 두 개랑 토마토? 이 정도 먹었습니다. 자,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

당신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8월 한 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을 한자리에,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이승환이 부르죠? 덩크슛.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 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광고 듣고 와서요. 기다리는 분 만나볼게요.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TV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지적이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국의 아침을 깨우는 분이시죠. 대한민국 라디오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꿈, 헤어진 다음날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감성 발라더. 오늘 2시 비타민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분 함께 하겠습니다. 2시 비타민에 전화로 직접 모셨습니다. 가수이자 최고의 DJ 이현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인사드려요.
0: 우와!
1: 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뉴요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고, 뉴욕 이런 도시가 참 저에게는 좀 애틋한 그런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이렇게 이번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수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두 눈을 감으면 저도 이현우 씨 굉장한 왕팬이었고요. 뭐 이현우 씨 노래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뭐 헤어진 다음날, 그리고 꿈, 그리고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 이현우 씨 아까 그 뉴욕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네, 맞아요.
0: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해외파 1세대 가수가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1: 아, 평론적으로 사실 이렇게 드러난 것 중에는 사실 1세대이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전에도 뭐 몇 분 계시긴 했는데,
0: 네.
1: 뭐 1세대들하고 많이들 그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말입니다.
0: 네.
1: 예.
0: 그러면은 뉴욕에 어디쯤에 사셨었나요?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저는 그, 파슨스를 다녔어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그리고 뭐 그 다운타운 쪽에 학교 가까운 뭐 유니언 스퀘어 쪽에 산 적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은 맨하탄에서 살다가,
0: 네.
1: 플러싱에서도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고,
0: 어머나.
1: 잭슨 하이스에서도 몇 달 산 적이 있습니다.
0: 그래서
1: 뭐 여러 군데를 좀 옮겨 다니면서 살았죠.
0: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번에 또 플러싱 타운홀 에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그 타운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파슨스 다닐 때 그때
0: 네.
1: 뉴욕 한인 방송국이었나 거기서
0: 네.
1: 진행하는 그 대학가요제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대학가요제 현장이 아마 거기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타를 들고 혼자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0: 대학가요제를?
1: 네네네. 저한테는 뭐 굉장히 좀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죠.
0: 결과는 어땠나요?
1: 결과 별로 안 좋았습니다.
0: 아, 그랬었어요? 그런 또 과거가
1: 있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0: 아, 그러셨군요. 아니, 이현우 씨가 지금 또 저도 라디오 진행자지만 뭐 이현우 선배님께서는 엄청난 시간에 지금 아침 라디오 진행자로서 대기록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현우의 음악 앨범으로. 맞죠?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쇼츠 영상 올라오면 제가 진짜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1: 아, 이게 뭐 네. 사실은 뭐 음악 위주의 프로그램인데.
0: 네.
1: 저희가 뭐 게스트도 많지 않고, 근데 화요일 날 코너 중에 이제 김인석 씨와 하는 코너가
0: 네.
1: 이게 조금 뭐 화제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0: 네.
1: 좀 그 소위 그 바이럴을 좀 타게 됐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 코너 때문에 좀 더 많이 좀 알려지게 됐죠.
0: 그러니까요. 네. 이현우 씨 하면은 무뚝뚝할 것 같고 왠지 막 표현이 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라디오에서 보여지는 그런 매력은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1: 근데 뭐 그 진행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라는
0: 네.
1: 게 사실은 뭐 무뚝뚝함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뚝뚝한
0: 네.
1: 방송 사고죠. 네, 그래서 잠시 뭐 1, 2초만 사실 공간이 뛰어도
0: 네.
1: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빈 공간을 채우는 연습을
0: 네.
1: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0: 약간
1: 그러니까 뭐 수다쟁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좀 말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아, 진짜 그렇네요. 맞아요. 빈 공간을 늘 채우려고 하는 약간 직업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1: 맞아요, 맞아요.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 이현우 씨를 딱 생각하면은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올빼미형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제 완벽한 아침형이 되셨겠어요.
1: 사실 이제 아침 라디오를 진행한 지가 20년이 가까이 돼가니까
0: 와.
1: 네, 보통은 이제 해 뜨는 시간에 잠자리 들고 해지는 시간에 일어나고 이제 그런
0: 그
1: 라이프 패턴을 이어왔는데
0: 네.
1: 이걸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뭐 큰 일상의 변화였죠. 근데 지금 이제 아침 인간이 너무 익숙해져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빛을 보고 사는 게 저한테는 제 생활도 훨씬 좀 윤택해진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네.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0: 네. 네. 이현우 씨는 정말 그 외모를 그 뭐 방부제 이런 거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1: 네.
0: 하시나요?
1: 네. 네. 아, 근데 뭐 특별한 관리 같은 거 없는데 뭐 저도 참 거울 볼 때마다 네. 세월이 이렇게 흐러가고 있구나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근데
0: 진짜요?
1: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나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다 그냥 네. 뭐 그냥 좋은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0: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네. 변함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관리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냥 저는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서
0: 네.
1: 훨씬 더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게 제가 혼자 오랫동안 살다가 또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또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큰 자양분이 되고 사실은 뭐 이게 비타민이자 보약이자 어떤 뭐 그런 역할을 다 해주는 것 같아서
0: 네.
1: 제가 뭐 예, 그거는 그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결혼을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게 좋은 건가 저는 꼭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훨씬 건강해집니다.
0: 아 그래요? 그 이현우 씨한테 지금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이현우 씨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실망하시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리는 것 같아요.
1: 오래됐죠. 네네네.
0: 그래요. 결혼을 정말 강추해 주셨어요. 그 오랜만에 뉴욕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공연 제목이요, 드림 어게인이에요.
1: 네네.
0: 이 제목이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글쎄요, 뭐 제 데뷔곡 자체가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절을 기억을 해 주시고
0: 네.
1: 그리고 뭐 그 곡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그리고 꿈이란 곡을 만든 공간 자체가 뉴욕이었거든요. 뉴욕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베이사이드의 그 작업실이 있었는데.
0: 어머나 베이사이드.
1: 네, 네. 그 데니킴이라는 그 작곡가 형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형님의 작업실에서 같이 이제 꿈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단독 공연이기도 하고
0: 네.
1: 그 저 한국에서 제 밴드를 다 같이 동원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늘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 사운드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세팅은 뉴욕에서 처음이라 늘 이렇게 뭐, 그냥 그 MR을 틀고 네? 노래 불러드린 적은 몇 번 있지만 제 밴드와 직접 가는 건 처음이라 저한테도 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이현우 씨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으나 또 함께하는 또 관객분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현우 밴드 분들이 한국에서 다 오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좋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꿈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남다른데 꿈이라는 곡이 좀 더 특별한 곡이겠네요.
1: 아, 근데 사실은 제 앨범에 있는 곡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다 참여를 해서 만든 곡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곡은 없죠. 근데
0: 네.
1: 뉴욕을 생각하면 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뭔가 곡을 만들고
0: 네.
1: 또 이렇게 앨범을 발표를 하고 가수가 된다는 자체가 그냥 먼 나라 얘기였고 꿈 같은 얘기였는데
0: 네.
1: 그 정말 선물처럼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그리고 꿈이라는 곡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고 그게 네. 탄생한 곳이 또 탄생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마음 표현이긴 한데
0: 네.
1: 그게 만들어진 곡이 또 뉴욕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베이사이드죠. 그래서 저한테 꿈이 좀 굉장히 남다르긴 합니다.
0: 네. 저희 또 K-Radio 본사 뉴욕 베이사이드에 있고 또 워싱턴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는데 또 오시면은 저희 또 K-Radio 뉴욕 본사로 또 오시면 참 반가울 것 같아요.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케줄이 네. 워낙 타이트해서.
2: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헤어진 다음 날부터 이현우 씨의 많은 곡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불려졌던 많은 히트곡들을 요즘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커버를 하면서 지금의 또 신세대 젊은 어린 세대들이 그들의 감성으로 또 다시 부르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땐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렇게 옛 노래들이.
1: 아, 고맙죠.
0: 그렇죠.
1: 네, 굉장히 고맙죠. 그리고 이게 뭐 나만 느끼는 감성이 아니라 그들이 뭐 사실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인데
0: 네.
1: 그 곡에 대한 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자신의 감성으로 이렇게 재해석하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들이 좀 너무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0: 네.
1: 또 어린 친구들이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걸 제 노래지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0: 네.
1: 제 노래지만 아 저렇게 해석해도 재밌겠다 그래서 심지어 공연에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넣어서 해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제 그 솔로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진행이 될 텐데
0: 네.
1: 그 와 계시는 동안 내내 여러분들을 좀 깜짝 놀라게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0: 네.
1: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저도 갈 거거든요. 저 응원하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무대 위에서의 이현우 씨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또 어떤 취미로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1: 평소에는 뭐 저는 주변에서 평가하기 굉장히 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0: 네.
1: 조용한 편이고요. 그리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0: 아, 역시.
1: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대를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도
0: 네.
1: 계속 그림을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전시회도 열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네네, 뭐 그런 시간들. 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투어도 하고 공연도 해왔으니까 공연 준비하고 뭐 네,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한국에서도 요즘에 가수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뒤늦게 시작하셔갖고,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신데, 이현우 씨 작품도 언젠가 또 이거 뉴욕에서 전시회로 또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아, 그건 뭐 제2의 꿈입니다. 사실 뭐 뉴욕 미술, 전 세계 미술 중심인 곳이기 때문에,
0: 네.
1: 그곳에서 뭐, 어떤 형태로건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이건 너무 꿈 같은 일일 것 같기는 해요.
0: 아, 그렇죠.
1: 근데 뭐 자꾸 꿈을 꾸다 보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가수 이현우 씨를 기다린 팬분들은 이번 뉴욕과 또 LA에서도 공연을 하시는데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이 정말 많은데 이 공연장에서 어떤 시간을 또 함께 만들고 싶으실까요?
1: 아, 저는 진짜 많이 기다렸던 공연이고, 그리고, 네. 그 어떤 공간을 떠나서 그냥 뉴욕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그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 가장 좀 이현우답다고 저는 저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제 첫 그 솔로 공연인 만큼 네.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실 그런 무대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현우 씨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번 공연 제목이 드림 어게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지금의 이현우 씨가 20대의 이현우를 다시 만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1: 아... 20대 저를 만난다면요. 저는 뭐 그냥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조금 더 말을 좀 많이 해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뭐 그 워낙 좀 말수가 적고
0: 네.
1: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쭉 돌아보면 그 오해도 많았던 것 같고, 좀 손해도 많이 본 것 같고, 그 워낙 좀 제가 좀 수줍음을 많이 타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0: 매력이 있는데.
1: 워낙 조용하고 말이 적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네 표현을 많이 해라.
0: 네.
1: 네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줘라라고 조언하고 싶기는 해요.
0: 아,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표현을 하시나요? 말씀도 많이 하시고?
1: 네, 지금은 뭐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1000%는 더 표현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2: 진짜요? 1000%?
1: 요즘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0: 아, 이현우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8월 14일 저녁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리는 콘서트 드림 어게인 준비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또 뉴욕 유저지에 계신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최고의 밤을 선물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뉴욕 유저지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플러싱에서의 밤, 네, 이 즐거운 또 재밌는 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많이 들어오셔서
0: 네.
1: 저와 시간 같이 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0: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연장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수 이현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현우 씨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가우셨나 봐요.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은요. 아, 저희 신랑도 파슨 다녔어요. 30년 전이라 잘 모르겠네요.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어요. 하셨어요. 그러네요. 세상에 그러고 보면 참 큰 것 같아도 좁아요. 아, 미대 오빠였구나. 어쩐지 하셨네요. 어쩐지? 맞아, 이현우 씨만의 그 댄디보이라는 또 별명이 있었고 매력이 있었죠.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기억도 나는데요.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반가운 가수분들의 공연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그렇게 늘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분 좋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2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다들 눈물나게 그리운 것 클릭해보면요, 새하얀 설경과 패딩 입은 사람들 사진이 주르르 뜹니다. 그럼 다들 댓글로 겨울아 얼른 와, 겨울 사랑해, 뒤늦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진 많이 많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날 여러분들도 올리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언젠가는 눈물나게 그리워질 테니까요.

0: 성경과 영의 예고 그리워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죠? 근데요 내일부터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일주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비와 뇌우까지 거의 매일 비가 오는데요. 현재 기온이 86도 섭씨로 딱 30도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기온이 장난 아닌데요. 날씨 이야기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 합니다. 요샌 뭐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선블락 하면 괜히 찐득거릴 것 같잖아요. 아닌 것도 꽤 많습니다.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나온 것도 있고요. 어쨌든 비가 오나 구름이 끼나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이젠 일상화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벌써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8월 말 되고 그러다 보면 금세 가을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텐데요. 더운 여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더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상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1: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날씨 이야기.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한 주민은 자기 집 침대가 아니라 아바나 항구의 유명한 해변 산책로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건설 노동자는 숨막히는 여름 폭염과 전국을 다시 암흑 속에 몰아놓은 최근의 장기 정전 사태 때문에 결국 다른 쿠바인들과 함께 아바나시의 말레콘 방파제 위에 나와서 살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일요일 밤은 여섯 번째로 전국의 모든 전기가 끊겨 암흑 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유일한 에너지 원인 원유 수입을 지난 1월에 금지를 하고 모든 원유 반입을 봉쇄한 이후 벌써 여섯 번째 전국적 정전 사태인데 그의 봉쇄로 가뜩이나 에너지 위기에 고질적으로 시달리던 쿠바 경제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일부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섬 대부분은 여전히 전기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요. 전기 사정은 계속해서 악화할 뿐이다. 내일이면 다시 정전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또 말레콘으로 돌아와서 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노란색 스티로폼 폼을 베개 대신에 베고 잔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정전과 숨막히는 폭염으로 쿠바 주민들은 그야말로 집단 불면증 상태에 빠져 있어서 밤을 보내는 일이 고역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처럼 아예 바닷가 산책로에서 자기도 하고 대부분은 집 앞에 발코니나 포치에 나가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지난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93도였지만 실제 체감 온도는 10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카리브해 지역 특유의 높은 습도가 거의 80%에 달했는데 이런 날은 이제 쿠바에서 거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쿠바에 석유를 팔거나 지원하는 나라에는 그 나라의 모든 수출품에 특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로 일어난 최근 사태는 쿠바의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했고 이민 행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살 수 없다면 이민을 생각하거나 이도 쉽지 않게 된다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의 필모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현지 주민에게 내려진 대피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와이드마우스2로 명명이 된 이번 산불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 거의 7만 에이커로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낙뢰로 시작된 이 산불은 7월 27일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어제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제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타주 부지사에 따르면 99번 고속도로 동쪽 지역에 500 사우스에서 1600 사우스 지역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밀라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카노시와 메도 지역 25세대의 주민들이 이미 대피했으며 그 주변 지역 주민들도 대피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타주의 원주민인 파유트 인디언족은 카노시밴드 원주민 보호지역에 대해 산불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소방당국은 산불의 불길이 이미 세비어 카운티로 번졌으며 락우드 지역도 위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도 유타주에서 이미 1,000가구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유타주에 대한 연방소방국의 지원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DMV 지역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 좀 유타주까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화요일에는 습도가 약간 낮아지면서 오후에 체감 온도도

갑작스러운 소나기 또는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습도는 90%까지 올라가겠네요.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정체된 저기압이 주말쯤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는데요.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며 역시 저녁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요. 폭풍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지역 곳곳에서 돌발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번개, 강풍을 동반할 수 있고요.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금요일 저녁에도 밤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우 확률은 50%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역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위 예상되며 간간이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비는 그치겠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면서 날씨는 80도대로 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폭우 이런 거 말고요. 예쁜 사랑비가 유타주에 좀 많이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현숙의 정말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까요 정말로. 이 정말로가 정말 번안곡이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번안곡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현숙이 불러 크게 히트했던 정말로의 원곡은 미국 록앤롤 가수 프랭키 포드의 대표적 앨범인 See Cruise인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이 음반은 1979년 일본 에이스 레코드에서 재발매된 버전으로 프랭키 포드의 대표곡들과 1950년, 60년대 락앤롤, R&B 넘버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프랭키 포드의 타이틀곡 Sea Cruise는 1959년 빌보드 싱글 차트 탑 20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에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커버된 락앤롤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19살에 이 곡이 히트를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향년 76세, 지금으로는 꽤 이른 나이에 사망한 그는 사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2010년 프랭키 포드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루이지애나 음악 명예의 전당의 사무국장 말에 의하면 죽기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한동안 병을 앓았고 걷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경쾌하고 힘찬 리듬과 단순하고 밝은 가사 Be my guest. You got nothing to lose. Won't you let me take you on a sea cruise? 예, 좋을 대로 해.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바다 크루즈를 타고 가자. 뭐 이런 단순한 가사가 어우러진 Sea Cruise는 1959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4위, 리듬 앤 블루스 차트에서는 11위를 기록한 곡이고요. 프랭키 포드의 유일한 빌보드 탑 40위 싱글입니다. 이 곡은 뉴올리언스 R&B 피아니스트 휴이 스미스가 작곡을 하고요. 스미스와 그의 그룹이 원래 녹음을 했지만 발매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프랭키 포드는 인종차별로 인해 음악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당시 루이지애나 지역 흑인 음악가들의 노래를 커버하기 위해 코시모 마타하사의 뉴올리언스 스튜디오로 초청된 백인 루이지애나 출신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작곡자와 프랭키 포드 둘 다 소속되어 있던 에이스 레코드는 포드에게 작곡자인 스미스 밴드의 반주 트랙에 맞춰 새로운 보컬을 녹음하도록 했는데 모든 음악이 뉴올리언스에서 나왔지만 펫분 같은 사람들은 리틀 리처드나 또 패츠 도미노 같은 사람들의 노래를 커버해서 히트곡을 냈었죠. 라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교류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랭키 포드의 Sea Cruise는 단박에 히트를 치면서 1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이후 이 노래는 비치 보이스, 허먼스 허밋츠, 또 존 포커티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녹음이 되었습니다. 1939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불렀고요. 5살 때 부모와 함께 뉴욕으로 건너가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최하는 오리지널 아마추어 아워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의 정식적인 음반 활동은 1958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의 예명은 에이스 레코드의 소유주가 핫로드 자동차에 대한 10대들의 열광을 활용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초 이후로는 히트곡을 내지 못했지만 나름 뉴올리언스 음악계에서 꾸준히 활동했고요. 그의 마지막 공연은 2013년 그레트나 헤리티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음악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 전시할 스팽글 재킷을 비롯한 물품을 받기 위해 프랭키 포드를 방문했다는 사무국장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그를 보았고 프랭키 포드는 올라가서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가거라. 난 다시는 저 옷들을 입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오늘 현숙의 정말로의 원곡인 프랭키 포드의 Sea Cruise 들어보시겠습니다.

0: 박현숙의 정말로 원곡인 Silk Cruise 들으셨는데요. 원곡하고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은 번안곡인 현숙의 정말로 들려드릴 텐데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현숙은 1959년생으로 원래 성인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작곡가 임종수에게 발탁이 돼서 전북 김제에서 상경한 그녀는 1979년에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를 시작으로 1980년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 정말로로 인지도를 굳힌 다음 1982년에 포장마차를 연이어 대히트를 시킵니다. 특히 포장마차는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방송 횟수로 제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숙에게는 늘 붙는 닉네임이 있죠. 바로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 단순한 방송용 수식어가 아닌 그녀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랜 시간 지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가 199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연이어 중풍과 치매로 누워계시던 어머니가 2007년 별세할 때까지 모든 병수발을 홀로 도맡아 직접 수발을 들었는데 연예계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대기실에서 대본 대신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촬영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간호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지독한 효심으로 부모님 곁을 지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혼기를 놓쳐 현재까지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현숙의 효심은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을 향한 기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을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이동식 목욕 차량을 기부하는가 하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인연을 맺은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과는 생전에 수양아버지로 모시기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친딸처럼 직접 병상 수발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송혜 선생님이 2022년 별세했을 때 가슴 절절한 추모 편지를 낭독을 해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고향 사랑도 미담도 아주 유명하죠. 자신의 고향인 전북 김제의 지평선 축제 등 지역 행사에는 사실상 노 개런티로 참여를 하고 그나마 받은 개런티마저도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한 김제의 군민들은 벽골제의 현숙 효녀비를 세워 그녀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가창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화려한 꺾기나 기교는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박자와 음정이 정확하고 매력적인 콧소리와 함께 담백하고 신나는 창법이 오히려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부족한 가창력 부분은 폭발적인 흥과 무대 매너로 채우고 있는 현숙.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고음의 제왕으로 불리는 락 발라드 얀이 큰언니의 아들로 조카인데요. 집안에서 워낙 막내급 늦둥이라 조카인 얀과는 불과 1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남매처럼 다정한 사이로 지낸다고 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신곡 푹 빠졌나봐를 발표하며 여전히 무대 위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현숙.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잡음이나 안티 없이 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대 아래에서 보여준 그녀의 진실한 삶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프랭키 포드의 씰 크루즈의 번안곡 현숙의 정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어떻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5: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 법무부가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재정 지원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가 중국인들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신설한 뒤 미국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동안 트럼프가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향해 수많은 연방수사와 감사 등의 포화를 퍼부어온 데 이어 또 하나의 공격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리들은 이 같은 수사에 대해 하버드대학교의 외국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 당국자는 어떤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특정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만 밝히면서 이번 수사의 타겟은 하버드대의 중국 기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법무부는 꼭 집어 말했습니다. 중국 기부자들이 하버드대학교에 돈을 내면서 특정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고, 이 때문에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끊었다가 법원 명령으로 복구된 적도 있었는데, 학교들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달러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외국 자금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미국인 학생들을 배제하는 건 그건 불법이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런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 라고 법무부 인권침해 조사과 과장은 발표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교육협력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정상적인 학술 교류나 교육협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도 외국으로부터 직접 지원금 기부나 각종 계약들을 수락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외부 자금에 관련해서 좀 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특히 중국 등 적대적인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수십 년 동안 중국 쪽 자금으로 6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9,314억 5,500만 원을 받았으며, 외국 기부금의 총액은 45억 달러, 한화로 6조 6,53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액수와 관련해서 현재 조사 중인 기부자나 프로그램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는 외부인의 고발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시한 내부 명령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의 대다수 대학들과 달리 하버드대와 소수 대학교들은 국제 유학생들에게 국내 미국인 학생들과 똑같은 필요 기반에 따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에 따라서 어려운 외국 학생들에게도 취업이나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은 하버드대 재정 지원 홈페이지에도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기부자가 국제 유학생들에게 써달라고 특정해서 기부하는 일도 많았는데, 연방정부는 그런 것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네요. 이자본계 중국이구먼. 이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싫은겨. 괘씸죄에 걸려서 중국이 하는 건 무조건 싫은겨. 얘들이 커나가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르죠. 워낙이 쪽수가 많은 게 세계 곳곳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위협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인들은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디, 여태 이런 식으로 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라를 말아 잡수시든 뭐 어쩌시든 뭐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지 우짜둥치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배우 벤 애플릭이 미국 퀴즈쇼에 출연을 해 상금 100만 달러를 획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금 전액은 그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방송사 ABC의 인기 퀴즈쇼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이라는 방송에서 애플릭은 유명 퀴즈쇼 제퍼디에서 31연승을 기록했던 제이미 딘과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00만 달러가 걸린 마지막 15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매년 감사절인 땡스기빙 정통으로 사면한 칠면조 이름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었는데 보기로 피넛버러 앤 젤리, 데이터 앤 톳, 맥앤치즈, 스파게티 앤 밋볼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은 힌트 찬스 중 사회자에게 묻기를 사용해 진행자의 의견을 물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신의 직감에 따라 스파게티 앤 미트볼을 추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찬스도 사용을 했으나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사회자의 직감을 믿고 스파게티 앤 미트볼을 최종 답안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100만 달러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확보한 100만 달러는 애플릭이 2010년 자선 활동을 위해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 이스턴 콩고 이니셔티브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니셔티브는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에서 경제 자립 등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특히 애플릭의 이번 우승은 절친한 배우 맷 데이먼이 지난 시즌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100만 달러를 획득한 데 이어 달성한 기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참 끼리끼리 보인다고 말이오. 이 맷 데이먼도 사람이 아주 좋더만. 이 인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뱀씨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데 이 벤 애플릭은 말이오 여자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아.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이 취미도 아니고 말이오. 넷플릭스 미국 사무실에서 600억 원대의 제작비가 투입이 된 영화 사본이 도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을 해 넷플릭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LA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도난당했는데 도난당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중 하나에는 미공개 영화인 폴티튜드 디지털 사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 사본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영화 홍보 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올해 6월 제작사로부터 디지털 사본을 받았습니다. 제작사 측은 넷플릭스 측에 내부 검토 후 해당 사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영화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첩보 스릴러물로 런던을 배경으로 영국 정보 요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4,500만 달러, 약 642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이 된 이 영화는 춤 레이더와 장군의 딸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제작사 측은 소송을 통해 원고는 영화 사본 도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 등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작품을 개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홍보 및 인지도 획득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대변인은 폴티튜드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를 감시하는 등 추가 조치로 콘텐츠 보안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치 없이 전달이 된 영화에 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구매 책임자는 회사에서 이런 유형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보안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든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오. 넷플릭스 그동안 재미 좀 봤을 건디 도로 아무 타불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이 근데 이 영화
1: 이번 사건으로 더 유명해지는 건 아닌지 몰라. 아니 치부토도 도대체 무엇던 영화인지 나오자마자 한 봐야겠다 싶으니까 이런 것이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0: 중국 한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에 라벨을 교체하는 모습이 공개가 돼 식품 안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빵집에서 촬영이 된 영상으로 베이커리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빵 포장 상태에 붙어있던 기존 유통기한 라벨을 제거한 후 새로운 라벨로 바꿔 붙이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여성 주변에는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지가 다수 쌓여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 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냄새만으로 유통기한을 구별하기 힘든 제품들이었다며 맨눈으로 라벨을 교체한 제품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어 식중독 위험이 커 보였다고 했는데요. 유통기한 라벨이 무단으로 교체된 빵들의 유통지역과 경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 여행에서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 사실인 것 같다. 중국인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건 이제 일상일이 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중국 식품업계 내 위생 논란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에는 한 김치 공장에서 근로자가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2023년에는 중국 4대 맥주 브랜드인 찡따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너론 말요. DNA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피요 피 어쩔 수가 없이오. 지들이 이러니까 놈도 못 믿어. 이 오죽하면 중국 놈 빤스를 입었나 왜 이렇게 못 믿어 라는 말이 나왔것이오. 하다가 석유를 발견한 브라질 농부가 현지 언론에 소개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관리국이 농부가 발견한 물질을 원유라고 확인한 데 이어 매장량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업적 개발이 확정이 되면 석유를 개발한 농부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장량과 경제성에 따라 보상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곳은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타블레이루 두 노르치입니다. 수도 공급이 불안정해 농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농부는 용수 확보를 위해 운물을 팠고 운물은 약 40m쯤 땅을 팠을 때 터졌습니다. 하지만 운물에서 나온 건 고대했던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로 강한 연료 냄새까지 나자 농부는 순간 혹시 석유? 라고 의심을 했고 바로 브라질 석유관리국에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브라질 석유관리국은 정체불명의 물질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후 현장을 방문해 운물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성분 분석을 실시했는데 분석 결과 운물에서 나온 건 일명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석유가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얕은 지하에서 석유가 발견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면서 매우 놀라워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특히 농부가 얼마나 큰 돈을 벌 것인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브라질 현행 법률에 따라 석유 등 지하 자원의 소유권은 연방 정부가 갖게 되지만 다만 유전 개발이 승인이 된다면 석유를 최초로 발견한 농부는 토지 사용료 명목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 면적 순위 세계 5위인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국가로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 추정치는 최소 158억 배럴, 최대 174억 배럴로 세계 15위권으로 현지 언론은 매장량에 따라 농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게 지가 뭐라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나느냐가 중요하더니께 여그 버지니아는 뭐요. 워싱턴 DC도 그렇고 메릴랜드도 그렇고 석유는 개뿔. 석유값이나 안 오르면 땡큐네.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환각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엑스터시 7만 장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자카르타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사건 발생 당일 그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고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수화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소유주는 조종사로 드러났는데, 그는 경찰에 넘겨진 뒤 진행이 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코케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조종사가 마약 운반책이었다며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인물로부터 5만 링깃, 약 1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마약은 다른 인물이 호텔로 와서 받아갈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는데, 더욱이 이번이 세 번째 범행이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마약을 운반한 사실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실토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최근 마약 밀수 조직이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수화물 규정을 악용해 항공업계에까지 침투했다고 우려하면서, 항공사 승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별도의 수화물 처리 절차가 마약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호주 경찰도 헤로인 1kg을 자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이 됐고, 이 조직 소속 호주인 두 명은 10년 뒤인 2015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1: 짠, 비행기 탈 때 좌석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종사 출신도 알아봐야

그래도 노래는 신나니까 한번 들어보죠. 예. 더우시죠? 비행기. 거북입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랄랄라 퀴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이죠.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또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역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폴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울러서 랄랄라 퀴즈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수와 또 제목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뭐 가수에 대해서 조금 설치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2부 첫 곡은요. 박미경이 부릅니다. 2부의 경고.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도 로이처의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다.
0: 네, 네, 잘 계셨죠?
1: 예, 뭐 교통 티켓은 안 먹었죠?
0: 이젠 그만 먹어야지. 그동안 많이 못 아이가.
1: 맞습니다. 이제 조금 안 먹는 게 좋아요.
0: 그럼요. 예. 우리 로이처 보안관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렇게 눈이 크셨어요?
1: 아, 예. 저는 이거 속쌍꺼풀도 엄청 길었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성냥개비 한 3, 4개는 올라갔다 이러는데 그거 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은 나요. 누가 자꾸 위에다 올리는 거. 그런 기억은 나는데 네. 그때부터 눈이 커졌나.
0: 아닌
1: 왕눈이죠?
0: 네. 눈도 너무 크고 얼핏 보면 진짜 이 쌍꺼풀 수술 막 하고 나오신 분처럼. 아, 이 쌍꺼풀도 되게 커요.
1: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네. 누가 보면 돈 벌었다고 이런 사람도
0: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형님도?
1: 네. 저 형님도 좀 이렇게 부리부리 하시죠.
0: 네. 네. 누구 닮으신 거예요?
1: 아, 글쎄요. 저희 어머님 닮았다 그럴까요?
0: 아, 네. 어머님이 미인이시구나.
1: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한 93대시는데 네네. 본인이 미인인 줄 아시고 사십니다.
0: 예. 조지아에 계시다죠.
1: 예, 예, 예, 예. 아직 건강하십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1: 그렇죠.
0: 예. 근데 이 자녀들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부모님도 늘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해주고 싶은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 해준 것만 기억이 남으신대요.
1: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뭐 저한테도 전화 오시면은 네. 아들이 뭘 하는지는 아시니까 뭐 항상 몸 건강해라. 그렇죠. 뭐 저기 조심해라. 네네. 이런 말씀 꼭 하시지만 꼭 마지막에는 나 돈이 필요하다. 선물은 보내지 마라. 나는 캐시가 좋더라.
0: 야, 어머니 너무 멋쟁이신데? 솔직하게 네. 말씀하세요.
1: 너는,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쓰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모른다. 나는 90이 넘어도 돈 쓸 일이 많다, 여자는.
0: 제가 보니까 네.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쓰던 안 쓰던 돈이 남편이고 돈이 자식이고.
1: 글쎄, 그렇더라고요.
0: 그렇대요.
1: 근데 그 돈을 솔직히 쓰지도 않으세요. 보면은 네. 나중에 그거 모았다가.
0: 다 어차피 자식들 줘요.
1: 저한테 주면 땡큐게? 그럼. 저 돈 주더라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님은 증손주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0: 아, 대단하세요.
1: 네, 그러니까 증손주한테 이제 뭐 주시고. 이제 그런 게 낙이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캔디를 그렇게 많이 사세요.
0: 캔디. 네,
1: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 조자의 별명이 캔디 할머니세요.
0: 아하.
1: 왜냐하면 캔디를 그렇게 사셔갖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왜 노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0: 데이케어?
1: 데이케어. 예. 거기 가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캔디를 그렇게 나눠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별명이 캔디 할머니예요.
0: 지금 제가 뭐 어머님들 마음 또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바이크
1: 이바이크 일렉트로닉 바이크라 그래가지고
0: 예.
1: 예.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 부쩍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에 보면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자전거인데 페달을 안 굴려? 그런데 잘 가? 이게 왜냐면 거기에 일렉트릭이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모로사이클 같이
0: 네.
1: 예,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애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0: 근데 그게 결코 가격이 싸지
1: 싸지 않습니다.
0: 않을 거란 말이죠.
1: 그리고 종류도 많고.
0: 그러니까.
1: 그리고 또 이게 바이시클뿐만 아니라 또 스크루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옛날에는 왜 발로 막 밀면서 수만으로 갔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럼요.
1: 근데 요즘엔 또 그것도 아니라 거기다가도 또 일렉트릭을 넣어서 그냥 서서 그냥 가는.
0: 사실 몇 년 전에 제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네 아이들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가지라고. 그래서 일단 주시길래 받기는 받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네 애들도 위험하면 우리 애들도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안 줬어요.
1: 근데 그게 이제 안전하게 타거나 네. 안전한 장소에서 타는 거는 괜찮지만
0: 그래도
1: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쓰는단 말이에요. 뭐 친구네 집에 갈 때 막 그냥
0: 학교
1: 길로
0: 갈 때도.
1: 예, 길로 가고
0: 도로를 막 질주해요.
1: 제 그 예. 동료 여자 동료 한 분 중에 한 1년 됐나? 그걸 타고 여기도 아니라 다른 주에 놀러 갔다가 그걸 타고 이제 친구들끼리 쭉 달리다가
0: 네.
1: 그 친구가 안 보이더랍니다. 한 친구가.
0: 네.
1: 알고 봤더니 넘어졌대요. 그게 어. 이게 보도블록에 높낮이가 틀린데 네. 이 바퀴가 거기 튕겨가지고 그게 이제 쓰러졌는데 머리를 부딪혔나 봐요.
0: 아, 헬멧을 안 썼구나. 네,
1: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서 지금도 아직은 100% 리커버가 안 돼서 아직 어. 현장에 근무를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그것도 저는 막 서커스를 하는 것 같이 본 것도 있어요. 한 애가 이게 한 명 타기도 버거운데 네. 뒤에다가도 태우고 어. 또 어떤 애는 또 거기다 업어갖고 또 태우고.
0: 그거.
1: 와, 이거 무슨 뭐.
0: 진기명기 쇼폼에 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타는 거 나왔어요.
1: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0: 그것도 그거를 도로를 질주하면서.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바이크 그거 잦은 것도 네. 이 학생 애들이 이런 동네 커뮤니티 안에서 탈 때는 이거를 진짜 모로사이클 타는 것 같이 앞바퀴를 들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세운 적이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랬더니 막 그 학생은 이제 경찰이 세우니까 놀래가지고 막 빌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널 티켓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세이프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런 데서 이렇게 타면 안 된다. 네. 교육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너가 자꾸 또 이런 걸 내가 또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다.
0: 아하.
1: 근데 이거는 학생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라우든 카운티나 페어팩스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같은 경우에 그런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네. 그 e-바이크, e-스쿠러라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주는 게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두 번인가에 어느 장소에 몇 시에 한다는 게 그 공지사항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0: 아, 예.
1: 그러면 거기서 정말 세이프티하게 탈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는 거 또 헬멧도 꼭 써야 되는데 헬멧도 안 써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헬멧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는데 왜 중요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쓰는 거지 이게 만약에 뇌진탕 걸리면 식물인간까지도 뭐 되면 어떡합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교육을 주기 위해서 네. 저희 카운이나 지금 여 주변에 있는 카운이 경찰서에서 그걸 하니까 꼭 그런 웹사이트에 보셔서 네. 가셔서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을 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도 안 하시니까. 근데 지금 뭐 송은경 씨도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애들들이 그냥 무법천지식으로 다니는데 네. 부모님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걱정돼요.
0: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트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그리고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려면 또 코트 가서도 또 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마찬가지로 이 바이크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그럼

0: 님들이 왜냐면 이게 날짜가 다 틀려요.
1: 아하, 예, 예.
0: 그리고 매달 또 다른 날짜도 있고 이렇게
1: 어떻게 때문에 알아봐야 되는지
0: 그런 웹사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Fairfax County 같으면 Fairfax County Police Department 웹사이트.
1: 네.
0: Loudoun County 같으면 우리 Loudoun County Sheriff's Office 웹사이트.
1: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0: 들어가면 그 e-bike.
1: e-bike를 치면
0: 예, e-bike training, 뭐 safety training 이렇게 네네. 치면 네. 거기에 대한 날짜나 이런 그런 safety tip이 나옵니다.
1: 예. 혹시 자녀분들이 사달라고 조르거나 그거를 이미 사주신 분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꼭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교육을 받으면 그때 주겠다.
0: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1: 예예. 그렇게 네. 해서 근데 자녀들만 보내지 마시고 네 친구들 다 같이 가서 엄마가 밥 사줄게. 그럼요. 끝나고 맛있는 거 니네들이 원하는 거 사줄게.
0: 그럼요. 예.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1: 예.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가서 영어를 네. 알아듣든 안 듣든 들으세요.
0: 예, 그러면 아마 다른 부모님도 이제 바쁘셔서 자식들 못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1: 그렇죠. 예, 뭐 맞아.
0: 저 같은 애도 제가 못 가는데 우리 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발렌티어로 해준다면 제가 용돈 드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진짜 저 같아도 점심값은 제가 할게요.
0: 당연하죠.
1: 그렇죠.
0: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예. 자, 오늘도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운전할 때 무단 횡단하시는 분들도 좀 위험하지만 자전거를 도로 한복판에서 타시는 분들도 도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자전거를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곡은 김현식이 부릅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우리 앤디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그러면서 양보를 하셨나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삶과 축복이 마음과 몸에 다가와 있으니 언제나 쉬지 않고 감사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은 물질보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이에요. 불편한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 이웃과 동행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을 보내셨나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복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 오늘은 기존에 신청하시는 곡하고는 조금 장르가 다른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신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정치 쪽에 이렇게 기웃기웃하시다가 말년에 조금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누구냐고요? 김원국 씨입니다. 한국에서도 저랑 몇 번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또 와이프 태영이 언니하고는 또 저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은국 씨 보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예, 뭐 오빠라고는 하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착해요. 순수하다고나 할까? 속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귀엽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김원국의 호랑나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싸!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유 좀 잘 다녀오셨나요? 후기 좀 올려주시지. 네, 콜드님이 보내주신 또 좋은 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연미님도 한번 다녀와 봐야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온갖 비행기란 비행기는 다 있다고 하시면서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챈틀리 사시는 분들, 안 가보신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못 가봤거든요. 물론 센터빌에 살지만.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날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보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라라랜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해 라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보고 싶어 라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있어 행복하지? 라고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가끔은 힘들지 않느냐는 안부 전화 꼭 해보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 당신 때문에 살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낯설고 외로움이 밀려들 때 당신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만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있어 참 좋아.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A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불, 무화과 박스당 8.99불, 줄기 토마토 박스당 5.99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불,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99불,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네, 이번 주 조금 어렵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퀴즈가 될 것 같은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다섯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공통된 그 무언가가 떠오르신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이 안 오시나요?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노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수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번째 곡은요. 왁스가 부르는 꽃.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답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다른 가수들은 두 번째 치더라도 김범수를 잘 생각하시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매주 월요일.

골드님께서 그 뮤지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또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챈텔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오픈합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파킹비도 구경하고 오후 4시 이후에 나오면요 프리라고 합니다. 공짜 구경 잘하고 오셨다고요? 목요일 이후에는요, 최근에 개봉한 오디세이, 약간의 피가 있고요. 저녁 늦게까지 상영한다고 합니다. 꼭 한 번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기가 챈텔리에 있는 뮤지엄인데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분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주말쯤에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2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로 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 기적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다른 모습, 다른 언어로도 함께 주님 곁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배우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4일 화요일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재환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호산나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소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송기철의 음성으로 듣고요. 13장 찬송 영원한 하늘나라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에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음성으로 멀리 멀리 갔더니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어서 이성재의 곡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보내드립니다.

주님 친히 배우니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곡입니다.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프랑스의 인류학자로 르네 지라르라는 이가 쓴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책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은 어느 사회든지 폭력과 붕괴의 위기를 겪으면 질서 회복을 위해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인데 그 구성원들의 분노, 불만,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마음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사회의 재난, 뭐 흉년, 기아, 혹은 홍수, 외침, 전염병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구성원들의 분노를 쏟아놓을 희생양을 찾아서 그 대상을 희생시킴으로써 분노를 다 해소시키고 풍선에 바람이 가득히 들어가면 터지기 전에 빼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분노의 그 압력을 빼버리고 그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일시적인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어느 사회든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해 화재가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니까 시민들의 분노를 돌리게 하려고 정부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로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하여 좀 참혹한 대박해를 일으킨 예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역시 그 고통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그들이 찾기를 대개 이런 경우는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택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약 6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이런 예들은 뭐 있기 마련이어서 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텐데요. 고대 문명이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파르마코스라는 풍습이 있는데 파르마코스란 단어 자체가 희생양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아수르 풍습, 로마에는 데보티어 서약 있었고 마야나 아즈텍에서는 여러분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잡아온 노예나 포로들을 목을 잘라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신의 진노를 달래어 닥쳐온 재앙과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시도 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암몬과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우상 숭배는 위기의 때에 자녀를 희생시켜서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신앙이 있지요. 성경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놓이자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성벽 위에서 인신 공양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마 한국의 사극에도 보면 옛날에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왕이나 어떤 대상이 그 책임을 지고 폐위되든지 뭐 심지어는 처형되는 그런 식의 스토리들을 보신 예가 있을 텐데요. 어느 문명이든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람들은 고안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문명마다 비슷한 이런 메커니즘을 뭐 이름도 다르고 대상도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53장을 계속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1, 2, 3절에서는 메시아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멸시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본문 4, 5, 6절은 그 메시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희생양이 되어 고초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질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홀리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연약함,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 고통을 통칭하는,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와 문제를 모두 짊어졌다는 말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슬픔까지 다 당하였다 하는 말이지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 성취되었는지를 마태복음 8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인용되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53장 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육체와 마음의 모든 고통을 제3자가 되어서 관망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참 안됐다, 안타깝다 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시고 때로는 우리 대신 그 짐을 지시고 그 짐으로 인해 겪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그분도 다 같이 당하셨다는 말이죠. 멀리 계셔서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시고 그 슬픔을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슬픔을 대신 다 당하기까지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슬픔을 나누는데 요즘 말로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어 주겠니? 좀 부탁하자꾸나.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더해졌겠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을 너무 잘 쓰고 좋아하죠. 좋아도 죽어요 우리는. 힘들어만 죽는 게 아니라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뭐 지루해 죽겠다. 아무튼 우리는 죽는 것을 뭐 익숙하게 표현하는 문화입니다만 예수님의 이 표현은 정말 괴로울 때, 잠도 오지 않을 때, 머리와 마음이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 혼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돌보시는 입장이었지만 그분의 공생애 몇 안 되는 제자들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너희가 좀 깨어서 나와 함께 나를 좀 내 곁에서 이 슬픔의 짐을 나누어 저 다오 하는 부탁입니다. 예수님 이처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그 짐을 나누어 함께 져주셨기에 그러므로 누구도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을 곁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 고통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짐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을 때 그 멍에는 이 M자로 생긴 나무로 만든 굴레입니다. 이 M자로 생긴 굴레 아래 두 마리의 소가 들어가서 함께 밭을 갈도록 만든 농기구지요. 소가 한 마리가 끌 때보다 두 마리가 끌면 훨씬 힘이 반도 안 되게 덜 듭니다. 우리 속담에 맛지짱이 아니죠. 무슨 장? 아, 백지짱. 백지짱도 맞들면 낫다. 백지짱 맞아도 마주 들면 가벼운데 이 힘겨운 밭을 가는 일을 소가 한 마리가 할 때보다 두 마리가 할 때는 힘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네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짐과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자. 네가 진 멍에를 나도 메고 같이 끌어주마. 그런데 이 멍에는 주님과 우리가 같은 힘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100의 힘으로 우리가 끌다가 주님이 메시는 순간 우리의 짐이 그게 50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힘이 얼마나 세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메어 끌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힘을 얻도록 그 짐은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죠.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같이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고난의 짐을 나누어 지시는 분입니다. 병상에 누운 이는 주님께서 그 질고를 함께 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기적도 허락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여 잠 못 이루고 괴로운 이도 주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길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인해 모든 질고와 슬픔을 멸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은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찍히고 온몸에 가혹한 채찍질로 살이 찢어져 피가 흐른 고통을 겪은 이유는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죠.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죄로 인해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우러러 볼 수도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확신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과 원수가 아닌 평화를 맺고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선언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살던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랍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는 아직 이슬람이 시작된 시절이 아니니까 중근동 사람이죠. 그 중근동의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사건과 조선과 한국 땅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랑 2000년의 시간의 갭, 문화, 인종의 갭, 지역의 갭 이런 큰 간극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건과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기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뭐 생명과 복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믿기 힘든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 제도와 사건 속에 힌트를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멸망의 길 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죄인이 자신의 죽음을, 멸망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가 희생제물을 바치러 와서는 그 제사장 앞에서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 죄인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어가고 전가되고, 마틴 루터는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에게 있는 의가 이 죄인에게로 전가 넘어와서 죄인과 의로운 존재의 위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은 의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 율법은 명시합니다. 이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하고 그것을 제사장이 검사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장이 양의 털을 다 뒤져서 몸에 어떤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상처난 것이 없는가를 다 확인하고 이 양은 흠과 티가 없습니다. 선언을 해야 비로소 희생제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몸에 상처가 있고 없고가 그 양의 무슨 존재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다름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은 흠과 티가 없는 의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흠 없는 존재의 의가 죄인에게로 넘어오고 이 의가 없는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건너가고 나면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값이 모두 그 죽음과 피 흘림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죄인은 제사가 끝난 후에 마음의 위로와 의롭게 되심의 인정을 얻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원리, 메커니즘입니다. 개인의 죄가 이렇게 해결된다면 공동체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도 역시 율법에 있습니다.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민족 모두의 죄를 짊어질 희생제물을 준비합니다. 그가 제물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 희생제물인 염소의 머리 위에 다 지운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면 풀어놓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피 흘리고 죽어가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모두 그 제물의 어깨에 지워져 씻김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물의 정결함, 의로움을 대신 전가받아 죄사함 받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도 이 원리는 성경의 곳곳에 숨은 보물찾기처럼 스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오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한 가지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함께 먹고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 머리 위에 있는 그 틀, 문설주에 피를 발라두면 그 밤에 심판의 천사가 그 나라를 칠 때에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이미 죄값이 다 치러진 줄로 인정하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원.

0: 월담할 때 그 월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 일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는 원리를 그 사건 속에 새겨 놓아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떡을 나누고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값을 당신 어깨에 다 지고 희생당할 어린 양이 되리라는 사실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넘어서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희생시키기로 하셨고 그 양은 죄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 중에 뛰어난 그 누구일 수도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인간도 흠과 티가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어린 양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문명 안에 새겨진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가리키는 실체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양을 죽인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겠어? 그건 상징이지 이 말이에요. 모형이지 모델이지. 실제로 그 양이 가리키는 어떤 진짜 죄를 짊어지고 갈 희생양이 오는 때가 있을 거야. 그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실제로 그분의 피를 모두 흘리게 만드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기적은 그러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왔으니까 운 좋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인간들은 다 그냥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네 하고 이렇게 막 나눠주신 공짜 카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신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획득이 낼 수 있는 무슨 프라이즈도 상도 아닌 겁니다. 죄사함의 기적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세우신 계획으로 때가 되어 당신의 아들을 바로 이 희생양으로 온 세상을 위해 보내셔서 그 죄값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은혜의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문명에 있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가리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리를 사람들이 희미한 기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죄값이 치러지려면 이 재앙과 재난과 이 고통의 문제가 극복되려면 누군가가 무언가가 어떻게든 희생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미한 기억과 직관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제도와 사건과 기억이 가리키는 곳은 십자가가 선 골고다 언덕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의와 평화를 거저주시는 선물로 베풀어 주신 사건이지요. 우리의 죄와 그분의 의가 서로 전가되어 교환되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죄를 남김없이 씻어서 구제불능의 죄인이 존귀한 의인의 자격을 얻었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전에 나아가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겸손히 나와 그 자비의 초청에 응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심하게 정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양질의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심하게 정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헌 이사님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장석훈 대표님이신데 장석훈 이사님 이름도 비슷한데 같은 네. 분인가 혼동되실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그 LA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저는 장석훈 사장님의 동생이고요.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네요.
0: 네.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산에 가셔서 직접 산삼도 채취하시고 하시나요?
1: 네.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0: 많이 배우시다니요. 이미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방의 장석훈의 천정산삼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요. 아마 우리 장석훈 이사님도 화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형제가 직접 깊은 산에 가서 산삼을 채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뭐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여쭤보시니까 뭐 딱히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 뭐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 따라서
0: 그렇죠.
1: 예, 직업이 선택된다고 하듯이.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오게 됐고 형님이 하시는 사업이 괜찮아 보여서 미국에 눌러앉아 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우리 장석훈 대표님이 산삼 비즈니스를 하신 지 꽤 오래됐죠? LA를 시작으로.
1: 네,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고 그 전에 한 15년 정도를 하셨으니까요. 거의 한 20년이 좀 넘고 예, 25년 가까이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0: 네. 여기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 크고 작은 비즈니스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빈번히
1: 그렇죠.
0: 발생하는데
1: 네,
0: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비즈니스 이어오시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1: 네. 제가 10년을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비즈니스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그 LA 뉴욕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정산삼을 판매한다고 간판 걸고 또 얼마 있다 없어지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경우에는 한번 오신 손님들이 꾸준히 재구매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수십 년간 이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도 점차 쌓여간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셨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아, 그럼요. 네. 저희 제품들은 저희가 자신 있게 손님들한테 추천하고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20년 넘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드시고 효과 보시고 소문 내주시고 또 그런 좋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했던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0: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네.
0: 요즘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어차피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인데 어떻게 이게 가격을 안 올리시는지 궁금해요.
1: 저희가 그 한번 가격을 올릴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공교롭게도 그게 2019년이었거든요.
0: 네.
1: 2019년에 가격을 올릴까 하다가 내년에 올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19년을 지나갔는데 20년도에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어렵지만 다 어려운데 가격 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뭐 그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쉽지 않은 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두 분의 생각 또한 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햄버거 값만 해도 지금 뭐 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천정산삼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접 채취를 하시니까 대표님하고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간에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소비자한테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프로모션은 이사님이 잘 해주시겠죠?
1: 네 제가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말도 좀 느리고 좀 말도 좀 더듬더듬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만남이니까 제가 세일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저희 제품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건산산 판매하고 있거든요. 건산산 300불짜리 오늘 특별히 반값에 150불에 세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값 세일을 두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천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천삼은 이제 30년 이상 된 산삼을 드라이해서 캡슐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드시게끔 아주 그 편하게 드시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요거 원래 레귤러 판매가가 500불인데 오늘 제가 오늘 하루만 특별히 250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희 새로 나온 작년에 이제 처음 선보인 제품 중에 산삼 50%하고 불로초 50%를 섞어서 만든 이것도 이제 드라이해서 캡슐에 담아놓은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300불에 판매하던 건데 오늘 하루 특별히 150불에 오늘은 요 세 가지만 네, 세일을 아주 극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0: 진짜 극적 세일입니다. 불경기에 그래도 건강 챙기시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격도 요즘에 물가 많이 올랐고요.
1: 네네.
0: 네, 모든 게 다 비싼데 천정산삼,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만큼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게다가 파격적인 세일까지 해주시니까 놀랄 따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드셔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의심도 하실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천종이 그렇게 귀하다는데 그렇게 비싸다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천정산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도대체 그리고 왜 가격이 이렇게 싼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의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답을 주시면 좋을까요?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천연산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종산삼이라고 하는 그 대를 50년 이상 그 자라서 대를 이은 산삼은 거의 한국에서는 이제 멸종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뭐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이 옮겨 심었거나 또는 씨앗을 뿌려서 자생하게끔 해서 한 2대 정도 내려온 산삼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님 방송에 나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동부 19개 주는 21개 주에서는 다 산삼이 자생합니다. 그 중에서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개 주 정도가 이제 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주죠. 그 지역의 넓이를 따지고 보자면 대한민국 땅 넓이의 뭐 한 4~5배 이상 큰 넓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국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0마리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채취를 해요. 뭐 자연산이든 아니면 뭐 씨를 뿌려놓은 삼이든 산삼을 315일 뭐 겨울에도 눈 안 오는 지역에서는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싹이 나오는 3월부터 열매가 떨어지는 9월까지는 산삼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산삼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시기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씨앗이 번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후에 채취가 가능하게끔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산삼이 그나마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채취를 하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싹을 내고 잘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있는 셈이죠. 한국하고는 좀 다른 점이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네. 천의 자연 속 깊은 곳에 가서 그야말로 자연이 키워낸 천종산삼을 채취하셔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 효과 보신 분들이 다시 찾는 제품,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사님이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아주 파격적인 극단적인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매를 원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디에 좀 배송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화로 주문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배송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매장을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뉴욕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 들르셔서요.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궁금하신 거 문의도 하시고 또 천종산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화된 건강기능식품들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네. 전화로 이거 주문하시는 분들 타주에도 배송이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네.
1: 저희가 기본 쇼핑비를 한 10불 정도 받고 있는데요.
0: 네.
1: 뭐 어느 지역이든 전화 주시면 여기 LA에서도 보내드릴 수 있고 네. 뉴욕에서도 보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진생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타 민족들도 아주 몸에 좋다는 걸 잘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뭐 K-culture, K-beauty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진생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멀리 선물로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삼 하면 눈으로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면에서 그 일반 인삼, 뭐 장뇌삼, 천종산삼 이런 것들이 효과면에서 많이 다르다. 사포닌 성분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삼이죠.
0: 네.
1: 인삼은 기본적으로 사포닌 종류가 한 6가지, 그 다음에 인삼을 쪄서 말려서 만드는 홍삼은 뭐 한 12가지, 요 정도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삼보다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게 이제 장뇌삼 또는 산양삼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요것들은 이제 인삼의 씨앗을, 산에다가 인위적으로 뿌려서 사람이, 재배한,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을 조금 더 가미해서 재배한 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종산삼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고 씨가 2대, 3대에 걸쳐서 자연적인 발화와 자연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진짜 그냥 내추럴한 산삼 이렇게 보시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주로 우리가 삶을 먹는 목적이 그 중에 아주 좋은 유효 성분 사포닌이겠죠. 그렇죠. 사포닌을 네. 섭취하는 건데 사포닌도 그냥 사포닌 하나 딱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종류가 많고 산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그 성분들이.
1: 인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 수보다
0: 네.
1: 산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의 수가 수십 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또 자연 상태에서 생삼일 때 드시는 것보다 드라이를 해서 드시는 게 또 사포닌의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0: 네.
1: 사포닌은 드라이되는 과정에서 사포닌은 증폭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사포닌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0: 네.
1: 보통 저희가 산삼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손님들께 말려서 차로 우려서 드셔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생으로 드셔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가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말려서 차로 두 달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는 게 알약 하나 먹었다고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0: 내용도 흥미롭지만 아까 아주 놀라운 프로모션을 제공해 줘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다시 한번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제가 데뷔 방송이네요. 데뷔 방송이라 오늘 특별히 세일 좀 많이 해드릴게요. 일단 매장은 159-25 놀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번입니다. 저희 300불짜리 건산삼 오늘 150불에 특별히 세일해드리고 천삼 캡슐로 된 천삼 500불짜리 오늘 25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불로초 300불에 판매하는 저희 제품 오늘 150불에 특별히 딱 이 세 가지 오늘 세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건삼도 이 기회에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온 가족 다 이 여름을 나기 위해 건강을 위한 이 준비를 딱 하시는 것도 좋은 그럼요. 방법인 것 같고요. 이 불로초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캡슐로 만든 제품들도 특히 바쁜 분들. 아, 나 산삼 이거 언제 끓여 먹어?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제 방학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우리 대학생들. 이 한테도 아주 캡슐 제품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 불로초는 어떤 게 좋을까요? 불로초는 몸에 좋아요. 어떤 몸에 좋아요?
1: 불로초라는 약재는 아주 고대부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불로초라는 약재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 많이 쓰이던 약재예요. 노인들 변비라든지 머리가 이제 돌이 됐어. 불로초라는 약재는 과거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한국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이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성 변비라든지 관절염 그 통증 치료에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고요. 산삼과 결합했을 때 면역력이나 또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제품이에요. 저희 그 블루초는 100% 저희가 그 알래스카에서 사장님이 직접 가서 또 채취도 해오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0: 네. 10만의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요, 어떤 인공적인 게 가미되거나 인위적인 게 없습니다. 모두 네. 다 깊은 자연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것들을 채취하셔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오늘 파격적인 할인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엘니뇨 때문에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더운 여름, 더 습한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력이 없다, 진이 빠진다, 힘도 없고 몸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럴 때 몸에 어떤 자극도 부작용도 부담도 없는 천정산삼 또 그와 관련된 제품들 이렇게 싼 가격에 아주 할인 많이 받으시면서 구입하시는 것 얼마나 좋은가요? 이 불경기에 어디 값비싸고 부담스러운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할인 많이 해주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효과 만점인 천정산삼 제품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문의 주시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주변 분들 가운데요. 산삼 먹고 나서 몸에 열이 난다 하고 계신, 열이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유가 뭘까요?
1: 몸에 열이 나는 거는, 뭐, 극명하게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는. 몸에 열이 나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혈액순환이 빨리 되고 잘 되면 오히려 몸에 열감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이나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산삼이 몸에 들어가서 반응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0: 네, 그러니까 산삼이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네. 되는 거네요. 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헌 이사님과 건강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천정산삼은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이 효과나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아주 훌륭한 건강기능식품이구나라고 강조를 하는데 과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사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온 가족 건강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거나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도 이 산삼 많이 드시죠?
1: 저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0: 네. 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1: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보다는 네.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네. 적당히 꾸준히 오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네. 저도 그 지속성, 그 네.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적당한 양을 나에 맞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관련된 정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유튜브 채널 신만희 장석군의 천종산삼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정보, 후기, 또 드시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만희 장석군의 천종산삼의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첫 방송이라 너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성숙하게 예, 방송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히려 꿈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날고 계신지요. 천정산삼과 함께하면 더욱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신만희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의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방공능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기 부족이 미국의 군사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만 국방수장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군사훈련 지원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 미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 이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수일 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관세 당국이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관련 세금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이 수입업체로 제한돼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연결 과정에서 중국 해킹 위협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발생한 솔트 타이푼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12개 주의 상하수도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며 연방 차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의 한국 지도에서 독도가 여전히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표기할 것을 요구하며 미 국무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가격 하한제와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상대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정치적 대립이 외교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통신사들이 시스템을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2년 전 중국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의 해킹에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미 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는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중국 국영통신사 3곳과 연결돼 있었을 수 있는 장비 또는 데이터센터와 통하는 상시적인 경로가 존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국영통신사 3곳에 미국 네트워크 직접 연결을 금지했음에도 이들이 규제 허점을 악용해 미국 시장에서 물리적 거점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제3자 데이터센터에서 자사 하드웨어를 철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해당 시설에서의 인터넷 관리 서비스를 중단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중국 특위는 언급했습니다. 중국 특위는 보고서에서 이에 따라 연방 규제 당국이 이들 중국 국영통신사가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들의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 능력을 박탈하는 조치에 나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들이 미국 인터넷 생태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미 정보 당국은 솔트 타이푼이 여러 미국 통신사의 시스템에 침투해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휴대전화를 표적으로 삼아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특위는 보고서에서 솔트 타이푼의 공격을 통신사 네트워크의 기본 아키텍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통신사들의 2차 연결인데 이는 통신사들을 더 광범위한 정보 생태계와 간접적으로 연결해주면서도 연방 규제 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중국 특위가 1년 넘은 조사 끝에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통신사들이 이러한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중국 특위 조사 결과는 통신사와 데이터센터 간 관계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짚었습니다. 미 정부는 통신사들이 미국 내 자체 통신망에서 특정 중국 기업이 제조한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 부품을 걷어내는 사업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중국산 데이터센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마련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가 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보육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만 2세 아동을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 2K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올 가을부터 무료 교육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정원의 3배에 가까운 5,700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수요와 함께 앞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시가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 2K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티 후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더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무료 2K 프로그램 첫 입학 대상자 2천여 명에게 입학 제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5,700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무료 2K 확대는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올가을부터 만 2세 아동 2천 명이 지역 내 프로그램에서 배움과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정된 가정 가운데 80% 이상은 희망한 상위 3개 프로그램 중에 한 곳에 배정됐고 약 60%는 1순위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또 모든 선정 가정은 자녀 1명당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보육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과정은 소득 기준이 아닌 지역 거주 여부, 형제자매 제약 여부,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한 뒤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선정되지 못한 가정은 대기 명단에 자동 등록되며 계약 전 추가 자리가 발생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컬 주지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뉴욕시를 포함해 주 전역 보육 지원 예산으로 45억 달러를 배정했다면서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부터 무료 2K 프로그램을 12,000석 규모로 확대하고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만 2세 아동이 무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국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최소 12개 주에서 보고됐다고 ABC 방송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관련 소식통은 이 방송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비상경보를 비활성화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시설 운용자를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란이 주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수도 운용에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압과 유량 감소와 같은 일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의 경찰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상하수도 시스템의 인터넷 연결을 해제하고 차단기가 갖춰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수동으로 제어를 전환하는 방식을 익히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속도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글로벌 메모리 소비 지형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요그룹의 조지 핀 라우 분석관은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에서 열린 메모리 산업 행사 FMS 2026에서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우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꼽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글로벌 메모리 소비 비중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소비 비중은 2021년 37%에서 지난해 52%로 15%포인트 급증한 반면 규제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29%로 감소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단순 학습 중심인 AI 1.0을 지나 추론 중심의 AI 2.0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 주기가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되면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의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대역 폭메모리 시장을 독점해온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5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대신 자체 주문형 반도체 ASIS 도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가 선도 업체들의 10나노급 3세대 기술 수준까지 추격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1: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5: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4: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5: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한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대회를 개최했던 미 도시들에 비공식적으로 각 10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4일 스포츠 전문 온라인 매체 The Athletic을 인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미 도시들이 FIFA에 축구 발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미 도시들의 위원 4명은 The Athletic과의 인터뷰에서 FIFA 고위 경영진이 대회 이후 개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레거시 기금에서 개최 도시에 각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위원들은 FIFA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며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11개 도시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FIFA는 참가국을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한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최고인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0: 스카타선 더비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미 외환정책이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배선드 장관의 발언 이후 1,43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4일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일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해 달러와의 견준 원화 가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며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새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돼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변동폭은 엔화보다 컸습니다. 달러화에 견준 원화 환율은 연말 기준으로 2023년 달러당 1,288원에서 2024년 1,472.5원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폭은 12.5%로 달러화 대비 엔화 절하폭 10.6%보다 컸습니다. 원화의 변동성은 최근 들어 더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엔화가 달러화 대비 2% 절하되는 동안 원화는 4.6% 절하돼 절하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6월 들어서도 엔화가 달러화 대비 3.8% 절상되는 동안 원화는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르며 무려 1.1%나 절하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날 원화 변동성 언급은 결국 원화 역시 지나친 약세와 급격한 변화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데 미 행정부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미일 양국이 환시 공동 개입에 나선 가운데 한국 외환 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 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미일 양국이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달 1일 새벽에 걸쳐 간헐적으로 엔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엔화 가치 상승을 유도한 가운데 한국 외환 당국도 비슷한 시기 원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원화값 부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격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엔화와 함께 원화 가치의 회복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달러와의 견준 원화 환율은 발센트 장관의 이 인터뷰 발언이 나온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미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1시 15분께 달러당 1,428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렇게 한국 원화의 변동성을 언급한 발센트 장관은 미일 외환 공조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어서 김승규 기자입니다.
2: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4일 엔화 부양에 따른 연쇄적인 기대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며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엔화 약세가 한국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은 최근 미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급등하던 시점에 원화 가치 역시 함께 올랐고 시장에서는 한국 당국 역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어 베선트 장관의 이날 원화 관련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개입에 대해 엔화 수준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를 촉발할 수 있는데 이는 건전하지 않다며 안정적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추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일본 정부가

최근 2016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 영토 지도에 독도를 여전히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 국무부가 제공하는 국가별 여행정보 사이트 내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시정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반크는 일본을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홍보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외교적 영향력이 높은 미 국무부 사이트에 오르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크에 따르면 미 국무부 해외여행 정보 사이트의 한국 소개 페이지에 게시된 지도에서는 마우스를 올릴 때 한국 영토 부분이 형광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하지만 제주도 울릉도와 달리 독도는 한국 영토를 나타내는 형광 영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울릉도를 확대 클릭해도 울릉도만 한국 영역으로 지정될 뿐 독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크는 이런 현상은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며 지도상에 인접한 한국 영토 영역을 표시할 때 제주도와 울릉도는 강조되지만 독도는 한국 영토 범위에서 빠져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여행자와 정부 관계자, 언론이 참조하는 미 국무부 사이트에서 독도가 제외되면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거나 분쟁 지역이라는 오인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세계보건기구 지도 내 독도 누락을 시정한 바 있는 반크는 미 국무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온라인 글로벌 시정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준 것은 되찾기 힘들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도 누락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크는 또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 기관 포털, 교과서의 독도 왜곡 정보를 선제 조사하고 수정하는 선제적인 독도 왜곡 대응 국가 정책을 정부에 정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비가 그친 뒤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인 목요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한층 더 무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모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고 오후 시간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뇌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국정 홍보에 포켓몬스터를 비롯한 유명 캐릭터와 대중문화 IP를 무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컴퍼니 측은 어떠한 허가도 해준 적이 없고 특정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다며 백악관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백악관 측은 인기 밈을 활용한 소통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6: 지난 3월 5일 목요일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세계적인 인기 IP인 포켓몬스터 신작 게임 이미지를 변형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정치 슬로건을 합성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포켓몬 컴퍼니 측은 당일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이나 유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가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미션은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특정 정치적 견해나 아젠다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켓몬 IP 무단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단속 홍보 영상에 포켓몬 주제가와 모두 잡아야 돼, gotta catch 'em all라는 구호를 무단 사용해 포켓몬 측의 공식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 대변인단은 대중적인 밈과 콘텐츠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소통 관계자는 과거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포켓몬고 활용 사례를 들며 포켓몬 측이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 외에도 영화배우 벤 스틸러를 비롯해 올리비아 로드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정부의 이민 단속이나 전쟁 홍보 영상에 무단 사용된 것에 대해 프로파간다에 이용하지 말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어 행정부의 무단 IP 활용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5: 뉴저지 뉴워크의 이민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에서 또다시 구금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이 시설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구금 관리와 의료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사망 원인과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뉴저지 뉴욕의 이민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에서 또다시 구금자가 숨지면서 시설 운영과 의료 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엘살바도르 출신 41세 에드윈 루페스 코르네호가 지난 토요일 딜레이니 홀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루페스 코르네호는 지난 6월 18일에 체포된 뒤 이 시설에 수용됐으며 당국은 구금 기간 동안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가 의료 검사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망이 예방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딜레이니 홀 내 의료 서비스와 생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레이니 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IT 출신 장 윌슨 블루투스가 시설 내에서 쓰러진 뒤 숨졌으며 검시 결과 폐혈관 폐쇄에 따른 자연사로 판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딜레이니 홀 구금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지원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약품 제공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시위의 주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설 출입 차량을 막는 등 항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아이스와 연방당국은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학대나 부적절한 처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민간 교정업체 지오그룹이 운영하는 1,0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입니다. 지오그룹은 전국적으로 여러 이민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주정부의 시설 복원 점검 과정에서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감독을 막는 행위는 시설 내부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키운다며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복되는 사망사건을 계기로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과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을 두고 정확한 원인과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태스크포스 일환으로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군 당국은 범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군 투입의 비용과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8: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배치된 주 방위군이 오는 2029년 1월까지 수도 지역에 남을 예정인 가운데 작전을 지휘하는 군 관계자가 범죄 제로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작전을 총괄하는 랜드 블랜차드 준장은 주 방위군의 임무가 워싱턴 DC 전역의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랜차드 준장은 우리는 범죄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과 방문객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수도를 찾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방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배치 이후 현재까지 대원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발생한 788건의 의료지원 상황에 대응했고 약물 과다 복용 상황에서 325차례 나르칸을 투여했습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262건의 싸움과 충돌 상황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랜차드 준장은 일부 주민들이 이전에는 방문을 꺼렸던 지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랜차드 준장은 주민들로부터 예전에는 이 지역에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특히 유니언역 주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워싱턴 DC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열린 프리 DC 집회에서 주 방위군 운영 비용과 정책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납세자 비용으로 주 방위군 대원들의 주거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 주민들에게는 지난 2013년 이후 새로운 주택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워싱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지 이런 방식의 대응이 아니다며 군 투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랜차드 준장은 작전 비용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아나코스티아와 트리니다드 지역에도 추가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확대해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약 4,6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블랜차드 준장은 향후 치안 상황과 작전 필요성에 따라 병력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범죄 감소와 주민 안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군 투입의 비용과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5: 미국과 브라질이 자국에 파견된 상대국 대표에 비토를 놓으면서 외교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4일 루이자 히베이로 비오티 주미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비오티 대사가 추방되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데니 페레스 전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을 주 브라질 대사로 지명했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나일리 반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와 세미얼 샘슨 부차관보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자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는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반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친미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록 노골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미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룰라 대통령과 반목하는 한편 룰라 측 인사들에 대한 제재나 고율의 관세 부과 등으로 브라질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1기 집권 때 막역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현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며 오는 10월 4일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 도전할 우파 후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탐사 기획 기사 Uber's strategy for fighting sexual assault suits. What were you wearing? 성폭력 소송에 대응하는 우버의 전략. 당시 무슨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승차 공유 거대 기업 우버의 성폭력 소송 대응 대항에 관한 것인데요. 겉으로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피해자 중심의 법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의 대처를 하겠다며 선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온 우버이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과거 트라우마, 복장, 음주량, 심지어 성생활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식적인 면모와 잔혹한 법정 전술을 다룬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Despite publicly advocating for a trauma-informed approach to sexual violence, Uber faces backlash over aggressive courtroom tactics used against assault survivors. Uber는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트라우마 중심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Publicly advocating. Publicly는 공개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Advocate는 지지하다, 주장하다, 옹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ublicly advocating이란 공개적으로 주장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Faces backlash. 거센 비판에 직면하다, 역풍을 맞다 라는 의미인데요. Face 여기서는 얼굴이 아니죠. 동사로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라는 의미이고요. Backlash는 criticism, 비판이란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로 강한 반발, 거센 반응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trauma-informed approach, 트라우마, 상처를 고려하고 이해하는 접근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상담이나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과거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할 때 We need a trauma-informed approach. 트라우마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During depositions, defense attorneys grilled victims with intrusive questions regarding their attire, alcohol intake, and unrelated childhood trauma. 증언 녹취 절차, 증언 조사에서 우버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복장과 음주 여부는 물론 사건과 관련 없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까지 집요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eposition, 법률 용어인데요. 재판 전에 변호사들이 증인을 불러 선서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Grill someone with questions, 누군가를 취조하듯 집요하게 추궁하다, 질문 세례를 퍼붓다 라는 의미인데요. 고기를 구울 때 grill에서 굽지요. 마치 고기를 굽듯 아주 강하게 질문하고 심문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나 면접에서 질책하듯 물을 때 The committee grilled the CEO. 위원회는 CEO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n several cases, the company attempted to shift blame onto the passengers, even when drivers had already been criminally convicted. 여러 사건에서 우버는 운전기사가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을 승객에게 돌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ttempted to, 무엇무엇 하려고 시도했다 라는 의미이고요. Shift blame onto someone,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덮어씌우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Don't try to shift blame onto others,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Legal experts argue that scouring private medical and therapy records creates an intimidation factor that risks re-traumatizing survivors.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개인 의료 기록과 상담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이미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egal experts argue that
법률 전문가들은 대철 이하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지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Scouring something for something,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샅샅이 파헤치다, 뒤지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을 뒤질 때 Police scour the area for evidenc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ile Uber defends these inquiries as standard civil litigation procedures, critics condemn the practice as classic victim blaming designed to force lower settlements. 우버는 이러한 질문들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배상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합니다. Condemn A as B, A를 B라고 강하게 비난한다는 의미고요. Victim blaming,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 피해자 책임 전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victim blaming discourages survivors from reporting crimes. 피해자 비난은 피해 생존자들이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듭니다. This aggressive strategy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firm's multi-million dollar marketing campaigns promoting safety and survivor support.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안전과 피해 생존자 지원을 강조해온 회사의 수천만 달러 규모 마케팅 캠페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Aggressive strategy, 공격적인 전략, 강경한 전략이란 의미고요. 여기서 aggressive는 물리적인 공격이라기보다 보통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의미입니다. Stand in stark contrast to 무언 무엇과 지독할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 His actions stand in stark contrast to his promises. 그의 행동은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ulti-million dollar 수백만 달러 규모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는 글로벌 거대 기업 우버가 직면한 윤리적 파산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버는 그동안 늦은 밤 술을 마셨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으로 홍보하면서 수조 원대의 기업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피해자들에게 그날 밤 술을 얼마나 마셨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릴 때 학대당한 적이 있나 등 피해자의 기억과 도덕성을 공격하는 질문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조차 승객의 과실을 주장하는 우버 변호인단의 행태가 있는데 수천 건의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 기업이 겉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피해자 인권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사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중성을 벌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약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의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방공 능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기 부족이 미국의 군사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만 국방수장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군사훈련 지원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 미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 이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수일 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관세 당국이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관련 세금 1천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이 수입업체로 제한돼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연결 과정에서 중국 해킹 위협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발생한 솔트 타이푼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12개 주의 상하수도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며 연방 차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의 한국 지도에서 독도가 여전히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표기할 것을 요구하며 미 국무부의 항의서안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가격 하한제와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상대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정치적 대립이 외교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애플은 오픈 AI가 자사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밀정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픈 AI는 사실과 다른 감정적인 소송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탈취 소송 제기에 이어서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애플의 이번 소송에 근거가 없는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 지법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애플은 오픈 AI와 애플 출신의 오픈 AI 임직원인 창리우, 탕유탄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자사 영업비밀, 기밀정보 정보에 대한 접근, 사용, 공개를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창리우가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애플 내부 저장소에서 미공개 제품 정보를 비롯한 기밀 파일을 내려받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탄 CHO는 애플 퇴사전, 공급망 등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고 오픈 AI에서 채용 면접을 주도하면서 이직을 희망하는 애플 재직자들을 상대로 애플 내부 정보를 캐묻거나 실물 부품을 빼내오라고 주문했다는 것이 애플의 입장입니다. 애플은 창리우와 탄 CHO 등을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명령해줄 것과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 개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부주의하고 공격적이며 기묘할 정도로 개인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픈 AI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은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픈 AI는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데 황당한 비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오픈 AI 측에 연락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애플 대리인이 아시아계 성을 혼동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낸 탓이었다. 겁니다. 또 퇴사한 창리우에게 연락해서 업무 관련 정보 검색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리어 애플 직원이었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탄 CHO 역시 팀원들에게 타사 기밀 정보를 원치 않으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온 인물이라고 오픈 AI는 강조했습니다. 애플과 오픈 AI는 지난 2024년 애플 기기에 챗GPT를 통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왔지만 오픈 AI가 AI 모델 개발 를 넘어 하드웨어 제조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양새를 보이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이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오픈 AI의 하드웨어 출시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에 대해 저평가되고 있다며 일제히 매수 의견과 함께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월가의 낙관적인 보고서가 쏟아지자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현지 시간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Bank of America를 포함해 최소 6개 월가 금융회사가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ank of America는 첫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견조한 주문과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그리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사이클 수준의 실적이 기대된다며 SK하이닉스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UBS의 니콜라스 고도아 애널리스트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0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고도아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평가 가치에는 구조적으로 높아진 메모리 수익성과 강화된 현금 창출력 그리고 확대된 주주 환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로젠블렛 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3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날 종가인 142.72달러 대비 124%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월가 증권사들의 저평가 분석 보고서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55분 기준 전장 대비 7.5% 급등한 $153.5에 거래됐습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4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해 이르면 5일에서 6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란이 수개월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단이 온종일 협상했으며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48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이란 당국에서 나란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포함한 외교 해법에 진전이 있다고 시사하며 청신호를 켠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일간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후 오만을 중심으로 한 중동국 중재로 양국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 해협 재개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오만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에 근접했으며 미국은 5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내일이나 모레쯤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합의 결과가 곧 발표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오만과 이란이 연장 가능한 60일간의 임시 조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60일간 통행료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당사국들은 30일 안에 해협 중앙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합의안은 통행권과 관련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이는 전쟁 전에 이란이 갖지 못했던 통제권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의료시스템 NIC Health Plus Hospital이 오는 9월 10일 목요일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연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시력, 청력검사 등을 미리 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개학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뉴욕시 학생들은 학교와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서 연령에 맞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도 권장됩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건강한 식단관리, 과도한 화면 사용 조절도 새학년 준비의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 진료 예약은 844-692-4692 혹은 NIC Health Plus Hospital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오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뉴저지주 제37지구 하원의원 엘렌박 의원을 비롯해 팰리세이즈 박 폴킴 시장과 시의원들, 또 뉴저지 한인의 송미숙 회장, 한인봉사센터 KCS 김명미 회장 등 지역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상록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6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해서 새 공간을 함께 둘러봤으며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 확대와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새로운 뉴저지 한인 상록회 주소는 111 그랜드 에비뉴 스윗 넘버 220 팰리세이즈 팍입니다. 상담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록 학교와 세미나실은 같은 건물 스윗 넘버 108호에 마련됐습니다. 문의 전화는 201-945-2400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버지니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Move Over Law입니다. 우리말로는 긴급차량보호법인데요. 도로에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견인차 또는 도로작업차량이 비상등이나 경광등을 켠 채 정차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차선 옆으로 이동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교통상황상 차선 변경이 어렵다면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이 법은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소방대원, 응급구조사, 견인기사와 도로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차한 긴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에서 비슷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게 되며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빨간색, 파란색 또는 황색의 경광등이 보인다면 먼저 주변을 확인하고 차선을 옮기거나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차선을 한번 양보하고 속도를 조금 줄이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운전자 여러분, 무브 오버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최인에서 만나보세요.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전했습니다. 결정은 8월 내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햄록 반도체와 다커케미의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들을 보호하고 공급망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시간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햄록은 코닝과 일본 시네스 한다이의 합작회사입니다. 본사가 독일 뮌헨에 있는 바커넨 테네시에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근거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 설정과

0: 과잉 생산을 통해 폴리실리콘 지배력을 구축했고 이는 가격을 지속 가능한 수준 아래로 밀어내 경쟁자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저 가격과 관세를 결합하면 미 생산업체들이 생존할 여지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 웨이퍼와 셀 생산 능력이 따라잡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투입재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광 제조업계 단체와 한 초당적 연방의원 그룹은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한국 OCI 홀딩스와 말레이시아, 독일의 공장을 둔 바커 등 비중국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업체를 지원한다는 목표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패널 제조업체 헬리엔의 마틴 포우타르코 CEO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미 정부의 무역 영향 조사로 태양광 산업이 놓인 처지를 부수적 피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번 무역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제232조 관세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 이후 코닝과 토요, T1에너지, 퍼스트솔라 등 미국에 상장된 태양광 제조업체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도 전에 이미 5.2% 상승했던 코닝은 상승폭이 10%까지 확대됐고 9.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퍼스트솔라는 1.8%에서 4.7%로 상승폭을 키웠고 T1에너지는 4.9%에서 9.9%로 뛰었습니다. 캐나디안 솔라는 3%에서 5.6%로 상승했고 보도 전 약 1% 올랐던 토요는 한때 5%까지 뛰었다가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만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수장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미군의 훈련 지원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미중 갈등 속 대만을 둘러싼 안보 긴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대만의 국방수장이 그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었던 미국의 군사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안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도 대만과의 관계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리숑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소수의 취재진에게 대만과 미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숑 대만 국방부 장관은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기 판매뿐이지만 실제로는 군사협력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으며 더 많이 관계돼 있다라면서 우리는 군사교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매우 많은 실전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방위력 강화와 중국에 대한 억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비밀스러운 역할을 대만의 고위 당국자가 직접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 부장은 대만이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수립한 계획은 미군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법에 근거해 대만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만 현지에서는 미군이 지원하는 병력 훈련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민감한 사안입니다. 비단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법 집행 분야 협력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대만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 협회는 지난달 말 대만과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경은 공동의 해양 목표에 대해 열심히 조율하고 있다며 해양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 대만이 보여준 협력에 감사하며 해상법 집행 교류와 국제협력을 비롯한 국제 현안에서 대만이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비링 해양위원회 주임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 재래만 협회 게시물에 대해 이번 발표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협력관계를 부각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만에 대한 미군의 지원 의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립적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의 아시아 담당 연구원 데이비드 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발언한 뒤 대만 내에서 미군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미중 긴장 완화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됐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몇 년 새 대만인들 사이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진 회의론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소규모 미국 병력이 최소 1년 동안 대만에 주둔하면서 중국군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대만군을 비밀리에 훈련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대만에 있는 미국 관계자들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는 미국인 영어교사라는 표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 부장은 훨씬 더 많은 미국인 영어교사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포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오는 5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비가 그친 뒤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인 목요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한층 더 무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모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고 오후 시간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뇌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미국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비영리 단체들이 받기로 한 2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장려 지원금을 정권 교체 후 환수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DC 연방 항소법원 전원 합의체는 4일 6-4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똑같은 법원의 3인 재판부가 2-1로 내린 결정을 전원 합의체가 다시 심리해 뒤집은 겁니다. 이런 이례적 절차는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의 한정에 이뤄집니다. 전원 합의체 다수 의견을 낸 판사 6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이 정책적 이견을 근거로 보조금 종료, 동결, 환수를 시도한 게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트컨 판사의 작년 4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4명은 환경보호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IRA의 해당 보조금 근거 조항이 작년 7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의해 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법원 처트컨 판사가 작년 4월에 내렸던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회복될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동결됐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환경보호청이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여유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 효력 재발효 전까지 며칠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7일입니다. 만약 환경보호청이 그 기간 내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연방대법원 등에 제기하거나 자금 동결 유지를 위한 별도 결정을 받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비영리단체들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원고인 비영리단체들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대표 원고인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성명에서 오늘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경보호청이 지원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해상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의 연료 운송을 허용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미 해운업계와 공화당 일각에서는 자국 산업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항구 간의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에 만료되는데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에너지 컨설팅사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매널리 사장은 존스법 유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 당장 원유 생산을 늘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출로가 제한된 데다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석유 회사들에 대한 횡재 이익세나 휘발유 가격 통제 등은 비현실적이라고 맥널리 사장은 지적했습니다.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휘발유 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운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 속에 정치권에서도 존스법 추가 유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미 해운 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존스법 유예 조치는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는 한편 미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달 보도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백악관이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두 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건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 입장서에 담아 국방수건법을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두 척,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 정비, 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SAP는 미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해외 건조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 국방수건법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전투함 해외 건조의 경우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입니다. 미국은 번스 톨레프슨 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건법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전투함의 해외 건조는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국방수건법을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의료선 및 전략수송선을 최대 두 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우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 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6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 의학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인류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기관 중에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곳이 있죠. 바로 치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의 미국 성인의 치아 상실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치아를 잃는 무치약 환자의 비율도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아의 상실, 단순히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고 또 저작 운동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뇌 혈류량까지 저하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임플란트와 틀니. 이 임플란트와 틀니의 최신 기술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비용 차이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분야의 최신 기술적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과거의 임플란트 시술은 치의학 전문의의 경험 그리고 육안 엑스레이에 의존해서 잇몸을 넓게 절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출혈, 통증, 또 회복기간도 아주 길게 필요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고령 환자들에게는 이 시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치과의학계에 완전히 안착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환자의 구강을 3차원 CT 그리고 구강 스캐너로 정밀하게 촬영한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골 조직 그리고 신경의 위치를 밀리리터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미리 찾아내기 때문에 실제 시술할 때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작은 홈만 파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혈과 부종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감염 위험도 낮아져서 만성질환자의 시술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발치 후에 즉시 식립, 이른바 당일 임플란트의 보편화입니다. 과거에는 치아를 뽑고 잇몸 뼈가 아물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었지만 최근에는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서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임시 치아 제작까지 단 하루 만에 마치는 프로토콜이 안전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과 방문 횟수나 전체 치료 기관이 유의미하게 단축이 된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치료법이죠. 바로 틀니. 틀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치아를 잃었을 때 임플란트를 16개에서 20개 넘게 심는 것은 비용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것이 전체 틀니였는데요. 잇몸 적합도가 떨어지면 말할 때 틀니가 빠지거나 또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해서 현재 주류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임플란트 틀니, 즉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은 다음에 그 위에 특수 단추나 자석 체결 장치가 달린 틀니를 고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이 전체 틀니에 비해서 고정력이 2배 이상 향상이 돼서 음식을 씹는 힘인 저장력이 일반 틀니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향상이 됩니다. 또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지겠죠. 이런 경제적 장점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방법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면에서도 무겁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 대신에 생체 친화성이 높고 가벼운 이 피크 신소재나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소재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치과 제도 그리고 비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료 비용과 보험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요. 미국에는 그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없죠. 대신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있는데 이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치료 목적 이외에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나 일반적인 틀니 같은 치과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보험에 가입을 한다던가 메디케어 파트 C 중에서 치과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연간 보장 한도액이 보통 $1,500에서 $3,000 선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달하는 전체 임플란트나 아니면 고급 틀니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공제액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내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비용은 물론 지역마다 재료마다 다르지만 $3,000에서 $5,000 선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고령층의 치과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30%만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틀니 역시 7년에 한 번씩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본인 부담금 30% 수준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정부 지원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 한 개당 본인 부담 비용이 물론 치과와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뭐 $300에서 $450 수준 정도로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비용 차이 때문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는 한국을 방문해서 단기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치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원정 치과 치료에는 반드시 주지해야 할 법적 의학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플란트 경우에는 이렇게 식립 후에 뼈와 유착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보철물을 올린 이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이 스크류를 조인다던가 주위에 있는 염증 관리가 필수적인 반영구적 시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보철물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치과에서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임플란트 그 고정체, 드라이버의 규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한 특정 브랜드의 부품이나 정밀기구가 미국 치과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이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원정 치료를 고려하실 때는요, 세계적으로 호환성이 좀 높은 글로벌 공인 브랜드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치료 일정을 최소 몇 달 이상 이렇게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임플란트와 틀니는 과거에 비해서 통증은 줄고 고정력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비용 때문에 치료의 안전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보험의 혜택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서 단계적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확인해서 사후 관리 대책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원정 치료를 할 것인지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거주 여건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회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회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교양이 많아지면 뭐에 쓸모가 있나요? 예. 그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나요? 좋은 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나요? 내가 먼저 생각했던 나는 이 고전을 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내렸던 단정을 확증시켜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독서를 해요.
5: 뭐 이해 못할 것만 찾고 있는 거니까.
4: 이 문장 나왔잖아. 도저히 내가 이해 못할 문장. 거봐, 나는 고전까지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
5: 그렇군요. 거봐, 진짜 올해...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그랬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네.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늘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님입니다.
4: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입니다.
6: 오늘 이 교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사실 교양이란 말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은 교양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4: 사실 교양을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양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6: 그렇죠.
4: 사회학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스스로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회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만큼의 교양이라 부를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니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95 이상은 사회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5: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4: 네. 그렇지만 전문가가 늘 전문가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사회학 전공하시는 분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날 경우 어떠세요?
5: 뭐 그분의 분야를 잘 몰라서 약간 두려울 때도 있고 네. 낯설 때도 있고
4: 그렇죠. 말이 잘 안 통할 그렇죠. 때도 있고 같은 분야의 전공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다 통했다고 다 끄덕끄덕했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분야의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다 끄덕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요리가 전문 분야,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회학이 전문 분야, 어떤 사람은 법이 전문 분야, 또 어떤 분은 경제가 전문 분야. 전문 분야는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한테는 교집합이 필요해요. 교집합이 있어야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서 자기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교집합이 있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는 거니까요. 저는 교양이라는 게 중간에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던져봤더니 그런 맥락에서 난 교양이 없다. 부족하다.
5: 근데 난 사회학이라는 전문직 분야의 95%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4: 그럼 제가 앞으로 제 남은 인생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교집합 공통 분모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죠.
5: 그러면 교양이란 타인과 함께 내 삶을 영위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4: 네.
5: 뭐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4: 그래서 저는 교양이라는 문제가 지식이라는 문제랑 다른 문제고 교양은 학교를 누가 오래 다녔는가라고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공통 분모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면 교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 그쵸.
4: 학교를 오래 다니시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학벌은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공통 분모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다면 매우 교양이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 제 지인 중에 이제 대학에서 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업을 하는 분이 이제 주로 이제 문과겠죠. 이 문과 쪽의 교수님들의 고민이 교양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새 젊은 어떤 청년 대학생들에게 교양 교육이라는 게 되게 관심 밖의 일이고 그런 거를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세상은 우리 사회는 그걸 더 요구하지 않는 오히려 뭐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만 요구하는 이런 게 좀 한탄스럽다. 네.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교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4: 그러니까 학교 대학에서 전공 수업이 있고 또 동시에 교양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의 대학이 주로 직업 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5: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제일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이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5: 그렇죠. 그건 아니죠.
4: 교육의 목적은 기능 교육 대신 직업 교육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거죠. 직업 교육, 전문 교육은 교육의 일부분이지 교육 그 자체가 직업 교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교육이 직업 교육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건 그렇죠. 역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교양 교육이에요. 그럼 왜 교육이 직업 교육으로 환원되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5: 좋은 사람,
4: 인간다운 사람,
5: 인간다운 네. 사람,
4: 인격을 갖춘 사람, 남이 볼 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다 괜찮은 사람, 보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데, 대학에서 취업 교육 위주로 전환되다 보니 교육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양에 대한 문제예요.
6: 맞아요.
4: 인격을 갖춘 사람이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괜찮은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6: 그러네요.
4: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는 세태가 되어버렸죠.
6: 오히려 오해도 하고 있는 게 여기 이 책 표지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좀 더 뭔가 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경제적 부를 조금 더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자꾸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개발의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은 더 인간다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4: 네. 우리가 그 교양이 있다라는 걸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교양을 갖추기 위해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삶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웬만한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돈 좀 이렇게 벌었으니 이젠 교양 있게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교양은 가장 좁은 의미의 교양이고요.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보다 예전보단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와 욕구는 꼭 우리가 돈이 많아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6: 그렇죠.
4: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꼭 부유한 사람이 더 나아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6: 아니죠.
4: 강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이 꼭 그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전 중요한 건 인간은 세상을 한 번 사는데 누구나 한 번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소중하고 그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깝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면 참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6: 그렇죠.
4: 저는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마치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당장에 갑자기 한 번에 괜찮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주 차근차근 걸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누가 나중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 되지 않는가의 차이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경제적 차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게
6: 그렇죠.
4: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갱신되고 조금씩 나아질 거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를 아예 던지지 않고 삶을 산다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6: 그 우리가 세바시를 제가 하면서 늘 세바시는 뭘 다루는 겁니까? 왜냐면 다양한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 교양이요. 이게 틀린
4: 맞습니다.
6: 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온 일이.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말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더 인간다운 사람.
4: 네.
6: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4: 네.
6: 그러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 교양을 강조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덜 인간다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왜 이 교양이 필요하게 된 거죠?
4: 요즘 시대 교양에 관해서 얘기하면 많이 나온 대뜸 나오는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교양이 많아지면 뭐에 쓸모가 있나요? 돈 버는데 도움이 되나요? 좋은 자리를 갖는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고방식은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5: 그렇죠.
4: 한편으로는 너무 도구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주변 사람을 왜 도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도구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5: 그러니까 뭐 그거 도우면 내가 뭐 천국 가나요?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4: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아픈 사람, 주변에 힘든 사람을 이웃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5: 그게 사람이냐?
4: 이게 사실 유일하게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지 도구는 네. 아니다.
4: 근데 어느새 이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쓸모가 있느냐, 무엇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이냐, 좀 더 아주 세속적으로, 선물적으로 얘기하자면 돈 되나요?
5: 돈 되나요? 먹고 사는데 네. 좋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이런.
4: 근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물론 돈 버는 건 매우 중요하죠.
5: 그렇죠, 그렇죠.
4: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돈 버는 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알고 있죠.
5: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사실. 네. 다 알고 있죠.
4: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도구적이고 너무나 기능적이고 항상 어떤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질문을 쓸모랑 연결시키면서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구나.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그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뭘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어느새 우리는 잊어버렸고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5: 지루한 사람, 네. 고루한 사람,
4: 고루한 사람.
5: 유튜브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저희도 그런 콘텐츠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뭐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뭐 친구를 다 관계를 넓히기 위한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궁극의 질문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양이 이제 필요하다. 교양은 그 자체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딱 받자마자 이제 교양 고전 독서입니다. 뭐 디자인도 너무 좋고 받자마자 여기에 이제 책을 추천하셔서 아 교양인이면 여기서 추천한 책 중에 일부는 읽은 게 있겠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봤더니. 제가 교양인이 아니었다는 좌절감을 받았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정독한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4: 저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이 책에 소개된 책 중에서 읽었던 책이 없었습니다.
5: 그렇군요. 그게 제가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4: 저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본 적이 없었고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 나 교양 있나? 교양이 좀 부족하네. 교양이 없네. 이상하다. 난 대학 나온 사람인데 대학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5: 책도 여러 권 쓰신 저자고
4: 심지어 박사인데
5: 그렇죠.
4: 심지어 현재 직업이 교수고 내가 교양이 없다라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이 너무나 전공 독서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전공 직업 분야와 관련된 책들만 읽었다. 그것도 궁금해 생각해봤죠.
5: 교수님은 안 그러신, 굳이 이게 사회학 분야만 책을 읽진 않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쓴 책들도 좀 사회학 분야에서 조금 벗어난 책들도 있고.
4: 인류가 우리에게 남겨준 책의 범위와
5: 아니, 물론 그렇죠.
4: 축적되어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읽은 책, 읽었던 책들은 너무나 요만큼이에요.
5: 너무 자기 성찰과 반성이 과하신 건 아니십니까?
4: 요즘은 너무 자기 성찰이 없는 시대라서 좀 자기 성찰을 제가 최근에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자꾸 나이 먹으니까요.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짧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던 방식대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6: 좀 변화가 필요하다.
4: 네. 내가 몇 살까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책을 읽을 수 있으실까? 대신은 몇 살까지 책을 읽고 싶으세요?
6: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몇 살까지 운동할 수 있을까는 답이 되게 분명하고 되게 짧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령이. 책을 읽는 거는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 80세? 우리가 한 90세나 100세 사이까지 산다면
4: 조금 더 쓰시면
6: 더 쓰면 90 죽기 전까지 아닌가요?
4: 저도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넉넉하게 희망상으로 책을 내가 85살까지는 읽는데 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6: 그러네. 이거 이제 보니까 이것도 건강 네. 육체죠. 이제 보니까.
4: 그럼 몇 년이나 남았지? 라고 생각해보니
6: 지금 30년 정도 남았어요.
4: 30년 정도 남았어요. 1년에 제가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 계산을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책을 저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만 제가 새로운 책을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도 한 달에 한 3, 4권을 넘게
6: 정독을 전제로 한다면
4: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책에 따라 난이도도 있고 그렇죠. 두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뭐 일주일 만에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은 한 달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책도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달에 한 권.
6: 한 달에 한 권이면 1년이면 12권.
4: 30년 몇 권이죠?
6: 몇 권 안 되네요.
4: 진짜 몇 권?
6: 360권.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었던 방식으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6: 아 진짜 30년 동안 360권
4: 뿐이 안 돼요.

0: 생각해보니, 아, 제 인생에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어. 저도 대학을 다녔고, 그러면 4년이잖아요. 대학이란 과정이 그렇죠. 4년. 이제부터 제가 다시 대학을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자. 저만이 어떤 제 머릿속에 가상이 교양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4년짜리.
1: 4년짜리.
0: 4년제예요.
1: 그리고 커리큘럼을
0: 이제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다. 4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제대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책, 대신 인류의 고전, 인류의 전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문화 유산에 해당되는 책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서 4년 동안 대학을 다시 다닌다고 생각하고 제가 4년 동안 읽으면 48권이죠.
1: 48권이죠.
0: 요걸 좀 인생의 자산으로 삼아야 되겠다. 요 48권을 4년 동안의 가상으로 만든 교양 대학에서 제가 읽어낸다면 그래도 난 저는 그 이전 세대가 남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금 괜찮아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이 4년 동안의 계획 독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1년차 계획을 제가 2022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1: 아.
0: 요게 1년차.
1: 이게 이제 4권이 더 나오면 되는 거네요?
0: 앞으로 3권이 더 나와서 총 4권이 되면 4년치 교양 교육의 결과물이
1: 이게 12권을 소개한 건가요? 10권인가요?
0: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12권이니까.
1: 그럼 3권이 더 나올래요.
0: 그렇죠.
1: 아, 이미 커리큘럼을 시작했군요.
0: 네, 커리큘럼.
1: 프레시맨 1학년 커리큘럼.
0: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 할까 생각해보니까 혼자 하면 우리 작심삼일
1: 누구나 같이 해야죠.
0: 연말에 계획 세우죠.
1: 그렇죠.
0: 연말에 계획은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1월에는 한 1월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언제 무너지냐면 설 연휴를 지나면서 무너집니다.
1: 저는 설 연휴 가까이 와서 먼저.
0: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4년짜리 교양대학을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혼자 생각만 하면 이거 나도 장담 못한다. 작심삼일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해서 제가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 맞아요. 12월 31일 날 제 SNS에 제가 새해부터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전 생각해보면
1: 아, 이거 올리셨어요.
0: 교양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 제가 장난스럽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가 곰곰이 저를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 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사는 인생 아직 세계적인 석학도 되어보지 못했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없으니 하다못해 제 인생을 교양 있는 사람으로 제 인생을 마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교양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분 없으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 함께 책을 읽읍시다 라고 제가 2021년 12월 31일 날 제 SNS에 공지를 올렸죠.
1: 맞아요.
0: 함께 읽을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1월 1일 날 일어나서 제가 이메일을 열었는데 무더기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요.
1: 무더기로?
0: 네. 그래서 2022년에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는 작업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강의는 제가 그 책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컨셉이었냐면 제가 먼저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니 이 책을 읽을 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딪혔던 어려운 점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돌파했던 방식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이 고전에 해당되는 책들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읽고 제가 먼저 읽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어려운 점들, 부딪혔던 거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니면 전 뭘 깨달았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고요.
1: 강의라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책을 읽는 거, 그렇죠. 실습을 하는 거군요.
0: 먼저 읽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못 읽을 것 같았던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0: 한 거고요. 어.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 제 제안을 듣고 그 책을 읽으시는 거죠.
1: 아주 이게 재밌는 어떤 스토리가 있군요. 이게 교수님이 골방에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커뮤니티가 돼서 만드신 책이고 현재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군요.
0: 근데 2022년도에는 서로 수강생들끼리 후기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한 달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난 그 다음 주차에는 다시 저희 온라인으로 모여서 책을 직접 읽으신 분들이 또 자기들이 어떤 걸 극복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1: 교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0: 그걸 수강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1: 너무 좋다.
0: 또 저도 또 같이 들어가서 눈여겨보면서 아 실제로 독자들이 교양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어려운 점들을 겪는구나 라는 걸 저도 눈여겨보게 되고 듣게 되고 저는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여기. 곳은 뒷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 이분들이 그분들이군요. 네. 아, 생각학교. 생각학교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죠?
0: 2002학번 분들 명단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흔히들 책에 있는 추천사가 없어요. 추천사가 없는 이유는 추천사보다 더 중요한
1: 게 여기 있네요.
0: 이 학번들의 후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추천사를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1: 자, 이 교양인의 명단이네. 우리 시대 교양인의 명단.
2: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 뭐 책을 읽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천한 책들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막 어려운 책 같은 거 완독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 그런 책만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표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0: 고전을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저는 우리한테 있는 뼛속같이 스며있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1: 아, 자신감이 뼛속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나는 안 돼 이게.
0: 고전을 읽는다고 쓰면 사람 다 주눅이 들어가죠. 난 못 읽을 거야. 내가 감히 내 주제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라고 일단 마음이 너무 무겁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요. 난 못 읽을 거야.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고전이라고 해서 읽으려고 시도했으나 난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내던진 경험이
1: 그런 경험을 우리는 미리 많이 들었지.
0: 그런 경험이 더 많아요. 실제로 고전을 읽은 사람보다. 네, 그래.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야, 오디세이. 일리아스 누구나 다 알아요.
1: 제목은.
0: 네. 그리고 읽으려고 시도했던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못 읽은
1: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문장들도 많고.
0: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시작하면서 주눅이 들어서 네. 고전은 어려우니까 난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고전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생각했던 나는 이 고전을 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내렸던 단정을 확증시켜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독서를 해요.
1: 아, 어렵, 네. 아, 무슨 말이야.
0: 어려우니까 나 이해 못할 거야 라고
1: 뭐, 이해 못할 것만 찾고
0: 거봐,
1: 있는 건.
0: 이 문장 나왔잖아. 도저히 내가 이해 못할 문장. 거봐, 나는 고전 끝까지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1: 아, 그렇군요. 거봐, 진짜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그랬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네.
0: 올해도 시도해봤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맞네요. 이 대목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1: 일단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다.
0: 왜냐하면 한 문장이 이해 안 되면 과감히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1: 그냥 지나버려.
0: 우리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과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모든 문장을 다 100% 이해하셨나요?
1: 그건 아니지만
0: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이 사람 뭔 말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1: 그렇죠.
0: 어떤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대화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떤 문장들은 100%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맥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대화를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1: 마찬가지다.
0: 중간에 어떤 문장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그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만났던 건 와, 증거를 찾았네. 내가 못 읽을 이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1: 좌절하는 게 아니라.
0: 그래,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순간도 있는데 내가 그거 넘기면 맥락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책이란 것도 중간중간 어떤 경우에는 문단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단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좀 가볍게
1: 넘겨야 되는데.
0: 넘기는
1: 그것도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잖아요.
0: 그 우리가 왜 못 넘기는가는 자신감이 없는 데다가 퀴즈식으로 공부를 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1: 그렇죠.
0: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이거, 이 대목에, 야,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마음이 아직까지.
0: 이 대목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단골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책을 읽을 때 마치 언젠가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시험을 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1: 아니 나이 50이 거예요. 넘어서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군요.
0: 그러면 책 읽는 재미가 거네.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양을 쌓는 목적은 시험 봐서 시험에서 A 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죠.
1: 아니죠.
0: 교양 독서를 하겠다고 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까라는 질문 때문에 책을 읽는 건데
1: 그러네.
0: 그 방법을 없애야 되고요.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책을 읽지 말아야 되고요.
1: 넘어가자.
0: 두 번째 방법은 고전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고전이 만들어졌던 시대가 달라요.
1: 그렇죠.
0: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1: 그러니까 고전이니까.
0: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1: 문화도 다르고.
0: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1: 모르죠.
0: 이 책에 묵가띠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만 들어도 읽지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을
1: 읽고 싶은 마음이 없죠. 조금도 들지 않아요.
0: 책 제목에서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요.
1: 묵가띠마.
0: 근데 이게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슬람 세계의 한때의 지식의 백과사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책이거든요. 묵가띠마를 우리가 펼쳤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묵가띠마와 같은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묵가띠마라는 책이 만들어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죠.
1: 거기서 또 좌절하잖아요.
0: 우리한테 흥부 이야기 하나도 안 어렵죠. 그건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이야기인데요.
1: 그렇죠.
0: 외국인들한테 흥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제비 이야기, 박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만큼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우리는 춘향이 이야기? 그냥 춘향으로서 다 알지만 고전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과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로 그런 맥락들이 들어가 있어요. 배경을 몰라서 이야기 힘든데.
1: 그러니까 배경을 공부하고 봐야 되나 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느껴졌던 텍스트도 갑자기 독해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을 넓히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런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1: 우리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아, 네. 그렇군요.
0: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무카테마를 읽을 때 어려웠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질문을 던져봤죠. 왜 내가 이걸 이해 못할까? 원인은 간단했어요. 배경 지식이 없네. 배경 지식이 없으니 무카테마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원인은 밝혀졌으면 바로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경 지식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무카테마를 읽기 전에 저한테 부족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읽었죠.
1: 교수님이 읽고 공유해 주시니까 우리는 편하게 네. 읽을 수 있는 네. 게 되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일종의 고전에 대한 가이드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1: 이런 거.
0: 고전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우리랑 다르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이 읽게 되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 그러니 고전을 잘 읽기 위해선 그런 문제들을 돌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우리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고전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여기서 소개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뭐 요약해서 핵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0: 아니요.
1: 그죠?
0: 그럼
1: 그 책을 읽게 하고 또 읽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가이드, 네.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네. 가이드를 제시하는 네. 거니까 그런 이유로 이렇게 쓰셨군요.
0: 아. 고전에 관해서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읽은 척하는.
1: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 여기 있는 12권의 책을 읽은 척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0: 저는 읽은 척 할 수 있도록 책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읽으면서 터득한 책을 읽는 노하우에 관해서 쓴 것이지 그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입에 떠먹여 주는 건 아니죠.
1: 그러네요.
0: 왜냐하면 교양은 자기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생각학교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이제 완전 이해가 되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학교 이름도 제가 생각학교.
1: 생각학교. 이게 사실은 그 교수님이시지만 우리 지금 노명호수 마주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또 니은서점이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 니은서점이란 걸 세운 거고 니은서점은 이름은 왜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0: 그러니까 은평구의 독립서점으로 니은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니은서점을 만든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터 어떤 삶의 좌우명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속담으로 표현하면 배워서 남준다.
1: 배워서 남준다.
0: 그 지식은 공유될수록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커진다는 커진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하고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한 개인이 출세하고 잘나고 돈 벌기 위한 노하우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회학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회와 세상 속에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성격을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공공선에 대한 깊은 관심이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회학을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서 사회학이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캠퍼스는 장벽이 있으니까요. 심리적 장벽이 있잖아요. 뭐 보시는 분들 대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대학교 언제 또 가보셨습니까? 아이 졸업했을 때.
1: 잘 안 가죠.
0: 그러니까 대학은 분명히 심리적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배워서 남줘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캠퍼스 외부에 이런 질문들을 합의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나름의 최선을 답을 내리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서점이었죠. 그래서 니은 서점이
1: 니은은 뭡니까? 노시라서 그런 건가요, 그럼? 제가 하면 기억 서점이고?
0: 네, 단박에 맞춰주셨는데 또 어떤 맞군요. 분들은 그 니은 서점은 저희 노시에서 니은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종의 B급 철학.
1: A, B, 기억 니은이니까.
0: 너무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어떤 마이너 지향이라는 의미로 니은이라고 기억이라고 짓지 않고 니은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렇지 않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1: 그게 더 좀 멋지네요.
0: 네. 제가 이 니은 서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멋있는 해석을 해 주시는 분.
1: 근데 노시 서점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긴 했어. 니은 서점이. 근데 이제 마이너뿐만 그러니까 메이저뿐만 아니라 마이너도 우리가 포괄할 네.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니은이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해석입니다. 뭐 이러다가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이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네.
0: 제가 얻는 기쁨이 있어요. 서점에서. 어떤 기쁨이냐면 제가 서점에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만 보고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엔 돈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넘쳐 흐르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선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악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를 그냥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날이 서 있던 사람들만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1: 맞아요.
0: 근데 정작 제가 서점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게 뭘까? 여전히 선한 마음과 나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1: 니은 서점에 모이고 계시는군요.
0: 네. 우리 생각학교에 모이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거기서 오는 장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독립서점 운영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장사 이외의 장사로서 환원될 수 없는 만족감, 삶의 사명감, 의미를 서점에서 느끼죠. 여전히 이 세상엔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구나.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서점에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만 책임 있는 줄 알았다. 나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 공동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당함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이건 나만 혼자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서점에 와서 가장 기쁜 건 나만 혼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1: 동지를 만나게 네. 된 거군요.
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타인의 그런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불러주고 그런 용기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했다가도 나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만 혼자 이렇게 사는
1: 그렇죠.
0: 바보 같아.
1: 쉽지 않죠, 그러면.
0: 나도 이제부터 바보 안 할래. 나도 이제 악착같이 살 거야 라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서점에서 생각학교에서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구나.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1: 진짜 중요한 거.
0: 희망은 여전히 있다. 이걸 저도 서점에서 매번 확인합니다.
1: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뭐 온라인이지만 저희도 또 세바시 대학이라는 걸 하면서 이거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좀 필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양이 우리 삶을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이야기지만 뭐 우리가 뭐 돈 버는 방법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맨 글쓰기, 책 읽기 이런 거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여요. 뭐 수료식 때나 어떤 모임에. 그러면 서로 확인을 하는 거야.
0: 너무 기쁘시죠.
1: 너무 기쁜 거야. 그들도 그러는 거지.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이러고 있다가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도 해야지.
0: 그렇죠.
1: 그 사람들하고 다음에도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요새 뭐 인공지능의 시대 막 AI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양이라는 교양 공부, 교양 교육 이것과 관련지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람답게 만드는 교양, 이런 것도 어떤 의미를 새롭게 가질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AI 열풍에 대해서.
0: 저는 오히려 그 인공지능의 출현, 그리고 각종 뭐 생성형 AI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저는 꼭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성형 AI가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던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단순 암기는 단순 정보의 검색은 인간보단 AI가 더 잘할 시대가 이미 열렸죠. 우리 단순 기억력 정말 형편없잖아요.
1: 그렇죠.
0: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1: 제 것만 외워요.
0: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외운 숫자는 저희 집 들어갈 때 현관키 비밀번호.
1: 아, 저도요.
0: 제 전화번호, 네. 제 주민등록번호 위에는 어떤 숫자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세트했어요. 근데 왜 단순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 기억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런 기기에 의존하고 있고 기기를 활용하면 인간의 단순 기억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걸 세상이 망하거나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죠. 근데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 암기형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지식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약간 제가 볼 때 그거는 정보형 지식입니다.
1: 그렇죠. 그거는 뭐 물어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렇죠. AI에 물어보면
0: 그걸 우리가 그걸 굳이 알고 있거나 그걸 항상 외우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저는 교양이라고 부르는 건 삼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지식은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걸 알게 됨으로써 내 삶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있다면 어떤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이전과 이후가 내가 달라졌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영혼을 내 의식을 내 마음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전 그런 형태의 지식을 삼지식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1: 삼지식.
0: 오히려 생성형 AI가 던져주는 질문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에게 삼지식은 무엇일까? 삼지식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생성형 AI가 더 급진적으로 던져주고 있고 생성형 AI가 없을 때 우리는 지식을 대부분 정보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지식을 쌓는다라는 걸 막 외워가지고 뭔가 그야말로 매뉴얼에 해당되는 걸 습득하는 걸 인간의 지식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인간만이 그것만 해서는 생성형 AI보다 오히려 못하다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위험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지식을 쌓는 방식이 지금처럼 어떤 정보 지식의 형태들이 아니라 삼지식의 형태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인간은 삼지식을 어떻게 하면 두텁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고민하는 것. 이게 생성형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네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지식의 방향성을 좀 바꿔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걸 AI가 또 도울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들어가고 있는 뭐 인구 피라미드로 보면 좀 중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 이 나이 들수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0: 흔히들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고집이 세진다라는 고집이 세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1: 호기심이 없어진다.
0: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1: 맞아요.
0: 근데 세상의 변화는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빨리 변했는데 세상은 변했는데 그 이전에 변하기 이전의 세상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을 가지고 변화된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니까 고집스럽게 보이는 전 책을 읽는다라는 것, 독서를 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독서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의심하도록 만들고 나의 관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관습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 방식들을 제시해 주는 게 책이기도 하고요.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오히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혹시 나 더 고집스러워지지 않을까? 꼰대 소리 듣지 않을까? 나 세상을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거라 걱정돼.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의학적 처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이건 어떨까요? 책을 혼자 읽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책은 과연 같이 읽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혼자 읽어야만 할까요? 물론 둘 다 병행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읽는 활동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좀 추천을 해주시든지.
0: 저는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이에요. 사물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물을 보면서 이쪽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일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해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1: 더 다른 말을?
0: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그 책에서 집중했던 영역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책을 보고 요걸 집중해서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 얘기를 한다면 책을 가장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도 제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저는 전지전능하게 한 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0: 저도 생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 습관에 따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나랑 다른 사고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본 게 무엇인가를 교차시켜보면 그래서 그 조각들을 모아보면 어떤 책이라는 것을 통해 책을 완성체라고 한다면 완성체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읽기죠.
1: 그게 풍성하게 되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함께 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병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0: 함께 읽고 다시 나를 객관화시킨 관점에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 혼자?
0: 네. 아. 근데 들었잖아요.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점을 주목했다라는 거. 나는 분명히 이 점을 주목했는데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를 다시 복습하듯이 한번 그 책을 다시 혼자 읽어보면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나한테 이런 사고의 습관이 있었네.
1: 아.
0: 이런 사고의 습관 때문에 나는 이 구절을, 이 문장과 이 대목을 발견하지 못했네. 나를 반성할 수 있다.
1: 나를 성찰하는 시간
0: 자기가 바꾸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
1: 완벽한 독서 방법이네요. 함께 읽고 네. 혼자 다시 읽는다. 네.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노명훈 교수님 모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세바시를 오래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너네는 뭐 하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조금 빈곤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바시 인생 교양입니다. 삶의 교양, 삶의 지식을 쌓는 콘텐츠입니다.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명호 교수님 교양 고전 독서라는 신간을 가지고 오늘 나머지 45분에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이 책 세 권이 더 나올 겁니다. 이 책은 우리를 고전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고요. 그 고전들은 삶의 교양을 우리가 쌓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실마리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0: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또 한번 이 권이 나올 때 한번 또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0: 열심히 뛰어오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0: 리은서점 마스터 부텐더이자 사회학자인 노명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면서 또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면서 몇 번의 신호등을 건너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신호등, 하지만 이 작은 발명 하나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혹시 오늘이 국제 신호등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914년 8월 5일 오하이오주 클리버랜드에서 세계 최초의 전기식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신호등은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가지 불빛으로 차량을 통제를 했고 경찰이 원격으로 조작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노란불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등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68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최초의 신호기가 설치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존 피크 나이트라는 영국의 철도 기술자였는데요. 철도 신호 시스템을 도로에 적용해보자는 생각을 해낸 분이시죠. 낮에는 팔 모양의 신호판을 움직였고 밤에는 가스등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 신호기는 오래 사용되지를 못했지요. 그 후에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안전한 전기식 신호등이 필요해졌고 드디어 1914년 오늘 8월 5일이죠. 미국에서 최초의 전기 신호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20년에는 미국의 경찰관 윌리엄 포츠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빨광, 노랑, 초록 이 세 가지 색의 신호체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왜 신호등이 이 빨간색 그 많은 색깔들 중에 노란색, 초록색일까라는 그 약간의 호기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필 이 세 가지 색일까요? 네, 이 빨간색. 가장 파장이 길어서 멀리서도 가장 잘 보이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과 정지를 알리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록색. 이 초록색은 아마도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이 가장 편안하게 인식하는 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 사이에서 준비하세요, 곧 바뀝니다 라는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신호등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또 기다림 속에서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불을 무시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에서도 조급함은 때때로 큰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계속 머뭇거리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을 하시면서 수많은 신호등을 지나가실 텐데요.
그 작은 불빛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멈출 때는 멈추고 준비할 때는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는 힘차게 나아가는 지혜. 신호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계신가요? 빨간불을 지금 멈춰서 있으신가요? 아니면 초록불 앞에서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초록불 빛이 더 많이, 더 환하게 빛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마음을 좀 잠잠히 하시면서 어쩌면 노랑불 빛을 그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크 음악의 거장 게오르코 프리드리 헨델의 오페라입니다. 로델린다에 나오는 아리아 도베세이 아마토 베네. 예, 우리 말로 하면요. 사랑하는 당신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연주는 미국의 카운트 테너 크리스토퍼 로리와 시대악기 전문 연주단체죠. Voices of Music이 함께합니다. 카운트 테너. 카운트 테너는 남성 성악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음역을 노래하는 그런 성부를 말하지요. 주로 가성과 두성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여성의 알토나 메조 소프라노 음역을 소화를 하는데 이 바로크 시대에는 오페라에서 카스트라토가 맡았던 역할을 오늘날은 이 카운트 테너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특징이어서 헨델의 오페라를 비롯한 바로크 음악에서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아리아, 그 내용은 남편을 잃었다고 믿는 왕비 로델린다가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절제된 선율 속에 슬픔과 변함없는 사랑을 담담하게 표현한 그런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네, 크리스토퍼 로우리의 투명하고 섬세한 이 목소리, 이 곡의 애절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오늘 수요일 아침 비가 왔다 갔다 멈췄다 내리는 이 아침에 헨델의 오페라 로델린다 중에서 크리스토퍼 로우리의 카운트 테너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페라 로데엘린다 중에서 네, 도베세 아마토베네 사랑하는 당신 어디에 있나요? 였습니다. 네, 화려한 기교보다는 아름다움을 절제해서 깊은 그리움으로 전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카운트 테너 특유의 맑고 투명한 음색 덕분에 마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음악은 언어를 몰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 3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하고 기다리는 인간의 마음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중요한 소식이죠. 어제 있었던 버지니아 예비선거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원하시던 그런 후보자가 선출이 되었는지요? 네, 어제 11월 중간 선거에 출마할 연방 상하원의 후보를 뽑는데 예비선거가 치러졌지요. 네, 이번 선거는 특히 미국 의회의 주도권이 걸려있는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연방 상원의원 선거, 네, 민주당에서는 현역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별다른 경쟁 없이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예비역 육군 소장이자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버트 미주사와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오는 11월 본선에서 워너 의원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워너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화당 역시 전국적으로 상원 의석 확대를 노리고 있어 버지니아 선거에도 상당한 앞으로 좀 자원을 투입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단순히 버지니아만의 선거가 아니라 미국 상원 전체의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의 선거 결과지요. 먼저 제8선거구 알링턴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민주당의 돈 바이어 의원 지역구이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이 민주당 후보 체제가 유지가 됐고 본선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10선거구 라우든 카운티와 페어팩스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죠. 네, 이곳은 민주당의 수아스 스브라마니암 의원의 지역구이고 역시 민주당의 기반이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이 제11선거구 페어팩스 카운티 중심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제임스 워킨쇼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공화당에서는 케빈 솔로몬 후보가 본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제11선거구는 오랫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한편 버지니아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곳이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입니다.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셰넌 테일러 후보와 공화당의 현역 롭 위트만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네, 또 제2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젠 키건스 의원과 민주당의 일레인 루리아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이번 11월 또 선거구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접전지이기도 하지요. 네, 이번 예비선거를 보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큰 이변이 없

네, 미국의 이민 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백악관이나 연방의회가 아니라 주지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유타주의 스펜스 콕스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인 델라웨어주의 맷 마이어 주지사가 함께 전미 주지사협회 산하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새로운 이민 개혁안을 마련해서 연방의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미국의 이민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크게 충돌했던 분야 중 하나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몇 달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은 크게 감소를 했지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국경 통제와 대규모 추방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또 다른 고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력 부족 문제죠. 농업, 건설업, 식품 가공업, 요양시설, 호텔과 식당 등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산업은 이미 상당 부분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더 강하게 통제가 되면서 또 미국 경제에 필요한 합법적인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기조와 대규모 사면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합법적 취업비자 확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개선,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일부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 등은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의의 성공 여부는 국경 안보와 경제 현실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주지사가 함께 제안하는 초당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회에서 실제 법안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정치적 협상이 필요해 보이지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요. 하지만 또 불법 체류자들이 또 많아지면서 동시에 국경의 질서와 법치도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이 안전한 국경과 필요한 이민을 어떻게 함께 달성할지 이번에 주지사들이 함께 만드는 태스크포스 팀들이 어떻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경제와 안보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로이터통신이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상당 부분 소모했다는 내용인데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로이터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이어서 정말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군사 관련해서 그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죠. 미국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는 ATACMS와 PRSM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무기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전투기를 보내지 않고도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장거리 정밀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상당량이 사용이 되었고 일부는 사실상 대부분 소진되었다는 것이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같아요. 물론 백악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고 방산 업체들도 기록적인 속도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첨단 미사일은 자동차처럼 금방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지요. 반도체와 특수 센서, 정밀 유도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무기의 성능뿐 아니라 생산 능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보통 유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 이후 미 정부가 이란과 오만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지금 나오고 있지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만간 선박들이 다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그 결과로 국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그런 곳이죠. 네, 국제 유가가 내려갔다는 소식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국제 유가가 계속 안정이 된다면 앞으로 주유소 기름값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운송비와 물류비도 낮아져서 생활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지요.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해협 통과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동에서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면 유가는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지요. 네, 군사와 경제 결코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그 영향은 또 방위 산업과 국가 안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반대로 또 평화 협상이 진전이 되면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 혜택은 주유소 기름값과 생활 물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동의 한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이 워싱턴은 물론 서울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인들의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군수품 생산 확대가 얼마나 빨라질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안정적으로 개방되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곡은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Fly Me to the Moon입니다. 이렇게 이 노래처럼 좀 시원하게 세계 정치가 안정이 되고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AI가 발전하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배워야 할까요? 그런데 이 미국 교육계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생성형 AI의 질문만 입력을 하면 몇 초 만에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영어 에세이도 작성해주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짜줍니다. AI는 어느새 학생들에게 가장 똑똑한 공부 도우미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학교와 대학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이 과제를 제출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AI가 대신 작성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AI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막는 것이 아니라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쪽으로 교육 철학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시험과 과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외웠는지가 중요했다면 우리가 저의 세대는 외우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굉장히 혜택을 본 것 같고 또 창의력이 더 뛰어났던 분들은 옛날에는 조금 암기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능력이 덜 인정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AI가 제시한 답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하면서 더 나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뭔가 그 AI가 움직이는 그런 그 이과 학생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문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학과 역사, 문학과 윤리 같은 학문이 AI 시대에 왜 중요할까요? AI는 방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데는 매우 뛰어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이 인간다운 선택인지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가 환자의 검사 결과를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생명과 윤리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국 의사와 환자 그리고 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가치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학들은 토론식 수업과 글쓰기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교수들은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법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가짜뉴스나 조작된 영상을 구별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I가 이렇게 말했으니 맞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근거를 찾아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죠. 과거에는 좋은 성적과 암기력이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했는지보다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런 추세지요. 한국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를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키우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 모두 AI를 피하는 교육이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가는 교육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 정보를 찾고 계산하는 일을 대신해 줄수록 AI가 이런 일들을 할수록 인간에게는 질문을 만들고 판단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함께 변화해왔지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에서 일할 인재를 길러냈고 또 컴퓨터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의 교육은 정답을 외우는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AI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AI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공감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반복하는 기만적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정부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 오랜만의 일은 아니지요.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독도에는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반면 일본은 방위백서, 외교청서, 학교 교과서 등을 통해서 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국내 여론을 인식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법적 논리를 축적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사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에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중국의 군사력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공동 과제가 많지만 독도와 역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에 가장 민감한 변수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안보 정책 강화를 추진하면서 영토 문제를 일관된 국가 정책의 일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표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네, 앞으로 이번 사안이 향후 한일 외교 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양국 모두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가려는 필요성이 큰 만큼 외교적 갈등은 표명을 하되 실무 협력은 계속 유지를 하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우리에게 독도, 그냥 단순한 섬 하나가 아니죠. 우리의 역사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역사 영토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할지도 중요한 외교 과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있지요. 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사법체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입니다.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검사의 수사권, 그러니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72년 만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어제 그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네,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긴 했지만 네, 그동안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었던 권한 이걸 아예 없애고 수사 주체를 경찰, 정확히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 싶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검사가 직접 나서서 보완 수사를 이제는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 요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처리해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법안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까지 거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인데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사적인 이 사실로 지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가 1948년 검찰청 창설 이후로 7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커진 게 사실이죠. 견제가 안 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큰 흐름의 마무리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야권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애면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서 부실 수사나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권한을 나누는 게 능사냐 아니면 견제 장치를 촘촘히 남겨야 하느냐 이 논쟁이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의 앞선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문제가 적지 않게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수사까지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가 충분히 꼼꼼하게 다뤄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내비쳤고요.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생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당 소속 장관 입장에서 당론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는 점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장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밝혀왔고요. 정 장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국민들의 그 범죄 피해 상황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계속해서 나왔지요. 그가 바로 전날 열린 신임 검사 임감식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빠르게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할 최고 책임자가 시행 전부터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이 개정안이 다뤄야 할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 속도보다는 준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나누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판사의 업무 부담이나 범죄 피해자 보호 같은
실무적인 구멍들을 시행 전에 얼마나 메워 놓느냐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진짜 숙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일정을 보면 두 달 정도 뒤에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9월쯤에는 지금의 검찰청 자체가 문을 닫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국 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 이 순간이니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안착이 될지 좀 염려가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됩니다. 제 개인의 마음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이 많은 분들의 반대를 뒤로 한 채 결정한 선택 잘 좀 시행을 해서 더 이상 많은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좀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2부 순서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이자 또 한미 외교사의 살아있는 현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 미국 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강임산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이상은이 부르는 이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많은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최애곡으로 뽑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가사를 적을 수 있는지 하시던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고 저는 2부에 다시 여러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네, 여러분은 워싱턴 DC 한복판에 자리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또 한미 외교사의 살아있는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미국 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에서 태극기를 달고 서 있는 대한제국 시절 외교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죠. 네, 이 건물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만이 아니고 1891년 고종 황제가 당시 거금인 2만 5천 달러를 들여서 직접 구입한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 연방정부가 이 건물을 국가사적지로 공식 지정한 것이지요. 단순히 한국 문화유산이 아니라 미국도 함께 보존해야 할 역사적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곳. 특히 이 건물은 19세기 워싱턴에 존재했던 외국 공사관 가운데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역사적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복원과 국가사적지 지정까지 직접 이끌어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 미국 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강임산 소장님이 이 스튜디오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워싱턴 DC에서 오신 거죠?
1: 예, 예. 이제 워싱턴 DC에 살고도 있습니다.
0: 아, 그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뭐 아니, 가까이에서 사시나요?
1: 가까이에서 삽니다. 예,
0: 네.
1: 예, 예.
0: 그만큼 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애착을 가지고 집도 예. 보통은 멀리 조금 떨어져서 사시기도 하시는데 언제든지 예.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아,
1: 그렇죠.
0: 온 거죠.
1: 그게 핵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뗄래야 예. 뗄 수 없는 그곳에서 네.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강임산 소장님이십니다.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 사무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사무소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에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도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있는 많은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그리고 활용 지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책임자로 있는 강임산이라고 합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예. 아, 저는 사실 이제 주미대한제국공사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시면서 네.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 미국 사무소를 네. 다 지금 맡고 계신 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이제 소개하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네. 건물은 국가유산청,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의 국유재산입니다.
0: 아,
1: 국가가
0: 네.
1: 매입을 했죠.
0: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소유주죠.
1: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이제 같은 정부 기관에 있는 산하단체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 사무소에서 말하자면 위탁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이제 하는 거죠.
0: 네. 네.
1: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매입 당시부터 네. 같이 이제 실무 업무를 도왔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매입, 나중에 복원, 그 다음에 개관에 이르기까지 한 5년여에 걸쳐서, 그러던 중에 어떻게 이제 공교롭게도 바로 그곳으로 이제 인사발령이 나서 이제
0: 네.
1: 파견 나와 있는 그런
0: 그렇군요.
1: 이제 신분이죠.
0: 네.
1: 예.
0: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면
1: 뭐 공공기관 소속이긴 네, 네. 한데 뭐 같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예. 한국 정부에서 이제 예, 발령을 예. 하셔서 예. 오신 거군요. 2012년부터. 네.
1: 아닙니다. 그 2012년에 이제 매입을 했고
0: 매입을 했고 그 전부터 네. 이제 계속
1: 예, 거기 이제 개입을 했었죠.
0: 아,
1: 일을
0: 계속
1: 같이 했었고
0: 하시다가, 네.
1: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미국 사무소장으로 파견 온 것은 2023년 봄에 왔습니다.
0: 아, 2023년 봄에 네. 다시 이제 오셨군요. 네.
1: 네네.
0: 아, 참 우여곡절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 단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이야기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좀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우리 동포분들도 아주 큰 힘을 네. 보태주셨고요.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아,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예.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예.
0: 네, 어떻게 소장님이 되셨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어떤 곳입니까?
1: 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우리가 과거 19세기 조선시대 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네. 건 1897년 10월 달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0: 네. 네.
1: 이제 말하자면 건립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1880년대 82년도에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하죠. 당시 조선이.
0: 네.
1: 아, 그런데 이제 수교 이제 통상 그 통상수호조약의 내용에 보면 쌍방이 서로 수도 서울에 수도에
0: 네.
1: 이제 제외 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은 1883년 바로 이듬해에 서양 국가로서는 최초로 네. 한양 도성 안에 이제 말하자면 공사관을 설치를 하죠.
0: 네.
1: 그에 따라 우리도 이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집니다.
0: 네.
1: 그래서 1888년에 처음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요. 그 공관을 열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현재의 공사관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된 건 바로 이듬해
0: 네.
1: 말하자면 이제 확장 이전을 해서 오게 된 거죠.
0: 네.
1: 예, 그런데 이 공사관 건물이 1905년까지 11월 그에 이제 을사늑약
0: 그렇죠.
1: 강제가 되는데 이 핵심은 바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앗아가는 거였습니다.
0: 네.
1: 외교권을 갖지 못하는 국가가 사실상 독립국가일 리가 없고
0: 그렇죠.
1: 그런 까닭에 네. 그때부터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였다라는 게 또 역사학계의 좀 중요한 네. 의견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즉 다시 정리하면 1889년 2월부터 1905년 11월까지 서양 국가 최초로 세워진 제외 공관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식의 근대화 모델을 도입한다거나,
0: 네.
1: 이제 본격적인 서양 국가와 교류를 이제 활성화한다든가,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우리 동포분들이신데요.
0: 네.
1: 그 미국과 최초의 어떤 이민을 추진한다든가, 그래서 미국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미국과 한국의 근대의 출발점이랄까요? 이런 그 의미 있는 그 핵심 한복판에 있는
0: 네.
1: 그런 기관이자 시설인 거죠. 그게 바로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이 서구 열강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1: 예.
0: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그 와중에 또 미국과 이런 공간을 설립을 하고 함께 예. 그러면 이 뿌리를 사실 들어가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그 관계의 시작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점을 미국 정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사실상의 이제 출발점이
0: 네.
1: 이제 그 국가 간 공식 출발점, 미국 현지에 있는
0: 네.
1: 그게 바로 워싱턴 DC 백악관 동북쪽 1마일 지점에 있는
0: 네.
1: 로건서클의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 그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2012년 그 당시에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 350만 달러. 당시 환율
0: 네.
1: 기준으로 39억 5천만 원. 엄청나게 네. 큰 돈이죠.
0: 네.
1: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
0: 네. 네.
1: 그 돈을 이제 국고를 투입을 해서 즉시 말하자면 환수를 한 거죠. 매입을
0: 네.
1: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장장 이제 5년여에 걸쳐서 체계적인 조사, 복원 과정을 거쳐서 2018년도에 말하자면 역사 전시관으로 재탄생이 된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단순한 외교 건물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근 현대사의 상징으로 정말
1: 예.
0: 상징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렇다면 이 가장 큰 역사적 의미와 외교적 가치, 또 문화적 가치도 좀 하나씩 좀 말씀을
1: 예,
0: 주시겠어요?
1: 예, 예. 뭐 이렇게 정리해서 네. 이제 소개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가장 큰 것은 자주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0: 자주 외교의 지평을
1: 예,
0: 열었다.
1: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시대나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웃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북아시아는 상당히 그 중국 중심의 지서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드디어 19세기에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 이상 중국 중심의 혹은 혹자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종속적인 관계로 이제 네.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하자면 서구로 눈을 돌리게 된 그 네. 계기 첫 시발점이 바로 이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인데요. 이때 중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이제 대등하게 가져간 거죠.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어떤 자주 외교 그다음에 외교의 지평을 서구권으로 확장시킨 첫 시발점이었다는 데서 자주 네. 외교의 출발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특히 1893년도에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세계 만국 박람회 여기에 역사상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만국 박람회에 이제 참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곧 세계 무대 데뷔를 의미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국제 교류를 이제 활성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현지에 이렇게 직접 이제 그 공사관을 차려놓고 운영을 했던 까닭은 미국식의 그 압도적인 근대 문물과 제도 예컨대 네. 철도, 전기, 전화, 뭐 우편, 뭐 그리고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직접 살펴보고 말하자면 그 확인한 뒤에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공사관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 문물 도입과 근대화 추진의 하나의 거점이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2년에 제물포항에서 첫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떠나게 되죠.
0: 네, 그렇죠.
1: 1905년 우리가 국권을 빼앗길 때,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수차례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때 약 한 거의 한 그 7천여 명이 넘는 이제 하와이 그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게 됐는데 이 또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제국 정부와 그리고 이곳 공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이민의 물꼬를 튼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평가받은 뒤에
0: 네.
1: 2024년 9월에 드디어 우리 건물이 미국의 연방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다. 이건 말할 네. 것도 없지만 특히 19세기 워싱턴 DC에 있는 여러 나라의 제외 공간, 미국과의 관계죠. 그 제외 공간 중에 현존하는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딱 하나의 건물이라는
0: 네.
1: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해서 연방 국가 사적지급으로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결국 이 얘기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역사적 자산이다라는 이제 평가라는 셈이죠.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0: 네, 예. 이전에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굉장히 또 힘을 모아서
1: 예, 예.
0: 네, 이렇게 지킨 건데 이제는 미국도 함께 지켜야겠네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0: 네.
1: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지만
0: 네.
1: 현재에서 법적 지위는 미국 정부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연방 국가 사적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예컨대 이제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사실 연간 재산세를 한
0: 네.
1: 6천만 원가량씩
0: 네.
1: 내왔어요. 꼬박꼬박. 그게 이제 우선 전액 면제가 되고요.
0: 아, 다행이네요.
1: 예, 예.
0: 그리고 아니, 면제만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1: 아, 받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1: 예컨대 이 건물을 이제 그 보수 복원을 한다든지
0: 네.
1: 이제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형을 유지하기
0: 네.
1: 위해서. 그랬을 때는 연방정부에 청구하면 연방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0: 아, 네.
1: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0: 네.
1: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정부가 미국 땅에 있는 만큼 책임지고
0: 네.
1: 말하자면 보호하고 가꾸겠다 이런 어떤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0: 네.
1: 그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한미 간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거는 잘 지키고 물려줘야 된다. 이런 의지가 발현된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그동안에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 또 한인 동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쓴 보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1: 예, 맞습니다.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동포분들의 아주 정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데요. 네. 아, 2003년에 그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었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일찍이 이 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건물을 우리 동포사회에서 좀 매입을 하자. 매입을 해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큰 움직임이 있었죠.
0: 네.
1: 그 대규모 캠페인이 벌어지고 성금 모금이 행해지고 한국 돈으로 약 한 1억 원이 넘는 돈이 네. 그때 모여졌던
0: 겁니다. 2003년이면 뭐 굉장히 큰 돈이죠.
1: 예,
0: 당시에.
1: 그 당시에 네. 이제 큰 그런 흐름과 열기가 뜨거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무산이 됐어요.
0: 아, 무산이 되었군요.
1: 예, 그러다 네. 그러기를 한 10여 년. 마침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선 이유도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단순히 이제 미국의 올드 하우스가 아니라
0: 네.
1: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상징하는 제외 공관이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동인이었지만 그 가운데 또한 우리 미주에서 우리 특히 미국 안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동포 사회에서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마침내 201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매입한 금액, 동포들이 성금을 모은 제가 이제 네. 목록을 보니까
0: 그렇죠. 네.
1: 아 그야말로 뭐 소액 기부, 우리 꼬마애들 소액 기부부터 해서 온 가족 기부금 네. 또 이제 그 이제 넉넉하신 분들의 많은 기부금 이런 네. 것들이 더해진 그런 진짜 남녀노소의 이제 성의가 모아진 그런 네. 돈이었어요.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매입하고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함께 이제 쓸 수가 있었죠.
0: 네.
1: 그래서 결국 저희 공사관에 지금 오시면은 입구에 이 건물은 우리 그 재미동포분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제 작은 표석을 네. 이제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이 2012년 대한민국이 102년 만에 다시 이 건물을 찾게 되는 거였죠.
1: 예, 예,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그런데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이 고종 황제가 2만 5천 달러에 구입을 했다는
1: 네.
0: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 2만 5천 불이면 정말 엄청난 돈일 것 같고요.
1: 예.
0: 그런데 또 이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단 5달러에 강제 매각이 되었다는 그런 관련 기록이 있지요.
1: 예. 예.
0: 이게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1: 예. 사람들이 네. 막상 이야기는 듣지만 실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확인하고 네. 그런 가운데 무척 많이 놀라는 대목인데요.
0: 아, 네. 한번 좀 배경을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1: 예. 고종 임금이 사실은 이 건물을 매입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록상으로는 1891년 12월로 나옵니다.
0: 네.
1: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1889년 2월에 이미 그 전에 가정집으로 쓰던 이 대저택에
0: 네.
1: 들어가서 공사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한 2년가량 살아보다가, 이 건물을 이제 완전히 우리 소유로 사도 되겠는데, 이런 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1891년 12월에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죠.
0: 네.
1: 그 계약 문서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료실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0: 네.
1: 당시에 2만 5천 불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180만 불 정도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워싱턴 DC에 있는 말하자면 그 상류층 저택의 평균적인 네.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1905년 일제가 우리의 이제 외교권을 앗아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강제 폐쇄가 되고요. 1910년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 8월 29일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나서 정확하게 3일 뒤에 1910년 9월 1일자로 이 건물이 이제 그 주미 일본 공사에게 단돈 5달러로 매각되는 그 문서도 마침내 이제 내셔널 아카이브 자료실에서 저희가 찾게 됐죠. 80년대 중반의 일이었는데요.
0: 네, 자료를 찾으신 거네요, 직접.
1: 아닙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0: 네.
1: 그 단국대 이제 김현모 교수님인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주로 미국사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자료를 찾던 중에 80년대 중반에 이 자료를 세상에 처음 공개했죠. 그래도 당시에 언론에 아주 떠들썩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우리가 그랬다는 건 대충 알았지만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나니 어떻게 이렇게 굴욕

0: 특히 그나마 이제 덕을 본 것이 미국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내셔널 아카이브랄지 의회 도서관이랄지 상당히 이제 기록물들이 잘 정리돼 있었어요.
1: 네.
0: 그 이제 체계적으로 찾아내서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자료들도 많이 발굴을 하게 됐죠. 특히 저희 직원들 당시 그때 당시 직원들이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워낙 자료가 귀하다 보니까 당시 공관원의 공사관에
1: 네.
0: 그래서 일했던 이 공관원들의 후손들을 좀 수소문해서 혹시
1: 네.
0: 집안에 물려받은 자료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난 자료가 나왔죠.
1: 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죠. 후손들이 또 여기 살 수도 있고. 네.
0: 예. 근데 한국에 대부분 계셨는데 네. 일부 여기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이분들 집안에서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공상원 관련된 기록물, 일기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1: 아, 네.
0: 이제 조금씩 이제 말하자면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 자료 부족을 메꾸는데도 큰 좀 저희가 역할을 좀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그
1: 네.
0: 우리 강 선생님께
1: 네.
0: 드린
1: 관상...
0: 이 엽서입니다.
1: 와.
0: 이게 보시면 손바닥만한 이제 포스트 카드인데요.
1: 네.
0: 이게 또 그때 그 과정에서 찾아낸 정말 의미 깊은 자료거든요.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1: 네.
0: 여기 밑에 보시면 사진에 대한제국 공사원 건물이 있고 위에 옥상이 높다란 태극기를 한눈에 봐도 이제 그려넣었다는
1: 네.
0: 걸 알 수가 있죠. 크게 네. 펄럭이죠.
1: 네.
0: 그 밑에 보면 좌에 그러니까 우에서 좌로 미국 워싱턴 대한제국 공사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1: 네.
0: 옛날 한글 고어체인데요.
1: 네. 미국 워싱턴 대한
0: 제국
1: 대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0: 예, 예.
1: 대한제국 공사관이라고 이렇게.
0: 예, 근데 그 뒷면에 보면 포스트카드라고 써 있죠.
1: 네, 포스트. 네.
0: 예, 그리고 우표 붙이는 곳이 있는데.
1: 아.
0: 자, 이 카드가 뭐냐면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발견하고 좀 되게 이 카드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1910년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강제로 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이 공사관 건물도 강제로 빼앗기게 됐죠.
1: 네.
0: 이때 미국에서는요. 우리 재미동포분들이 한 만여 명 정도가 계셨다고 그래요.
1: 네.
0: 지금 한 260만 재미동포라고
1: 그렇죠.
0: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하와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이제 사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졸지에 나라 이름 백성이 된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 워싱턴에 있는 공사관 건물도 빼앗겼더라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겠죠. 비록 약소국이었을지언정 그래도 워싱턴 DC 안에 번듯한 우리의 주권을 상징하는 대한제국 공사관을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다. 아마 이런 사실이 커다란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 네.
0: 이 건물을 빼앗겨 이 건물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동포 사이에서 이 엽서를 만들어서 이제 돌리기 시작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 엽서는 보시면 더 이상 태극기를 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려 넣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1: 네.
0: 우리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저 공사관 건물을 다시 되찾아. 태극기를 다시 올리는 말하자면 주권을 회복하는 그날을 위해서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주권 회복을 위해서 싸우자라는 결의를 다지면서 이 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거를
1: 네.
0: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라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운영하던
1: 아, 그렇죠.
0: 이제 그리고 또 거기서 마침 동포 차세대 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쳐도 요즘으로 치면 한글학교 교사입니다.
1: 네.
0: 그 허승원, 마영준 이 두 분이 실제 주고받은 엽서, 육필로 쓴 엽서가 나왔어요.
1: 아, 네.
0: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주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국민의 그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고받은 사실이
1: 네.
0: 그냥 만들어서 놓은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실제로 유통했던 기록들이 확인이 됐죠.
1: 네.
0: 아, 그래서, 아,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이 됐구나.
1: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동포사회에서 이 건물은 비록 빼앗겼지만, 아, 강렬한 그 독립의 염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희망의 아이콘이었죠.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2003년에 이 건물 되찾기 운동으로 이제 확산됐던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마침내 움직여서 마침표를 찍은 거죠.
1: 네.

0: 아, 이 엽서 하나가 제가 지금 손에 들고
1: 예.
0: 있는 이 엽서 하나에 그렇게 애틋한 우리 해외 동포, 미주
1: 예,
0: 한인
1: 맞습니다.
0: 동포들의
1: 예.
0: 마음이 담겨 있고, 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1: 예.
0: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
1: 예.
0: 간직해야 할것 같고, 네, 그 자리에 우리 소장님께서 참 귀한 역할들을 하고
1: 아, 저도
0: 계셨습니다.
1: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0: 네, 보람이 굉장히
1: 예.
0: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노래를 좀한곡 듣고 싶어요. 우리
1: 예.
0: 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노래 해야
1: 예, 제가
0: 될까요?
1: 중학교 때 80년대 중학교 때부터 그 팝송을 많이 즐겨 들었는데요. 모르고 들었는데 여기 워싱턴에 부임하고 또 버지니아 이제 인근에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노래더라고요.
0: 네.
1: 샤난도어 갔더니 마치 우리나라의 지리산을 보는 것처럼 아주 그 대자연이 아주 정말로 마음에 쏙
0: 네.
1: 들었습니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미국의 영원한 뭐랄까요? 고향과 같은 노래.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0: 네.
1: 그 노래입니다.
0: 샤난도 가시는 분들은요, 저도 이 노래
1: 예.
0: 한 번씩 듣고 갑니다. 또
1: 예. 예,
0: 웨스트 버지니아도 가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1: 이렇게
0: 함께 이 노래를 듣고
1: 차로
0: 차로
1: 몰면서
0: 가면서, 네.
1: 들으면은
0: 아, 내가 현장에, 노래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제가
0: 네.
1: 캘리포니아 갔을 때
0: 네.
1: 캘리포니아 드리밍 노래 막 들으면서 가던 그런 느낌 아주 생생했습니다.
0: 아, 네.
1: 예.
0: 우리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이 공사관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우리
1: 예.
0: 소장님께서 또 미국에서 느끼는 자연의 그 감동을 담고 있는 노래, 존 덴버가 부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 듣겠습니다.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이 시간에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강임산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과 함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한인 동포분들과 함께 지켜내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러면 현재 직접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 학생들도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VR로 굉장히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1: 아, 예.
0: 네. 그 건물들을 좀 내부를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건물은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0: 네.
1: 1877년에 처음 지어졌는데, 당초에는 이 건물이 이제 가정집으로 처음 짓게 됐죠.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에 속한 해군 장교 세스펠프스의 이제 네. 저택으로 지어지게 됐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보면 그 지하는 당시에 이제 하인들이 주로 살았다고 네. 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사무소로 쓰고 있고요. 하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은 공사관으로 쓰일 당시에는 주로 외빈 접객 공간, 손님 네. 맞는 공간이었어요.
0: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1: 뭐 객당이 있고 뭐 식당이 있고 2층은 주로 아주 핵심 공간이죠. 사무
0: 네.
1: 공간.
0: 네.
1: 그리고 3층은
0: 전시관으로 되어 있죠.
1: 예, 지금은 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이 됐는데요. 원래는 공관원들의 숙소였습니다. 2층과 같은 구조였는데 네. 이게 이제 1943년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우리 소유권을 빼앗기고 나서 100여 년 동안 수차례 이제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0: 네.
1: 1943년도에 이 건물이 트럭 화물 운수 노조 사무실로 쓰이게 돼요.
0: 그런 역사도 있었군요.
1: 예.
0: 네.
1: 그때 이제 3층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벽체가 다 흘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이거를 2012년도 기준으로 매입을 해서 3층을 이제 뻥 뚫린 공간에서 이제 전시관으로 꾸면서 이제 한미 관계의 시작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즉 1, 2층은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된
0: 네.
1: 재현 전시 공간이고요. 3층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는 말하자면 특별 전시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복원 과정에서도 당시에 사진 정말 몇 장만 가지고도 벽지, 카펫, 가구, 몰딩까지 다 재현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면은 굉장히 과거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굉장히 재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함께 특별 전시를 지금 새롭게 열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전시 소식도 알려주십시오.
1: 예. 저희 공사관 한번 오시면은 이제 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한번 가면 두 번 이상 갈 필요가
0: 네.
1: 있나. 하지만 또.
0: 전시가 매번 바뀌잖아요.
1: 예,
0: 네.
1: 예. 또 그래도 이제 가족분들과 추천해서 같이 오시는 네.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마침 그 지난달 24일부터 9월 말까지요. 저희 3층, 아까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국가보훈부 산하의 국가보훈부에 속해 있는
0: 네.
1: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요. 바로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라는 주제로요.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0: 네.
1: 겁니다. 올해가 마침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죠.
0: 그렇죠. 네.
1: 뭐 되게 시끌시끌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시정부는 조금 알겠지만 그 임시정부가 워싱턴 DC까지 와서 활동을 했다. 외교 독립운동을 했다. 이 사실은 잘 모르세요.
0: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를 보통
1: 예,
0: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0: 네.
1: 상해 임시정부에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임시정부 본부가 있는 것이고
0: 네.
1: 지금 주미 대사관처럼 말하자면 그에 해당하는 주미 외교위원부를 설치해서 활발한 대미 외교 활동을 했죠. 특히
0: 네.
1: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제 막바지 이제는 그 이제 말하자면 연합군 특히 연합국과 그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이제 독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를 관철시키는 그런 쾌거가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상당히 좀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죠. 이번 전시에 다음 달까지 이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시고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함께 특별 전시를 새롭게 지금 열었기 때문에 이전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전시들을 보시면서 예. 네, 과거의 역사와 또 현재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 미국 사무소 소장님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1: 네.
0: 현재 지금 방송을 통해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죠. 우리 미국 땅에
1: 예.
0: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예, 사실상 미국이라는 땅이 우리 이제 외교관들이 처음 발을 밟았던 1893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교 공간, 제외 공간이 설치됐던 1888년.
0: 네.
1: 무엇보다도 이제 1903년에 미국 땅 처음 발을 딛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이. 그 이후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우선 먼저 저희 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처럼 실제로 당시에 그 건물을
0: 네.
1: 역사의 현장으로 그대로 전시관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0: 네.
1: 현재는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워싱턴 DC에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있고요. 필라델피아에는 그 필라델피아 외곽에 서재필 기념관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서재필 선생이 네. 1926년부터 51년까지 약 돌아가시기 한 25년 넘게 이제 거주하시던 곳을 지금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놓고 있고요.
0: 네.
1: 또한 그 뉴욕 맨하탄에는 그 콜롬비아 대학 부근에 뉴욕 한인교회라고
0: 한인교회.
1: 있습니다.
0: 네.
1: 거기는 192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여 년가량 운영해오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유학생들이 독립을 꿈꾸면서
0: 네.
1: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자금을 모으고 하던 아주 그 대표적인 공간이죠. 세 군데가 있고요. 저 서부로 가면은 LA에 대한민국민의 기념관이라고
0: 네.
1: 있습니다. 대한민국민회는 말할 것도 없이 미주를 대표하는 그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독립운동 단체였죠. 조직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꾸며놓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더해서 다섯 번째로 내년 3월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근에 있는 흥사당 건물이 이제 복원이 된다고
0: 네.
1: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와 서부에 각각 총 다섯 개 정도가 되는 건물들이 우리의 이민사와 독립운동사, 그 다음에 한미 외교사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전시관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밖에도 미국에 이제 직접 주나 연방정부에 이렇게 각각 지정한 이런 뭐랄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가 이제 어림잡아서 한 지금 한 12군데 정도
0: 네.
1: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뭐 저희 공사관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특히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0: 네.
1: 보시면 상세한 지도와 내용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그림 카드를
1: 예.
0: 보면요. 더 많이 있어요.
1: 예,
0: 일일이
1: 예.
0: 다 소개를 못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1: 예, 그 네. 물론 이 그 당시 식민지 시기에 우리의 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0: 네.
1: 그리고 열망이 담긴 역사적인 장소도 있지만 또한 정말 그 미국에 안착해서 그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모국에 뿌리를 둔 미국
0: 네.
1: 시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기르면서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이민사와 관련된 장소들도 있으니까요. 정말 이제 새로운 의미로 아마 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모시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방문을 하시는데 미국 현지 학생들도 방문을 한다고 들었어요.
1: 예, 특히 2024년 9월에 저희가 연방 국가 사적지가 됐거든요.
0: 그렇기 때문에 또 네.
1: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요. 작년 기준으로 한 7,500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0: 아, 많이 다녀가셨군요.
1: 저희가 네. 이제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수 목 금 토 일주일에 5일.
0: 네.
1: 그 오전 11시와 오후 1시, 2시, 3시 총 4차례에 걸쳐서 한 회당 불과 이제 12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을 네. 사전 예약을 접수받음에도 불구하고
0: 그렇게 7,500명이면 엄청난
1: 예, 숫자잖아요. 네. 이제 그 우리 그 DMV 지역에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네. 미국 중고생들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한 2,200명 가량 네.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이
0: 필수 코스겠네요.
1: 예, 조직적으로 보시고
0: 순서대로 오셔야겠네요. 학생이 예, 내리고는.
1: 저희들도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도 마련해놨는데 아, 네. 작년에 엄청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가을께 이제 대규모 방문을 좀 프로그램을 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또 요즘 K컬처랑 또 K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으면서 네. 그 영향도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앞으로
1: 이제 개별 여행자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젊은 미국 친구들이 오는데
0: 네.
1: 어떻게 왔냐고 저희들이 물어보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 공사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구글맵을 켜니까
0: 뭔가
1: 코리아라는 네.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와봤다. 이런 네. 그 미국인 네. 친구들도 꽤 됩니다. 그리고 네. 의외로 한국과 미국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를 소개한 장소라는 거를 네. 뒤늦게 알고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이렇게 뭐랄까 좋았다라고 네.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인들과 미국에 사는 차세대들에게 왜 꼭 한 번은 이곳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어떤 예. 말씀으로 예. 오시길 원하세요?
1: 예, 실질적으로 이곳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0: 네.
1: 아, 또한 이제 그런 속에서 현재 한미 관계를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관계를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바로 우리 동포들이 있고 뭐 한국인들이 있고 우리 동포들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말하자면 그 미국의 주권을 가진 우리 동포들이 계신 거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곳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함께 가꾸고 지키려는 네.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재미 동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이제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아, 뭐 본인들의 모습과도 같겠죠.
0: 네.
1: 예, 그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한번 우리 재미동포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좀 더 발전적인 한미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장소이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그렇군요. 많은 우리 차세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1: 예.
0: 과거를 알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게 바로 네.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0: 비전이. 그러세요. 예. 이런 비전을 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고 또
1: 예, 네. 우선은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이 우리 시니어분들, 한인 시니어분들 네. 그 접근성이 취약하죠. 그래서
0: 아,
1: 그분들
0: 네.
1: 대상으로 우리 그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와 함께하는 시니어 대상 이제 방문 프로그램이 아, 있습니다.
0: 투어를 하는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한글 학교. 이 주말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네.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거기에
0: 네.
1: 봉사하시는 우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0: 네.
1: 그 우리 한글 학교를 상대로 한 꾸준한 말하자면 이제 셔틀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그 미국 학생들, 우리 교사분들 위한 이 3개 프로그램을 점차 좀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 미국 지역에서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국외 사적지를
0: 네.
1: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장으로 좀 자리매김 시켜볼 생각입니다.
0: 네. 네. 많은 분들의 좀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 또 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네요. 네.
1: 예, 그게 중요합니다.
0: 네. 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개인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1: 저는 우리 그 여기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를 보다 밀접한 관계로 잘 이해하는 뭐 사실은 뭐 우리 재동포라는 게 사실은 국적을 떠나서 뭐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계속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그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우리 동포들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겠죠.
0: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시고요. 아마도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이 어떤 곳이었는지 또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아시게 되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아마 방문객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 예, 뭐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지만 아, 네. 별도로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좀 방문을 해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전 예약 관련해서도. 네.
1: 일단 이제 구글에서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올드 코리안 리게이션 이라고 이제 치시면은 저희 공사관 웹사이트가 뜨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사전 방문 예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뭐 그렇게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보셔도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혹은 올드 코리안 리게이션 치시면 저희 영상이 있고 거기에도 홈페이지로 가는 연결 링크가 있습니다.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시면 이메일 혹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워싱턴 그 한복판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안에 자세한
1: 예,
0: 내용이
1: 예,
0: 있으시니까요. 네, 편하시게 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오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한 채 오래된 건물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 나라의 꿈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잃어버린 국권의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인 동시에 또 대한민국이 세계와 당당히 소통했던 자주 외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102년 만에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미 정부도 함께 보존해야 할 역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또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존재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임산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소장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한국의 그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재미동포분들한테도 커다란 자부심일 텐데요. 그 뿌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서 본인이 속한 이 미국 안에서의 그 한인들의 역사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그 여행 계획 혹은 독서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보신다면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대한제국 워싱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네, 강임산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아주 귀한 분과 함께 우리 또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또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라디오 워싱턴과 또 함께하는 그런 하우바이하우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하우루 페펙스 그리고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하우바이하우루 페펙스에서는 지역 최초로 올 유캔잇으로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radio.us를 통해서 방송 항상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카톡으로도 친구 몇 개 하시는 분들 저희가 20불 하우바이하우루 쿠폰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투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 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 이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수일 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관세 당국이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관련 세금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이 수입업체로 제한돼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연결 과정에서 중국 해킹 위협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발생한 솔트 타이푼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개최 미 도시들에 약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12개 주의 상하수도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며 연방 차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의 한국 지도에서 독도가 여전히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표기할 것을 요구하며 미 국무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200억 달러 규모 청정 에너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동결된 지원금 재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가격 하한제와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상대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정치적 대립이 외교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비영리 단체들이 받기로 한 2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장려 지원금을 정권 교체 후 환수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DC 연방 항소법원 전원 합의체는 4일 6-4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똑같은 법원의 3인 재판부가 2-1로 내린 결정을 전원 합의체가 다시 심리해 뒤집은 겁니다. 이런 이례적 절차는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의 한정에 이뤄집니다. 전원 합의체 다수 이견을 낸 판사 6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이 정책적 이견을 근거로 보조금 종료, 동결, 환수를 시도한 게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트컨 판사의 작년 4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4명은 환경보호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IRA의 해당 보조금 근거 조항이 작년 7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의해 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법원 처트컨 판사가 작년 4월에 내렸던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회복될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동결됐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환경보호청이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여유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 효력 재발효 전까지 며칠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7일입니다. 만약 환경보호청이 그 기간 내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연방대법원 등에 제기하거나 자금 동결 유지를 위한 별도 결정을 받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비영리단체들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원고인 비영리단체들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대표 원고인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성명에서 오늘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경보호청이 지원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미 외환정책이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 1,43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4일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일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해 달러와의 견준 원화 가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며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새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돼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변동폭은 엔화보다 컸습니다. 달러화에 견준 원화 환율은 연말 기준으로 2023년 달러당 1,288원에서 2024년 1,472.5원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폭은 12.5%로 달러화 대비 엔화 절하폭 10.6%보다 컸습니다. 원화의 변동성은 최근 들어 더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엔화가 달러화 대비 2% 절하되는 동안 원화는 4.6% 절하돼 절하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6월 들어서도 엔화가 달러화 대비 3.8% 절상되는 동안 원화는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르며 무려 1.1%나 절하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날 원화 변동성 언급은 결국 원화 역시 지나친 약세와 급격한 변화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데 미 행정부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미일 양국이 환시 공동 개입에 나선 가운데 한국 외환 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미일 양국이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달 1일 새벽에 걸쳐 간헐적으로 엔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엔화 가치 상승을 유도한 가운데 한국 외환당국도 비슷한 시기 원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원화값 부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격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엔화와 함께 원화 가치의 회복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달러와의 견준 원화 환율은 발센트 장관의 이 인터뷰 발언이 나온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미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1시 15분께 달러당 1428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렇게 한국 원화의 변동성을 언급한 배선트 장관은 미일 외환 공조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어서 김승규 기자입니다.
2: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은 4일 엔화 부양에 따른 연쇄적인 기대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며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엔화 약세가 한국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가치의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은 최근 미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급등하던 시점에 원화 가치 역시 함께 올랐고 시장에서는 한국 당국 역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어 배선트 장관의 이날 원화 관련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배선트 장관은 엔화 개입에 대해 엔화 수준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를 촉발할 수 있는데 이는 건전하지 않다며 안정적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특히 추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정부가 쿠바의 정권 개혁 또는 퇴진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달 새 쿠바에 대해 정보 자산을 증강했다고 폴리티코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련 계획에 밝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이 쿠바에 대한 미군의 작전부터 쿠바 당국자 또는 시민을 선동해 정권을 등지게 하려는 공작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조치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폴리티코에 미국이 최근 쿠바의 첩보원과 자산을 파견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미 중앙정보국의 거점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증강 규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폴리티코는 CIA의 첩보원은 외국의 기밀을 빼내는 타국 출신의 에이전트거나 이를 위해 월급을 받고 외국인을 포섭하는 미국 정부 전문 요원인 오피서를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증원된 쿠바 내 정보 거점이 미군의 군사 침공을 위한 길을 터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전술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납치와 흐름이 유사합니다. 당시 CIA는 군의 작전에 앞서 마두로 대통령의 행정을 추적해 작전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쿠바에 전력 대란을 일으키는 등 봉쇄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은 1996년 바다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구출하려다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미국 법원에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했을 때도 2020년 그에 대한 기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쿠바 문제에 착수하기 전에 이란 문제가 먼저 해결될 필요는 없다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에겐 쿠바가 1순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쿠바계인 루비오 장관은 쿠바 정권에 매우 강경합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천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4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건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신고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각국에 10에서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속도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글로벌 메모리 소비 지형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요그룹의 조지 핀 라우 분석가는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에서 열린 메모리 산업 행사 FMS 2026에서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우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꼽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글로벌 메모리 소비 비중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소비 비중은 2021년 37%에서 지난해 52%로 15%포인트 급증한 반면 규제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29%로 감소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단순 학습 중심인 AI 1.0을 지나 추론 중심의 AI 2.0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 주기가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되면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의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대역 폭메모리 시장을 독점해온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5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대신 자체 주문형 반도체 ASIC 도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가 선도 업체들의 10나노급 3세대 기술 수준까지 추격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3: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해상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의 연료 운송을 허용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미 해운업계와 공화당 일각에서는 자국 산업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항구 간의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에 만료되는데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에너지 컨설팅사인 레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매널리 사장은 존스법 유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 당장 원유 생산을 늘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출로가 제한된 데다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석유 회사들에 대한 횡재 이익세나 휘발유 가격 통제 등은 비현실적이라고 맥널리 사장은 지적했습니다.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휘발유 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운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 속에 정치권에서도 존스법 추가 유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미 해운 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존스법 유예 조치는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는 한편 미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달 보도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대만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수장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미군의 훈련 지원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미중 갈등 속 대만을 둘러싼 안보 긴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6: 대만의 국방수장이 그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었던 미국의 군사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안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도 대만과의 관계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리숑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소수의 취재진에게 대만과 미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숑 대만 국방부 장관은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기 판매뿐이지만 실제로는 군사협력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으며 더 많이 관계돼 있다라면서 우리는 군사교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매우 많은 실전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방위력 강화

0: 지난달 말 대만과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경은 공동의 해양 목표에 대해 열심히 조율하고 있다며 해양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 대만이 보여준 협력에 감사하며 해상법 집행 교류와 국제협력을 비롯한 국제현안에서 대만이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비링 해양위원회 주임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 제레만 협회 게시물에 대해 이번 발표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협력 관계를 부각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만에 대한 미군의 지원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립적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의 아시아 담당 연구원 데이비드 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발언한 뒤 대만 내에서 미군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미중 긴장 완화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됐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몇 년 새 대만인들 사이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진 회의론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소규모 미국 병력이 최소 1년 동안 대만에 주둔하면서 중국군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대만군을 비밀리에 훈련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대만에 있는 미국 관계자들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는 미국인 영어교사라는 표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 부장은 훨씬 더 많은 미국인 영어교사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포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오는 5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백악관이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두 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건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 입장서에 담아 국방수건법을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두 척,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 정비, 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SAP는 미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해외 건조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 국방수건법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전투함 해외 건조의 경우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입니다. 미국은 번스 톨레프슨 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건법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전투함의 해외 건조는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국방수건법을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의료선 및 전략수송선을 최대 두 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7도, 섭씨 25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비가 그친 뒤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인 목요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한층 더 무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모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고 오후 시간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뇌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대회를 개최했던 미 도시들에 비공식적으로 각 10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4일 스포츠 전문 온라인 매체 The Athletic을 인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미 도시들이 FIFA에 축구 발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미 도시들의 위원 4명은 The Athletic과의 인터뷰에서 FIFA 고위 경영진이 대회 이후 개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내 것이 기금에서 개최 도시에 각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위원들은 FIFA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며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11개 도시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FIFA는 참가국을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한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최고인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지원금 지급 약속은 잔니 인판티노 휘파 회장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다고 AF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의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축구계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결국 해당 계획을 철회했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월드컵 지분 일부 매각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 캐피털, 드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태스크포스 일환으로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군 당국은 범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군 투입의 비용과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4: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배치된 주 방위군이 오는 2029년 1월까지 수도 지역에 남을 예정인 가운데 작전을 지휘하는 군 관계자가 범죄 제로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작전을 총괄하는 랜드 블렌차드 준장은 주 방위군의 임무가 워싱턴 DC 전역의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렌차드 준장은 우리는 범죄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과 방문객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수도를 찾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방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배치 이후 현재까지 대원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발생한 788건의 의료지원 상황에 대응했고 약물 과다 복용 상황에서 325차례 나르칸을 투여했습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262건의 싸움과 충돌 상황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렌차드 준장은 일부 주민들이 이전에는 방문을 꺼렸던 지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렌차드 준장은 주민들로부터 예전에는 이 지역에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특히 유니언역 주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워싱턴 DC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열린 Free DC 집회에서 주 방위군 운영 비용과 정책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납세자 비용으로 주 방위군 대원들의 주거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 주민들에게는 지난 2013년 이후 새로운 주택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워싱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지 이런 방식의 대응이 아니다며 군 투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렌차드 준장은 작전 비용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아나코스티아와 트리니다드 지역에도 추가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확대해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약 4,6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블렌차드 준장은 향후 치안 상황과 작전 필요성에 따라 병력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범죄 감소와 주민 안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군 투입의 비용과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국정 홍보에 포켓몬스터를 비롯한 유명 캐릭터와 대중문화 IP를 무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컴퍼니 측은 어떠한 허가도 해준 적이 없고 특정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다며 백악관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백악관 측은 인기 밈을 활용한 소통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5: 지난 3월 5일 목요일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세계적인 인기 IP인 포켓몬스터 신작 게임 이미지를 변형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정치 슬로건을 합성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포켓몬 컴퍼니 측은 당일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이나 유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가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미션은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특정 정치적 견해나 아젠다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켓몬 IP 무단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단속 홍보 영상에 포켓몬 주제가와 모두 잡아야 돼, gotta catch 'em all라는 구호를 무단 사용해 포켓몬 측의 공식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 대변인단은 대중적인 밈과 콘텐츠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소통 관계자는 과거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포켓몬고 활용 사례를 들며 포켓몬 측이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 외에도 영화배우 벤 스틸러를 비롯해 올리비아 로드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정부의 이민 단속이나 전쟁 홍보 영상에 무단 사용된 것에 대해 프로파간다에 이용하지 말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어 행정부의 무단 IP 활용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0: 일본 정부가 최근 2016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 영토 지도에 독도를 여전히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 국무부가 제공하는 국가별 여행정보 사이트 내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시정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반크는 일본을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홍보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외교적 영향력이 높은 미 국무부 사이트에 오르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크에 따르면 미 국무부 해외여행 정보 사이트의 한국 소개 페이지에 게시된 지도에서는 마우스를 올릴 때 한국 영토 부분이 형광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하지만 제주도, 울릉도와 달리 독도는 한국 영토를 나타내는 형광 영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울릉도를 확대 클릭해도 울릉도만 한국 영역으로 지정될 뿐 독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크는 이런 현상은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며 지도상에 인접한 한국 영토 영역을 표시할 때 제주도와 울릉도는 강조되지만 독도는 한국 영토 범위에서 빠져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여행자와 정부 관계자, 언론이 참조하는 미 국무부 사이트에서 독도가 제외되면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거나 분쟁 지역이라는 오인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세계보건기구 지도 내 독도 누락을 시정한 바 있는 반크는 미 국무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온라인 글로벌 시정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준 것은 되찾기 힘들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도 누락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크는 또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 기관 포털, 교과서의 독도 왜곡 정보를 선제 조사하고 수정하는 선제적인 독도 왜곡 대응 국가 정책을 정부에 정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애플은 오픈 AI가 자사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밀 정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픈 AI는 사실과 다른 감정적인 소송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한 영업 비밀 탈취 소송 제기에 이어서 탈취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애플의 이번 소송에 근거가 없는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 지법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애플은 오픈 AI와 애플 출신의 오픈 AI 임직원인 창리우, 탕유탄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자사 영업 비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사용, 공개를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창리우가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애플 내부 저장소에서 미공개 제품 정보를 비롯한 기밀 파일을 내려받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탄 CHO는 애플 퇴사 전 공급망 등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고 오픈 AI에서 채용 면접을 주도하면서 이직을 희망하는 애플 재직자들을 상대로 애플 내부 정보를 캐묻거나 실물 부품을 빼내오라고 주문했다는 것이 애플의 입장입니다. 애플은 창 리우와 탄 CHO 등을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명령해 줄 것과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 개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부주의하고 공격적이며 기묘할 정도로 개인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픈AI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은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데 황당한 비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오픈AI 측에 연락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애플 대리인이 아시아계 성을 혼동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낸 탓이었다는 겁니다. 또 퇴사한 창리우에게 연락해서 업무 관련 정보 검색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리어 애플 직원이었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탄 CHO 역시 팀원들에게 타사 기밀 정보를 원치 않으며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혀온 인물이라고 오픈AI는 강조했습니다. 애플과 오픈AI는 지난 2024년 애플 기기에 챗GPT를 통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왔지만 오픈AI가 AI 모델 개발을 넘어 하드웨어 제조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양새를 보이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일각에서는 애플이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오픈AI의 하드웨어 출시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전했습니다. 결정은 8월 내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햄록 반도체와 다커케미의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들을 보호하고 공급망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시간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햄록은 코닝과 일본 시네스 한다이의 합작회사입니다. 본사가 독일 뮌헨에 있는 바커넨 테네시에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근거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 설정과 추가 관세를 결합한 혼합식 무역 제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작년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규소의 초고순도 형태로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시작 지점에 해당합니다. 이 중 85에서 90% 이상이 태양광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도체용은 그보다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 반도체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칩 산업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수요의 2.4%를 차지합니다. 다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고순도, 고부가가치 소재라는 점에서 이런 낮은 물량 비중에 비해 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초당파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보조금과 만성적 과잉생산을 통해 폴리실리콘 지배력을 구축했고 이는 가격을 지속 가능한 수준 아래로 밀어내 경쟁자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저 가격과 관세를 결합하면 미 생산업체들이 생존할 여지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 웨이퍼와 셀 생산 능력이 따라잡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투입재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광 제조업계 단체와 한 초당적 연방의원 그룹은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한국 OCI 홀딩스와 말레이시아, 독일의 공장을 둔 바커 등 비중국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업체를 지원한다는 목표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패널 제조업체 헬리엔의 마틴 포우타르코 CEO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미 정부의 무역 영향 조사로 태양광 산업이 놓인 처지를 부수적 피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번 무역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제232조 관세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최인에서 만나보세요.
9: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회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회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셋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담요같이 포근하고 귀여운 동물 이야기로 초겨울 찬바람을 녹여주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자, 선생님, 동물들은 왜, 특정 동물들은 왜 겨울잠을 자는 겁니까?
4: 겨울잠이니까? 네. 겨울 힘들어서, 그렇죠? 추워서 해서 잔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잘만 하니까.
4: 네. 예. 그쵸. 어? 정답이에요.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멘트가 잘만 하니까.
3: 아, 예. 네.
4: 되게 함축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만 하다는 게 일단 환경적으로 이제 좀 안 자기에는 힘든 환경이니까 그게 잘만 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잠을 그만큼 자도 땀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3: 그렇지.
4: 그러니까 그게 잘만 하다는 게 두 가지 다.
3: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얘는 맞아요. 되니까.
4: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능력이 안 되고요. 그렇게 네. 오랫동안 잘 수 있는 몸에 이제 신체적인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잔다고 해보세요. 깨어나서 뭐 먹고 살아요.
3: 깨어나서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자고 네. 돈 안 벌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4: 그렇죠. 열심히 예. 일해야죠.
3: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3: 그런데 예.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혁신적이고 기발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동물들은 겨울잠이라는 방법까지 고안을 해낸 건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도 궁금하고 예.
4: 너무 신기해요. 네.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맞아요.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배우잖아요. 네. 대표적인 뭐 곰,
3: 다람쥐,
4: 네. 뱀, 개구리 이런 동물들 위주로 많이 배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것도 이제 진화적 절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비슷한 것 같은데.
3: 기로에서. 네. 예.
4: 이 추위를 견디면서 버티면서 내가 평상시처럼 사는 것과 차라리 이 기간에 그냥 다 셔터 내리고 그냥 어디 동굴 들어가서 푹 자는 게 푹 자면서 그냥 다음 따뜻한 때가 될 때까지를 준비하는 게 나에겐 더 이로운 건 아닐까 이런 절충이 있는 상황이죠.
3: 셔터 내리고 푹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손해볼 건 없지 않나요?
4: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또 이제 생물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생물은 이제 뭔가 끊임없이 살아서 생존 활동을 하면서 생식 활동을 하고 자선을 남기고 그 다음에 뭐 막 이런 번식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3: 그런 활동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4: 네.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럴 때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장점만 있다면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게 겨울잠을 자야겠지만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인간이나 뭐 다른 겨울잠을 안 자는 동물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충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곤충도 겨울잠을 자요?
4: 곤충도 겨울잠을 잡니다.
3: 아, 그래요?
4: 우리가 겨울에 곤충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3: 안 보이지?
4: 네. 물론 이 따뜻한 집에서는 이제 뭐 가끔 마주치기 싫은 곤충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만 야생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곤충 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럼 겨울엔 곤충이 다 죽어서 사라진 거냐? 라고
3: 대회가
4: 한다면
3: 끊어지면 다음 계절에 안 나와야 되는데
4: 네, 그게 아니라 나오죠. 그쵸. 예, 예. 어딘가에는 숨어서 겨울을 나고 있는 거죠. 근데 곤충이 되게 재밌어요. 동물과는 또 다른 점이 이게 약간 그 겨울잠 종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먼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막 살다가 날씨 추워지기 시작하네. 겨울잠을 잘 때가 다가와. 그럼 나 이제 열심히 먹어서 지방층도 두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생리적인 뭔가 준비들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 자야지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자면은 이렇게 길게 잘 수가 없대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제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곤충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발생의 어느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곤충은 내가 알인데 밖이 너무 춥고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 아이 그럼 계속 그냥 알로 있자.
3: 그게 돼요?
4: 네.
3: 일시정지가 돼요?
4: 네. 그리고 뭐 성충이 되기 전에 뭐 번데기인데 안 맞아. 에이, 그러면은 겨울쯤 자자.
3: 이거는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이네요.
4: 그쵸,
3: 삶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4: 곤충은 이제 겨울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런 휴면 상태라고 표현을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겨울에만 그렇진 않고요. 사시사철 중에 본인의 어떤 환경 조건에 맞지 않는다. 뭐 보통은 저온 상태가 잘 안 맞긴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면 아예 발생 속도를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초파리 실험할 때 보면
3: 초파리 전문
4: 네. 예. 초파리가 보통 25도씨 상온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제 알에서 성체가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상의 이유로 얘를 좀 빨리 발생을 시켜야 된다. 빨리 어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3: 따뜻하게?
4: 아, 네. 29도 정도에서 키워요. 25도보다는 확 높여서. 네. 그럼 빨리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좀 천천히 발생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낮춰서 한 20도씨 이 정도에서 키우면 천천히 열흘이 신기하네. 아니라 더 한 2주 정도 걸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정도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발생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3: 신기하다.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선생님, 동물의 체온에 따라서 이 동면의 유형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4: 맞습니다.
3: 어떤 식으로?
4: 이게 동물의 뭐 분류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온 조절 기능을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흔히 정원 동물하고 변온 동물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얘기하게 할 때 항상 36.5도에서 한 37.5도 사이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날씨가 덥건 춥건 간에 물론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 몸 자체는
3: 그렇죠.
4: 항상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변온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변온 동물이고 그런데 변온 동물의 특징은 주변 온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온도에 내 체온을 맞춰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밖이 아무리 추워도 내 몸은 지금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죠. 근데 변온 동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깥이 뭐 영상 4도다, 냉장고 기온이, 냉장고 온도다 라고 하면 지금 본인 체온도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체온을 가진 생물은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도 있냐면 재미있는 기사를 최근에 찾았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매년 이제 한 기온이 한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영상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아침 출근길에 바닥에 그렇게 이구아나들이 떨어져 있대요.
3: 나 이구아나들이 떨어져 있어요.
4: 네.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이구아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가만히 멈춰서.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은 뭐야 이구아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가 뜨고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얘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3: 그냥 신진대사가 멈춘 건가요?
4: 네. 아~ 그래서 그게 이구아나가 보통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데 아, 자는 예. 동안에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아,
3: 진짜 떨어진 거구나.
4: 나무에서? 나무는 쑥 떨어진대요. 물론 이제 잘못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엄청난 높이가 아니라거나 떨어졌는데 풀밭이다 이러면 그냥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기절해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몸이 풀리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씨 따뜻한 분들은 이불도 덮어주시고 한다고 하는 기사를 그래요? 본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3: 여러분 특징입니다. 오늘 집 앞에 가다가 이불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불 좀 덮어주세요. 예.
4: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네. 얘네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무조건 정원동물만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무조건 변온동물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원동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뭐냐면 1년 내내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하지만 단점은 체온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3: 아.
4: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데 네. 뭐 이렇게 분해시켜서 영양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네.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중에 60은 체온 유지에 쓰이거든요.
3: 아, 엄청 비중이 크구나.
4: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심지어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3: 더 공장 더 돌려야죠.
4: 맞아요. 예. 보일러 더 많이 나무를 더 많이 떼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야 뭐 마트 가서 뭐 사고 식재료 사가지고 음식해 먹고 시켜 먹으면 되지만 야생의 동물들은 그렇지. 그걸 충당할 만큼 먹이를 구하기가 그러네, 너무 어렵죠. 특히 겨울에요.
3: 그러네.
4: 특히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들 중에 정원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는 게 차라리 자면서 그 네. 기간을 나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거죠.
3: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4: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토 내리고 그렇죠. 네. 수면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3: 네. 이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이제 겨울을 앞두고 뭐 가을쯤에 이제 뭐 나름의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4: 네.
3: 뭐 먹이도 축적을 하고. 근데 도대체 나름의 사정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를 미처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4: 맞아요.
3: 그런 애들은 그럼 뭐 잠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나요? 그 상태로.
4: 그런 경우들이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겨울잠이라는 현상을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 얘네가 밥 많이 먹고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겨울 내내 자고 봄이네 경추위면 깨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 예, 예, 예.
4: 실제로는 이제 종에 따라서 일단 환경에 따라서 자는 기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얘네가 쭉 자는 게 아니라 물론 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주기적으로 짧게 짧게 자고 깨어나는 종들도 있고요.
3: 아, 그래요? 그러니까
4: 한 2, 3주 자고 일어나서 잠시 이제
3: 기지개 한번 켜고
4: 정비 한번 하고 허리도 한번 돌리고
3: 그래요?
4: 그리고 다시 자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 네. 천적이 와서 훌랑.
3: 저 그거 궁금했어요.
4: 그러면 여기 있네 하고 네. 이제 먹을
3: 속수무책인가요 그러면?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방비 상태면 큰일 나잖아요.
3: 이제 땅굴 속에서 뭐 자고 있었는데 다람쥐 같은 애들이 근데 뭐 살쾡이 같은 애가 굴을 파서 겨울잠 자고 있는 애 보면은 그냥 끝인가요?
4: 월척이다. 네.
3: 그때 못 깨서 깨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4: 아 근데 얘네가 네. 우리가 겨울 뭐 편하게 부를 때 겨울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네. 그냥 진짜 뭐 딥슬립을 하거나 기절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감각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물론 이제 뭐 오감을 전부 다 평상시처럼 이제 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감각들은 계속 열어놓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후각, 청각, 뭐 촉각,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3: 네.
4: 그래서 이 소리나 아니면 진동을 느꼈을 때, 근데 뭐 이 뭔가 그 주변에 뭔가 어떤 소란스러움을 느꼈을 때 깨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빛이
3: 들어오면,
4: 그렇죠. 뭐 박쥐들 같은 경우에는 동굴 속에서 이제 동면을 하는데,
3: 아, 박쥐도 자는구나 겨울에.
4: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동굴 탐사 같은 거 하면 소리도 나고 네. 조명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그게 자극이 돼서 깨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요인이 네. 이제 온도 변화라고 해요.
3: 온도 변화요?
4: 네. 추운 줄 알고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날이 따뜻한 경우들이 있죠.
3: 그렇죠.
4: 요즘에 겨울에 의외로 온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3: 네, 네.
4: 그다음에 2월인데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3월인데 다시 추워지는 경우도 있죠.
3: 그럴 때도 있죠. 네.
4: 그럴 때 이제 또 미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따뜻해졌는데 하고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3: 네.
4: 갑자기 급격히 추워지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다시 잠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깨어났는데 그럼 나는 먹이 활동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해야 하는데 네.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보통 많은 개체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야, 기후 변화가 그럼 점점 가속화되면 그런 미스가 더 잦게 발생하겠네요.
4: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네. 크게 느낀 건 이제 꿀벌 이야기 많이 꿀벌이요. 들어보셨을 텐데 네. 꿀벌 개체 수가 뭐 크게 감소했다.
3: 맞아요.
4: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원인도 분석하고 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갔었는데요. 꿀벌도 겨울잠을 자는데 네. 꿀벌들은 벌집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자요. 예. 왜냐하면 모여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이제 그게 겨울을 나는 방식이거든요.
3: 정겹네.
4: 네.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이제 우리 활동해도 되나 봐. 그렇죠. 이제 나왔겠죠? 네. 근데 꿀벌들이 무엇을 먹고 사냐면 결국 꽃이잖아요. 꽃에 그렇죠. 있는 꿀과 꽃가루를 모아야 되는데 네. 2월에 나왔는데 2월에 꽃이 피어있지 않죠.
3: 피어있어야 되는데.
4: 네.
3: 어...
4: 그럼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열심히 찾아서 날아다니다가 에너지를 다 썼지만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집단 폐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꽃이 피는 뭐 3월, 4월이 됐을 때는 네. 예년에 비해서 꿀벌 개체수 굉장히 감소를 해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젠 꿀벌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식물에게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수원이나 이런 농가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피해보고. 그래서 이게 꿀벌이 단적으로 그런 예시를 보여줘서 우리는 네. 꿀벌로 이제 알긴 했지만 네. 이게 아마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동물들도 이런 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3: 그러네요.
4: 것 같습니다.
3: 지금 딥슬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 잠자리로 좋아하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겨울잠 잠자리.
4: 일단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방해 요인들이 없어야겠죠.
3: 빛이라든지.
4: 네,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어둡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춥지 않은 동굴 그래서 땅속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좀 크기가 작은 개체들은 네. 낙엽 밑, 땅속.
3: 아니, 곰 같은 애들은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4: 곰은 이제 동굴 속에.
3: 아, 동굴로 가야겠죠. 걔네 네. 땅 파다가 한 세월 가겠네요. 예, 동굴로 가야겠죠.
4: 네. 예. 곰 땅 파고 들어가려면 미리 한 세 달 동안은 땅을 파야 할 것 같은데.
3: 그렇죠. 예.
4: 이제 그렇게 갈고요. 네. 박쥐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동굴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잠이 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겨울잠에 자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준비 과정이 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짐 싸는 데 되게 오래 걸리듯이 사실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조절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잠이 드는 게 겨울잠인데 네. 그게 깨어날 때에도 이게 순식간에 확 깨는 게 아니라 뭔가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원래 활성을 회복을 해야 된대요.
3: 예, 예.
4: 그럼 이걸 회복하는 그 순간에는 네. 수분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네.
4: 그거를 끌어서 이렇게 썼는데 네. 쓰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다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3: 예.
4: 예를 들어 아직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 서식지 근처에 막 웅성거리고 막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깼다. 도망가야 되니까.
3: 네.
4: 막 숨었다가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할 수 있죠.
3: 예.
4: 그럼 그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는 이걸 에너지를 처음에 축적을 할 때 나는 한 이제 두 달을 자려고 축적한 에너지였는데
3: 그렇지.
4: 이렇게 중간에 자꾸 깨버리면
3: 네.
4: 에너지 소모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달아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럼 어느 순간에는
3: 진짜
4: 저희가
3: 깨야 될 때 쓸 에너지도 없겠네.
4: 네. 네. 그래서 박쥐들이 또 그렇게 사망을 한다고.
3: 박쥐들도.
4: 네.
3: 아, 오늘 슬프네.
4: 네. 그래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이 들거나 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을 갑자기 깨는 경우에는 확실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들을 동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그래서 그럼 몇 달씩 좀 길게 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기간 동안은 물도 안 마십니까?
4: 네.
3: 어떻게 그게 되지? 사람은 물, 수분 모자라면 자다 다리 쥐나고 이러는데 얘는 괜찮나 보다.
4: 약간 그 짧게 깨는 네. 동물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네.
4: 뭐 다람쥐나 설치류들은 보통 한 3주에 한 번 이렇게 깨서 네. 그때 깼을 때 뭘 좀 보충하고 이러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오래 자는 동물들은 이제 실제로 장기간 물을 마시지 않은 채로 이제 지낸다고 하거든요.
3: 네.
4: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3: 네. 어떻게 가능하죠?
4: 사실은 얘네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네. 많이 이제 이것저것 먹어서 몸 안에 축적을 하는데 특히 지방을 몸 안에 많이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몸 안에서 지방 분해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네. 최소한의 어떤 생체 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3: 네.
4: 대사 과정 계속 일어나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져요.
3: 수분이 나와요?
4: 네.
3: 그
4: 지방 그 분자들의 어떤 결합을 계속 끊어가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3: 네.
4: 끊길 때마다 물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1g에 지방의 분해가 될 때 1.07g의 물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3: 견딜 수 있구나.
4: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분해될 때마다 소량의 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최소한만 버티면 되니까 그걸로 이제 몇 달을 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네. 이제 깨어나서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겠죠.
3: 아, 그렇죠. 예.
4: 근데 또 신기한 동물이 있습니다.
3: 어떤 동물이 신기하죠?
4: 거북이입니다.
3: 거북이는 왜 신기하죠?
4: 거북이는 어디서 잠자는지 아세요?
3: 거북이요?
4: 네.
3: 모래 아래, 바다 밑 모래.
4: 거북이는 이제 물 속에.
3: 아, 그래요?
4: 물 바닥에 흙바닥 있잖아요. 네. 흙 속에 들어가서 자거든요.
3: 걔네 근데 나와서 호흡 안 해도 돼요?
4: 그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거북이는 숨쉬러 위에 나와야 되는데. 걔네 폐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뭘 쳐놨냐면, 거북이들은 항문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 아, 진짜요?
4: 네.
3: 물 속에서 항문으로 호흡하면 돼요?
4: 아, 네.
3: 그런 기능이 있어요.
4: 너무 신기하죠?
3: 와.
4: 그래서 이제 항문 구조를 연구를 했는데,
3: 예.
4: 거북이 항문이 좀 특이한 게, 예. 걔네는 이제 파충류잖아요. 예. 사람처럼 다 이것저것 기능이 나눠져 있진 않고, 예. 항문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긴 하는데, 그 항문이 있는 양쪽에 엉덩이가 있겠죠? 엉덩이 안쪽에 주머니가 두 개가 있대요.
3: 뭐죠? 공기 주머니인가요?
4: 그래서 항문 주머니라고 편의상 보면 예. 그 주머니 안에 고도로 발달된 이제 모세혈관과
3: 아 진짜로?
4: 네, 혈관망이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예. 그 주머니 벽이 되게 얇은 막으로 돼 있어서 얘네가 이제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물 속에도 예. 산소가 있잖아요.
3: 네, 예, 있죠.
4: 거기에 있는 산소를 또 기가 막히게 골라내.
3: 아, 말도 안 돼. 그거는 첨단 과학으로 하는 건데 거북이 농구멍으로 그게 돼요?
4: 자연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3: 와, 미쳤다, 진짜. 아, 그 산소만 포집을 해가지고 그걸
4: 네,
3: 써먹는다고?
4: 산소 포집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3: 이야.
4: 너무 신기하죠?
3: 항문의 달인. 네. 오, 항문 호흡을 한다, 거북이는. 네. 그러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물 속에서?
4: 겨울잠 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소에는 이제 좀 네. 이렇게 물에 헤엄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폐업을 하거든요.
3: 예.
4: 아무리 오래 잠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은 너무 깊이 있기도 하거니와 네. 올라오는 것도 위험하고 올라와봤자 위에가 얼음으로 얼려있으면 어차피 숨을 못 쉬어요.
3: 아, 그러네. 네.
4: 나오지 않고 그냥 물속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3: 이런 방법을 또 터득해냈습니다.
4: 예. 진짜?
3: 특이한 겨울잠 또 있을까요?
4: 금붕어예요.
3: 금붕어가 겨울잠 자는 거 봤다. 예, 봤어요.
4: 진짜요?
3: 네, 본 것 같아요.
4: 오.
3: 아, 잉어인가?
4: 아, 잉어도 많이 보이죠.
3: 뭐 호숫가에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4: 어류 중에 진짜 또 특이한 게 금붕어랑 금붕어 친구 붕어가 있는데
3: 예.
4: 어류 중에 얘네만 되게 독특한 대사 과정이 있어서 얘네는 사실 겨울잠이라고 말할 순 없기는 한데 네.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에 준하게 이제 몸의 이제 생리적 조절을 좀 낮추거든요. 네. 수준을 확 낮추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산소 주변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네. 산소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3: 네.
4: 우리가 보통 무산소 호흡을 발효라고 하거든요.
3: 무산소 호흡을 발효요?
4: 네.
3: 발효?
4: 네.
3: 그래요?
4: 발효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3: 아, 있죠.
4: 막걸리라든지
3: 네, 청국장,
4: 맥주라든지 청국장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3: 예, 예, 예.
4: 발효라는 건 종류가 물론 다양하긴 한데 금붕어는 그 중에서도 알코올 발효를
3: 알코올 발효를 시키면. 산소 충당 가능?
4: 충당이 되진 않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무산소 호흡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오래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네. 내가 의지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는 것만 같은 그러니까 근육의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면 젖산이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하면 사실 젖산이 생기지 않아요. 부산물로.
3: 네. 네.
4: 근데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서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3: 그 젖을 발효시키는 건가?
4: 젖산이 몸속에 쌓여 있으면 네. 사실 좋지 않아요.
3: 예.
4: 근데 이제 겨울에 생리적 활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몸 안에 젖산이 쌓여버리면 사실은 다른 물고기들은 죽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붕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게 젖산이 생겼잖아요.
3: 네.
4: 오케이 하고 이걸 알코올로 바꿔요.
3: 알코올 바꾸면 문제 없나요?
4: 알코올 바꾸고 아가미로 통해서 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나쁜 물질을 쌓을 새가 없이 젖산 쌓였네 알코올로 바꿔서 내보내야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3: 안 좋은
4: 거죠.
3: 거 술로 소독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4: 하지만 이제 네. 생각보다 취한 상태는 아니긴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알코올이 꽤 농도가 진해서
3: 네.
4: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음주운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치가 나오면
3: 알코올 농도.
4: 네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수치 정도는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알코올 붕어네 알코올 붕어.
4: 네.
3: 아 금붕어도 신기합니다.
4: 추위를 나는 한 가지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네.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선생님, 알래스카주의 한 국립공원에는 매년 가을에 뚱보곰 주간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죠? 왜 뚱보라는 말을 함부로 쓰죠?
4: 아, 거기에 반응하셨군요. 저는 봄에 반응하신 줄 알았는데. 예. 뚱보금 주간이 있는데, 이제 네.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먹이를 일단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많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곰들이 좀 풍채가 좋아지겠죠.
3: 좋아지겠죠.
4: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네. 국립공원에서 뭘 하냐면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네. 사진을 찍어서 올린대요. 곰의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찍어서 올리고 네.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는 거예요.
3: 아 근데 지금 사진 에디터가 띄워줬는데 비포 애프터 차이가 크구나. 그렇구나. 생각보다 크네. 아 그래서 가장 뚱보를 뽑는 거예요?
4: 네. 가장 이제 매력적인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가 잘 돼 있는 곰을 이제 뽑는 건데 네. 이제 결국 사람들이 투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많은 지지를 받아야 이제 당선이 될 수 있겠죠.

0: 일단 미국은 훨씬 더 이제 기재수가
1: 그럼요.
0: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호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개인 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곰도 우리와 같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동물이자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런 캠페인적인 목적도
1: 그런 걸 좀 더 생각하고
0: 네.
1: 잠도 방해하지 말자 우리가.
0: 그렇죠. 예. 서로의 영역을 또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과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내가 참여해서 내가 투표한 곰이 뚱보곰에 당선이 되다니 이런 거에 대한
1: 예.
0: 성취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예.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많은
1: 아빠 곰이 뚱뚱하죠. 죄송합니다. 아, 그런 취지의
0: 네.
1: 어떤 캠페인과 행사다.
0: 네,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은 행사로 네.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1: 그렇네.
0: 올해는 어떤 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재밌는 행사네요. 자, 아, 겨울잠 얘기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사시사철 겨울을 대비해서 좀 지방을 쌓아놓는 편인데 오늘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자, 보기보다 치밀한 동물들의 생존 전략, 겨울잠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또 인도의 약간 계량한복 느낌인 네, 저 의상을 입고 넣어주셨고요. 자, 지난주 첫 시간에 저희가 선사시대 인도부터 이제 인더스 문명의 발견까지 쭉 이제 훑어봤고 이제 인더스 문명을 더 정확하게는 하라빠 문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4: 지난 시간에 이제 하라빠 문명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1: 네.
4: 이제 좀 하라빠 문명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조금 네,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1: 하라빠 문명의 이모저모
4: 예.
1: 아, 약간 좀 예스럽네요.
4: 예.
1: 일단 그 하라빠 문명의 위치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도상에서 하라빠 문명이 커버하는 곳이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4: 그러니까
1: 지도를 띄워드렸는데
4: 현재 인도의 서북부 지역, 인도와 대륙의 서북부 지역인데 파키스탄 전 지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의 서북부 지역, 그리고 이란의 동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발전했었던 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전 지역을 품고
1: 네.
4: 그 주변에 인도, 그 다음에 이란,
1: 네.
4: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굉장히 좀 광활한 지역이네요.
4: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하라빠 문명의 흥망성쇠 가운데 이제 흥에 해당하는 좀 기원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네. 그래서 일단 흥망성쇠 이 한자가 순서가 가만 보면 흥하고 망했다가 성하고 쇠했다고 하니까
1: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4: 예, 그래서 흥, 성, 쇠, 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순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흥을 먼저 말씀드리면
1: 예. 예,
4: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구 강국이었잖아요.
1: 아, 그렇죠.
4: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밀과 쌀농사가 이제 본격화되었고 그중에 특히 이제 밀 지역이
1: 먼저. 예.
4: 예, 그래서 이제 왜 하필 쌀이 아니라 밀 지역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1: 네.
4: 제가 이 지역에서 그 발굴을 하다가 종종
1: 네.
4: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국사 선생님, 국사 교사인데 와서 특강을 좀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자주 와요.
1: 예, 예.
4: 인도 중학교 가서 뭐 고등학교 가서 제가 가끔 예. 이제 특강을 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펀잡 대평원에
1: 아 펀잡 예,
4: 예, 그러니까 그, 예. 이 지역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펀잡 대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예.
4: 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발전했는지 아는 사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0: 좀 쑥스럽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예로부터 비옥한 지역인지를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릿고개를 이제 그 인도 중고등학생들 소개를 했어요.
1: 그거 우리한테나 실감나는 거 아니에요? 걔네한테는 실감 안 날 것
0: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요즘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그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보리가 자라는 그 텀이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배고픔에 시기가 있었고 그걸 보릿고개라고 한다 하니까 그때 인도 학생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1: 뭐라고요? 네.
0: 보리를 사람이 먹나요? 그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워낙 곡창지대라 보리는 중간에 키우는데 소 먹이려고 키워요. 근데 소가 보리를 뜯어먹으러 들어오고 소가 거기 똥을 싸면서 일종의 자연 비료를 쓰는 거거든요.
1: 농물 먹이.
0: 일단 기본적으로 보리를 먹지도 않고 아니 왜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이 배가 고픈 시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는 대체로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곳에서 최초의 도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냥 근본적인
1: 비옥한 토양과 예,
0: 지금도 세계적인 일목장지대입니다.
1: 예. 네. 아 보리를 먹을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곳이네.
0: 네, 그래서 제가 또 발굴 현장 가서 떤 인도 서북부 지역의 밀 곡창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그게 흥의 키포인트다. 흥의 키포인트. 네.
0: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라인강의 기적, 네. 한강의 기적 이런 말 쓰잖아요.
1: 그렇죠.
0: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정확하게는 4600년 경에 약 한 100년간 그래서 우리 라인강 기적, 한강의 기적만큼 한두 세대만에는 아니지만 한 3세대 이내에 이 지역에서 매우 혁신의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도시가 성립하고 했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전성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일반 아주 징표가 뭐냐면 네. 고향에 매여 있는 고향에 이렇게 매여서 살던 방식을 버리는 과감한 혁신의 어떤 분위기가 이 넓은 지역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흥의 시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성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네. 시대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원전 2600년경에 도대체 어떠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시기에 이런 도시 문명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했는지는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1: 연구 중이고요. 네,
0: 그래서 우리 인도 고고학계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네.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청년들 인도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에게로 오라.
0: 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100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1: 어쨌든 그렇게 하라퍼 문명의 전성기가 찾아온 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좀 지정학적으로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전 문명권을 합한 것보다 약간 더 넓은 구역에 형성됐던 문명입니다.
1: 이야, 대단하네.
0: 자, 그런데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거대했고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감이 잘 안 오시니까 현재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에 네. 대략 한 10배 정도 넓은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시대 고대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1: 한반도에 10배요. 그럼 저 하라파 문명을 어떤 최초의 제국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0: 인더스 강의 기적이라고 할게요.
1: 네, 그러시죠.
0: 그 네. 배경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한 넓은 문명권이 있었다.
1: 네.
0: 도시 문명권이 있었다.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었다.
1: 아, 도량형이 통일되어
0: 그러니까
1: 있었어요?
0: 무게, 길이. 네. 왜냐하면 넓은 도시, 거리를, 멀리 가진 도시들에서 출토된 저울추, 자, 이런 것의 규격을 재보니까 똑같았거든요.
1: 아까 저 점 찍힌 지역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어요.
0: 네. 그리고 벽돌 사이즈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건축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저 넓은 지역에 이제 무덤이 발견됐는데 장례 문화도 통일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북향으로 하고 검소한.
1: 네.
0: 뭐 토기의 크기, 토기의 뭐 용도, 네. 토기의 이런 모양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1: 그러니까 한나라 아니에요, 한나라?
0: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강한 문화적 통일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 좀 전에 제국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1: 네.
0: 제국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람세스와 진시황 의 권력은 결국 군대 그리고 공권력 그리고 각지의 자신들이 황제를 보필할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예. 관료라고 하는 예. 이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1: 아 그런 흔적은 안 보여요?
0: 예.
1: 아 문화적 통일성은 있는데.
0: 예. 도시도 계획 도시였고 예. 심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도 부동산 욕심도 나고 예. 집 지을 때 아, 저기가 도로지만 살짝 도로 쪽으로 좀 넓혀서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 같은 데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아. 약간 이렇게. 조금이라도 집을 넓히려고.
1: 예.
0: 그래서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뭐 인더스 문명 대도 아, 하라파 문명 대도시에 저희가 발굴을 해보면 수차례 이렇게 증축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공공의 도로 이런 걸 침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나와가지고 당신 왜 도로로 이렇게 집을 지은 겁니까? 그렇죠, 벌금 내세요. 그렇죠. 이럴 수
1: 국가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0: 네, 근데 네. 관료가 있었던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어? 하는 거는 네. 관료가 살았던 다른 특별한 섹터 같은 것도 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뭐 원로들로 모인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강압적인 공권력, 군대
1: 네.
0: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파라오와 진시황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오를 상징하는 이집트 문명의 무덤이
1: 피라미드잖아요.
0: 네. 그리고 그 파라오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사원들.
1: 그런 게 없어.
0: 그런 게 없습니다.
1: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문화적 통일성은 있는데 그런 국가 시스템 같은 건 또 안 보이는 게.
0: 그래서 이것은 네. 이제 저와 같은 하라파 문명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1: 예.
0: 이 방송을 들으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1: 아, 그럼 같이 상상하면서 듣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상황은 말씀드린 겁니다.
1: 예.
0: 다른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 저 개인적으로 인더스 문명 최대의 미스터리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궁금하긴
0: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히말라야 불교권 사회를 많이 연상들을 해요.
1: 히말라야 불교권 사회.
0: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재도 이제 티베트 말고 인도 히말라야 불교권 인도 히말라야 불교권을 가면
1: 네.
0: 공권력과 이런 거 없이도
1: 네.
0: 일종의 각 지역의 불교 지도자들이 그 마을의 원로들과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뭐 그런 형태. 아,
1: 그런 시스템이었을 네. 것이다.
0: 예. 네. 네. 근데 아니면은 아까 다섯 개의 대도시를 보여드렸잖아요.
1: 네.
0: 최소한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도시 국가적인 형태는 있었을 거고, 그 도시들 간의 수장들이 가끔씩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 많이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1: 문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문자. 또 하나의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게 문자라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미스터리인가요? 네.
0: 지금 보셨던 사제왕 그다음에 그 청동상 등과 더불어서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인장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1: 인장.
0: 이제 인장은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도장이에요. 도장.
1: 네.
0: 특별한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1: 네.
0: 대체로 우리 조선시대 거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길드라고 하는 그런 길드의 도장이었던 걸로 수정되고 그 밑에 있는 문양은 예를 들면 뭐 A 길드 그리고 위에는 뭐 이름이 됐든
1: 네.
0: 아니면은 뭐 상품이 됐든 뭐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문자가 새겨진 도시 현판이 발견됐어요. 우리로 치면 숙례문 이렇게
1: 현판,
0: 예, 네, 예. 되게 현판이 발견됐기 때문에 꽤 많은 도시민들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1: 네.
0: 당시에도 분명히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꽤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제 도시에서 꽤 통용되고 있었던 문자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1: 공동체를 상징하는.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시 노동자들이 일종의 명찰도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그 회사 이름 모르지만 무슨 무슨 회사에 뒷면에 각자의 이름을 쓴 그 명찰 같은 게 발견된 거. 이거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무슨 고등학교는 그렇지. 똑같이 나오고 글자가
1: 예.
0: 그 뒤에는 이름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노동자들이 썼던 명찰이기 때문에 꽤 사회 저변에서 저 문자가 교육되고 통용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1: 그러네요. 예.
0: 다만 저희가 이제 지난 10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 예.
0: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아. 해독이 안 되나요?
0: 네, 그래서 예 뜻을 떠나서
1: 예.
0: 비슷한 발음도 몰라요 저희가.
1: 아...
0: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소개드리고 이번 방송에서 하라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가 꽃에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당시 사람들이 하라파 문명이라고는 아닌 거는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리고 하라파, 모헨조다로, 라케가리 등등의 모든 도시 이름도 오늘날 고고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대체로 아. 가까운 동네 이름 혹은 아. 지역민들이 부르는 그 언덕의 이름 이런 거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지 실제 당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1: 저 문자만 해독하면 알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어. 특히 도시 현판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시 현판을 그렇죠. 읽을
1: 뭐
0: 수 있으면
1: 서울시도 뭐든 써 있겠죠. 네. 네.
0: 최소한 뭐 물론 그게 도시 이름이 아니라 뭐 남문, 북문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특히 그 도성의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아, 예.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저런 인장에 새겨졌던 문자를 읽으면 혹시 사람 이름이라도 그래서 하라파 문명 고고학자로서 죽기 전에 네. 단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죽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1: 아니 근데 저희 뭐 유성환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이집트 그 복잡한 것도 해독을 하는데 어, 그 대단하신 분들이 아직 저걸 감을 못 잡고 계시다는 게
0: 그게 이제 어, 문자가 해독되기 어려운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만 말씀드리면 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자는 이렇게 두 개 문자 이상이 새겨진 게 있었기 때문에 로제타 스톤 들어보셨잖아요.
1: 네, 배웠죠. 네,
0: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인천공항에 영어, 뭐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랑
1: 예,
0: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1: 번역 같은 게 있는 거죠.
0: 그게 없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소개드린 것처럼 거의 다 명찰 같은 아, 신용카드 정도의 짧은 거밖에 안 나와.
1: 약간 문법 같은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0: 문법이 없, 그러니까 그럼, 문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1: 약간 사원증 느낌으로 네. 있는 거죠.
0: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당시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소위 말하는 문학의 시대로까지는 아직 못 이르렀다라고 아.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예. 문자 정보로 이렇게 사회 어떤 정보 교환 단계 네. 그러나 아직 문학의 시대까지 접어들었던 문자 발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이거는 유물이 나오면 네. 네,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하는 존 마샬이 필요한 거죠.
1: 아,
0: 그래서 저같이 전공자는 못하고
1: 구인을 하러 나오셨네.
0: 전공자는 못하고 예, 예. 예, 오히려 하라파 문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다음 세대 수 있습니다.
1: 예, 다음 세대.
0: 예, 과거 100년 전 존 마샬처럼 예,
1: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심지어 2025년에 타밀나두주의 수상인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어, 이제 시상금을 걸어서 한화로 한 14억 정도 시상금을 걸어서 이 저 문자 해독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해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심지어 현 총리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인도는 좀 이런가 봐요. 고고학의 진심이었다고 하는데.
0: 고고학이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 관계가 있죠.
1: 그래요.
0: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마침 2025년 작년이 인더스 문명 발견, 하라파 문명 발견 100주년이라.
1: 100주년. 네.
0: 타밀라두라고 하는 주의 수상인데요. 네. 이분이 현상금을 얼마를 걸었냐면요.
1: 14억이라고 하다.
0: 하나로 14억. 예. 그러니까 100만 달러 걸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고고학을 전혀 모르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고고학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암호 해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자를 고대 문자를
1: 그렇죠.
0: 예,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어쨌든 14억이 걸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1: 네. 아직도 걸려 있다. 어,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0: 네. 그리고 요즘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AI를 잘 다루시는 분도 한번
1: 우리만 다루나 전 세계 뭐 인도 사람들 컴퓨터 얼마나 잘하나.
0: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왜 이제 이분이 이제 스탈린 총리는 남인도의 정치가라. 이건 아마 다음 편이 네 남인도 고고학을 아. 소개할 때 이분 이야기는 좀 하고 대표적인 정치가가 이제 오늘날의 인도 국정 운영의 리더인 모디 총리인데 모디 총리가 마침 제가 인도에서 한창 유학하던 시절에 구자라트라고는 주의 총리셨어요. 그래서 그 주의 수상 시절부터 모디 총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네. 과거 청년 시절에 약간 이슬람과의 약간 이런 우리 지금 예전 정치 깡패 비슷한 게 다툼 있죠. 거기에 연루됐다라는 것이 자주 이제 특히 이제 정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네. 경쟁 정치가로부터 자주 이렇게 지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지울까 하면서 고고학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하라파 문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돌라비라라는 유적이 마침 그 구자라트라는 쪽에 있거든요.
1: 예.
0: 그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이분이 주수상 시절에 네. 막대한 후원을 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갔었고요. 아. 그래서 지금 그 돌라비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1: 예.
0: 그리고 그 구자라트 지역에 있는 고대 힌두교 유적,
1: 네.
0: 심지어 불교 유적, 그리고 이슬람 유적까지 막대한 고고학자들에게 후원을 하면서 네. 주 수상 시절의 후원 덕분에 최근에 네. 그 작은 구자라트 주에서만 4개가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불교 유적을 하나 발굴을 잘 하고 나서 달라이라마를 한번 초청을 하셨어요.
1: 달라이라마를?
0: 예. 예. 왜냐하면 그 마침 그 불교 유적 탑에서 예. 사리가 나왔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리 기념식 같은 걸 하면서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셨고, 마침 제가 그 당시에 그 발굴 현장에서 예. 그 발굴하고 있었거든요.
1: 어, 예. 달라이라마랑 예.
0: 그래서 그때 모디 총리와 달라이라마를 뭐, 아주 가까이는 아닌데 한 20여 미터 거리에서 두 분을 직접 뵀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하면 우리가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불교를 존중하는 정신이기도 하고 특히 아까 세계유산에 등재된 최근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에 두 개가 이슬람 시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1: 메시지죠.
0: 예, 인도의 예. 인도의 어떤 국뽕을 강조하는 하라파 문명이라든가 힌두교 유적도 지원하면서 예. 불교라든가 힌두교 같은
1: 포용하겠다.
0: 아, 네. 아.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서 고고학을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데 물론 그 구자라트라는 주의 정치 경제도 잘 하셨긴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이그 역사 고고학을 잘 활용한 것도 네. 오늘날 국정 운영의 리더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고 이 얘기로 한번 맞춰볼까요?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사람들의 삶이나 도시 보면서 아, 이 시대에 이런 게 가능했어? 좀 진짜 좀 스릴도 좀 느끼시고 예, 짜릿함을 느끼시고
0: 하라파 문명의 여전히 좀 궁금한 점은 인더스 강의 기적 4,600년 전 왜 갑자기
1: 그
0: 사회적 활력이 네. 돌았는가
1: 네.
0: 그리고 저 넓은 영역의 군대와 네. 관료 없이
1: 그렇지.
0: 어떻게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1: 네.
0: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일본 학용품, 전자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그 로망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만드는 게 상당히 첨단 산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고대 문명 중 인더스 문명, 아, 하라파 문명에 특화된 제품이 뭐가 있냐면 네. 마이크로 제품들입니다.
1: 아, 뭐 어떤 거예요? 마이크로 제품. 예.
0: 그래서 우선 요거는 또 이제 그 환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인도와 대륙이 이렇게 원래 떨어져 있다가 꽝 부딪혀서 히말라야가 생겼잖아요.
1: 아.
0: 그래서 원래 인더스 강하고 갠지스 강이 흐르는 곳은 원래 바다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흙이 실어져서 채워져가지고 지금 대평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돌이 없어요.
1: 아, 돌이
0: 100m 없다. 이상이 전부 다 토사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돌구경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1: 그러네요.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쁜 돌이 오면 그냥 끌리는 문화적 감성성이 있었을 거예요.
1: 약간 수석 모듯이.
0: 근데 예. 그 돌이 어디 있냐면, 마침 요즘 시끄러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카시미르 지역에 가면,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돌의 박물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꽝 충돌할 때 복잡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1: 네.
0: 돌의 색깔, 성격, 무늬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 다양한 돌들을 수집해와서,
1: 네.
0: 가격을 올리려면, 이제 과거 일본처럼, 아니면 요즘 우리 한국처럼, 네. 더 작게 만들어야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1: 제공을 하는 거죠.
0: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재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작은 보석 가공 산업이 발달했었고,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수출됐었습니다.
1: 야.
0: 그리고, 그래도 마중에 막 돌을 이렇게 막 수집하러 다니던 중에, 네. 잭팟이 하나 터져요. 혹시 청금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아, 청금석. 들어오는 봉. 맞네.
0: 이게 이제 라피스 라즈리라고 하는데, 네. 특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는 장류층 사회가 환장을 했던 푸른 색깔의 돌인데요. 사실 어떤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대박이 나려면 우리 주변에는 흔한데
1: 네.
0: 이게 절로 넘어가면 비싸면 이게 대박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워낙 귀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예.
0: 그 중에 뭐 나중에 역사 시대가 되면 인도의 후추가 그런데 귀천에 늘려 있는데 로마가 비싸대.
1: 그렇죠.
0: 예. 그 중에 하나 청금석이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산에 가면
1: 그냥 많아요.
0: 산이에요, 산. 근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면 어마어마한
1: 비싸니까. 네. 예.
0: 근데 이제 하라파 문명 사람들은 돌을 통째로 수출해서 냈을 텐데 이걸 작게 길게 가공해서 어마어마한 고부가 가치 돈을 벌었을 겁니다.
1: 그래요. 야.
0: 그리고 실제로 하라파 문명 내 도시 및 시골 사회에는 제법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1: 예, 청금석.
0: 네. 그래서 예. 오늘날 현대 인도와 달리 청동기 시대 하라파 문명은 마이크로 산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1: 손기술이 어마했겠네.
0: 네. 예. 그 외에 엄청 많습니다. 아.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네. 듣고 마치겠습니다.
0: 이 지역의 환경에 최적화된 의식주 문화가 하라파 문명 때 자리를 잡았고 그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체계였기 때문에 네. 21세기 오늘날의 시골에 가셔도 하라파 문명의 유산들이 전통적인 집, 의상, 음식 아. 모든 것에 남아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지역에 가면 네네. 이게 최적화된 네. 방식이기 때문에.
0: 하라파 문명에 혹시 방송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유적뿐만 아니라 그 유적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시골 마을을 꼭 방문해 보시면 유적에서 봤던 집하고 매우 비슷한 집들이 지금 인도 시골에도 있고 그 박물관에서 보이시는 토우라고 했잖아요. 그 소수레, 배 모형 이런 것들이 강에 지금도 떠다니고 수레도 거의 똑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시골을 또 한번 여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인더스 문명이 남긴 이야기들과 또 아직 풀지 못한 하라파 문명 미스터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한판 승부. 네,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보들 간 공방도 한층 더 거칠어졌고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또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뭐 일베다, 박쥐다 같은 거친 표현이 오가며 계파 갈등에도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실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의원 논란까지 오늘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는 관련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예, CBS 방송국 정문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5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이렇게 땜빵을 하게 됩니다.
3: 네. 자주 하시고. 네.
4: 그래서 발탁되셨군요.
1: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실로폰 가져와서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 그랬어요.
4: 전국 노래자랑 수십 년 팬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1: 감사합니다.
4: 빠라빠빠라빠빠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내용은 또 이렇게 막 좋은 얘기만 또 있는 것은 아니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 이 돌려차기 관련해서 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농담을 주고받아서 논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 네, 이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긴급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부산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가명입니다. 이 김 씨가 직접 참석을 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한동훈 의원과 김진주 씨가 입장하기 전에 먼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옆에 함께 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런 식으로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말했던 자리였는데 강력범죄 피해를 농담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이후에 서 의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사과했고 진정호 의원도 별도로 피해자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피해자가 서범수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서범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분께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달라고 당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화 통화가 성사가 된 게 서 의원이 먼저 건 게 아니라 네. 김진주 씨가 먼저 서범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김 씨는 이번 논란이 본인의 피해를 둘러싼 정쟁으로 흘러가는데 좀 꽤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 간담회는 본인을 들러리로 세운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드문 자리였다라면서 의원들의 실언 문제 때문에 간담회의 본래 취지가 묻히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 의원 본인도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걸 밝히면서 이 간담회 본래 취지에 좀 집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 문제 관련 언급을 했죠.
3: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오전에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일단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을 네. 하면서 기자들이 혹시 징계에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네. 당내에서 제재나 징벌에 대해 논한 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단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네.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네. 당대표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김희정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렇지 않아도 모든 당무가 징계로 집중이 되고 있는 제1야당인데 국민의힘인데 왜 서범수 진정호 의원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실언 혹은 망언 이런 걸 해서 네. 더 빌미를 줬을까라는 생각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이제 이 정부에서 통과된 정부 여당에서 통과시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만든 피해자와의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비록 그 얘기를 했던 그 망언을 했던 현장에는 아직 그 김진주 씨가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뭐 당연히 알려지기 마련이고 다 영상에 남는 것이고 한데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간 것인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었는지 저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SNS에 사과하는 것으로 이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도 입에 올릴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고 공직자로서는 정말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SNS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두 의원이 뭔가 입장을 좀 더 표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장소가 장소인데.
2: 저는 서범수 의원은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서범수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전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1: 네.
2: 아니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하지? 어떻게 웃으면서 네. 농담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지?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진주 씨에게는 돌려차기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잔혹한 기억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생각과 인식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SNS상에서 비겁하게 자기의 모습 드러내지 않고 사과한 것부터가 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소통관에서 네네. 본인이 직접 본인 육성으로 국민들과 김진주 씨에게 사과해야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울산 시당 위원장직을 그만둬야 되고
1: 예.
2: 본인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의원직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아까 한 3시 뉴스에 봤는데 서범수 의원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2: 아 근데 이게 그냥 사과로 그냥
1: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 징계 얘기 따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좀 어떤
2: 이 친한계 의원이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게도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계 의원들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장동혁 대표 측근인 어떠한 A 의원이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거울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1: 네.
2: 항상 이 자신에게는 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야 국민들이 그래 저 집단 괜찮구나 저 정치인 괜찮구나 이러지 그냥 우리 편이니까 아이 괜찮아 아이 그 농담이지 뭘 사과했잖아 또 사과 받아줬잖아 이거는 그것을 넘어선 정말 선을 네. 넘어선 행동과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1: 정우신 기자님 말씀 중에 피해자가 오히려
2: 네.
1: 먼저 이렇게 뭐 전화를 했다 뭐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4: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피해자 김진주 씨가 더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라는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자세를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4: 그러니까 난 상처받지 않는다, 괜찮다. 간담회 이 본질의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보안사건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참. 그 영상을 봤거든요. 옆자리에 그냥 소근소근 얘기하다 걸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입장하면서 아주 저 건너편에 있는 진정호원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네. 정말 더 경악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후끈후끈합니다. 요즘 날씨처럼. 자,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 후보가 미투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하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투표 쿠데타 폭동 일어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3: 네, 이제 일단 친명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죠. 박선원, 김용, 서미아 후보들이 네. 권역별 투표를 놓친 권리 당원들에게 전당대회 마지막 날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오전 이제 김호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투표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투표가 끝났는데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는 것은 사후 투표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이런 선거가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투표율을 높이고 싶었다면 사전에 투표 기간을 늘리든가 했었어야지 예. 이미 끝난 투표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김민석 후보가 명청 대전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차라리 석청 대전이라고 불러달라며 친명, 반명을 감별한 자격증을 누가 김민석 후보에게 줬느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 네, 또한 송영길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 네,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대법관 공석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이 반년 가까이 재청하지 않고 있어서 네.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둘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즉각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계엄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사법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면서 탄핵소추만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과 직무유기 고발도 네.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목소리 높였습니다.
1: 네, 자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투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준다라고 하자 뭐 이거 투표 쿠데타 난다라는 정청래 후보 그리고 또 조희대 탄핵권을 꺼낸 송영길 후보 자 어떤 의도를 꺼낸 걸까요?
4: 글쎄요, 일단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요 3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쭉 뭐 대법관 공석 문제나 비상계엄 당시나 또는 작년 대선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계속해서 거론해온 그 문제이고요.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취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게 가능했다면 지난 정청래 당대표 1년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고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짚었는데 저도 뭐 공통된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민심이 일단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추가 투표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주말마다 이제 합동연설에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선호가 바뀐 건 맞아요. 연설 보고 나서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투표 먼저 하고 그냥 정견 발표 듣는 네, 그렇게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동 연설의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포함해서 태도나 어떤 발언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돼 있고 드러나고 있어서 아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투표했어야 되는데라는 당원들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선호가 바뀐 것도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미 선거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룰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중간에 룰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경험을 저희가 2015년 전당대회 때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1: 그때 어떤
4: 그때는 룰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래서 2위 후보가 굉장히 바쁘게 쫓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당에서 룰을 바꿔가지고 며칠 전에 정말 사달이 났었고,
5: 아, 옛날에 그랬구나. 예,
4: 사실상 또 탈당하고 이런 사태까지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5: 400 개주 끝났는데 한 바퀴 더뜨려고 그러는
4: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룰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네. 경기 한 중간에 바꾸는 것은 아마 당선관위에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5: 네, 장성철 소장님.
2: 당선관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미 어떻게 경기 중인데 네. 선수가 룰 바꾸자고 하면 룰을 바꿔야 됩니까? 그냥 그 전에 이런 주장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뭐 미리 전준위에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아, 미투표한 사람 아, 우리 연설회도 못 듣고 TV 토론도 못 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어느 날 특정일을 정해가지고 예. 한번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라고 룰 정하기 전에 이것이 논의가 돼가지고 정해지면 몰라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되겠다는 분들이 주장을 합니까? 참 너무 한심한 헛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소용길 후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잖아요. 왜 못했겠어요? 자신들이 탄핵을 해봤자 이것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시점에서 왜 송영길 후보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왜 얘기했겠냐고요? 강성 당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성 당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이거든요. 완전히 타도해야 될 적이에요. 끌어내려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 심정을 좀 대변해서 네. 자신의 좀 득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갑니다.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3: 네, 서울경찰청 광수단, 광역수사단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가 논란이 된 지 두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프로모션 기획과 결제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와 관계자들의 업무용 전자기기 등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스타벅스는 5.18 당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하면서 자아들 기억하시겠지만 탱크데이, 책상의 탑 이런 문구를 사용해 5.18 당시 계엄군 전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이전에도 경찰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자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한 뒤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핵심은 결국 이 표현이 단순 직원들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인 맥락을 인식하고도 사용을 한 건지 이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5: 예, 참 그 안타깝게도 같은 논란이 있었죠. 그 고교 야구에서 광주 일과의 야구 경기에서 그 배제고 학생들의 응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학교 징계가 나왔습니까?
3: 네, 이 학생 생활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광주 일과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선택한 야구부 학생 2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 네, 오마이뉴스.com 보도한 내용인데요.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취재를 했더니 네. 두 학생에게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범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내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 10여 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네네. 앞서서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를 하고 네. 관련 단체들이 선처를 요청을 하면서 1개월로 감경이 됐고요.
5: 예, 예.
3: 학교는 당시 수석코치를 포함한 코치 4명도 직무정지를 했는데 봉황대기 출전을 앞두고 수석코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5: 네. 이 배재고 문제는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성숙한 예, 분위기로 좀 이 대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 잘못도 시인을 예. 하고 또 5.18 단체 분들에게 가서 진정의 예. 사과도 하고 광주일고 또 학생들 네. 또 선생님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것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좀 수습되어 나간 네.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5: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이 계기로 좀 좀 많은 분위기가
2: 그렇죠.
5: 좀, 네.
2: 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학생들도. 교육적인 현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배제고 학생들이 그냥 SNS상에서 사과 한마디 하고 끝냈으면은 저도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서범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진정성 있는 모습 사과를 보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이 탱크대 논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좀 모욕 혐의가 이제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좀 무리한 수사라고는 좀 보여지지만 일단은 많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네.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판정을 해주게 된다면 네. 오히려 뭐 스타벅스 코리아라든지 신세계로서는 자신들의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 자, 이 이야기 스타벅스 관련해서 이 갑자기 이렇게 또 이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6: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5: 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반갑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저 TV에서 네. 이렇게 많이 뵀던 분들 이렇게 뵈니까 진짜 연예인 본 느낌이에요.
7: 연예인.
8: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사돈 낱말하고 계시네. 본인이 지금 뭐.
5: 아니, 진짜
8: 연예인이 뭘.
5: 아니, 제가 시사프로.
9: 사인 좀 해주세요. 아니,
7: 그러니까.
5: 아니, 제가 시사프로를 되게 즐겨보거든요. 근데
8: 아,
5: 그게 좋은 분들 진짜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7: 네, 남성 앵커가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연예인들 본다고 그러길래 네. 연예인 대마왕이잖아. 아,
5: 진짜 그러니까. 오늘
9: 등에다가 사인해 주세요.
5: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워낙에 초박빙 구도로 흘러가서 그런지 후보간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신경전이 한창 끌어오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뭐 얘기들 이렇게 많이들 나눴어요. 예. 자, 뭐, 이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7: 아닙니다.
5: 영상은 없고, 영상은 저쪽에서 없대요. 돈 내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7: 아.
5: 비싸요.
7: 아.
5: 예, 예. 자, 그래서 뭐, 이 정청래 후보 이야기가 또 있었죠. 네. 자,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7: 네.
5: 예, 한 3시 40분부터 했네요.
7: 그러니까 간략히 얘기하면 1차 토론회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풍경이 달라졌다. 정청래 예. 후보가 1차 토론회 때는요, 여유만만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충청불경이 이제 공개되기 전이고, 예. 그 결과가 전에는, 아, 이제 충청 가서 내가 한번 기선을 잡고, 불경에서 잡고, 내가 이제 쭉 기선을 잡아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정청래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해서 이제 좀 예. 여유롭게 갔다면,

0: ETF 문제에 대해서 네. 서로 이제 공방이 좀 오갔고 네.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찬반이론 찬반론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사람들의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상당히 잘 됐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뭐 작심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 공격을 하는데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도 그렇지만 뭐 배신
1: 오,
0: 뭐
1: 많이 나왔어요.
0: 의리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예. 조금 한두 번 듣다가 좀 뭐야 이거
1: 그 챕터 넘어갔는데 다시 또 나오고
0: 예,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갑자기 왜 그 국민의힘 무슨 전당대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의리 배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거는 보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1: 김유정 예. 의원님. 예.
2: 일단 뭐 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예상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경선 결과에 따라서 2차 토론회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청래 후보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랄지 이런 거 다 예상했던 거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 굉장히 여유만만이었고 지난 1차 토론회 때는 좀 다들 좀 이렇게 약간 착한 느낌?
1: 예, 예.
2: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분위기로 가나 보다. 막 서로 예. 사과도 하면서 막 양보하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1: 예.
2: 지난주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특히 정청래 후보가 SNS에 막 사실 한 줄 뭐 외마디 막 이런 SNS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 많이 하시죠.
2: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조금 마음이 조급하다.
1: 많이 올리신.
2: 예,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안수사권, 뭐 1인 1표제
1: 네.
2: 가지고만 계속해 오다가 이제는 아 지난 1차 토론에서 신천지를 안 꺼내는 걸 보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거 당에 좋지 않다, 모두에게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중재가 통했나 했는데 역시 급하니까 나온다.
1: 예.
2: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정책 얘기 안 하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뭐 하냐라는
1: 네.
2: 것에 대한 오늘 좀 답변도 좀 있었다.
1: 네.
2: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미래 얘기도 좀 그러네요.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1차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보다 공격적인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장성철 소장님.
3: 제가 정청래 후보 작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했다 메모해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4: 아, 진짜요? 아, 그거 아니, 보신 거 아니에요?
1: 새로운 게 또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0: 어떻게 알았어?
3: 저런 얘기, 그러니까 신천지 정성. 얘기도 막 이렇게 꺼내고
1: 네.
3: 여러 가지로 뭐 또
1: 한자
3: 구도 이런 것들도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 나 지고 있구나. 나 상황이 불리하구나. 나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서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1: 네.
3: 이런 조급한 생각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황의 불리함을 본인 스스로 좀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1: 네.
3: 재미있는 꿀잼은 송영길 후보가
1: 네.
3: 정청래 후보를 두드러 패는 거.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보다 오히려 더 정청래 후보를 아프게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예. 모습 보였거든요.
1: 어떤 거 예를 들어?
3: 예를 들면 유시민 씨 관련해가지고 예. 막 이제 왜 당신은
1: 예.
3: 유시민 씨가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잘못됐다. 어?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은
1: 예.
3: 우리 전당대회 판이 그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염당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1: 네.
3: 왜 그런데 한마디 말 못하냐.
1: 네.
3: 이게 잘한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청래 후보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 송영길 후보의 이 역할론, 아 이거 아주 재밌는 꿀잼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송영길 후보가 신스틸러 같았어요.
3: 네.
2: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지킨다고 말만 해놓고 일베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하는 거 나오면 꼭 그 비판도 좀 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씨 말에 대해서 아 그거 아니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2: 뭘 어떻게 지킨다는 거냐 가로 열고. 그건 제 말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아주 공격적으로
3: 그러니까요.
2: 포인트를 짚어서 잘 싸워줬다. 그런 생각이에요.
1: 네.

0: 본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를 통해 가지고 정청도 공격하는 것, 또 정청래 후보가 되게 아포하는 것들을 잘 공격하더라고요. 되게 유익 있게 본 게 뭐냐면 정청래 후보가 대단히 자랑스러워한 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나 민주당 이렇게 사랑해요. 네. 김민석 후보는 당을 뭐 떠났고 배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격 포인트였는데 네. 결국에는 2022년 대선 때 정청래 후보가 불곡계에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예. 송영길 대표가 자승 스님 만났더니 탈당 안 시키면은 우리 불곡이 다 그냥 윤석열 후보 찍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당적을 버리지 못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 그래서 탈당을 안 한 거지 저 사람이 뭐 당을 어려울 때 본인 곤혹스럽고 어렵더라도 당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 속지 마시라.
1: 아까 불곡에서 가장 불곡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라고 또 답변을 했어요.
0: 송영길 주호영 이런 분들이. 정청래 후보가?
2: 정청래 후보가요.
3: 주호영 후보보다 자기가 박수 더 받는다.
2: 아, 아마 이제 미운정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미운정? 있는데 아니,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불교계의 스님들을 봉이 김선달로 그때 표현을 했어요. 문화재 관람료 이거를 이제 뭐 말한다면 거의 뭐 그냥 거저. 거의 뭐 사기꾼 취급을 한 거죠. 엄청 그때 화가 났었어요. 네. 불교계의 신도들이 우리가 뭐 그냥 대략 어림잡아서 700만, 800만 그 정도 되겠죠. 꽤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견줄 만큼 많은데 이 22년도 선거가 누가 탄생하냐면 우리가 정말 별로 고려하고 싶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0.73%, 25만 표예요. 이게 사실 정청래 후보가 당시 탈당을 했다면 불교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이 정청래 후보 아니었냐. 당신은 자기 정치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권을 윤석열에 넘겨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는 거고 탈당 얘기만 하냐. 그러면 덧붙여서 당시에 그 컷오프 1세단 본인이 이제 또 컷오프 당하고 나서 맞아요. 뭐 희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선당호사. 그러면 탈당 얘기를 했을 때는요. 송영길 후보도 정말 본인이 당의 누를 끝이지 않으려고 갔던 것이고 김민수 후보는 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만 뭐 이해찬 전 총리님은 그때 그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네. 출마했어요. 그게 잘못됐냐. 탈당이 정치적인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좀 본인의 억울함이 있어서 탈당을 했던 정치적 선택이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탈당을 해줬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교계의 민심을 얻어서 뭐 물론 이거 결과론적이지만 혹시 몰랐다 이런 거지.
1: 예예. 예.
3: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그 민주당 출입기자였거든요. 민주당 그때 반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알아요. 근데 그 저는 김민석 후보를 편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그때 그 노무현과 정몽준이 붙은 거 아니에요. 네. 붙었을 때 김민석 후보가 정몽준 후보한테 갔다. 그러니까 너 배신자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후단협이 구성됐을 때 그 주축이 어디냐면 그 동교동계였어요. 동교동계가 내심으로는 야 노무현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정몽준이 축구협회장에서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떴으니 이 정몽준을 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 동교동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와 완전히 무관했을까? 라는 그런 얘기들 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내였던 김민석이 정몽준한테 갔던 건데 네. 그리고 어쨌든 안 되고 나서는 이제 단일화해서 노무현 대통령 됐잖아요. 네. 2002년도에 있었던 이의를 가지고 2026년도 24년 지나서 너 그때 탈당했었지 그러니까 너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왕조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 그러니까요. 사골국도 서너 번 우려먹었으면 됐어요.
3: 야, 이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전자로서 보건데 24년 전에 있었던 너의 탈당이 지금 너는 배신자고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도 또 배신 총량제가 있어서 너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어보듯이 너는 배신 그때 했으니까 또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우리 아버지가 그래. 오래 옛날 얘기 가지고 엄마한테 막 지금도.
3: 그건 거꾸로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얘기하면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1: 지금도 축구 얘기하면 최순호가 헤딩 그때 왜 그랬냐. 자 이번에 검찰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 개혁 시기에 관련된 공방이 좀 있었어요. 예. 김민석 후보가 뭐 검찰개혁 관련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정부가 5월에 빨리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당이 미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당이 외면적으로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하는데 그것을 왜 반대했는지, 전당대회 때까지 쟁점을 유지하라는 것인지 의아했다라고 이제 던지면서 이게 왔다 갔다 좀 했어요, 이야기가. 검찰 개혁 시기에 관련된 공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혹시 이제 서로들 근데 각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뭐가 예. 맞는지 모르겠어요.
2: 이거는 사실 이제
1: 사실 아까 이게 좀 약간 우스운하게 들리긴 했어요.
2: 짧게 좀. 말씀드리면 예. 검찰 개혁 이슈는 녹아버렸어요. 아. 왜냐면 이미 형사소송법이 통과됐잖아요.
1: 그러니.
2: 예, 보안수사권 폐지 방향, 보안수사권 요구 방향으로 됐고 예. 이미 대통령께서 안건 예. 통과시켰고 대통령 입장도 나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대통령령과 불용으로 이거를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1: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인력 뽑는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뭐 이거 그때 지난 5월에 내가 이거를 하기로 했고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더 이상 논박하는 거는 득점 포인트가 아니다.
1: 그런데도 아까 두세 번 정도 거론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때 5월 날짜 얘기하고.
2: 그렇죠. 하고. 근데 당원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뭐 다 끝난 일 갖고 이미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다만 남는 건 대통령이 아쉬워하는구나. 보안사건 폐지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밀어붙였고 네. 민주당의 이 강성파들이 밀어붙인 부분들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판단들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예. 일단은 차선책이라도 잘 보완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예. 이 책임 공방을 가지고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 나중에 아마 한 10월 지나고 한 11월, 12월 뭐 이때 그때 이랬던 게 누구가 뭐 했어 예. 이러려고
2: 아마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예.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겠죠.
1: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진행을 맡고 있는 게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하루 합니다 오늘. 내일부터 이틀 동안 또 바뀌고요. 에,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은 훌륭한 작가님들의 대본을 낭독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자, 상대 후보 대비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신경전이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과거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탈당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고 두 후보의 탈당 이력. 아까도 물론 이게 거론이 된 얘기지만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어, 잊을만하면 한 번 더 체크해 주고요. 예. 요거 뭐 나오신 얘기지만 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4: 뭐 배신 탈당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지금 AI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더 이상 거론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인석 그 전 총리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이제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선발 맞춰서 제대로 일해보겠다. 안정감 있게 당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후보가 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배신 탈당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흘러간 옛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인석 후보의 경우에는 당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 약자를 쓸 수 있도록 창당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당하고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합당을 해서 네. 우리가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후단협 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만은 2008년 최고위원회 당선이 됐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당시 봉하마을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다 같이 갔어요. 네.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 뵀을 때 김인석 후보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당원과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 문제는 다 클리어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격려했던 그 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3: 안아줬다는 거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막 소리친 거 말이죠. 나도 안아줬어요. 그런 거.
4: 다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2026년에 당대표 토론회 하나의 어떤 의제가 된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에요. 다른 얘기를 해야죠.
2: 네. 입소문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배신, 그다음에 탈당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 정치 고관여층이 생각하면 이거 추미애 지사 책임론인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인가? 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김인석 후보가 배신 탈당 그래요 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추미애 당시 대표가 합당을 해서 당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당원들이 선택해서 또 수석 최고위원 해요. 네. 그다음에 초대 총리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네. 그러면 저기 정치 후보 말대로 배신 탈당한 사람 쓰면은 그 사람들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가 네.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피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구제내라. 김민석 후보를 흔들어야겠다. 네. 저는 그 목적에는 이게 팩트에 가까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3: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이거와 달리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랬더니 종영길 대표는 아니 이거 그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집을 살 수 없으면 안 된다.
1: 조절을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3: 거. 네, 뭐 그런 식의 네. 예를 들면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3: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김민석 총리는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상당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접근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나는 100점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거 당정이 당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
1: 그러면 이렇게. 뭐 속도전으로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자기 할 수 있다라는
3: 이해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사실 다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예. 내가 당대표가 되면 세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상당히 조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이 얘기를 좀 거론을 하고 가죠. 그러면 아까 ETF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죠. 예.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입법 예고하고 4월 총리 주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다.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정청래 후보가 던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 사실관계는 맞기는 맞아요.
1: 사실관계.
0: 예.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만 외국에 가셨던가요? 그때쯤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네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에 손해를 봤다. 네. 그 분노를 이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좀 안정화된 부분도 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렇게 좀 영향이 있을까? 네.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은 부처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어 온 상황을 네. 그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아, 나중 되면은 이거 여러 가지로 부작용 날 거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그때 가능했었을까? 네. 이거는 억지 춘향식으로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요. 네. 어차피 정치인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총리였던 것도 맞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사람이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1: 네.
3: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지금 무슨 뭐 2,500 하던 게 9천 몇 배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아, 지금 외신, 블룸버그니 뭐니, 외신들도 다 지금, 야, 한국 증시 이게 정상이야? 라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이렇게까지 투기판 비슷하게 돼버리면 정부에서는 이걸 막 적절하게 쿨다운 시킬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증거는 없지만 지금 느낌은 이게 가라앉을만 하면 거기다 집어넣고 가라앉을만 하면 집어넣고 해서 부양 계속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1: 증거는 없지만.
3: 네, 지금 뭐 그건 나중에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당신 총리하는 동안에 이런 일 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1: 네.
3: 물론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이분이 무슨 저 자기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든 총리든 간에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본인이야 좀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1: 네네.
3: 상대편으로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4: 그때 당시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당정청 협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선거 진 것도 본인들 책임 안 줘. 그다음에 이런 정책 같은 거 통과시키고 할 때마다 그러면 다 정부 책임 돌리고 공격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지키겠다? 너무 모순된 얘기잖아요.
3: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정청 협의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4: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당의 직무유기죠.
3: 그런 것 같아요.
4: 뭐 한다고 우리가 들었던 건 다 뭐죠? 그러니까 그거 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1: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별로 당정청에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4: 그게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당정청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실패했다라, 패배했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상처받으니까 승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누구랑 상의한 거냐? 일단 정은 아니다. 정부는 내가 책임자였네, 총리. 그런데 그러면은 청에 누구랑 협의한 거냐? 라고 했는데 그거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결론이. 그럼 이런 문제는 선거 패배에 관한 거는 당정청이 협의해가지고 승리한 걸로 네. 했다는 거고 ETF 같은 중요한 문제는 나는 몰랐다. 총리 책임이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네. 아닙니까?
1: 자,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아, 우리 댓글에 남겨주신 분, 뭐 영성김님, 박재홍 MC 저 진행자 없으니까 웃음이 없어서 재미없다라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웃다가 여러 방송 그만두는 걸 압니다. 네. 웃음하면 접니다.
2: 그렇죠.
1: 아, 예. 안 웃습니다. 네. 함부로 웃었다가. 예,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0: 한번 웃어주세요.
2: 웃어요.
5: 지금 ETF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지금 남이성 앵커님은 웃음이 나옵니까?
1: 울고 있는.
2: 남이성 앵커는 웃는 거지, 우는 거지.
1: 예, 모르겠어요. 자, 그제 이. 이틀이 지났는데도 최고위원 후보들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와 태풍급이었습니다. 뭐 친명 친정으로 다녀서 난타전이 있었고 뭐 거기서 일베다 박지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쉽게 막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 김영호 의원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 아 제가 무슨 저 천장에 붙어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아, 뭐,
1: 거꾸로
3: 제가 왜 박지니까?
1: 아 근데 이게 지금도 안 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과하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2: 네네. 이게 이제 최민희 후보가 사실 이게 촉발이 된 게 서미아 후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친명 후보라고 돼 있는 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그 후보들 사이에서 이게 최민희 뭐 너무 이거 좀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밑에서 서미아 후보가 막 하는데 야유를 보낸다든지 예. 악수도 안 하고 패싱을 해요. 근데 서미아 후보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가서 대화를 하고 뭔가 청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악수를 할 수 있는데 패싱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인성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 박지는 또 김용호 의원도 다섯 분인데 김용호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지에 대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들켜서 문제죠. 들켰어요. 그러면 들켰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박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왜 거짓말을 하냐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민희 후보는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데 쉽사리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일베라는 단어를 또 누가 썼냐면 최민희 후보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 팀 정청래 쪽을 공격하는 사람들 당원들은 일베식이다.
1: 예.
2: 그럼 이건 완전히 이거 판이 지저분해졌죠.
1: 마무리 이야기 장성철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한심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인식의 수준,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이분들 중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 다섯 분이 될 텐데 네. 와, 그 최고위원 할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네. 집권여당 최고위원들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1: 예.
0: 이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법률안들이 예산들이 예. 이들 손에 달려있는데 이 TV토론하고 서로 공방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고 천박해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끝이 없다.
1: 꼭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댓글에 네. 이래서 개콘이 망했어라든가 뭐 개그맨들 어렵네 요새 막 그러는데
0: 맞아요.
1: 우린 밥상에 문제를 준 적이 없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박지라는 단어를 쓰고 네. 또 들켰으니까 사과한다. 네. 어? 이런 또 얘기도 하고 네. 너무나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1: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니요, 뭐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네.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수준 높은 뭐 담론이 오가면 야 우리 당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무슨 벤치마킹 할 것 없어 갖고 우리 당 보고 신천지당이라고 그러더니 자기들 뭐 신천지 갖고 저렇게 싸우고 앉았고 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뭐 그 징계 예, 정치한다고 그러더니 자기들도 네. 무슨 뭐 윤리위원회 가동한다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배신 얘기하고 의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나쁜 건 빨리 전염되는구나 그래서 저 당도 저렇게 저런 거 계속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3: 약간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요.
1: 예.
3: 그 당이 좀 민주당이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네. 국민의힘도 뭐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1: 왜 그걸 민주당
3: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수준 얘기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3: 거기서 그렇게 해줘야 이쪽에서도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네. 해서 올라간다고요. 야,
1: 제가 근데,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봅니다. 아,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맥, 우리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김종혁 최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개그맨 남희석이었고요. 내일은 스페셜 MC로 박원석 전 의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더위 건강하게 지금 보내시고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한번.
1: 네. 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면, 뉴스를, 보고 듣지 말라는 얘기를, 뭐, 누군가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관심 갖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석이었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풀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우리 몸의 활동력이 증가하고요. 면역력도 5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구의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자연재해가 늘어나고요. 생태계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 딛고 선 지구가 펄펄 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잠잠 하더니, 아, 여름 아니랄까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 열흘 정도 90도를 웃도는 무더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두가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 늘 당하는 폭염이지만 또 늘 그렇게 힘겹네요. 아직 말복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입추는 코앞에 있고요. 하지만 더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말복이 지나야 더위가 한풀 꺾일라나, 습도마저 높아 꽤 더운 수요일 오후가 되고 있습니다.

0: 늘 그렇듯이 입추는 말복보다 항상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괜히 더위에 지칠까봐 절기만으로도 위로가 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입추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씨가요. 와,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기온에 비까지 습도도 꽤 높습니다. 그럼 뭐 체감 온도가 100도 가까이 될 텐데 무더운 불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요. 이 날씨가 체인지 될 때쯤 되면은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이고요. 한 주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입니다. 수요일 오늘 2부에서는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들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뒷담화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고.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중미 과테말라의 대표적 화산인 푸에고 화산이 분화를 해 인근 3개 주의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상공 6km까지 화산재가 치솟으면서 재난 최고 단계인 적색 경고가 발령이 됐습니다. 용암 파편과 화산재가 폭탄이 터지듯 흩어지며 쉴 새 없이 치솟고 있는데요. 거대한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민들은 걱정스레 화산 분화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리에서 40km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3763m의 푸에고 화산이 현지 시간 3일부터 분화하기 시작했는데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6000m까지 치솟고 용암과 화산 쇠설류가 흘러내리면서 인근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산 쇠설류는 화산이 폭발할 때 고온의 화산 가스 화산재, 암석 조각들이 뒤섞여 산 경사면을 따라 시속 130에서 700km의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파괴적인 자연재해 현상으로 용암보다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그야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화산으로 2018년 6월 대규모 분화로 200명 넘게 숨지고 17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화산까지는 아니지만 강풍과 건조한 초목을 타고 번진 워싱턴주 동부 산불이 주택가를 덮치며 수백 채의 건물을 태웠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이튼 산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두 지역 모두 매우 건조한 겨울을 보낸 뒤 강풍과 낮은 습도 속에서 산불이 주거 지역 인근으로 빠르게 확산한 것입니다. 스포켄 일대에서는 지난 주말 3건의 산불이 발생을 해 700채가 넘는 건물이 소실됐으며 산타모니카 소방국의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합동사고관리팀을 이끌고 있으며 현지 지휘에 투입이 됐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당시와 비슷한 주택가에서 강풍을 탄 산불이 대형도시 화재로 번졌다며 불탄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피해는 막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 당시 워싱턴주에는 국립기상청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인 특별 위험 상황이 처음 내려졌는데 낮은 습도와 강풍, 고온이 겹쳐 산불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부국장은 출동 명령을 받은 뒤 123명의 대원과 함께 스포켄으로 이동을 했는데 약 2시간 만에 주민 6만 명을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는 LA 산불 이후 얻은 교훈이 현장에서 적용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신속한 주민 대피를 꼽았습니다. 현재까지 스포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자원을 요청하고 장비를 사전 배치했다며 오리건과 워싱턴에서 이미 여러 산불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약 천여 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이 됐으며 추가 지원 인력이 도착을 하면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포켄 산불은 월요일 오후부터 약 8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0%를 기록했었는데 바람이 다소 잦아들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됐지만 기온은 다시 90도대까지 오르고 있어서 어려운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캘라베라스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빠르게 확산이 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뉴호근 호수 남쪽에서 시작이 된 산불은 어제까지만 해도 3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 또한 0%였는데요. 불길은 풀밭을 따라 번지고 있으며 당국은 뉴호근 호수 동쪽의 4개 구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 인명피해나 건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피 주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남부, 동부까지 폭염에, 산불에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여기 D&B 지역은 작년 여름보다는 좀 견딜만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워싱턴 DC 지역에 새벽부터 또 한 차례의 소나기와 천둥 번개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사고 소식은 없는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따뜻한 전선이 다시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폭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 83도, 섭씨 28도, 바람은 남풍으로 불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고 있지만 햇볕이 더 많이 비치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늦게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석 기상 캐스터 말에 의하면 오후 5시 이후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상학자들은 또한 일부 폭풍우가 집중호우를 동반해 저지대 도로와 배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날씨 패턴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새벽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고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최고 기온은 89도에서 93도, 섭씨 33도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체된 기상 시스템이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해 강한 폭풍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또다시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겠고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 잦은 번개, 강풍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하시는 분들 침수된 도로를 절대 그냥 통과하려 하지 말고 특히 출퇴근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기상청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천둥 번개 칠 가능성이 있고요. 전선이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지역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말까지 비와 강한 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서쪽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나기는 저녁 퇴근 시간대에 캐피럴 벨트웨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소나기로 인해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오후에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 88도에서 92도 사이이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0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오후에 다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강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기온은 토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체감 온도 또한 100도를 웃돌겠고 비 올 확률은 없지만 무더위와 습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소네,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들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 깐소네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도메니코의 볼라레입니다.

방금 들으신 깐소네 볼라레는 도미니코 모두니오가 발표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깐소네 명곡입니다. 원곡은 네블로 디핀토 디 블루이며 집시 킹스와 딘 마틴 등이 불러 세계적으로도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가사를 보면은요.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얼굴과 손을 파란색으로 칠을 하고 순간의 바람을 타고서 끝없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날아요, 오, 노래해요, 오. 파란색에 파란색을 덧칠한 그곳에서 행복을 느껴요. 날았죠. 행복하게 날았죠. 높게. 태양보다 훨씬 더 높게요. 세상이 천천히 저 멀리 아래로 사라지는 동안에 아름다운 음악은 나만을 위해 연주되었죠.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는 노래인데 이 곡의 원곡은요 1958년 도메니코 모두뇨가 불렀던 푸르름 속에서 푸른색을 칠하라 라는 뜻의 넬블루 디핀토 디 블루입니다. 1958년 제8회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한 곡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곡이고요. 프랑스 그룹인 집시 킹스가 볼라레 To Fly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에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집시 킹스의 노래에서는 라틴 음악과 스페인 음악의 향기가 묻어나는데 그 이유가 집시 킹스는 로마니 계통의 집시 그룹으로 스페인에 살다가 프랑스 남부로 이주해온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집시 킹스의 볼라레 들어보실까요? Penso con sueño para sí.

약간 집시적인 냄새가 나죠. 이 로마니 계통은 인도 북부 지역에서 기원해 수세기 동안 중동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이동을 해 정착과 유랑 생활을 해온 인도 아리아 계통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흔히 집시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외부인들이 붙인 명칭이고 현재는 로마니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특히 과거 오랜 기간 스페인을 지배했었던 이슬람교도들을 뜻하는 무어인의 영향으로 아랍의 향취가 더해진 플라멩고 특유의 꺾임 창법이 매력적인 두 가족으로 구성이 된 그룹으로 집시 음악을 기조로 플라멩고 음악을 조화시켜 이 곡과 함께 여러 곡을 전 세계에 히트시켰습니다. 1993년에는 라틴 그래미상 올해의 베스트 탑 앨범으로 수상도 했고요. 이후 세계적으로 1,80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려서 베스트셀러 그룹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집시 킹스의 몰라레는 1989년 그들의 앨범에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가수 딘 마틴이 부른 영어 버전과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몰라레의 원본 버전에서 가사만을 가져와 원래 언어로 남긴 코러스를 제외하고 스페인어로 가사로 바꿔 불러 경쾌한 집시 음악으로 멋지게 변신시켰습니다.

입니다. 특히 딘마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미국의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죠.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이며 연극 배우이자 성우였고요. 작사가, 뮤지컬 배우, 연출과 방송 MC, 사회운동가이고요. 예비역으로 미 육군 하사관 출신으로 20세기 중반 헐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미남 만능 엔터테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딘마틴이 부른 볼라레는요,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스윙 리듬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명곡으로도 꼽히고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듯한 행복한 감정을 표현한 딘마틴의 목소리로 볼라레 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도메니코 모두뇨의 올라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1958년에 발표된 곡으로 비영어권 외국어 노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무려 5주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959년에 열린 제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라는 최고 본상 두 개를 한 번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살레모 국제가요제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전 세계에 깐손의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이 노래의 영감은 화가 마르크 샤갈의 그림을 보고 푸른색 이미지의 영감을 받아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아가다, 올라레는 후렴구 가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원 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넬블루 디핀토, 디블루. 푸르름 속에 푸르게 칠해진 다시 풀어보면 파란 하늘 속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생각나게 하는 여러 노래 중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깐손의 열풍을 몰고 온 노래 도메니코 모두뇨의 올라레 원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장애를 극복한 스포츠 영웅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추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스타 39살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출소 후 삶이 공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도 출전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과거 피스토리우스는 의족을 착용한 채 육상 무대에서 활약을 하며 블레이드 러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따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쟁한 최초의 양다리 절단 장애인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였던 그의 삶은 2013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으로 추락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였던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 너머로 총을 쏴 여친을 숨지게 했는데 그는 당시 강도로 착각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13년 5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약 7년간 복역한 그는 2024년 1월 가석방됐는데요. 출소 이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현재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음향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으며 지역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70마일 규모 경기에서 전체 참가자 555위를 기록했고 장애인 부분에서는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페르코트와 자전거 가게 등에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한 주민은
1: 가끔 자전거 가게에서 카푸치노 마시며 직원들과 자전거 이야기를 나누시던디.
0: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찾는 카페의 한 단골은 매우 예의 바른 손님이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사람은 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의 범죄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의 어머니 사망 이후 15세 때부터 삼촌선에서 컸으며 종교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찾았던 교회 대신 최근 젊은 층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이러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는 남은 생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가 딸을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근게 이니가 끝까지 인정을 아니었구먼. 아니 설사 강도인 줄 알고 쐈다고 해도 아 여친이 죽었는지 우어치게 아유 너무 멀쩡한 것 같으네.
0: 최근 한 국제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아프리카 지도 자료에 모든 국가의 이름과 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에이즈 2026 국제학술대회에서 미 국무부가 치명적인 오류가 담긴 아프리카 지도를 발표 자료로 사용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발표 영상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대통령 에이즈 비상계획 총괄 특사가 신규 보건 협정을 설명하던 중 문제의 아프리카 지도가 화면에 노출됐는데 해당 지도에 표기된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치는 엉망이었던 겁니다. 서아프리카 해안과 맞닿는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배치됐고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동북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으로 옮겨졌으며 코티디부아르 역시 대륙 반대편에 표기됐다고 합니다. 추가 분석 결과 문제의 지도 이미지에서는 오픈 AI 도구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AI 워러마크가 발견이 됐는데 AI가 만든 가짜 정보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공식 발표 자료에 쓴 것입니다. 이 황당한 지도는 에이즈 전문가가 서브스택에 올린 스크린샷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했는데 한 게시물은 벌써 조회수 4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띵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연구원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승인한 사람은 아프리카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고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 당국의 무성의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아프리카 파트너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혼란과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행사 직전 담당 직원이 급하게 슬라이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지원금 검토를 이유로 글로벌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으나 최근 에이즈 비상계획 핵심 사업은 재개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 뭐요? 장난이야? 이?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아이 우치게 다시 재개했다니까 다행이지만서도 말이오. 이러다 또 언제 변덕이 날지 알 수가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월 최대 10만 달러를 내면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먼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외교, 경제, 정책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발표를 트루 소셜에 먼저 올려온 만큼 유료 이용자가 게시물을 먼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가 권력 남용과 내부자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애던십 상원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즉각 촉구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말이오. 아주 그냥 돈에 환장을 여도 유분수지 말이오. 정치를 하는지 비즈니스를 하는지 당최 이 언제까지 꼴을 봐야요. 아이고, 이렇게 야근하는 나 이 골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0: 생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리포팅하는 도중 갑자기 대형 바퀴벌레가 몸에 달라붙는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방송을 진행한 한 기자가 현재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LA 지역 방송국의 레이첼 매니토프라는 기자는 캘리포니아주 셔먼 오크스에서 폭염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도하던 중 난데없이 거대한 바퀴벌레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는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그녀의 목에 떨어진 뒤 가슴 위아래를 빠르게 기어다니고 있었고 이어 마이크 위로도 기어 올라갔다가 곧이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는데 이 기자는 바퀴벌레가 몸에 붙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붙었다고 인식한 듯 눈을 크게 치켰었지만 말을 멈추거나 크게 내색하지 않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여 기자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바퀴벌레가 내가 주목받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유쾌한 농담으로 넘겼으며 방송국 측도 이 영상을 기습 착륙이라는 제목을 달아 X에 올렸는데 댓글에 카메라 앞인데도 어떻게 비명 한번 안 지를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소리치고 토하고 불지르고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도망쳤을 텐데 이분께 경의를 표한다라는 글들을 남겼는가 하면 그녀의 한 동료 기자는 이분 승진시켜주세요 라는 유쾌한 농담도 남겼습니다. 사실 동물이 생방송 중에 난입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했었는데 지난 2020년 CNN의 기자는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직전 야생 라쿤을 쫓아내야 했고 202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특파원이 날씨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개 한 마리가 마이크를 낚아채 달아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이 중단됐는가 하면 2019년 그리스 키네타에서 진행이 된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커다란 암태지 한 마리가 남성 기자에게 애정을 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었다고 하네요.
1: 아니, 딴 거는 모르겠고 말이오. 아니, 도대체 암태지가 무엇이게 기자 양반한테 애정을 표였는지 아니, 난 왜 요딴 것이 궁금한지 모르겠고 없네. 아니, 숫돼지야 팔짱 났다고 하지만 이 암돼지는 애정을 우어치게 표현을 했길래 방송과정 중단이 됐디야. 벌러덩 자빠졌나.
0: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자파점 직원 2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본의 이온몰은 다양한 식료품, 의류, 드럭스토어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인데 무엇보다 이들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는 회사 측의 지시로 매장에 다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영진은 이날 유족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에 일어났는데 지진 발생 당시 이온몰 내부에는 이용객 3천여 명과 매장 직원 1,300에서 1,500여 명이 있었으나 지진 발생 약 30분 만에 대부분이 안전하게 대피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에 휘말려 이 폭발로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직원 중 한 명은 지진 직후 일단 건물 밖으로 무사히 피난을 했으나 매출금을 금고로 옮기라는 회사 측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신들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내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 영업부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후회와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976년 창업한 자파 브랜드인 이 회사는 구마모토, 후쿠오카, 사가 등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총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현지 경찰과 관계 당국은 회사 측의 무리한 지시가 인명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매출금이 월매나 있었는진 모르겠지만서도 아이 그 돈 챙기려다 사람 주고 보상비 들어가 변호사 비용에 사람들 민심가정 아이고 완전 손해보는 장사가 되어버렸는디 망하진 않으면 다행이네.
0: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성 출입을 제한한 남성 전용 휴양 시설이 등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운동, 사업, 자기관리 등 개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을 방해 요소로 규정한 홍보 방식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휴양시설 발리 타임 챔버는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남성 전용 리트리트, 다시 말해 휴식,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최근 틱톡 등 SNS에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여성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사업 목표를 이루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영상에는 여성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남성만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리조트 측은 참가자들이 외부 방해 요소 없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이용 규칙에 대해서는 여성 출입 제한뿐 아니라 술, 가공식품, 약물, 오락활동, SNS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이 생활습관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 이용 비용은 최대 3,000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논란은 홍보 영상이 확산하면서 더 커졌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비판했는가 하면 땀과 테스토스테론으로 가득 찬 여성 혐오의 메아리방 같다, 악몽 같은 곳처럼 들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남성만 참여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한 누리꾼은 이성이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경쟁심이 생겨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남성 전용 공간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그렇죠. 이 여자들이 눈앞에서 알짱대면 이 신경 쓰이죠. 아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요도 이 3,000달러씩이나 주면서 가정 집중할 일이 무엇이가 있대요. 그리고 여자 없어봐요. 남자들 심심해서 석 달도 못 가. 이 아이,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빚으시고 지으시고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완벽한 남자를 맹그러 줬는데도 아이, 여자를 맹그러 주셨을까? 이 남자는 태초부터 여자 없인 못 산단 게. 이 되레, 여자들은 남자 없이도 사네. 이

0: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5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미셸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산울림이 부릅니다. 내게 사랑은 너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세월은 유수같이 지나나 그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 한시라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흘려 보내는 사람,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은 똑같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도 세월의 흐름을 아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허무하게 보내는 시절도 있었죠. 예, 그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인생을 좀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정신줄 놓기도 하고요. 허무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글쎄 발버둥 치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아득바득 살다 보면은 지치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형편에, 자기 성격에 맞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송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방송 준비하는 건 때론 힘들지만은 그래도 막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 다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복변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조용필의 세월 들려드리겠습니다.

은경 씨,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온 2026년 8월 첫 번째 험프데이, 현지 중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잘 어울리는 짧고 쉬운 글귀와 시 공유하고 싶네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도 목적지는 가까워집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을 더 빛나게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희망을 품고 웃으며 걸어가세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의 짧은 글귀도 주셨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한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쉼표처럼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는 날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수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짧게 나태주 시인의 시도 보내주셨는데요. 풀꽃이에요. 제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특히 우리 조석진님은 첫 스타트에 항상 은경씨 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를 때, 또 친구들이 저를 불러줄 때, 그때 말고는 제 이름이 그렇게 불리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부르는데, 가끔 제 남편도 은경이라는 이름을 딱 얘기하는 순간, 오,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 부를 때 은경아라고 꼭 불러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 같아요. 부르라고 지은 거잖아요. 오늘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0: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조석진님은 아이유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마음씨도 너무 곱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유의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어휴, 듣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어렵더라고요. 예, 아이유의 노래가 듣기는 참 편한데 말이죠.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랄랄라 퀴즈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를 끝부분에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노래가 잘려요. 그래서 또 그거를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자리를 바꿨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광고주분들의 광고 들으시고요. 바로 수지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언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9: 어,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9: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고 있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특히 월요일 애청하시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핏발치고 있는 이 와중에 매주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할까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우리 수지씨의 생각은 무엇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인기가 그냥 날로 폭발적이시네. 그냥 이 날짜 한번 옮긴 거 가지고 이렇게 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좋으시겠어요?
1: 아유, 멘트가 오늘 되게 웃기셨어요.
0: 진짜 늘 월요일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0: 그래서 이번 주는 누구일까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대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주는요. 그 음악적인 정신세계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큰 거인인데 몸집이 작아서 작은 거인이라고 칭하죠.
0: 아유 누군지 상상이 되는데요.
1: 김수철 씨.
0: 네.
1: 이분은 1957년 4월 7일 한 69이에요. 그 작은 분이.
0: 아유.
1: 그리고 키는 164cm래요.
0: 에이, 60 안 될 것 같은데.
1: I think so.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작사, 작곡가, 밴드 리더, 음악 프로듀서였어요. 70년대 말 대학 그룹 작은 거인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 작은 최고의 열정적인 사운드와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고 80년대에는 솔로 가수로 수많은 히트곡을 또 절정의 인기를 누렸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시도하며 영화음악, 국악작곡집, 무용음악, 드라마음악, 8만 대장경음악, 86 아시안게임음악, 88올림픽음악,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식 등의 국제적인 행사음악 작곡가, 음악감동을 통하여 독보적인 그의 음악세계를 구축하여 온 그는 작곡가이자 가수이자 연주인, 음악 감독이자 문화위원이자 국악인이기도 하며 딱히 그 어느 하나의 명칭만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음악인으로 우리 음악사의 길이 남을 진정한 작은 거인이라고 하겠어요.
0: 아유, 만능 엔터테이너이시죠. 예.
1: 이 중에 뭘 하나 빼려고 했더니 뺄 게 없더라고.
0: 아이고 거기서 또 뭘 빼. 포태도 현찮은디. 그리고 이니가 지금 나와서 그 국악을 했어야요. 그땐 좀 이른 듯 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울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1: 맞아요.
0: 예.
1: 장충 중학교를 거쳐 용산 철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을 했고
0: 이야.
1: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정책과정을 수료했어요.
0: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을 다니셨네.
1: 네. 김수철은 1992년에 11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했으나 결혼 10년 만인 200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슬아에 두 딸을 두었어요. 이혼 사유는 아내의 낭비벽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네.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혼 당시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 아내에게 돌아갔어요. 김수철이 그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에서는 몇 년째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고 딱 한번 전화를 했을 때도 바쁘다면서 끊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며 아이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어요.
0: 아유, 아버지가 좀 바쁘야지.
1: 근데 또 아버지 김수철은 당시 신문 방송에서 엄마가 사치해서 이혼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딸의 말에 의하면은 네. 본인은 진실을 안다고 하면서 네네.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나 김수철은 2002년 2월 11살 연하의 오씨와 이혼 당시 아내의 낭비벽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0: 아유, 이 말이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딸은 엄마 쪽이지.
1: 엄마 쪽이고 부부간에 그 저기는 모르잖아요.
0: 아무도 몰라. 아무도
1: 네.
0: 몰라.
1: 여기서 고래사냥 OST 그 나도야 간다 들어볼까요?
0: 네.
1: 네네.

0: 사실 이 곡은 좀 전주부터 들려드려야 되는데 전주까지 들려드리면 또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노래부터 시작을 했더니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1: 난 자녀 어때요? 아무러면
0: 또 우리 또 수지 씨가 괜찮다 그러면 그건 또 괜찮은 경우 계속해서
1: 딸은 그 조성민 춘권 담배 카페라는 데가 있대요. 그 최진실 남편이 조성민이잖아요. 이분의 그 담배 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에 아버지 김수철을 맹공격으로 공개 비난했어요.
0: 아이고.
1: 전 부인 오 씨는 김수철은 이혼 후 아이들을 팽개치듯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혼 후 7번 정도 아이들을 보러 왔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2003년 이후부터는 만남은커녕 아이들에게 전화 한번 없었대요.
0: 근데 같이 살아도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집 많아요.
1: 그건 맞아요. 애들하고 아비하고 무슨 얘기나 해요들.
0: 그러게 월매나 또 뭐 정이 깊다고 말이요. 물론 뭐 이렇게 다정하신 가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애가 훌륭하게 자란 집안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거나 이거는 아니 이건 유태인 그 집안들을 상대로 몇 년간 조사한 거예요. 진짜로. 아이가 유난히 훌륭하게 된 집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대요. 쪽은 좀 무어치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혼한 마당에 뭐 아버지 칭찬할 일이시오. 우리 한국 전서상.
1: 엄마가 이혼을 했어도 아버지잖아.
0: 그렇죠.
1: 애들이 듣는데 아버지 내 나쁜 점을 자꾸 들춰서 아버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해요. 아유 참 안타깝네.
1: 그렇죠.
0: 네네.
1: 김수철은 대신 양육비를 비롯 아버지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양육비를 거른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그걸로 끝은 아니지 않냐고 하네요. 딸은 끝내 알려지지 않은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릴 때도 그 부분은 함구했대요. 그 부분이 뭔지 아주 기말이 어죽겠네 그냥.
0: 무치게요 근데 들을 수는 없네. 통과.
1: 그렇죠. 이혼 당시 위자료를 청구해 받은 걸로 답을 대신한다고 해요.
0: 그러니까는 김수철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 김창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아버지한테 보고 자란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수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이렇게 좀 주면 그게 아버지의 역할을 좀 그래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1: 아유. 그렇죠.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네.
0: 아유, 우리 어떻게 오늘따라 이렇게 또 너무 생각을 작용. 본처가 들으시면 참 껄쩍지근 허시겠지만 뭐
1: 그렇죠.
0: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데 예, 계속해주세요.
1: 그렇죠. 예. 김수철이 먼저 꺼낸 그 오래된 고백 대화의 그 시작은 국악이었어요. 그 언젠가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국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수철은 국악을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국악을 공부하면 수입이 없대요. 공부한 내용을 녹음해야 하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다고 하며 그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문장 안에는 오래 버텨야 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0: 아유 버틸 돈이 없지요. 당연히. 다 초짜요.
1: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0: 맞아.
1: 그중에 그리고 곧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형 녹음해야 하는데 하니까 다음날 입금이 큰 돈이 됐더래요.
0: 아유 누가 줬을까?
1: 그 김수철 얘기가 청기 형한테 안성기 씨.
0: 아, 그 고래사냥 같이 찍었잖아요.
1: 그렇죠.
0: 김수철의 그 순수함을 안성기 씨는 본 거지.
1: 그렇대요. 바로 그거래요. 국악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떨어졌어라고 했더니 다음날로 그 큰 돈이 입금이 됐더래요.
0: 안성기 씨는 참 봐도 참 매력은 없지만 사람은 진국이야.
1: 도움은 말보다 빨랐어요. 아주 조건도 조언도 없었대요. 그 그 돈으로 김수철은 국악 녹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입술보다 돕는 손길이 더욱 소중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우리 집 누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아유, 기도하고 있어. 이거보다도 돈 백불이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당해보지 하는 사람은 모르죠. 예.
1: 시간이 흘러서 7, 8년 뒤 김수철은 꾸준히 국악 공부를 이어가다가 다시 녹음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했대요. 보통은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계속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성기의 반응은 똑같았대요. 얼마 필요하니. 그리고 또 다음날 입금. 그 대목에서 그 방청객들이 듣는 그 스튜디오 그 공기가 분명히 뭔가 달라지더래요. 방송 중 영화 서편제 OST 그 천년하게 흘러나오는데 김수철의 눈이 먼저 젖었대요.
0: 아유.
1: 예, 김수철이 작곡한 이 천연학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상징 같은 작품이거든요. 음악이 시작되자 김수철은 표정이 달라지면서 하는 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끔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는 몸이 마비가 되면서 연락이 안 되더래요. 안성기 씨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막바지가 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 한마디, 형이 제가 그리는 줄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김수철은 최근 화가로서 새로운 무대에서 섰었어요.
0: 네네.
1: 음악을 내려놓고 그림만 남기다 하면서 김수철의 첫 개인전 제목은 김수철 소리 그림이라고 해요. 김수철은 그림을 본격적으로 몰두한 그 시기를 코로나19 이후로 꼽았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는 노동이 되고 노동은 기록으로 쌓였다고 해요. 200호에 이르는 대작 역시 화려한 작업실이 아닌 집안 작은 부엌에서 완성이 됐대요. 80년대를 뒤흔든 히트곡 노래 제조기까지 김수철의 이름은 각인시킨 건 밴드 작은 거인이에요. 젊은 그대 들어보죠.

0: 이 김수철 씨, 그 머리 그 장정구파마처럼 빠글빠글 해가지고 기타 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노래 불렀던 그 기억이 나네요.
1: 까만 안경패.
0: 맞아요. 뿔테 안경.
1: 네. 그 작은 거인이들은 1979년 TBC 동양방송이 개최한 전국 대학 축제 경연대회에서 일곱 색깔 무지개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0: 맞습니다. 예.
1: 하지만 멤버들의 사정과 집안의 반대 그리고 대학원 진학 그 문제까지 겹치면서 밴드는 1983년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게 돼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고별의 의미를 담은 솔로 1집이었는데 네. 이 솔로 1집이 한국 대중음악사를 통째로 흔들게 됩니다. 못 다핀 꽃 한 송이, 네. 별리, 내일 이 곡들이 연달아 큰 사랑을 받으면서 김수철은 80년대의 가요계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당시엔 가왕 조용필의 그 전성기였지만 그 독주를 잠시나마 흔들어 놓은 몇 안 되는 가수 중 한 명이 김수철이었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정신 차려 등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한국 대중가요의 산 역사, 한국의 지미 핸드릭스라는 평까지 따라붙었어요. 네, 무대 위의 에너지와 원맨 밴드, 80년대 김수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장면, 기타를 들고 무대를 뛰어다니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모습, 이름이 수철이라서 용수철처럼 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0: 네.
1: 네, 그의 무대 매너는 에너지 그 자체였어요. 여기에 기타 실력까지 더해지는 거죠. 아주 모두 발로 뛰는 거 보셨죠?
0: 그분 트레이드 네. 마크잖아요.
1: 김수철은 기타, 베이스, 키보드, 피아노, 드럼까지 천재래요.

0: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면서 정말 무대 위를 왔다리 갔다리 뭐 기타 치면서 깡총깡총 뛰고 아 진짜 눈앞에 선하네요.
1: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나 빌딩이나 뭐 따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대요. 대신 수많은 음악적 자산을 쌓았다고 직접 밝혔어요. 김수철은 재혼 여부와 사생활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되고 이혼 후 재혼설 등의 소문이 있으나 본인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소문만 그냥 무성하군요.
1: 가수 겸 작곡가 김수철은 배우로 직접 주연 출연한 그 대표적인 영화로 고래사냥, 그게 1984년에 나왔죠?
0: 네네.
1: 하고 금홍아, 금홍아, 그건 1995년에 나온 그 두 편에 출연을 했어요.
0: 네.
1: 고래사냥은 배창호 감독으로 순박한 대학생 경태역이었는데 음악도 함께 담당해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수상했어요.
0: 아유 그때 당시 정말 캐릭터하고 너무 딱 맞았어요.
1: 금홍아, 금홍아는 네. 1995년도에 화가 역으로 주연을 맡았어요. 김수철은 직접 연기한 작품 외에도 다수의 한국 영화에서 음악 감독 및 OST 작곡가로 활약했죠. 참고로 고래사냥은 안성기 씨의 추천으로 그 약간 어수룩한 모습이 어필해서
0: 네네.
1: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래요.
0: 아, 안성기 씨의 추천으로 출연을 하게 된 거군요.
1: 네.
0: 아유 그럼 안성기 씨가 도와줄 만도 했네.
1: 그렇죠.
0: 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아유 오늘도 좀 아쉬운디 무엇인가가 좀. 자 그럼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끝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할까요?
1: 그래서 못다 핀 꽃 한 송이.
0: 아쉬운 마음에.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렵습니다.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고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또 퀴즈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렵긴 한데 가수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가수와 제목 다 알려드립니다. 들으시는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노래는 그냥 들으시고 가수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외로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늘 2시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라랜드 이 시간 도와주신 분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0: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해 이르면 5일에서 6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약 143조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가 멕시코의 주요 마약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지도부 검거를 위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1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백악관을 이륙할 당시에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안전거리 유지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글 내에서 전설로 불리던 제프 딘 수석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추진하는 아이스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예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연방 하원 다수당과 상원 권력 구도를 좌우할 핵심 경합지역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버지니아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둘 엘사에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무슬림 후보인 엘사에드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미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치솟았던 계란값 뒤에 대형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대대적인 안전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 더 브롱스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해외여행과 관련 없는 첫 지역 감염 댕기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4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해서 이르면 5일에서 6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란이 수개월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단이 온종일 협상했으며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48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이란 당국에서 나란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포함한 외교 해법에 진전이 있다고 시사하며 청신호를 켠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 언론에서는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이란,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에 근접했으며 미국은 5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오만과 이란이 연장 가능한 60일간의 임시 조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가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지도부 검거에 사상 최대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 8명에 대해서 모두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 테러 조직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법집행국 INL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약 조직이자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로도 지정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지도부 8명에 대해 최대 1억 200만 달러, 한화 약 1,453억 원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INL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인을 위협하는 마약과 테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이고 단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상금은 미국의 마약 보상 프로그램 NRP와 초국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 TOCRP에 따라 지급되며 수배 대상자들의 체포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인물은 최근 사망한 CJNG 창립자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곤살레스, 일명 펠론입니다. 곤살레스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으며 그의 현상금은 기존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한화 약 356억 원으로 5배나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수배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1,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00만 달러 등 각각 다른 규모의 현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CJNG와 연계된 인물들의 가족과 지인, 사업 관계자 등 65명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Radio입니다.
0: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백악관을 이륙할 당시에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의 안전거리 유지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제소의 대응 미숙으로 두 항공기 사이에 표준 분리 상실이 발생했으며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을 타고 이동할 때 인근 공항을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충돌 위험 범위에 들어갔던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항공교통관제의 교신 기록과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마린1은 전날 오후 2시 33분에서 34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엘립스 공원을 이륙했습니다. 이륙 3분 전 마린1 조종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에게 3분 뒤에 이륙이라고 알렸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에서 직선으로 4마일가량 거리입니다. 관행대로면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분 전 통보가 원칙이고 연방항공청은 이 시간 동안 민간 항공기를 활주로에 묶어둬야 했지만 엔보이 에어가 운항하는 여객기는 오후 2시 34분 예정대로 레이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린1과 여객기는 표준 분리 상실 상태가 됐습니다.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규정으로 수평으로 1.5마일, 수직으로 500피트의 거리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항공기 간 거리가 연방 규정상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으며 서로 접근하는 항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근접사고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연방항공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히 마린1을 타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해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여객기도 목적지인 플로리다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마린1 조종사가 세 차례 이륙을 통보했는데도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까운 레이건 공항 주변은 항공기 이착륙이 잦은 데다 군용 항공기의 운항도 많아 늘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9일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레이건 공항 착륙 허가를 받은 여객기와 충돌해 탑승자 6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약 143조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지만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4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건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레그 카사르 하원 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각국에 10에서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라디오 김지수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펀드당 2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하 5번드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예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비록 투표율은 높지 않았지만 연방 하원 다수당과 상원 권력 구도를 좌우할 핵심 경합지역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버지니아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버지니아주 예비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본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정치권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연방의회의 권력 지형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소속 1석과 공석 4석을 제외하면 양당의 의석 차이는 불과 6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한 경합지역의 승패가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버지니아 역시 핵심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석을 10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했지만 주민투표 이후 버지니아 주 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을 무효화하면서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최소 2개 지역구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공화당 역시 민주당 지역구 한 곳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은 버지니아 비치를 중심으로 한 제2 연방 하원 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 일레인 루리아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현역 제니 키건스 의원과 2022년에 이어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키건스 의원을 버지니아 공화당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2선거구는 지난 2008년 이후 이 지역 승자가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결과와 일치해온 대표적인 벨웨더 선거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1선거구 역시 주요 격전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지역을 지켜온 공화당 롭 위트먼 의원이 민주당 셰넌 테일러 전 헬리코 카운티 검사장과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은 리치먼드 교회 지역의 인구 변화와 정치 지형 변화를 바탕으로 이 지역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리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자인 스티븐 판스워스 교수는 민주당이 당초 기대했던 내석 확대는 어려워졌지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제1, 제2 선거구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제7 선거구에서 민주당 현역 유진 빈드먼 의원에게 도전하는 더글러스 올리번트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빈드먼 의원은 지난 2024년 선거에서 3%포인트도 되지 않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만큼 공화당은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도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갖췄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버트 미주사와 예비역 육군 소장이 승리하며 민주당의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상원의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자금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워너 의원은 이미 2,5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확보한 반면 미주사와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 예비후보 3명이 모금한 금액은 모두 합쳐 약 62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주사와 후보는 워너 의원은 이미 대부분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나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후보인 만큼 모금한 1달러가 워너 의원의 10달러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상원 의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4석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미시간주를 비롯해 알래스카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이 민주당의 핵심 공략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버지니아 예비선거를 통해 하원 주요 격전지와 상원 대결 구도가 모두 확정된 만큼 앞으로 약 석 달 동안 전국적인 선거 자금 경쟁과 정책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은 젊은 진보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꺾고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이어지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주류 세력은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AP통신은 4일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출신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엘사예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미 선거 분석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로저스 후보가 엘사예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엘사예드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미시간주 예비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 중도 세력과 소수 진보 세력 간의 노선 다툼에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인 엘사예드는 이번 예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좌장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역시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쿠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3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스티븐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당내 주류 핵심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엘사예드 후보는 공공의료보험 확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반대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반면에 스티븐슨 후보는 친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내며 엘사예드와 날을 세워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티븐스 후보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6개 외부 단체들로부터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지출 수혜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출의 절반 이상은 친이스라엘 루비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슈퍼팩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스 후보를 위한 광고비 지출은 엘세드 후보 관련 지출보다 9배나 많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의 광고비 집행은 지역 예비선거 기준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미시간주는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2024년 대선에서 미시간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73%,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48.31%를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흐리고 습하며 곳에 따라 비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금요일 8시까지 뉴욕 일원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약한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띠고 있으며 바람은 남동풍이 시속 3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으며 때때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은 금요일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 대기질 지수는 현재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2마일 상태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뉴욕타임즈 기사 One of the world's smallest countries has a new name.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국명을 변경했다 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 중 하나인 나우루가 최근 자신의 원래 이름인 나우에로로 국호를 공식 변경했다는 소식인데요. 서구 열강의 지배 과정에서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왜곡되었던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나우에로의 첫걸음 이야기 함께 알아보시죠. The South Pacific Island Nation, formerly known as Nauru, has officially adopted its native name, 나우에로, to better align with its indigenous language. 과거 나우루로 알려졌던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자국의 토착어에 더 잘 맞추기 위해 공식적으로 원래 이름인 나우에로를 국호로 채택했습니다. Formerly known as, 이전에는 무엇무엇으로 알려졌다 라는 의미고요. Well known as 라고 하면 무엇무엇으로 잘 알려졌다 라는 뜻입니다. To better align with, 무엇무엇과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해, 여기서 align with은 어떤 것에 맞추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인데요. 기업의 정책이 고객의

0: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면 Our company values align with customer expectations. 우리 회사 가치는 고객의 기대에 부합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previous name originated from early European visitors who alt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due to linguistic challenges. 기존의 이름은 초기 유럽인들이 현지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변형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originate from 무엇무엇에서 유래하다, 시작되다 라는 뜻이고요. who alt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 early European visitors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early European visitors who alt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원래 발음을 바꿔봐버린 초기 유럽 방문객들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alter는 바꾸다, 변형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흔히 바꾸다는 의미로 change를 쓰기도 하는데요. alter는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뜻의 change보다는 조금 변형하다 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Officials emphasized that this change serves to reclaim their pre-colonial identity and address the lasting cultural legacy of colonization.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변경이 식민지 이전의 정체성을 되찾고 식민 지배가 남긴 지속적인 문화적 유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mphasize, 강조하다 라는 의미고요. reclaim their pre-colonial identity. 여기서 reclaim은 되찾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get back 보다는 강한 의미로 기사에서는 잃어버린 권리나 빼앗긴 정체성, 원래의 문화를 다시 회복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명예를 회복할 때 He fought hard to reclaim his reputation.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is move reflects a broader global movement where nations rename themselves to shed historical impositions and honor their authentic heritage. 이번 조치는 역사적으로 강요된 명칭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진정한 유산을 기리기 위해 국명을 변경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합니다. reflect, 반영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hed something, 허물이나 불필요한 관습, 역사적 굴레 등을 벗어던지다, 털어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오래된 이미지를 벗어던질 때 The city is trying to shed its negative image. 그 도시는 부적절한 이미지를 벗어던지려 노력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rename, 이름을 다시 짓다, 개명하다 라는 뜻이고요. authentic heritage, 진정한 유산, 고유한 문화유산이란 의미입니다. 이번 나우에로의 국호 환원 소식은 단순한 지도상의 이름 변경 이상의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버마가 미얀마로, 스와질랜드가 에스와티니로, 그리고 터키가 투르키에로 바뀐 것처럼 지명을 바꾸는 행위는 탈식민지화, decolonization 과정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했더라도 언어와 지명 속에 남아있는 서구 열강의 흔적을 지워내는 것은 식민 지배로 손상된 민족의 자존감을 치유하는 필수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혀에 맞추어 변형되었던 나우루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스스로를 부르기로 한 나우에로 사람들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대대적인 안전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판매와 대여 제한부터 배달 플랫폼 관리 강화까지 모두 17개 법안을 추진하면서 도심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뉴욕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입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의회 줄리 매닌 의장은 4일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17개 법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매닌 의장은 이번 법안이 전기 이동수단 관련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7: Some of the legislation will seek to outright reduce the number of fatalities, whether it's prohibiting the sale and rental of certain e-bikes or mandating that businesses provide deliveristas with safety equipment on the job.
6: 시의회는 오는 9월 30일 공개 청문회를 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배달 노동자, 교통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지난주 17살 가브리엘 나카토는 맨해튼 로어타운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인근을 지나던 중 SUV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당국은 나카토가 보호자전거 도로 밖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불법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퀸즈 브릿지에서 불법 전동 스쿠터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는 13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센트럴파크에서 역주행하던 전기자전거의 지인 43살 장코틀러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번 법안에 다양한 규제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속 25마일, 약 4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부 고성능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의 판매와 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배달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운행 정보를 시 당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 업체가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장비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이 전기자전거 단속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여기에 더해 주의회에 전기자전거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줄리 매닌 의장은 위험한 속도로 운행하는 불법 장비를 줄이고 합법적인 이동수단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뉴욕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든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가 뉴욕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뉴욕에서는 하루 평균 약 40만 건의 자전거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배달 노동자들에게 전기 이동수단은 생계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배달 플랫폼이 운행 경로와 배차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와 시민 안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우선 이미 불법인 장비들이 어떻게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제품을 합법적인 이동수단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I think my first focus, frankly, is that which is already illegal, how to ensure that no consumer is duped into believing that that is an appropriate way to be moving around the city, because it is hard for New Yorkers to keep up with what is legal or illegal if they're able to buy it online.
6: K-Radio 김지수입니다.
5: 연방법원이 뉴욕주와 연방정부가 충돌해온 이민 단속 관련 법률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 등 연방 이민 단속 인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지역법 집행기관이 연방이민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287 협약 금지 조항은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캐피 오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단속 제한 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아이스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함께 지역경찰이나 카운티 정부가 연방이민단속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87 협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가 연방기관의 업무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면서 법원의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민법 집행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이름과 소속 등 신원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은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87 협약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연방이민 단속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가 지역 법집행기관의 행정과 자원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287 협약은 지역 경찰이나 교정기관이 ICE와 협력해 일부 연방이민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뉴욕주는 법 시행에 따라서 12개 카운티 정부에 ICE와 체결한 협약을 오는 25일까지 종료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협력 제한 조항은 예정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후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87 협약 제한 조치가 유지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ICE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데에는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뉴욕주의 정책 방향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적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해외여행과 관련 없는 첫 지역 감염 댕기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북버지니아 지역 보건기관과 함께 모기 감시와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버지니아주 보건부는 최근 북버지니아 거주 주민 한 명이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댕기열에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버지니아에서 확인된 첫 번째 지역 내 감염 사례입니다. 그동안 미국 내 댕기열 감염 대부분은 카리브해와 중남미 등 감염 위험 지역을 방문한 뒤 발생하는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는 해외 여행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장 캐머런 웹 박사는 의료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환자가 몇 주 전 해외에서 댕기열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 지역 모기에 물렸고 이후 해당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서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지역 감염 사례나 지속적인 지역 내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버지니아에서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든 카운티 보건부와 협력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댕기열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개체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감염된 이집트순 모기 등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심한 두통, 눈 뒤쪽 통증, 메스꺼움,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상은 2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정도 지나 회복하지만 일부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댕기열 감염자의 약 5% 정도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한 복통이나 지속적인 구토 등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댕기열을 직접 치료하는 특정 항바이러스제는 없으며 중증 환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은 국제 교류와 해외 방문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5: 뉴욕 더 브롱스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5일 낮 12시 30분쯤 더 브롱스 노드 지역에 있는 5층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확산돼서 소방당국은 오후 2시경 화재 경보를 5급 대형 화재로 격상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건물 여러 층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불이 난 건물은 2층과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폭발 원인과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소 3명이 위중한 상태이며 5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주민들은 폭발음이 매우 컸다고 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건물 안에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구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구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화재 현장 주변에서 연기와 교통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진압을 마치는 대로 건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폭발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증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 속에 5일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54,349.12,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17% 내린 7,723.55,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3% 내린 26,363.44에 마감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 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요즘 사람을 만나면 이름보다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혹시 T예요? F예요? Still a team. Who your family? 예전에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눴다면 요즘은 MBTI로 일단 한번 분류 들어가죠. 공감을 안 해주면 너 T지? 해결책부터 말하면 역시 T네. 답장이 짧아도 T, 웃음이 없으면 T, 심지어 치킨 마지막 한 조각 먹어도 T. 아니 T가 무슨 만능 범인입니까? 또한 말 세게 해놓고서는 T라 상처 안 받잖아요. T라 괜찮잖아요. T 아니었어요? 이런 오늘은 조금 억울한 우리 T들의 변론도 들어보고 F들의 서운함도 들어보고 과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네 글자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신나게 떠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T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습된 T라 공감 쌉 가능. 어쨌든 T든 F든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DMB 시작합니다. I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Us in the six, shop for new clothes and kicks. 지금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 라디오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은 곡은요. 요즘 많이 어떻게 보면 지겹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센의 러브 어택 들으셨고요. 아 자주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오프닝 듣고 좀 뜨끔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T 여러분들 아니 또 시작이네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요즘에는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MBTI로 귀결되잖아요. 연인이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했는데 T는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 부터 말한다. 아 친구가 온다고 했더니 T는 휴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준다. 회사에서도 팀장님 완전 T다. 우리 과장님은 F라서 눈치를 많이 보신다. 이제는 성격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사람을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학습된 T라고 했잖아요. 연인이랑 좀, 바깥에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재밌는 거는 같은 T라도 정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없는 T도 있고, 수다쟁이 T도 있고, 눈물 많은 T도 있고, 공감 잘하는 T도 있습니다. F도 마찬가지죠. 감성적이라고 해서 다 울보는 아니고, 배려가 많다고 해서 싫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MBTI는 나를 이해하는 힌트일 뿐, 사람 자체를 정의하는 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서 오해받았던 순간, 너 진짜 너무 차갑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F분들은 아, 저 사람 너무 팩폭만 해서 상처받았다 했던 순간도 다 좋습니다. 또 T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F였던 사람, F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현실적인 사람, 이런 반전 사연도 환영하니까요. 오늘은 T와 F 누가 맞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고요.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떠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그 창을 하나 더 키우신 다음에 K라디오 검색하시고 오른쪽 위에 온에어 버튼을 누르시면 DMB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저희 방송 들을 수 있어요. 방송 들으면서 채팅할 수 있으니까 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PC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채팅하고 싶은데 이걸 누르면 채팅이 안 돼 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라디오 DMB 그리고 K플레이 DMB 인스타 스레드 다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활동적이진 않지만 계속 쌓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유튜브에도 저희가 재방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인가 그런 거 이제 유튜버들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한 구독자가 한 6명인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나날이 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을 하시는 분과 저 공약을 했거든요. 뭐였죠? 저번 한 두 달 안에 100명이었나요? 100명. 네, 100명을 두 달 안에 찍겠다. 올해 말까지 500명. 네, 올해 말까지 500명 찍고 다음 내년에는 뭐 빌보드 가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골이 있어야 돼요.
0: 네, 행복한 상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음번에는 상상 행복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1: 현실로 이루어내야죠. 네.
0: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제가 정말 옛날에 엄청 좋아했던 그런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 저희 같이 우리 있는 그 스카이님이 이 가수를 어떻게 아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2: 근데 자주 듣습니다.
0: 그래요?
2: 네, 자주 들어요.
0: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가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정말 보물적인 느낌인데 아무도 알았으면 안 알았으면 좋겠다.
2: 그러면 트집합시다.
0: 똑똑한데? 일단 요즘 노래 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그리고 아일린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플래티엠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이든이었고요. 제이든이고요. 함께 있는 분은 언젠간 또 집에 가야죠. 네. 저희 같이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요.
1: 저희 스카이입니다. 네,
0: 그리고 오늘 포닉스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포닉스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얼굴. 오늘 큰일 났어요. 오늘 T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T가 3명입니다. 네. 싹쓰리 T 이런 느낌.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T 트리트먼트.
1: 제가요 오늘 네. 제이든 형이 저한테 네. 스카이 너 얼만큼 T니 하고 시험을 줬어요.
0: 맞아요.
1: 풀고라고.
0: 왜냐면 저도 풀었거든요.
1: 풀었는데 네. I got 9 out of 10.
0: 와우. 10 아닌 게 어디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서 혹시 너 티아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 두 분 다 손 드셨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0: 이게 좀 편하게 되면 더 티력이 더 나오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2: 미세하게 맞아. 연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말아요.
0: 그쵸. 그래서 좀
2: 연기력을 조금 더 네. 올려야겠어요. 아직 모자라요.
0: 어떨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저는 약간 뭐 공감을 저도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할 때 하는데 문득 그런 티력이 많이 나올 묻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2: 공감은 공부해야 해요.
0: 맞아, 공부.
2: 티 드라마 보면서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0: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챗GPT 많이 쓰시죠?
2: 네, 그렇죠.
0: 챗GPT 많이 쓰시면 챗GPT 쓰시면은 챗GPT가 사실 신기하게끔 공감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2: 되게 짜증나요. 저 재미나이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니 약간 뭐 얘기할 때마다 공감이 묻어서 나와.
2: 그러셨군요. 맞아. 하지 말라고.
0: 정말
2: 영혼 없는 공감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요.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싸우거든요. 챗GPT랑. 챗GPT랑 싸우는 게 좋긴 하대요.
2: 그냥 닥쳐 그러면 돼요.
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저는 좀 원하는 게 좀 있었을 때 아무래도 그 답을 원하는데 자꾸 챗GPT에서는 뭐 공감도 해주고 뭔가
2: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0: 장식도
2: 날이 갔어.
0: 맞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왜요? 좀 신기한가요?
1: 네, 신기합니다.
0: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 그런 거 미리 얘기하셔야지. 이거 메꿔볼 하고 와야지.
0: 이거는 약간 오늘 굉장히 예쁘신데요, 왜요?
2: 오늘은 네. 아침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내려갔죠.
0: 하루에 거의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오늘은 네. 많이 먹었어요.
1: 뭐 드셨어요?
2: 치마에 가서 브라질리아.
0: 저 진짜 치마? 좋아하는 데인데. 브라질리안 스테이크하우스. 네.
2: 런치에 40불 올 6캔이세요.
0: 맞아. 거기에 치마라고 브라질 스테이크를 이렇게 칼로 가져와요.
1: 네네네. 알죠.
0: 이렇게 꼬챙이로 찍어서
1: 포크드 차 같은 거.
0: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계속 갖다 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2: 치마에서 협찬받은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네.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곳이라.
0: 거기를 쌈장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2: 저는 단무지를 네. 생각했어요.
0: 친구랑 쌈장이랑 와사비를 갖고 나가요.
1: 단무지에 고춧가루 묻힌.
2: 단무지에 또 와사비를 찍어 놓은 것도 맛있어요.
1: 단무지 묻힌 맛있죠.
0: 단무지 하니까 또 짜장면이 또 네, 생각나는.
2: 끝나고 짜장 가나요?
0: 괜찮은데요.
1: 괜찮은데.
2: 네, 짜장 좋은데요.
0: 듣고 계시는 모든 짜장면 사장님 여러분, 네,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 드릴 때 광고 저한테 해주시면.
2: 따뜻한 손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0: 따뜻한 손길 찰 수도 있어. 손은 또
2: 여름은 차도 괜찮아. 손만 내린다면.
0: 맞아요. 괜찮아요. 나 차 사고 나서 너무 놀라서 손이 다 떨려라고 울먹였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렇답니다. 어디야? 다치는? 근데 블랙박스 녹화되고 있지? 상대방이 100-0 인정 안 하면 골치 아프니까 보험사 올 때까지 절대 합의하지 마.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카톡 보내. 어떠세요?
2: 저는 좋아요. 거기 답이 없던데요? 경찰 불렀어? 그게 뭔데요?
0: 그래요?
2: 폴리스 리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 맞아. 근데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잘 모르는 정보긴 한데 사고 나면 변호사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그 에이전시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맞아요. 네. 저게 정확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물리치료와 이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 뒤에서 잘못했는데 본인이 막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그런 몰라서 그런 분들도 많고.
2: 블랙박스는 정말 네. 필요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꼭 해드려야지 이제 거기서 갑자기 혼자 내려갔고 네.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든지 또 한국은
0: 그러니까,
2: 동방 A지국이다 보니까 네, 공손하게 먼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블랙박스는 네, 사랑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번 시간은요 MBTI와 상식을 절묘하게 엮어서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귀를 쏙 사로잡을 수 있는 MBTI별 신기한 상식과 잡학 사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T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다.
1: 맞죠.
2: 차갑지 않죠.
1: 따뜻하죠.
2: 뜨겁다 못해.
0: 맞아.
2: 오르죠.
0: 많은 사람들이 T를 공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T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 논리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2: 그냥 멍청한 소리를 못 듣겠어요.
0: 맞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회사에서 혼났어. 라고 하면 F는 헐 괜찮아? 많이 속상했겠다. T는
2: 뭘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겠죠.
0: 왜 혼났는데 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이러면서 친구를 위하는 마음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제가 느낀 건데 여자분들끼리는 서로 F적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 그거 너무 싫어요. 여자어.
0: 네. 그래서 남자끼리는 이런 게 절대 안 나와요.
2: 남자들끼리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40대가 넘어가면 네. 남자들끼리도 약간 그 여성 뽀송뽀송하신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막 드라마 보고 울고 막.
1: 근데 그거는 있죠. 네. 약간 아빠들의 이제 힘든거나 뭐 그런 거를 하면은 남자들 당연히 울죠.
0: 저는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우는 거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주 소수.
2: 안 울던 사람이 네. 우니까 그 옆에서 네. 봤을 때 되게 충격적.
0: 아, 그렇죠. 그거는 좀.
2: 공포스러워. 네.
0: 그런 거 조금 프라이빗하게 보셨으면.
1: 근데, 치라고 해서 네. 감정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2: 그럼요.
0: 네. 울 때 또.
2: 좋은 사람들이에요.
1: 그죠. 울 때 울어요.
0: 전투력이 뭔가 상승되고 있는 그런.
2: 건드리면 울지만 네. 그 전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0: 아름답고.
2: 조용하고.
0: 그렇죠.
2: 서포트 많이 하고.
0: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냉정하고 조용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2: 사실 귀찮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세상에는 정말 귀찮은 것들도 많고 네.
2: 저는 제가 걸어 다니고 일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집에 가면 못 나와요.
0: 그런 사람 있어요. 집에 네. 가면 이제 소파에 한 몸이 돼가지고 집 그 뭐라고 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2: 붙박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네. 저 그 말 네. 어제 썼습니다.
0: 이불 밖은 위험해.
1: 이불 밖은 위험해.
0: 맞아요. 정말.
2: 발 한 자각 내리는 순간.
1: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0: 네.
1: 일이 없잖아요.
2: 너무 좋고.
1: 근데 일을 했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0: 맞죠,
2: 원래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예요.
0: 저는 성격상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MBTI상 이 일을 멈추는 게 안 되는 그런 또 MBTI거든요.
2: 과부하 와요.
0: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쉬더라도 계속 일 생각하고.
2: 괜찮아요. 과부하 오면 좀 네. 그때 쉬고 다시 또 하면 돼요.
0: 자, 한국에서는 너 T야? 라는 게 유행어가 됐죠. 예전에는 혈액형 뭐야? 라고 했다면 요즘은 혹시 T야? 가 먼저 나올 정도.
2: 전 심지어 B예요.
0: 답장이 짧아도 T, 해결책부터 말해도 T, 위로보다 분석하면 T라는 밈이 생겼죠. 하지만 실제 MBTI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T와 F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T가 몇 프로, F 몇 프로라는 얘기가 있듯이 하이브리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항상 T와 F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2: 공존하겠죠.
0: 맞아요.
2: 공감을 못 한다는 거는 그냥 멍청한 걸 공감 못 하는 것 뿐이에요.
0: 공감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2: 많이 공부했어요.
0: 제일 공부한 게 어떤?
2: 힘들었겠다.

0: 얘기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를 거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1: 네. AI 돌려야 돼요. 네.
0: T에게 공감 좀 해주는 어려운 미션. T는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어떻게 해결하지부터 생각해. 반면 F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끼리 자주 싸우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T끼리 만나는 분들도 많긴 한데. T형은 T들은 질문이 많다. T들은 왜? 근데 그 근거는 그게 맞는 데이터야? 를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마음이 편한 성향인 거죠. 끄덕끄덕 거리면서 이제
1: 왜? 싸우고 싶지 않아요.
0: 네, 그렇죠.
2: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1: 왜 그래야 했니?
2: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미리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베이스를 깔아놔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왜?
0: 왜 그런 거야?
2: 왜 그런 거야?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니?
0: 저희 스튜디오에 좀 F가 지금 필요할 건가요?
1: F 수요 필요합니다.
2: 네, 네, F이신 분들
0: 한 명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야 이제 사회가 따뜻한 느낌이 돌아가지고
1: 우리가 이 한 명 정도는 네. 대적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T는 T도 눈물 많다.
2: 맞습니다.
0: 네, T는 안 논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영화 보면서 울고 반려동물 맞습니다. 생각하고 울고 가족 생각하면 웁니다.
2: 맞아요.
0: 마지막으로 울었을 때가 언제예요?
2: 한 4년 전?
0: 4년 전? 네. 되게
1: 정확하게
0: 4년 전
1: 언제죠?
0: 그러니까
2: 4년 전에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지금도 그런 그런 거 하시는데요.
1: 네.
2: 맞아요. 티도 옵니다.
0: 저 사람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 많이 힘들었겠구나.
0: 여러 가지 저희가 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야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관자놀이를 움켜쥐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안아주기는커녕 쓱 스캔하더니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너 최근에 물 얼마나 마셨어? 카페인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거 혈류랑 급증해서 생기는 전조 증상 일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엔 타이레놀 먹지 말고 개보린 먹고 안 가라앉으면 신경과 가서 MRI 찍어봐.
1: 되게 자상한데요?
2: 근데 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요.
0: 뭐요?
2: 혹시 선글라스 꼈니?
0: 선글라스 왜?
2: 선글라스를 안 끼고 해외 노출이 심하면 눈을 통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0: 저희 선글라스 안 끼잖아요, 평소에.
2: 저는 자주 끼죠. 저같이 이제 눈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 저도 눈 부신 거 못 참아요.
2: 맞아요.
0: 눈 부시면 선글라스.
2: 맞습니다, 여러분.
1: 이게 계속 눈이 부시면 네. 머리도 아파요.
2: 맞아요.
1: 이게 앞에 이마 앞에 이렇게
2: 맞아요.
1: 몰려서.
0: 거기가 센스가 되는 거예요?
1: 약간 메뚜기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찡그리게 되잖아요. 찡그리면 여기 근육이 뭉쳐서 여기가
0: 신기하다.
2: 네.
0: 아무튼 물을 많이 먹는 건 또 좋은 거니까.
2: 물은
0: 네, 무조건
2: 필수죠. 네. 디하이드레이션 올 수 있어서. 네,
0: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옛날 생각도 나네. 감상에 젖어있던 순간입니다. 옆에서 일하던 티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폭탄을 던집니다. 감성은 개뿔. 지금 습도가 80%야. 이따 창가 쪽 빨래 눅눅해져서 냄새난다? 환기 안 시키면 곰팡이스러우니까 빨래 건조기들 돌리고 제습기 강풍으로 켜놔. 이게 사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좀 이런 게 괴로울 수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존재죠. 이 사람도 그리고 나를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2: 그죠.
0: 아무래도 좀 너무 사랑이 과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맞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냥 이 딜리버리가 조금, 감정이 좀 없었다.
1: 저 요즘에. 네. 챗 GPT나 클라우디를 통해서 질문의 요지와 네. 공감할 수 있는 멘트를 스크립을 만들어줘.
2: 오.
1: 이걸 하잖아요.
0: 네.
1: 그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
2: 와.
1: 제가 이거 써봤는데
0: 네. 프롬프트를 어디서 알으셔서 한 거예요?
1: 그냥 네. 제가

0: 막 생각하는
1: 주저리
0: 대로?
1: 주저리 이렇게 막 자세하게
0: 있긴 있어. 그
1: 그렇게 하잖아요. 키.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하는 그 멘트를 딱 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다 외우고
0: 사람들한테
1: 있어요. 그렇죠.
0: 아, 맞아요. 전에도 사실 저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챗GPT 좀 많이 저도 그렇게 쓰긴 하거든요. 확실히
1: AI가 공감을 진짜 잘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나아요.
0: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그 뭔가 대화에서 먹히는 거가 먹히는 거를 보면 F가 한 25%에서 30%는 항상 함유가 돼야지.
1: 근데 그것도 있어요. 대부분의 T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F가 원하는 얘기를 알고 있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2: 아니에요.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학습이 조금 덜 된 팀인 것 같아요.
1: 열심히 하세요.
2: 이게 원하는 대답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줬으면
1: 원하는 대답까지는 모르지만
2: 제가 그 대답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번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0: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사귀었을 때 아, 그 없을 때 필요가
2: 아니, 저, 사람 그치? 관계에서도.
0: 아. 네.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좀 들려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티라미수케.
1: 아.
0: 티라미수케.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티라.

0: 하루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 Always go hard with this crew. Welcome to the show. Let's make moves. Nothing's gonna stop us. It's time to get rough. 먼저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다 뜨겁게 달구고 있는 K-POP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K-CON LA 2026가 관객과 함께 부르는 싱얼롱과 와치파티 등 더욱 풍성해진 체험형 콘텐츠로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컴백 소식도 반가운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올해 하반기 태연과 NCT를 비롯한 대표 아티스트들이 활발한 컴백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아이콘의 구준혜 씨가 오늘 8월 11일 현역 입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이콘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마치고 8월 신보로 컴백을 전격 확정한 만큼 팬들에게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들의 다채로운 소식입니다. 배우 윤계상 씨와 차혜영 대표 부부가 서울 소재 68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언제 이런 소식 들어보죠? 한편 배우 유연석 씨 측은 세금 과세 관련 이슈와 관련해 세법 해석과 적용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울리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 8월 5일은 감성 R&B 그룹 에즈원의 이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음악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이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하늘 저 스카이님은 에즈원 아세요?
1: 모릅니다.
0: 에즈원 모르시죠?
1: 네.
0: 에즈원 되게 유명했던 또 이제 가수인데 저희 시절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이렇게 뭔가 가끔 이렇게 안 좋은 비보를 이제 하면서 그 하늘로 가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2: 에즈원 하면 싸이 BGM이죠.
0: 싸이 월드. 네. 맞아요. 예, 네, 진짜 노래 좋았었는데 어떤 가수였냐면 좀 뭔가 한국의 가수들이 많을 때 네. 미국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자매였나요 그분들이? 오. 아무튼 그분들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느낌 인디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엄청나게 또 유명해져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중에 하는 분이 또 이제 박정현 씨 그분은 이제 또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또 너무 노래 잘하셔가지고 네 그랬던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뭔가 그런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이런 느낌. 최씨, 비영, 곱슬머리, 옹니는 한국 사회에서 고집이 세고 까칠하며 성격이 괴팍한 사람의 조건을 직구해 보아 이르는 대표적인 속신이자 유머러스한 클리셰라고 하는데 여기에 MBTI T까지 추가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네요. 그게 누구? 혹시 코코몽님이신가요? 뽀뽀님이 F님 어디 계시나요? 하면서 그리고 챗GPT가 만든 샘 알트만의 MBTI는 INTJ라고 나오는데
1: INTJ? 오.
0: INTJ세요?
1: 맞잖아요. INTJ, ENTJ.
0: 맞아요. INTJ라고요?
1: 맞아요.
0: INTJ였구나. 그렇군요.
1: 저희는 앞자리만 다르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 저 좀 심할 상처받을 것 같아요.
0: INFP지만 너 T냐고 듣는 여러 번 검사해보면 F 나오는데 왜 실생활에서는 T냐고 듣는 건지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서 그런 건가요? 왠지 T라고 하면서 너는 냉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더 단정 지으면서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맴짓대는 느낌이 드네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티를 좀 많이 숨기고 사는 그런 느낌이 애플을 숨기는 건가? 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 노래 듣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런 듣고 올게요.

0: 방탄소년단의 런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얼마 전에 맨라이프에서 공연도 하시고 굉장히 또 빌보드였나요?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도 또 이제 그 멋있게 또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K-팝이. 옛날에는 참 싸이 노래만 나왔어도 어떻게 미국에 이런 게 나왔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한국 K-팝의 위상이 막 올라갈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맞나 이거?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1: 지난주인가 네. DC에 갔는데 DC에서 이제 행사들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안에서도 싸이 노래가 나왔어.
0: 싸이 그 강남 스타일.
1: 강남 스타일 아직도 나오더라고. 그거랑 챔피언. 네.
0: 그러니까 챔피언은 좀
1: 노래였어요. 챔피언
0: 노래 되게 위험한 노래거든요. 거기 가사가.
1: 근데 약간 거기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있는 동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0: 네. 엄청난데요.
1: 네.
0: 그 저도 이제 행사를 하면 결혼식 피로연에 항상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 이제 노래가 살짝 지루해져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1: 강남, 인도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0: 그러니까요. 강남 스타일 틀면은 바로 나와서 춤추시더라고요.
1: 캔쿤에서도 강남 스타일 들어봤어요.
0: 맞아요. 아까 저희 노래 나오고 있을 때 여행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아 여행 너무 가고 싶은 또 요즘이잖아요. 막
1: 그쵸. 떠나고 덥고. 싶죠.
0: 네.
2: 맞아요.
1: 항상 떠나고 싶어요.
0: 어디 가고 싶으세요?
1: 그냥 여기만 떠나면 좋겠어요.
2: 저는 예. 네. 전 이집트를 가고 싶어요.
1: 오, 이집트. 네. 덥지 않을까요?
0: 그니까.
2: 아, 근데 뭐 어디 가든 덥지 않아요.
0: 이집트는 삼베를 입는 걸까요? 다들 이렇게 약간 천 조가리 그런 느낌의 옷을 입으시던데.
1: 몸에 살같이 네. 서로 안 닿게 만드는
0: 그런 느낌.
1: 서걱서걱 할 것 같아.
0: 아무래도 너무 더우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지구가 미쳤어요.
0: 바다랑 산이랑 어디를 더 선호하는
1: 저는 타입이세요?
0: 바다.
1: 물멍 때리는 게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네. 스카이님은?
1: 오, 그러고 보니 저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0: 왜요?
1: 바다를 보면 너무 좋아요.
0: 바다 그게 감성적인가요?
1: 감성적이지 않나요?
0: 그 바다는 뭐 좋아할 수 있으니까 다들.
1: 그런가요?
0: 저는 약간 웬만하면 다 바다를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1: 산에 벌레가 많아요.
0: 아, 맞아요.
2: 저는 근데 산을 좋아합니다. 바다도 좋아하는데 산을 좋아해요. 왜냐면 바다에 있으면 소금기 때문에.
0: 소금기요?
2: 네.
0: 소금기가
1: 많이 들어가세요, 바다로?
2: 아니요, 그 공중에도 소금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또 바다 바로 앞에 살았었잖아요.
0: 아, 맞네.
2: 네, 그래서
0: 저분이 하와이 쪽에서 살아가지고.
2: 맞아요. 하와이에서 살다 와가지고.
0: 네. 좀 신기하긴해요.
2: 네, 약간, 바다에 네.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냥 없어지고 왔습니다.
0: 네.
1: 다 하와이는 스팸만 싸요. 스팸만.
0: 진짜요?
1: 네, 네.
0: 저
1: 하와이에서만 네. 파는 스팸들이 있어요. 스팸.
2: 맞아요. 스팸 맛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맛이 많다고요?
1: 그리고 네. 스팸이
0: 무수비.
1: 월마트에 이렇게.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0: 에?
1: 스팸 하나 하나마다 락이 걸려 있어요.
0: 왜지?
2: 그건 몰랐네요.
1: 예, 네. 제가 11월달에 네. 작년 11월달에 갔다 왔는데
0: 스팸에 금가루를 뿌렸나?
1: 이게 딱 어디 우리 TJMAX 같은데 가면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0: 네.
1: 플라스틱 통에 딱 들어가 있어요.
2: 아 호놀룰루 거기 안에
1: 네,
2: 있는
1: 네,
2: 그 큰 워멀 가셨구나. 아 거긴 그렇죠. 거긴 그 로컬은 거기 아니죠.
0: 네? 왜 걸어놓는 거예요?
2: 아 훔쳐갈까봐.
0: 스팸을?
2: 아 네.
1: 네.
0: 스팸 엄청
1: 왜냐면 이 동네에서 네. 안 파는 스팸들이 뭐
0: 비싼 거?
1: 되게 하와이에서만 파는
2: 맞아요.
0: 와 진짜 신기해.
2: 막 바베큐 맛 아니면 네? 할로피뇨.
1: 할로피뇨.
0: 와.
2: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스팸 있습니다.
1: 막 맞아요. 것도 있고 막.
2: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신기하다.
2: 스팸 맛있어요.
0: 여기서도 그거를 파나요?
1: 안 팔아요.
2: 안 팔아요.
0: 와 그건 그럼 꼭 가서 사봐야겠다.
1: 그래서 제가 스팸을 네. 사왔더니 엄마가 뭐 하는 짓이냐고.
2: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월마트가 제일 싸요. 2개 5불.
2: 맞아요.
0: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만 독점으로 판매하거나 하와이의 대형마트, ABC 스토어, 돈키호테 등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특화 스팸은 포르투갈 소세지 맛. 그리고 토시노 맛.
1: 토시노 맛.
2: 토시노 맛.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2: 그 하와이에서 소금기 때문에 차가 부식되고.
1: 소금기 정말 싫어하시는.
2: 아, 그게 여러분 진짜 이쁜 차를 샀는데.
0: 네, 차를 샀는데 네, 차가 부식됐구나.
2: 녹슬면은 진짜 아, 마음이 아픕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1: 몇 년을 썼는데 녹이 슬어요?
2: 어, 몇 달 안 됐는데 녹슬어요. 네, 그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차해줘야 돼요.
0: 그거는 뭐 새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재질의 그런 뭔가 페인트 이런 걸 칠해야 될까요?
1: 코팅을 해야 되나?
0: 코팅?
2: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차 밑에가
1: 아 밑에서 네, 그러면 밑에가 답이 없죠.
2: 맞아요. 그래서
0: 그런 걸 해결해야지 이제 돈을 버는데.
1: 야 차를 빨리 사게 하는 게 더 나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어, 신기하다. 네. 하와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또 스카이님한테 질문하면 되겠네요. 저한테는 하와이는 사실 로망 같은 곳이라서. 아. 네, 제가 갔던 하와이는 부곡 하와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1: 옛날 사람. 부곡 하와이를 안 다니는 옛날 사람.
0: 아니, 저는 부곡 하와이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한국에
1: 가면 하와이안 펀치를 뭐 마셔야 돼요.
0: 거기 무슨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사자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네? 기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와 엄청
1: 꿈꾸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보신 거예요?
0: 막 동물 쇼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 부곡 하와이 정말 네.
0: 어렸을 때 깐난 네. 네. 아이 때 아버지가 또 저를 데려가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추억여행 다 잘했고요. 예, 이제 내릴 시간. 저 스팸 코리안 BBQ도 있네요. 저런 것도 올려주셨어요.
1: 어, 맞아. 고추장 네. 스팸도 H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오,
0: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1: 동네마다 이게 다 네. 다른 것 같아요, 스팸이.
0: 이제는 한국의 뭐 음식이나 이런 걸 구하려고 힘들게 안 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2: 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리고 배달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0: 그러니까.
2: 맞아요. 네. H마트나
0: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마트에 갔는데 모르는 과자들이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2: 어 맞아요. 비빔면 맛 그 감자칩.
0: 네, 그거 먹어봤어요.
2: 먹어봤어요? 네, 어때요?
0: 콘칩에서 조금 매운 맛. 아 네. 오늘 아 오늘도 우리 게스트 분에게 제가 항상 과자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기 다 먹고 이제 초코파이 녹차 맛.
1: 네, 녹차.
0: 나쁘지 않아요.
1: 마차, 저. 마차 네. 초코파이.
0: 마차 별로 안 좋아하세요?
1: 마차는 마차만 있어요.
0: 아, 초코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 느낌?
1: 섞이면 안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할 코너, 또 이제 그, 어, Who is this? 코너인데요. 제가 또 항상 이제 게스트 분들을 또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못 맞출 수도 있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심사숙고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Who is this? 코너는요.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이보다 더 강렬하고 이보다 더 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있었던 바로 그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만 했다 하면 대한민국 가요계의 트렌드를 통째로 바꿔버렸던 전설의 1세대 디바. 목도리 하나, 힙합 바지 하나로 온거리 패션을 평정하고 솔로 데뷔곡 하나로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마음을 정확히 몇 분 안에
1: 핑클 아닌가요?
0: 아 일단 한번 좀 더 들어보고 네. 훔쳐버렸던 장본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제주의 푸른 밤과 코끼리 휑한 바람 속으로 거침없이 떠났던 자유로운 영혼
2: 이효리
0: 어, 정답! 아, 오늘 좀 빨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쉬었죠? 괜찮은.
1: 핑클의 이유가 그 있었어요.
2: 방사?
0: 맞아요.
2: 그 박상수? 맞나요?
1: 이상순.
2: 이상순.
1: 이상순.
2: 결혼해서 제주도 갔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 듣고 알았어요. 어,
0: 무대 위에서는 세상 가장 치명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세상 털털하고 유쾌한 동네 누나, 언니. 이런 또 어떠셨어요? 핑클과 옛날에 SS에서 어떤 그룹 좋아하셨어요?
1: 전 베이비복스.
0: 네? 둘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1: 그닥.
0: 어, 저도 베이비복스 좋아하긴 했었는데 누구 좋아하셨어요? 베이비복스에서?
1: 아니면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0: 아, 좀 새로운 약간 힙합 여전사 느낌이었어가지고 아세요 배우 역수도?
2: 아니요, 저는 제 처음 들었던 네. 걸그룹이 트와이스라.
0: 아, 그 저는 엑스맨 알아요? 엑스맨?
2: 엑스맨 몰라요. 아. 그 저는 잘 몰라요.
1: 개와 단절. 단절. 여기서 단절. 아,
0: 좀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트와이스가 그랬구나. 처음 여자 그 그룹,
2: 네,
0: 걸그룹. 그렇군요. 그럼 이효린 한 번 더 그냥 예능인으로 보신 거죠?
2: 맞아요. 저는 그 네. 개인적으로 박보검을 좋아해서 박보검이 나왔던 그 효린의 민박.
0: 아,
2: 네, 그걸 봤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0: 박보검이 그 칸타빌레도 막 나오잖아요.
2: 맞아요.
0: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2: 와, 노래도 진짜. 잘하고. 네. 못하는 게 뭘까요?
0: 라디오도 잘할 것 같아요.
2: 라디오도 잘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진짜.
2: 말을 진짜 너무 잘해서.
1: 그러니까. 되게 발음이 정확해.
0: 네. 맞아요.
1: 발성이랑 이런 게 네. 또박또박해서.
2: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0: 스카이님 목소리 박보검 닮았대요.
2: 네?
1: 와.
0: 박보검 동명이인 아니겠죠?
2: 얼른 댓글 지우세요. 큰일 납니다.
0: 지능적 안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반가운 또 우리 또 T기 때문에 또 반가운 또 이런 시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고서요 2부로 좀 들어오도록 2부가 아니라 3부구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Eden el radio.
1: Radio.
2: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3: 제이든의 K-Play DMB, 우리 스카이님과, 그리고, 포닉스, 이름이 붙지가 않아요.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방송 좀, 사람들 많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스카이님.
4: 저요?
3: 네.
4: 저는, 그렇게 막 많이 말을 안 하고.
3: 사람들이?
4: 아니, 그렇게 많이 들으라고 말을 안 했어요.
3: 아, 친구들에게? 네. 네네네.
5: 그렇군요.
3: 저번에 6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4: 교회 그렇... 친구들만.
3: 알겠습니다.
5: 왜냐면. 알아가는 과정이죠.
3: 맞아요. 저도 사실 방송하면 조금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좀 약간, 가끔은 좀 점잖을 때도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보통은 많이.
5: 잡으시는 겁니까?
3: 보통은 많이 까불긴 해요. 까불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분이 또 새로, 이번에 아신 거니까 그 중간에서도 또 이제
4: 그죠?
3: 예, 또 그런 느낌.
4: 그리고 있지. 제가 사실 네. 이제 방송 바깥에서는 이렇지 않잖아요. 이게 약간 저만의 약간 부캐 같은 느낌이라
3: 맞아요.
4: 사실
3: 부캐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청취 나오셔서 이렇게
4: 맞아요.
3: 같이 까불고 가시면 됩니다.
4: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5: 인명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3: 아, 그럼요.
4: 저의 네. 이 모습을 알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3: 맞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걸 그렇게 써버리셨잖아요.
4: 네. 스카이요?
3: 네, 스카이.
4: 스카이가 뭐가 어땠어요?
3: 스카이는 뭐 좋죠.
4: 네, 스카이 좋잖아요.
3: 파란 하늘.
4: 네. 네. 제이든이시잖아요.
3: 네. 맞아요.
4: 네. 네. 비슷한 거 아닐까?
5: 다 까는 건가?
3: 자, 밸런스 퀴즈 한번 해볼까요? 어제부터 했던 그런 건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 절대 안 빌려준다. 아,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4: 빌려준다.
5: 있는 돈 준다.
3: 있는 돈 준다.
5: 준다.
4: 빌려준다.
3: 퇴근 후 바로 잔다와 취미 생활을 한다. 왠지 주무실 것 같은데.
5: 누워 있는다.
4: 퇴근 후 바로요?
3: 네. 퇴근 후 바로.
4: 취미 생활 한다.
3: 취미 생활 어떤 것 같아요?
5: 누워서 다 할 수 있어요?
4: 저는 뭐, 축구를 간다든지.
3: 아, 축구 간다든지.
4: 네, 러닝을 한다든지. 한 번 누우면. 네. 저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3: 차라리 한 번에 이제 일어났을 때 다 하고 충전하겠다 이런 느낌.
4: 네, 그죠.
3: 안정적인 직장과 하고 싶은 도전.
4: 하고 싶은 도전.
3: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공적인 삶을 또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5: 누가요? 제가요?
3: 네. 하고 싶은 도전과 안정적인 직장.
5: 그냥 지금 되는 대로 살 것 같아요. 저는.
3: 그리고 손절은 빠를수록 좋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관계가
5: 3번 넘으면 네. 아웃.
3: 딱 3번 정도.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5: 서서히 멀어져야 돼요. 점점 모르게. 멀어져야 돼. 아무도 모르게.
3: 하이드 스토리.
5: 하이드 스토리.
3: 부터 시작해가지고.
5: 네. 페이드. 네. 페이드.
3: 맞아 맞아. F와 T의 관몰입 랭킹이 있습니다. F의 유형들의 특징과 T 유형과의 대화에서 벌어지는 우픈 상황들을 랭킹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 F야. 저희가 계속 T만 얘기를 해봤으니까. 나 F야. 과몰입 공감 랭킹 탑1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화나 드라마 속 조연이 울면 나도 같이 오열함.
5: 케바케.
3: 이거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주인공도 아닌 지나가는 조연의 서사에 과몰입해서 휴지 한 팩을 다 쓰는 유형.
4: 귀엽네요.
3: 두 번째입니다. 너 그때 왜 그런 표정 지었어? 와, 와, 벌써 피곤해. 상대방의 말 한마디보다 말투가 살짝 쌀쌀 맞았는데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꿍하게 고민하는 능력.
4: 우와.
3: 있죠, 무조건.
4: 있죠.
5: 벌써 네. 귀가 빨리 오는 느낌이.
3: 그런 거 있거든요. 둘이 남았어. 근데 이제 대화를 여는 거야. 너 근데 그때 있잖아. 3개월 전에.
5: 잔 죽은 척해.
3: 너 3개월 전에 거기서. 와.
4: 저는 당장 일주일 전도 기억을 못 하는데. 와, 3개월 전에.
5: 점심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4: 와. 저는 진짜.
5: 치마. 많이 먹었어요.
4: 자, 3번. 고민 상담의 시작은 무조건 그래서 속상했겠다. 해결책 제시보다 내 감정에 200% 이입해서 같이 분노해주고 울어주는 사람을 최고의 전사로 여김. 아. 그래서 속상했겠다.
3: 제가 지금 상상했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5: 어머. 저는 차라리 그냥 안아줘요.
4: 어머, 형 속상했겠다. 어떡해.
3: 저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은
5: 많이 놀랐지?
3: 놀라고 있어요 지금.
4: 자, 네, 4번. 네. 동물 유튜브나 슬픈 사연 보고 하루 종일 우울해짐. 알고리즘에 유기견 구조 영상이 뜨면 밤새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는 극상의 마음 여린 면모.
3: 아, 이건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뭐 나랑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 사랑하고 이러면 무조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저는 근데 좀 되게 신기한 게 그거 아세요? 미국 TV 보면요. 제가 호텔 생활을 또 이제 투어 돌면 하는데, TV를 저는 호텔 가면서 꼭 틀어놔요. 집에서 TV를 안 보니까. 제가 호텔 가면 항상 하는 행동이, 그냥 TV를 그냥 계속 틀어놔요, 그냥.
5: 저도 그래요.
3: 그래요?
5: 저도 그래요.
4: 아, 그래요?
3: 예. 네. 좀 뭔가.
5: 그, 와인 노이즈. 예.
3: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고.
5: 혼자 떠들게.
3: 맞아. 그럼 뭐가 이렇게 계속 혼자서 뭐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저 재밌네 하면 살짝 봐주고, 땅콩 한번 까먹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되면은 이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엄청 불쌍한 친구들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유니세프 이제.
4: 아, 유니세프.
3: 그런 거. 이거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들어요. 뭔가 불쌍하다 또 있는데, 인간의 심정을 자극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니까 조금
4: 딱 그 시간대.
3: 그 시간대에 딱 자극적인.
4: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네. 그 10시 넘어서 그 11시부터 그 이후에 있는 그 저녁 감성이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3: 아, 근데 그건 저녁도 아니고 새벽이에요.
4: 아, 새벽이요?
3: 새벽 3시, 4시 이렇게
4: 새벽 감성.
5: 그때는 약간
4: 아, 새벽 감성은
5: 약간
4: 저는
5: 네. 몽롱하다 그래요.
3: 맞아. 그리고 나서 뭐 나오는지 알아요?
4: 뭐 나와요?
3: 그
5: 제자본.
3: 아니, 그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나오는 코너가 자동차 옥션 하는 게 나와요.
4: 어?
3: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 하면서 이제 잠 들려고 하면은
5: 거기다 비링 하나 걸어놓고
3: 귀에서 쏘리발,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면은 이제 그런
4: 옥션. 자동차 비링. 오.
3: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미국 TV 보면 좀 재밌는 거 많아요. 막 집을, 진짜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뭐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것도
4: 있어요. 맞아. 그런 건 네. 많아요.
3: 네. 그런 것도 있고 은근히 재밌는 거 많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혼자 속 썩는 일의 연속. 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 킥 시전. 저는 이런 분들 옆에 있은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요.
4: 죄송합니다. 네.
3: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결사 성격이어서 왠지 옆에서 끙끙 앓으면 뭔가 이거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5: 최반장 느낌.
3: 맞아요. 그래서 최반장. 피곤해요. 저도 제 성격이 이런 것들은.
4: 근데 제가 이제 제이든 형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 주변 사람이 저라서. 근데 이게 저 성격상 이게 예스맨이라 이게 거절하기가.
3: 근데 그 거절이 아니 뭐야 어쨌든 허락한 아 뭐라고 하죠 승낙을 한 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답답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 해 그래 뭐 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이 친구가. 엄청 바쁜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괜찮아요 어려서. 네. 더 하세요.
5: 할 만한 거예요.
3: 맞아.
4: 네, 알겠습니다. 네.
3: 그리고 T유형의 그래서 한마디에 2차 상처받기. 위로를 바라고 장황하게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T가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내면 서러워서 눈물 폭발. 그런 친구들 있죠.
4: 있죠. 예. 네.
5: 혼내는데 일 잘못해서 울어.
4: 그럴 수 있죠.
3: 많을 것 같다.
4: 많아요.
3: 근데 왜냐면. 그럴 수 있죠. 방금 약간 F 같았어요.
4: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5: 약간 로봇 같았어요.
4: 아,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그래,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많이 일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우는 친구들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나는 울지, 안 울리는 상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때 열심히 이제 일을 못 하는데도, 열심히 챙겨주고 다시 설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5: 근데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네,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는. 아,
3: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무조건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4: 자, 다음.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이나 인형도 불쌍하게 여김. 오? 한쪽 눈이 떨어진 낡은 곰인형을 보며 저 인형은 밤에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진심으로 걱정하.
3: 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이랑 싸운 적이 있는데, 왜 싸웠냐면, 그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5: 아니, 제이슨이 싸운단 말이에요? 누구와?
3: 함께? 아, 저 또 너무 힘든 그런 것들에 대하면.
5: 놀라운데요.
3: 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하면, 이제, 그 디스코드라고,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8명이 이렇게 같은 곳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4: 그죠, 그죠.
3: 저 사람이 뭐 얘기하는 것도 다 같이 들으면서 게임을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이제 포켓몬처럼 귀여운 친구들을 잡아서, 이 친구들을 이제 일을 시키고,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고기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게임이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가 뭐, 아, 근데 그 포켓몬이, 그 자기 감정 상태를 올려놔요. 이 포켓몬이 우울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그 게임이니까 별로 그게 개의치 않아서 그런데 그 어떤 친구는 아 너무 우울한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5: 약 먹어요.
3: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4: 그냥 게임이에요.
3: 그니까. 이건 게임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싫어하세요? 이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아, 그게 아니라.
4: 아, 바로 채세잖아.
3: 생각이 났습니다.
4: 아, 쉽지 않죠. 자, 다음.
3: 네.
4: 칭찬 한 스푼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감. 스쳐 지나가는 말로, 오늘 옷 예쁘다. 한마디 들으면 일주일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니는.
3: 저는 근데 이거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한테 일 잘한다고 하면 저 기분 진짜 좋아요.
5: 저도. 네. 저도 그 소리가 제일 좋아요.
3: 그쵸. 저는 진짜 그런 건 좋아서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5: 뭔가 잘했다라는 네. 그런 거라면.
4: 근데 저는 회사 생활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너 일 잘한다 하면은 네. 사실 두려워요. 또 그거 같은 일을 또
3: 저랑 또 관점이 있구나. 네. 신기하다.
5: 샐러리는 네.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만 일은 늘어나요.
3: 아, 맞아요. 아.
4: 그렇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특히 일을 할 때 어릴 때는 막 일을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차 때까지만 해도
5: 잘한다.
4: 열정적으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는
5: 담으로 쏙쏙 빨아먹죠.
4: 회사에서. 맞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돈 받은 만큼만 일하자. 라는 게.
5: 세상을 알아, 세상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4: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3: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조언을 듣고, 그러면 나 일을 제대로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4: 아니에요. 그 나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20대 중반에 또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후반에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서른 가도 또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나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은 그 나이 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5: 누려야 돼요.
4: 맞아요. 할 수 있을 만큼 그 해보시고.
3: 그 열정을 지금 한 2초 잠깐 생각했었는데 안구에 습기가 차네요. 아, 너무 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5: 전 지금 좋아요.
3: 그래요?
4: 저도 지금이 좋습니다, 사실.
3: 그렇군요. 네. 저 먼저 갔다 올게요.
5: 다녀오세요. 네.
3: 저희 마이크 내일 라디오 방송 좀 부탁드리고요.
5: 네네. 네.
3: 어, 갈등 상황이 생기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림. 누군가와 싸우거나 분위기가 쌓여지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기가 빨림. 요거는요.
5: 근데 싸움이 시작되면 네. 다 불편하지 않나요?
3: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싸워서 해결될 거면 싸우는 게 낫다. 근데 결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5: 대부분의 싸움은 네.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움까지 가는 건.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해요. 잡음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fade.
3: 나 오늘 바로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하면서 바로 본론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걱정과 관심을 유도하며 간을 보는 귀여운 밀당 시도. 뭐 이런 건데 뭐 괜찮지 않나요?
4: 이런 건 귀엽죠. 네. 네. 네.
3: 그렇습니다. 자, F에 대해서 좀 근데 사실 F가 또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 좀 빡세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확실히 저희가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4: 맞아요.
3: T에 대한 그 저희가 어떤 테스트죠?
4: 제미나이
3: 네, 제미나이 그 테스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노래 잠깐 들으면서 네, 저희가 그 노래 노래가 아니라 저희가 그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라이즈가 부릅니다. 사이렌.

0: 라이즈가 부르는 사이렌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저희 오픈톡에다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의 티를 티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첫 번째예요. 나 오늘에서 오늘 우울해서 쇼핑했어라고 했을 때 가장 나다운 반응으로 적절한 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서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쇼핑했는데 어딘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친구잖아요. 어차피 친구면은 굳이 제가 그 학습 안 해도 되거든요. 친구니까. 친구는 뭐 편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네.
0: 그랬을 때 뭐 샀어 물어보겠죠.
1: 그죠. 뭐 샀어.
2: 예. 네. 네.
1: 역시나.
0: 역시 T 맞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공동체의 조화, 주변 사람의 기분, 논리적 인간 관계, 나의 주관적 가치.
2: 3번.
0: 3번.
1: 제가 이거 이거만 틀렸는데 저는 나의 주관적 가치.
0: 오. 했어요. 그것도 틀 걸요, 아마? 아니에요?
1: 아니라고 떴어요.
0: 아니요. 네. 오케이.
1: 네.
0: 연인이 이거 연인이에요. 이거 조금 다릅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게 일해서 차 사고 났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볼 확률이 높은 것은
2: 경찰 불렀어?
1: 비슷해요.
2: 있어요?
1: 네.
0: 어디 다친 데 없어? 많이 피곤했나 보다. 정말 놀랐겠다. 보험 불렀어.
2: 보험 불렀어.
0: 저는 사실 저 그쪽 경찰 뭐 보험 그쪽인데 학습이 됐기 때문에
1: 네.
0: 어디 다친 데 없어?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2: 많이 네. 놀라지 않았니?
0: 저 많이 혼났어요.
1: 네. 아 진짜요?
2: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1: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네. 아니면 이제 뭐 연애할 때 이런 일이 없었어가지고 다행히도 제 친구들이 많이 이래가지고
0: 네.
1: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바로 바로
0: 기출 그 이런
1: 나
0: 있는 거예요.
1: 했어?
2: 기출 문제.
0: 네.
1: 네. 네
0: 맞습니다.
1: 너 보험에 연락했니? 사진 찍었어?
0: 그렇죠.
2: 처음에 한 말이 먼저 다친 곳 없는지 물어봐야 그치. 돼.
0: 아. 네, 다친 거 없는지 물어봐야
2: 1번,
0: 되고.
2: 1번, 2번, 3번, 네. 4번 이렇게.
0: 저를 뒤에서 친 그 친구도 그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다친 데 없니? 웃으면서.
2: 치즈를 말았어야지.
0: 그래서 네.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위로의 정의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따뜻한 격려 건너기, 2번 실질적 대안 제시, 3번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4번 조용히 곁에 있어주기.
1: 아니, 너무 쉽죠.
0: 진정한
2: 대안을 해줘야죠.
1: 대안 제시죠.
2: 대안을 해야죠.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1: 문제를 해결해야죠.
2: 해결을 해야지.
1: 그죠.
0: 거의 100%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70% 나왔어요, 참고로.
1: 저는 90% 나왔어요.
0: 네, 네 지금?
2: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0: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1: 저 하고 계시잖아요.
0: 회의 중에 누군가 비논리적인 의견을 냈어요. 전형적인 T의 내면 반응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을까봐 걱정됨, 말투가 너무 공격적임,

0: 유형은 첫 번째, 지나치게 논리적인 토론. 두 번째, 명확한 업무 지시. 세 번째, 결론 없는 넋두리. 네 번째, 구체적인 팩트 체크.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3번.
1: 3번.
0: 네.
2: 4번 들을 필요도 없어요.
0: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T가 내심 가장 기분 좋아할 만한 내용은?
2: 일 잘한다.
0: 첫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너랑 있으면 편안해. 두 번째, 사람이 참 따뜻하다. 세 번째, 일처리 진짜 깔끔하다. 네 번째, 나를 정말 잘 이해해줘. 저는 좀 F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일 잘한다 좋아하지만 다른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칭찬을 내가 좋아하는 거네.
2: 그냥 저는 입금하는 게 더 좋아요.
0: 알겠습니다. 자,
1: 네, 저도 네. 약간 이 말은 좋을 것 같아요. 너랑 있으면 편안해.
0: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자, T 유형이 비판을 받았을 때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격적으로 받아들임. 두 번째, 즉각적인 자기 비하.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세 번째, 상대방과의 관계 걱정. 네 번째, 비판의 타당성 검토.
2: 타당성 검토하고 바로 쓸 거면 숙여야지. 아니 말고.
0: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1: 맞아요,
0: 반반.
1: 맞아요.
0: 자, 축하드립니다.
2: 네.
0: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T 성향이 사랑해라는 말 대신에 효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2: 입금.
0: 사랑을 입금으로 한다고요?
1: 사랑을 어떻게 입금하죠?
0: 첫 번째는요, 밤새도록 감정 공유하기. 두 번째는 필요한 물건 사주기. 세 번째, 꽃다발 이벤트 하기. 네 번째는 시적인 편지 쓰기.
2: 필요한 물건 사주기.
0: 그거 좀 그쵸. 좋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1: 맞죠.
0: 왜냐면 내가 진짜,
2: 그러니까
0: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든 티 낸 거야. 그럼 그걸 알아봐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2: 그거는 네. 세심한 거죠.
0: 그렇죠. 축하드려요. 티력 100% 나왔고요.
2: 선배, 티군요.
0: 전 한 6.5 정도 된 것 같아요. 6.5. 네, 어느 정도 F가 한 조금 있는. 네, 얼마큼 나왔죠? 점수?
1: 전 90%.
0: 90%.
2: 분발하세요.
0: 분발해야 되는 거냐고요?
1: 저는 네. 저는 조금 더 공감을 좀 하고 싶어요.
2: 솔직해지세요.
1: 네, 죄송합니다.
0: 보포님이 F들도 견해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답니다.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1: 네, 알겠습니다.
0: 뭘 알겠는데요. 자, 저는 F, 남자친구는 T예요.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퇴사할 거야? 아니면 버틸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일단 안아주면 안 되나요? 남자친구면 안아주면
2: 아무 때나 안아주면 돼요.
1: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여자친구를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친구였다면
0: 네.
1: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말을 하면은 제가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럼 그만둬.
0: 근데 이 커플은 좀 어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좀 사귄 지 좀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안 그랬으면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안아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우측.
1: 아니요. 남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네. 마음을 쓰신 것 같아요. 예, 해결책을 두 개나 드렸잖아요.
0: 네. 네,
1: 퇴사할 거야? 아니면 버틸 거야?
0: 그래요? 저는 혼날 것 같아서 안아줄 것 같긴 해요.
1: 아, 그래요? 네.
0: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학습된 티라고.
2: 무조건 안아줍니다.
0: 네, 많이 학습됐습니다,
1: 그래요. 저. 저분은, 네. 네. 역시.
0: 안아주시고.
2: 연륜이죠.
0: 네. 안아주고,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쉽지 않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내 말에 공감 좀 해! 라고 해서, 공감하는데 해결책도 같이 말해주는 건데? 라고 했더니 더 화났습니다. 에? 잠깐만. 왜 화나지? 도대체 정답이 뭔가요? 공감도 하고 해결책 같이 말해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1: 이게 원래 학습된 티의 본 모습 그 찐 모습이 아닌가요?
0: 그쵸.
1: 이게
0: 접니다.
1: 이게 보통.
0: 그니까 저는 이제 학습됐기 때문에 그 학습을 이제 그 수강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참는 거죠. 해결책을 말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
1: 이거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F 분분들 혹시 답장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0: 할까요?
1: 놀림이...
0: 여자친구가 네. 내 네. 말에 공감 좀 해!
1: 아, 맞, 놀림 말이 맞긴 하다. 왜냐면, 아니, 근데 보통 퇴사는 못 하잖아요. 사실, 못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우리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얘기했다. 이런 느낌이죠.
2: 너무 약하다.
0: 다음 사연. 친구가 울면서 전화해서,
1: 저희가 강한 거예요.
0: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길래, 노트북 켜고 해결 방법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1: 아, 네네.
0: 친구가 마지막에, 고마운데, 그냥 내 편 좀 들어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메모장만 닫았습니다.
1: 아, 그게 이게 그 친구한테 이렇게 그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가끔은 너무 피곤할 때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 편 그냥 들어주지.
0: 근데 정말 네. 아끼는 친구라서.
1: 네. 해결 방법 다섯 개나 근데 정리해서 보내줬네.
0: 맞아요. 이것도 시간과 네. 정성을 드린 거랍니다.
1: 아, 맞네. 나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네.
0: 맞아요. 울면서.
1: 울었구나. 울었으면 좀 그렇긴 해. 친구 네? 사이에 근데 왜 울어? 아, 울 수도 있지, 맞다.
2: GPT한테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GPT가 더 감성적이에요.
1: 맞아. 진짜 감성적이에요. 예. 네.
2: 오늘 그렇습니다. 힘드셨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 저 하나하나 다 코멘트 다르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 저희 엄마는 완전 F, 저는 완전 T. 엄마가 오늘 반찬 어때? 라고 물어서 조금 짜.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엄마가 하루 종일 삐지셨어요. 그냥 맛있다고 할 걸.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약간 그 다큐멘터리에서 독수리가 나는 걸 보시고 나는 다음에 태어나서 새가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럼 난 그 새를 쏴 죽이지. 엄마 삐져가지고 그런 느낌. 아, 네.
0: 저희 어머니가 사실 조금 F 성향이 F시거든요. 감성적이세요.
1: 네.
0: 근데 제가 절대 밥에 대해서 뭘 안 합니다. 제가 사실 그 한 번 봤어가지고 어머니가 한번 삐지시면은 그 다음날 밥이 없다.
1: 아, 밥을 또 이게 바로 학습된 티다.
0: 아, 네. 그래서 엄마가 늘 어때 우리 아들 하면은 아 너무 맛있어요 엄마.
1: 돌 씹으면서 이빨 부러지면서 어 너무 맛있어요.
2: 이런 느낌. 물 섞으면 되죠.
1: 맞아요.
0: 네.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F에 대해서 과몰입 랭킹 탑10을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T입니다. 네. 어쩌라고 팩트 폭행 T 유형 과몰입 랭킹 탑10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머리 자른 거랑 우울한 거랑 인과관계가 뭔데? 미용실 어디 갔는데? 논리적 연관성부터 파고듦.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분석하기. 주변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을 때 저기서 주인공이 저 행동을 한 건 연출적 허점인데 라고 하면서 평론가 모두 발동. 아, 저거는 좀. 네. 저도 그 왕가상남자? 왕가상남자를 이제 친구랑 보러 갔는데 친구가 옆에서 울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흐름을 중요하는데
0: 네.
1: 그 흐름에서 CG가 나와가지고 되게 깼거든요. 그때부터.
2: 네.
1: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몰입이 없어졌고 사실 네. 물론 슬퍼요. 굉장히 슬픈데 눈물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2: 쥐어짜게 하려는 것 같아서 살짝
0: 아 정말요.
1: 저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은 보닉스님이
2: 어디서 울어야
1: 돼? 아 보닉스님이 영화를 보고 우신 적은 있었나요?
2: 시네마 천국.
1: 네. 아
0: 시네마 천국이요?
2: 제 최애 영화입니다.
1: 아, 그거 그래요? 하나?
2: 그거 하나.
1: 그걸 깰 어떤 것들이 나오면 진짜 저희에게
2: 그
1: 제보를.
2: 이후로, 네. 그 이후로. 시작과 동시에 한 네. 8명에서 10명 정도 죽는 네. 그런 홍콩 느와르 영화를 거쳐서 네. 제3세계 영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울 일은 없었어요.
0: 저는 그 네. 왕과 사는 남자 맞나요?
1: 그거 보고 울었어요?
0: 아니요. 그 교회 분들이랑 사실 같이 갔는데 제 옆에 이제 교회 자매분이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휴지를 딱 주면서 네. 건네드렸죠. 그러고 갑자기 또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울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가 혼났습니다.
2: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먹어야 돼.
1: 맞아. 학습 좀 더 시켜야겠네.
2: 아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을 한 다음에 말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
1: 맞지.
2: 그거를 숙지해야 돼요.
0: 그리고 이제 한 포인트에서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1: 어디 포인트요? 그 화살?
0: 아니요, 화살이 아니고 그 강에 이렇게 떠내려는데 아,
1: 그 이제 강에서 시체를 건네는 그 건지는 네. 그런 포인트.
0: 네, 그러면서 이제 대사를 하셨는데 그 펑펑 울어가지고 네.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가 또 혼났습니다.
2: 강이 슬펐구나.
1: 강이 찼네.
2: 강 온도를 생각했나?
0: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 당연히 차
1: 다음에 한번 저희 소시오패스 테스트를 이렇게 사이코패스 테스트
0: 그러고
2: 소시오패스 앞에
0: 네 그러고 이제 주검이 이렇게 물에 닿으면은 당연히 무거워지죠. 당연히 무겁겠다.
1: 근데 저도 좀 그런 비슷한 거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또 영상을 보면 저걸 어떻게 찍었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2: 아 저도 그런 거 옛날에 CSI에서 네. 피를 색깔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나오는 네. 영화와 CSI의 그때 시절의 그 피 색깔이 너무 선명하게
1: 신기하다.
2: 네. 시체 같은 것도 되게 좀 진짜 위열하게. 그래서 전 CSI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1: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요즘에 쓰는 AI도 없었고 맞아요. CG도 많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막 만들잖아요.
2: 모든 걸 다 그려서 그러니까요. 만든 거잖아요.
1: 네. 좀 신기한 좀 대단한 거 되게 많아요. 그 제가 누구였더라? 스티븐 스필버그인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2: 친구였어요?
1: 어떤 나이에는 제 친구였겠죠. 그분이 이제 옛날에 그 특수효과 연기 그런 것들을 우연하게 발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하고 이런 거가
2: 저는 음향 쪽 이런 네.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1: 제가 그 최근에 아 최근은 아니다 나스카 그 관련된 영화가 있었거든요. F1 뭐 그래서
2: 잘 몰라요.
1: 그게 사실 레이싱 영화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2: 사부작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양쪽
1: 사플 네. 그런 것들 네. 근데 옛날에 원래 영화 음악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2: 아니, 하고 싶었지만 네. 아직은 시작도 못했죠. 아, 쪼그라드네.
0: 다음 읽어볼까요?
1: 네네.
0: 네. 고민 상담할 때 공감 대신 효율적인 팩트 체크부터 하기. 내가 늦잠 잔 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회사 상사가 화낸 걸 상사 탓만 해. 그다음에 객관적 가오를 짚어주는.
1: 옛날에는 저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상사한테 혼났겠지.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면서 학습을 또 배웠죠.
0: 아, 저는 이거는 좀 어릴 때 학습을 네. 한 것 같아요.
1: 혼났어요?
0: 네.
2: 살아남으려면
1: 자꾸 혼나.
2: 계속 배워야 돼. 네,
0: 그래서 미안해. 상사가
1: 잘못했습니다. 네.
0: 네. 자, 다음. 영혼 없는 리액션. 와, 대박! 상대방이 엄청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이 얘기는 내 인생에 무슨 실익이 있지? 계산하고 있어.
1: 저거, 네.
0: 저가 제일 많이, 죄송합니다.
1: 네. 저도 저거 많이 해야긴 해요. 굳이.
0: 정말
1: 좀 많이 쓰는 그런 게 되긴 하는데.
0: 아, 이거 영혼 없는 리액션인데. 저는 아, 막. 정말? 대박. 와.
1: 킹 봤는데 저건.
2: 저건
1: 좀 예. 이거 영혼이 반대로 실렸는데.
0: 네?
2: 눈동자 흔들리면 안 돼요.
1: 맞아요.
0: 아, 저의 최선입니다, 이게.
1: 감정적인 호소나 징징거림의 극심한 피로감 느끼기. 해결책은 안 찾고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건데 라면서 대화 차단. 저는 주변에 없는데 이런 친구들을 주변에 이렇게 같이 뭐라고 하지? 달고 산다는 좀 이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괴로우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둘은 못 헤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물건 살 때 감성 마케팅 무시하고 스펙과 가성비만 따지기. 이건 포장지가 예쁘잖아 라는 말에 그래서 용량이 얼마고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만데 라면서 나와서 다 검색합니다.
0: 아, 이거는 국룰이죠. 네.
2: 스펙과 예쁜 쓰레기는 사지 않아요.
0: 스펙과 네, 가격을 꼭 네. 체크를 하셔야죠.
1: 되게 미니멀하게 사실 것 같아요.
2: 네, 저 뭐 잘 안
1: 그죠.
2: 그러니까 만약에 바지를 하나 딱 네. 입었는데 이 바지가 딱 핏이 맞아요. 그럼 그냥 10개 사요.
1: 유니폼이냐고요. 그거 멜빵 바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2: 어, 몇 년 입어요.
1: 누가 칭찬해주면 쑥스러운 대신 데이터 기본으로 당연히 한 건데요. 하기. 칭찬을 고지곳대로 받지 못하고 그건 제 업무 분장에 포함한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라면서 철벽 방어. 뭐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0: 저는 이제 학습돼가지고 칭찬하면 오 감사합니다.
1: 오.
0: 어,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했어요. 아, 이렇게
2: 거기서 조금 감정을 더 넣어야 돼.
1: 어떻게 하죠?
2: 감사합니다.
1: 그건 아, 뭐예요? 제가
0: 그건 너무 가식인 것 같아요.
2: 네. 사람들은 가식을 못해요.
1: 아니 가끔 원할 때가
0: 조금은 못해요.
2: 알지만 가식을 원해요. 듣고 싶어요.
0: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
2: 네. 네.
0: 자, 다음 싸울 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논리적 오류부터 조목조목 집어내기. 내가 아까 말한 건 명백한 모순이야. 세 번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 라며 상대방 말문 막히게 하기.
1: 제가 예전에 저희 형과 싸우면 맨날 말싸움에서 지는 게 형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걸 정확히 기억해서 얘기를 하고.
2: 오, 저 남동생이 그래요.
1: 저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2: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1: 와, 하여튼 있어. 그럴 때 언제 있어 이러고서 맨날 말싸움에서 지는 거죠.
2: 남동생이 완전 F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근데 저는 그런 걸 보기만 했지 겪어보진 못했어요. 네.
1: 본인이 기억하고 이렇게 요목조목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2: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기억을 할 만한 건 다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렇죠.
0: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프라이즈 이벤트 받으면 감동보다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네. 비용이 생각하기. 케이크나 깜짝 선물 보고 울컥하기보다 이거 주문하느라 대행비 들었겠는데 라며 손익 계산서 먼저 돌림.
1: 이런 분들 있죠. 있는데 뭐 좋아해요. 어쨌든 시간 지나면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못하러 사와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핸드백을 이제 사서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저한테 뭐 신경질을 내요. 아 이거 못하러 사와 이랬는데 이제 건너 들으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사왔다고 이렇게 자랑하시고 이런 것도 되게
2: 예,
1: 감동스러운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나 오늘 기분 안 좋아라는 말에 당황해서 최적의 솔루션 탐색하기. 위로를 건너야 하는데 뇌는 이미 왜 기분이 나쁠까 원인이 뭘까 해결책은 이라는 알고리즘 풀가동증. 이게 사실 그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이긴 하잖아요.
0: 네?
1: 아파? 왜 그래? 뭐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쁠까?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0: 아니죠. 연애를 많이 안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큰 거죠.
1: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그렇게 우리 또 T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 F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또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또 성질은 바뀌지 않는 그런 느낌처럼.
2: T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1: 맞습니다. 예, 또 좋은.
0: 노력형이에요. 생각보다.
2: T가 안 나서 그럴 뿐이에요.
1: 맞아요. 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F를 이해하기 위해서.
2: 매일매일
1: 맞아요.
2: 배웁니다.
1: 예, 저희도. 오늘 또 세 번째인가요? 오늘?
2: 아니 두 번째.
1: 두 번째. 오늘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2: 저는 항상 편해요. 네. 첫 방도 되게 편했어요.
1: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 해주시죠.
2: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1: 다음 주 오시나요?
0: 다음 주에 오시나요?
2: 다음 주에 오시나요?
1: 오.
2: 아 오십니다.
0: 아
1: 두 분이 오십니다.
2: 오십니다.
1: 그렇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당황하네요.
0: 네, 아, 제가. 네. 지금 알아가지고
1: 그렇죠.
0: 아, 다음 주에 오시는군요.
2: 다음 주에는 네. 제가 게스트 모시고 오십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1: 네. 네.
2: 다음 주에는 여름철 네. 피부 이대로 좋은가?
1: 아,
2: 네.
1: 피부 또 이제 요즘에
2: 피부 또 전문 쪽으로 가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1: 네.
2: 그분께
0: 수요일 날.
2: 어,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가보고.
1: 뽀뽀님이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네. 하시네요.
2: 화이팅.
1: 네.
0: 다음 주 수요일 날.
2: 네.
0: 꼭.
2: 네네네. 네.
1: 당황하신 거 아니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희 또 청취자분들에게.
0: 아
1: 오늘 저는... 어땠는지.
0: 아 너무 제 자신을 또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1: 아 그렇죠. 네. 여러분의 인생은 K-Play DMB로 배워갑니다.
0: 노력을 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어, 연기력, 연기력. 네, 눈코입 모으기.
1: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ATJ 으르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으르렁, 으르렁.
1: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0: 빠이.
2: 다음 주에 봬요.

너 튀지? 라는 말이 약간의 서운함을 담은 핀잔처럼 쓰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세상의 모든 티들은 오늘도 밤새 뇌를 풀가동하면서 네 사람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You're all that I want inside. FE 공감이 따뜻한 온기라면 T-Fact는 든든한 등대 같은 거겠죠? 결국 형태만 다를 뿐 우리 모두 누군가를 다정하게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너 왜 그렇게 차가워? 대신 해결책 찾느라고 고생했어 라고 또 너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대신 공감해줘서 고마워 라고 서로에게 다정한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퇴근길 트래픽을 뚫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신 여러분들, 오늘 밤의 생각을 잠시 끄고 가장 편안하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제이드는 내일 저녁 6시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K라디오 방송국 지금까지 제이든이었습니다. Stay by you. I'll keep it safe, so don't you worry a thing. I'll tell you.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K 플레이. DMB.

0: listen a lot of your radio.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세 번째 페이지. 물고기를 대표하는 참치, 나무를 대표하는 참나무, 새를 대표하는 참새처럼 잡지사를 대표하는 참지식인이죠. 하나만 더는 모참치, 숭실살벌의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한 템포로 이렇게 반박자 늦춰서 들어오시네요.
3: 오늘 좀 그랬군요.
2: 예, 아니. 좋았어요.
3: 참참참 이런 느낌이었나요?
2: 예.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곽지식 작가님께서 저희 에디터들에게 직접 제안해주신 참치 해보시죠. 참치. 약간의 호들갑을 곁들여서
3: 그렇습니다.
2: 참치를 해보자고.
3: 그렇습니다.
2: 네, 추천하신 주제인데요. 요새 네. 이제 우리 바다에서 참치를 많이 좀 잡는 모양이에요.
3: 아, 제가 네. 사실은 이게
2: 뉴스에서 봤어요.
3: 제가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주제를 선정할 때 시류를 타는 주제를 선정하려고
2: 되게 서퍼처럼 탑니다. 시류를.
3: 네, 예. 되게 좀 애를 쓰는 예. 편인데요. 네. 요게 요즘 시류라 가지고 요거는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참치를 끌고 들어온 곳입니다. 특히 참치 중에 참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참다랑어 때문에 요즘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다랑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좀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크고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고 네. 태평양에 많이 있기는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원양에 나가가지고 큰 배들이 마구잡이로 싹쓸이식으로 잡아들이면 씨가 마르지 않겠느냐라는 공포가 좀 있습니다.
2: 아, 예.
3: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생긴 문제부터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세계 각국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고 하는 WCPFC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네. 각 나라마다 참다랑어를 1년에 잡을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해놨어요.
2: 어획량을 제한해.
3: 네, 이거 이상은 참다랑어를 잡지 마라라고 정해놨어요. 예. 일본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참다랑어 소비 많이 하고 원래 일본에서는 참다랑어 꽤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뭐 만 톤씩, 2만 톤씩 이런 식으로 어획량을 받아왔거든요.
2: 아, 나라마다 다르구나.
3: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를 받아놨어요.
2: 아,
3: 한 1200톤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에 막 남해안에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 좀 다랑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2: 네.
3: 그렇지만 뭐 그걸 정도 잡는 거 정도 생각 했거든요.
2: 네.
3: 동해안에 요즘에 참다랑어 나타나는 게 문제인데
2: 아.
3: 201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2010년대 초기에 한 5년 동안 동해안에서 잡힌 참다랑어를 다 합산을 해봐도
2: 네.
3: 2010년대 초기면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시기죠. 이 시기에만 해봐 10년 된 시기죠.
2: 10년 좀 네.
3: 그 시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 1년에 잡히는 참치가